0: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1: 얘들아!
0: 왜 이래? 어? 이 녀석들이! 레깅치!
1: 얘들아, 설명 나중에 할게. 우선 렉스 카이저 합체 블랙 위치를 쓰러뜨리자.

0: 놈들이 어떤 마법을 쓰든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1: 안되네!
2: 이 수많은 꽃값

0: 키라, 뭐해?
1: 너 수지 사진이나 보고 있겠지 뭐.
2: 얘들아, 사랑한다.
1: 갑자기 왜 저래?
3: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군.
2: 얘들아, 한번 안아보자. 이리 와. 나 나쁜 사람 아니야?
4: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5: 아무도 없는데? 키라, 접선 장소가 이곳이 맞아?
2: 틀림없다. 곧 도착할 거다.
5: 알았어, 빨리 와.
6: 어? 뭐지?
7: 넌 누구냐? 네가 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지?
8: 볼탄!
2: 멈춰!
7: 지라!
2: 스톰테라, 진정해라. 이쪽은 지구의 전사, 미니 특공대. 볼트, 세미, 맥스, 루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카르노군단을 상대로 맞서 싸워왔다.
7: 그렇군. 그래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다!
5: 아, 큰일 날 뻔했네. 와, 스톰테라, 너 정말 강하다.
7: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선 이 정도는 당연하...
6: 위험해! 얘들아!
9: 그레이트 코인! 코인테라!
7: 도망쳐! 그레이트 코인을 뺏기면 안 돼!
6: 티라!

너희는 우리 것이다.

0: 되겠군. 후퇴한다.
1: 어? 스톰테라!
2: 괜찮나?
3: 정신 차려!
1: 스톰테라! 정신 차려! 스톰테라! 스톰테라!
4: 깨어났군, 스톰테라. 자네는 블랙소드의 공격을 맞아 쓰러졌고 지금 미니트 공대의 본부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라.
2: 정말 스톰테라는 날 수 없는 몸이 된 것입니까?
4: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 알겠습니다.
5: 이게 무슨 말이지? 날 수 없다니.
3: 아니야.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 분명 다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1: 그래, 희망을 잃으면 안 돼. 분명히 무슨 방법이...
5: 잠깐!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수 없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2: 스톰테라, 진정한...
5: 스톰테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1: 스톰테라!
5: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6: 괜찮나?
5: 쌤이 날 혼자 내버려둬
6: 좌절하고 있군. 그래, 그렇겠지.
5: 너희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 지구까지 왔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되다니.
6: 그 마음 나도 이해한다.
5: 어? 이해한다고? 네가 겪지 않은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군.
6: 나도 겪었다.
5: 뭐?
6: 네가 오늘 겪은 그 일, 과거의 나에게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5: 엄청난 점프다. 아니, 이건 거의 나는 수준이야.
6: 좌절하지 마라. 날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5: 정말 굉장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지? 가르쳐줘. 나도 동료들과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고 싶어.
6: 쉽진 않을 거다, 스톰테라.
1: 치! 흥! 흥! 흥! 흥!

0: 다시! 다시! 다시! 이대로 포기할 건가?
1: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긴급 상황이다. 지금 블랙소드가 다시 쳐들어왔다.
2: 빨리 출동해야겠어.
1: 세미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으니 먼저 출동하도록.
2: 네! 네.
3: 자! 드디어 나오셨군. 그레이트 코인을 내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군.
4: 어? 스피커?
3: 맛 좀 봐라.
5: 역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의 안정이.

0: 렉스카이저가 작동되지 않아.
1: 저 음파가 렉스카이저의 신호체계를 방해하고 있어.
2: 못 움직이겠지. 어서 코인을 내놔.

0: 이대로만 하면 전사로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었거든.
1: 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맙다.
2: 어? 쌤, 지금 어디 있나? 렉스카이저가 큰 위기에 빠졌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렉스카이저를 지원해야 한다.
0: 알겠습니다. 어서 동료들에게 가야겠군.
1: 아직 훈련을 끝마치지 못했는데.
0: 자신을 믿어. 넌 해낼 수 있다.
3: 맛이 어떠냐? 이제 슬슬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으시지.
0: 저 안에 들어가면 너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잃고 힘을 전혀 쓸 수 없을 거다.
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0: 내가 저 안에 들어가 블랙소드의 시선을 끌겠다. 넌 그 사이에 저 장치를 파괴해줘.
1: 하지만 저 높이는...
0: 해내야만 해. 난 널 믿는다. 멈춰!
3: 뭐야 이건! 방해하지 마라!
1: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0: 알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자신을 믿어. 난 널 믿는다.
1: 이대로

헤매꾼! 사이클론! 폭풍의 전사 솜테라!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좋아, 솜테라! 같이 싸우자!

0: 세미,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알게 되었다. 고맙다.
1: 그 정도는 아직 부족하다.
2: 아, 세미.
3: 환영한다는 뜻이야. 다이노이드 코인모드 온!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 합류 완료!

0: 이어서 미리 가본 대학이 방송됩니다.
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2: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동마을입니다.
3: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 약간 600점은 돼요.
1: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2: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물 드리겠습니다.
4: 보물 창고다, 여기.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2번역은 상록수, 상록수역입니다. 환승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하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 뭐야? 나 지하철 타고 있었는데? 어, 여긴 또 어디야?

0: 우와, 대학교 안에 미용실이 있네.
1: 누구야?
0: 어, 생각보다
2: 재밌지.
0: 나 이과 다닐래. 나 이과 다닐래.
3: 먼저 음식 먹어줍니다.
0: 어?
4: 하겠습니다.
3: 엠프도 함께 가주세요.
4: 네.
0: 뭐야, 여기 병원이야? 그럼 저 피가 맺힌다는 거죠, 저기? 여기서 이제 한 마디를 건네야 됩니다. 따끔. 와, 여기 안산대학교 캠퍼스가. 와, 드라마에 나오는 길 같네. 이야. 아, 너무 좋다. 어, 뭐야? 어, 누구세요?
2: 야, 나 너무 절친이잖아.
0: 나 절친이야?
2: 어, 너의 오늘 얼굴이 뷰티하지 못해서 내가 꾸려줬지.
0: 구려? 내 얼굴이?
2: 어, 오늘 살짝.
0: 많이 구리니?
2: 아, 많이까진 아니지만 살짝 많이?
0: 아, 그래? 어우.
5: 넌 아직 뷰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0: 나 몰라, 뷰티 몰라.
5: 우리 그러면 지금 실무로 배우러 한번 가볼까?
0: 어, 뷰티를 실무로 배운다고? 어,
5: 배울 수 있어.
0: 어, 재밌겠다. 가보자.
2: 가자!

0: 야, 헤어 디자인 랩.
1: 랩.
0: 우와. 아, 지금 여기, 잠깐만. 여기 대학교 안에 미용실이 있네?
1: 맞아. 여기 헤어 디자인 랩이라서 펌 하는 기계도 있고.
0: 아, 펌?
1: Yes, 펌. 그것도 하고, 저 옆에 보면은 염색약도 있어. 아, 맞아.
0: 아, 실제 미용실처럼. 이야. 야, 가운도 있고, 이건 뭐야?
1: 두피 측정기야.
0: 두피 측정기?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두피의 건강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나?
1: 맞아. 우리가 이제 너를 메디컬하게 뷰티를 측정해 줄게.
0: 아, 비듬맨이야, 비듬맨.
1: 비듬, 머리 감고 왔지?
0: 감았는데.
1: 그치? 아, 그치. 측정 한번 해볼게.
0: 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뭐야? 생각보다 각질이 없는데?
1: 깨끗한데? 좋은데? 측정을 하면은 너의 이제 각질량, 너가 아까 봤던 비듬, 아, 이제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고.
2: 측정할 수 있어.
0: 만약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좀 상태가 안 좋아. 지성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배우는 거.
1: 배우고 있어, 우리는.
0: 너무 재밌다.
1: 재밌지.
0: 나 이과 다닐래. AI 시대에 각광받는 게 뷰티.
1: 맞아.
0: 머리나 뭐 이런 거는 기계한테 안 맡긴대, 인간이 잘.
1: 맞아.
3: 자, 수업 이제 시작해볼까? 오늘 수업은 리버스 드라이를 롤 브러쉬로 이제 진행을 할 거야.
0: 이야. 이거 하늘에서. 집에 하나 달고 싶네, 이거. 와.
3: 자, 한 바퀴를 감았을 때 열을 앞뒤로 주고, 한 바퀴 반일 때 앞뒤로 주고, 그리고 두 바퀴였을 때 풀러주면 가장 이상적인 뭐가 나온다? 철이 나온다. 오케이?
0: 와, 이거 받아보기만 했지. 이거 해보는 게 진짜, 와.

0: 저 잘하고 있나요?
1: 뭐 배운 대로 빼서 천천히 빼주면
0: 우와!
2: 천천히 너무 시끄럽다.
0: 오, 잘 된 거 아니에요?
1: 잘 돼.
3: 예, 나도 잘하는데?
0: 우와!
4: 교수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업을 네.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 학과를 졸업하면 진로가 보통 어디를 어떻게 되나요?
1: 이제 병원이라든가 에스테틱 그걸 기준으로 하는
4: 병원도 피부 관련, 가요?
1: 그렇죠.
4: 아.
1: 피부 관련된 포지션을 갖게 되고 네. 헤어, 메이크업, 네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죠.
4: 그러니까 머리만 국한된 게 아니라
1: 그렇죠. 여러 아름다움에 가지... 대한 모든 것.
4: 와. 야, 우리 뷰티학과 너무 좋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신부님이 계시네.
5: 학교에서 촬영이 있어가지고 친구 메이크업해서 제가 받은 거네요.
0: 오늘 그럼 뭐 어떤 컨셉이 있나?
6: 우리는 컨셉이 화이트고 저쪽은 블랙이야.
0: 아, 블랙 컨셉 또 있어? 우와! 안녕하세요. 이건 무슨 컨셉이에요? 네, 아주 생소해.
6: 이제 1980년대 영국에서 이제 고딕 시대에서 유행했던 고스 메이크업인데 이제 어둡고 신비로운 컨셉으로 이제 검정 컬러가 중점이 되는 메이크업이야.
4: 이렇게 수업을 받아보면 좀 어떤 도움이 돼?
6: 사회 나가기 전에 이런 경험들을 먼저 하고 있으면은 이제 실력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4: 하긴 이제 학생 때 또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좋은 것 같다.
6: 맞아.

0: 미리입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 성실관으로 이동해주세요.
1: 야, 여기가 성실관이구나. 야, 성실관이 여기구나.
2: 안돼, 여기 직 떨어집니다.
3: 보세요.
1: 뭐야?
4: SQ 몇이에요?
5: 80입니다.
2: M부 더 깊게 짜주세요.
6: 에이, 환자 살려야 돼. 빨리 가자.
2: 임실 저쪽이야. 가자.
1: 뭐야, 여기 병원이야?
7: 지금 간호학과 실습 중이야.
1: 어? 간호학과 실습?
7: 어, 여기 성실관이 간호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야.
1: 아, 학생들이었구나. 나 진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인 줄 알고.
7: 어, 근데 너도 이제 간호학과생이야.
1: 나도 이제 간호학과생이야?
7: 너도 이제 간호학과생.
1: 그렇다면 너는 나의 베프?
7: 베프?
1: 그러면 우리 간호학과 학생이니까 이제 수업을 좀 들으러 가볼까?
7: 어, 우리도 가볼까?
1: 어, 재밌겠다. 가자, 가자.
7: 가자, 가자.
1: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멋있어?
7: 그치, 너무 예뻐. 그래서 나도 이 건물 되게 좋아해.
1: 우와. 아니, 근데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니, 왜 이렇게 병실이 많지?
7: 맞아. 우리 학교는 14개의 실습실을 가지고 있어.
1: 14개?
7: 어, 14개.
1: 간호학과 신입생 26학번 슬래피입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예,
1: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아니, 여기, 아니, 애기들이 이렇게.
8: 네, 여기는 신생아 간호를 실습하는 곳입니다.
1: 와, 신생아 간호를 실습하기 위해서 이런.
8: 실제 신생아 무게하고 똑같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안았을 때 좀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어,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8: 네, 그럼 한번 슬리피 학생이
1: 전생에 제가 아이를 좀 안아봤거든요. 목이 꺾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8: 너무 잘하시는데.
1: 어, 근데 무게가 정말 실제 아기랑 비슷하네요.
8: 네, 맞습니다. 여기 아가를 보면 이렇게 숨 쉬는 게 보이거든요.
1: 어, 지금... 호흡 바꿔. 움직이네요?
8: 네.
1: 오! 어, 숨소리도 들린다.
8: 네. 네, 여기 이분은 김성실님이십니다.
1: 아, 이름이 있군요.
8: 여기서는 정맥주사 놓는 거 반복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팔에다가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실제 정맥처럼 여기에 주사를 잘 넣으면 이게 이제 피거든요. 그러면 피가 싹 이렇게 맺히면 그게 잘 들어갔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근데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또 간호학과 학생이니까 배워봐야 되지 않겠어요?
1: 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자신은 좀 없는데 해보고 싶어요.
9: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1: 아, 고마워. 와, 이거 맨날 누가 맞기 전에 이거 탁 빼면 그때부터 긴장이 엄청 돼요. 이거 보면 긴장이 엄청 돼.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건네야 됩니다. 따끔. 요거는 그 학교에서 교육이 되는 건가요? 왜냐면 모든 간호사분이 여기서 따끔 음정이 있어요. 미파 따끔.
8: 각도 좋고요. 쭉 들어가서 피가 맺힐 때까지 넣을게요.
1: 오.
8: 지금 피가 살짝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 하시고.
1: 네.
8: 낮춰야 돼요.
1: 어떻게요?
8: 각도를 낮춰야 돼요. 요거 떼고 네, 뒤에 거를 당겨서 빼줄게요.
1: 어, 뭐야?
8: 네,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 뭐야?
8: 네.
1: 어떻게? 일단 사과를 해요?
8: 아, 아니요. 미안해요. 피를 빨리 멈춰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를 꼭 누르셔가지고.
1: 네, 눌러. 아, 이게 어렵네.
8: 어렵죠. 근데 처음인데 너무 잘한 것 같은데 피를 지금 많이, 출혈이 많이 돼가지고.
1: 성실 씨한테 너무
8: 사과 한번 해주시고.
1: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요, 성실 씨. 이거, 아, 어떡하지?
8: 네.
1: 이런 공간부터
8: 네.
1: 여기 지금 환자

0: 네. 자질을 어느 정도 제가 갖춘 그런 느낌이야, 내가. 다들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
1: 어릴 때 조금 아팠는데 그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의료인과 접하는 순간들이 많았어. 그럴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판단이 이성적이지만 말투는 되게 따뜻한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0: 어릴 때 좀 아플 때 좀 더 간호사분들을 많이 겪어보면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2: 나는 이제 간호사가 환자한테 따뜻한 마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성과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간호사가 되고 싶어.
0: 야, 우리 간호학과의 미래가 밝다. 다 같이 화이팅! 할 수 있다!
3: 화이팅! 화이팅!
0: 아,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이제 놀러 가자.
4: 거기 가자, 거기.
0: 어디?
4: 수업 끝나면 우리가 가는데. 거기 있잖아, 거기.
0: 거기서 좀 놀 수 있어?
4: 그치?
0: 그래, 가보자.

0: 여기야.
1: 뭐야? 그 노는 데라며. 수업이 끝나면 일로 오는 거야?
0: 어, 우리 국과고시 합격하려면 공부해.
1: 아. 기본 간호와. 야,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공부 안 맞는 것 같아. 저기, 혹시 학번이.
2: 저, 이육학번.
1: 아, 친구구나.
2: 친구, 무슨 과야?
3: 아, 나 호텔 관광.
1: 호텔 관광? 호텔에서 뭐 관광하고 싶어?
3: 아, 나는 이제 멋있잖아. 약간 호텔. 호텔이요.
1: 맞아. 호텔 멋있어. 멋있어. 호텔.
2: 잘 먹는 것 같아서.
1: 아, 취업. 그리고 월급도 괜찮아.
3: 그치, 그치.
1: 아, 좀 잘생겼다.
3: 아.
1: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
3: 내가 지금 15kg를 쪄갖고 지금 요즘 잘 안 듣긴 하는데 내가 또 한때는 티모시 샬라멜라는.
1: 뭐라고?
3: 티모시 샬라멜. 진짜로.
1: 티모 아니야? 그냥 티모? 저 친구, 저기 다 들렸겠지만 친구는 저기 무슨 과야?
4: 나는 물리치료학과야.
1: 어.
4: 우리 학과는 국가고시도 보거든.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야.
1: 아, 이 간호학과도 똑같은데 국가고시를 보는구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뭔가 목표가 되게 뚜렷해지는 것 같아.
4: 그건 확실히 맞아. 점점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아, 이거 한 다음에 단계별로 성장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 나도.
1: 뭐 3년 연속 수석을 배출했다 뭐 이런 걸 봤거든.
4: 임상병리학과가 3년째 수석 배출을 하고 있단 말이야.
1: 수석?
4: 어, 수석 배출.
1: 그럼 3년 연속 1등이면
4: 어, 1등? 1등?
1: 되게 대단한 거잖아.
4: 그치. 그래도 어깨 뻥 들어갔지, 우리 학교에 대한.
1: 그럼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수석이 안 나왔어?
4: 아, 빨리 공부해야지. 뭐 하는 거야? 어, 공부해. 나도 공부할게.
5: 아, 오늘 안산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받아봤는데 저의 미래가 창창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6: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
5: 뭐, 어떻게 훈광이 좀 납니까?
6: 아, 탈모 아닌가요?
5: 아, 탈모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두피 저 최첨단 기계로 봤는데 지금 좋음을 썼어요. 젊은이 머리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음 환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학교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한알에.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세상의 모든 탄생이 시작되는 곳, 자궁. 그곳에 돌덩이와 같이 거대한 혹이 자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7: 자궁이 이렇게 복강 안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만삭산모처럼 이렇게 배가 나올 정도로 근종이 큰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근종 수술한 것 중에 가장 큰 환자분은 9.8kg였었거든요.
6: 심지어 하나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계란만한 크기의 자궁에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 많은 여성들이 폐경만 되면 근종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8: 58, 그러니까 만으로는 56이죠. 폐경이 되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개복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근종이 크기 때문에.
9: 자궁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콩팥에 물이 이렇게 차서 그것 때문에 신장까지
10: 다발성이라 그래서 개수가 좀 많고 너무 무서워요. 저 처음에 수술하는 보는 게 처음이라서.
6: 폐경이 돼도 자궁 질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7: 폐경 이후에 보통은 감소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과다 출혈로 뭐 빈혈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악성 변화가 의심이 될 때. 그리고 폐경 후에 갑자기 사이즈가 커질 때, 이럴 때는 자궁 절제 수술을 권합니다.
6: 20여 년간 약 2만 건에 달하는 자궁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명의 김미란 교수. 여성 질환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삶을 지킨 김 교수와 함께 평생 여성의 몸과 함께하는 자궁을 들여다본다.

0: 폐경이 되면 산부인과 찾을 일은 없을 줄 알았다. 벌써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 조용히 역할을 마친 듯 했던 자궁과 난소가 예상밖의 변화를 보였다. 임중여 씨는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1: 여기 보시면 근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보통 폐경되면 근종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사이즈가 0.9. 전에는 2.8, 1.4, 0.9.
0: 다섯 개의 근종 모두 3cm 이하로 크진 않지만 1년 전보다 오히려 자랐다. 심지어 작년에는 보이지 않던 용종까지 생겼다.
2: 그것도 1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1년마다 하는데. 근데 1년 동안에 요게 근종.
1: 근종이고 용종이라는 건 근종이랑 다른 거예요.
2: 다르죠.
1: 예. 대장에 용종 있다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용종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생겨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자궁 내막에 용종이라든지 뭐 자궁 내막 암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더 많이 좀 생기거든요. 난소라든지. 용종이 되게 작아요, 사이즈가. 조직 검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경과 볼게요.
2: 네.
1: 그냥 내년에 볼게요, 내년에.
2: 네. 믿겠습니다.
3: 폐경 전에는 좀 근종이 있으시거나 생리통이 심하시거나 이러셨어요?
2: 전혀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돼가지고 그 정도면은 아 뭐 용종이나 이런 거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알았어요. 제가 몰랐다가.

0: 16세 이순덕 씨도 폐경만 하면 근종에서 해방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이 근종은 개복 수술을 고려할 만큼 자랐다.
1: 제가 수술이 너무 겁이 나서 선생님한테 수술 안 하겠다고 우겨갖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크기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암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커지니까 걱정이네요. 네.
0: 두 번의 자연 출산도 견뎌낸 자궁. 그런데 근종이 자란 원인은 뭘까?
2: 저희가 1년 만에 지금 본 건데 전에는 8.9cm에 볼륨이 266이었는데 지금 오늘 10cm가 됐거든요. 근데
1: 원래 폐경이 되면 없어지는 거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2: 좋은 질문이에요. 폐경이 되면 조금 줄어들어요, 근종이. 근데 폐경이 됐는데 근종이 커졌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거든요.
0: 1년 새 1cm 더 자란 근종. 버틴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
2: 요즘 뭐 근종이 만져지거나 뭐 빈뇨나 이런 거는 괜찮으시죠?
1: 그런 건 저는 증상은 없는데 커졌다 하니 제가
2: 그러니까. 그리고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뭐 65 막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복강경이나 뭐 로봇이나 이렇게 최소 심습 수술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1: 암으로 번질 확률은 없나요, 근종이?
2: 드물긴 해요. 근데 한 500에서 1000명 중에 한 명? 그래서 조금 지켜봐도 되나 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0: 자궁은 어떤 곳일까? 입구 부분인 경부와 몸통 부분인 체부로 나뉘는 자궁은 무게 약 60g, 길이는 약 7.5cm다. 자궁 좌우에 달린 난소에서는 배란과 여성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궁 근종이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3: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궁 근육층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든요. 자궁 근종이 씨앗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점점점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거는 아니고요. 별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커지는지 경과 관찰을 하는 수가 있고요. 지금 약물 치료로 해서 근종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사용 가능한 약은 없습니다.
0: 35세 여성의 절반 정도에서 자궁 근종이 있을 만큼 흔하다.
3: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12년간 한 4배 정도 자궁 근종 환자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했었고요. 비만이라든지 뭐 초경이 빨라졌다든지 뭐 그런 여성 호르몬적인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요.
0: 그러나 자궁 근종 환자의 절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낸다. 이희현 씨가 처음 산부인과를 찾은 건 47살이 돼서였다.
4: 저는 그냥 뚱배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이거 근종 때문에 이렇게 아랫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생리량도 그냥 저는 이 정도 양은 누구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종 때문이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0: 거대 자궁 근종을 단순한 복부 비만으로 오해해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그런 환자를 종종 만난다.
2: 배 만져지는 거 몰랐어요?
4: 평소에 만지질 않아가지고 근데 진단받고 나서 만져보니까 좀 딱딱하게 만져지긴 하더라고요. 네.
2: 그러니까 진단을 이제 미혼이시니까 산부인과는 전혀 안 가셨고 네. 내과에서 건강검진에서?
4: 네, 건강검진하면서 네. 복부 초음파 하면서 근종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 아이고. 좀... 우리가 미리 알면 우리가 뭐 내시경이나 뭐 복강경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여기 안에도 보면은 좀 많이 있어요. 다발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있거든요.
0: 이희현 씨는 거대한 혹이 자궁 안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태. 15cm에 달하는 거대 근종은 배꼽 위쪽까지 자라나 있다. 여기에 4cm 이하의 근종 6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2: 개복해도 잘 빨리빨리 움직이고 하면은 회복 잘할 수 있으시,

0: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궁을 그냥 잘 살려보자. 될것 같아요. 파이팅!
1: 알겠습니다.
2: 산부인과를 자주 다녔다면 결과는 달랐을까? 열흘 뒤 수술을 앞둔 희현 씨를 다시 만났다.
1: 그냥 똥배라고 생각했는데 배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약간 요실금주처럼 그런 부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그저 나이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증상들. 삶의 절반을 지나 그녀는 처음 자신의 자궁을 들여다보게 됐다. 오늘 희연 씨의 자궁 근종 절제술은 개복 수술로 진행됐다.
3: 이분은 47세 미혼 여성이신데요. 산부인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만난 산부인과 의사로서 뭐 자궁을 절제라고 하기에는 좀 마음이 아파서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궁 자체가 배꼽 위까지 다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한 임신 5개월 정도 사이즈거든요, 자궁에. 두 번째는 근종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떼려고 하면 개복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자궁을 살리기 위해서 개복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거대 근종이고 다발성이어서 수술은 복강경이 아닌 개복으로 이루어진다. 개복을 하고 자궁을 절개해 장막 아래에 있는 근종을 절제해낸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한 뒤 절개 부위를 잘 봉합해준다. 드디어 15cm에 달하는 혹, 거대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3: 그쪽으로 뽑아봐.
2: 거대한 크기만큼 수술의 난도도 높아진다. 드디어 실체를 드러낸 첫 번째 근종. 그러나 이것은 작은 편에 속한다. 다음은 거대 근종 차례. 오랜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한 여성의 자궁을 점령했던 혹이 끌려나왔다.
0: 나이프.
2: 아무도 모르는 사이 깊은 곳에서 근종은 서서히 몸집을 키워왔다. 수술의 최종 목표는 근종 제거보다 자궁 보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자궁 조직과 근종의 경계를 분리한다. 자궁 근종 수술의 가장 큰 변수는 숨은 근종을 찾아내는 것. 근종의 위치와 개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자궁 근종 절제술에서 봉합은 단순히 상처를 닫는 과정이 아니다. 자궁 근육층을 얼마나 정교하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자궁의 기능과 회복이 달라진다. 드디어 3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났다. 오늘 제거한 근종의 총무게는 861g이다.
3: 수술 아주 잘 됐어요. 기쁜 거는 저희가 초음파에서 보이는 근종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거, 거대 근종 플러스에서 22개를 뗐고요. 보통 정상 자궁이 한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한 60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근종 뗀거 모아보니까 861g이었습니다.
2: 47세에 처음 찾은 산부인과였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의 자궁을 지켰다. 62세 김정희 씨. 그녀 역시 거대 자궁 근종을 안고 살아왔다.
4: 무지해서 이제 폐경을 했으니까 근종이 좀 자라지려나 하는 욕심에 기다리고 좀 시간을 끌었는데, 그러고 이게 작은 근종이 너무 커지니까 소변을 보러 가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이게 뭐가 눌려가지고 한참 앉아 있어야 그때 소변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 9.8cm의 근종이 되려 10.4cm로 커진 상황. 폐경만 믿으며 버텼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다.
3: 이미 폐경 상태였어요. 그때 58세였거든요, 58세. 근데 폐경이 50에 되셨어요.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0: 뭐가 눌렸냐면 요관이 눌린 거예요. 근데 거기 방광으로 가야 되는 그 중간에 길에서 막아버린 거죠.
2: 결국 요관이 막혀서 소변이 신장에 고이는 수신증으로 이어졌다. 콩팥이 손상되기 직전 결국 61세에 자궁 제거술을 받았다.
0: 62세에 커져서 콩팥이 막히고 그리고 왼쪽 난소에도 혹이 있었는데 저희가 혹만 떼고 난소는 저희가 잘 돕거든요. 그래서 좀 젊어서 수술하면은 저희가 복강경을 하는데
4: 저도 그거 너무 아팠어요. 그게 진짜 아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굉장히 많이 혼났어. 너가 병 키운 거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때 바로 했으면 회복도 좀 빠르고 좋았을 텐데.
2: 얼마나 힘든 치료를 받은 걸까. 폐경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자궁 근종이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진 환자. 문제는 10cm의 거대 근종이 요관을 눌러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자 신장에 소변이 차는 수신증이 찾아왔다. 결국 환자는 응급으로 요관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다. 이후 개복 수술로 문제의 자궁과 나팔관을 함께 제거했다.
0: 아무튼 그래도 다 잘 됐으니까 지금도 힘내요. 지금도 오늘이 인생에 살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4: 날인데 그쵸 선생님?
0: 그러니까.
4: 아직까지도 네. 여기가 남의 살 같죠.
0: 징스 같이 말했네. 남의 살.
2: 늘 당연했던 압박감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4: 오케이. 이게 근종이 커서 여기가 좀 더부룩했었는데 그것도 줄고 이제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편해요.
2: 참을 만큼 참았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52살, 폐경의 문턱에서 한은선 씨는 결국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 빈뇨 조금 있고요. 제가 이제 빈혈이 좀 많이 심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저 처음에 수술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었어요, 사실. 좀 떨려요.
2: 두 아이를 낳던 순간보다 자궁을 비워내는 이 시간이 더 긴장된다. 그녀는 왜 지금 와서 자궁 절제술을 받아야 할까?
0: 누구나 폐경 때까지 기다려서 괜찮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빈혈이 굉장히 심할 정도였거든요. 헤모글로빈이 한 7.9 정도로 낮았으니까. 헤모글로빈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거든요.
2: 근종의 과다 출혈은 빈혈을 유발하기도 한다.
0: 근종도 굉장히 다발성인데 이거는 하나 큰 근종이 있고 이게 점막하 근종이라고 해서 이 자궁강 내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근종이 있거든요. 이런 근종은 월경 과다를 많이 유발해요.
2: 근종은 위치도 중요하다. 근육층과 근육층 사이에 생기면 근층내 근종, 가장 안쪽의 점막 밑에 생기면 점막하 근종, 가장 바깥쪽의 장막 아래에 생기면 장막하 근종으로 구분한다. 가장 바깥쪽에 생긴 근종이 커지면 방광을 눌러 배뇨 기능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직장과 척추를 압박하면서 변비와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근육층 내부에 생기는 근종이 커지면 자궁 내막의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생리함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다. 자궁 내막으로 돌출한 형태의 점막하 근종은 난임과 유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월경 과다, 부정 출혈과 함께 심한 생리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0: 월경 과다라든지 뭐 생리통이라든지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가임력을 보존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궁을 이제 보존하는 근종절제술을 하게 되고요. 아기를 다 낳으셔서 더 이상 분만 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자궁절제수술도 근종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근치적 치료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5년 내 자궁 근종 재발률은 52.9%.

0: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재발하는 만큼 자궁 절제술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도 수술실로 향하는 김 교수. 자궁 절제술은 마음의 상실감을 남기기도 하는 수술. 그걸 알기에 더 신중을 기한다.
1: 폐경이 지금 됐으면 좋겠는데 폐경이 안 되시고요. 이제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는 한 만 원 50세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58세까지도 생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 생리 과다 때문에 빈혈이 생기고 또 이런 점막하 근종은 폐경이 되더라도 폐경 이후에 질출혈 같은 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수술하는 거를 결정했고요.
0: 52세 한은선 씨의 근종은 여러 개의 혹이 다발로 자라는 다발성 근종이다. 가장 큰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긴 근종으로 지름이 약 5cm에 달한다. 또한 자궁 내막에 위치한 점막하 근종은 생리 과다를 유발해 빈혈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몸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난소는 남기고 자궁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자궁 절제술은 상태에 따라 복강경으로도 가능하다. 먼저 자궁을 고정하는 인대를 자르고 나팔관과 측면에 있는 조직까지 절제한 후 자궁을 작은 철편으로 잘라서 제거한다. 이때 나팔관도 함께 제거하는데 난소암과 난관암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작은 절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강경 수술. 육안이 아닌 확대된 화면으로 병변과 조직을 구분한다. 먼저 자궁을 지탱하는 인대를 절제한 뒤 자궁을 둘러싼 주변 조직과 혈관을 방리한다. 모니터와 손끝이 하나처럼 움직이며 이어지는 수술. 환자의 왼쪽 나팔관에는 작은 누룩도 발견됐다. 안전하게 양쪽 나팔관을 차례로 제거해 다가올 위험까지 예방한다. 이제 자궁을 드러낸 자리를 정교하게 봉합할 차례. 출혈과 유착에 주의하며 촘촘하게 조직을 맞춰간다. 떼어낸 자궁의 무게는 234g. 몸 밖으로 나온 자궁은 멀쩡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1: 아, 근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근종이고 이것도 다 근종이에요. 이런 것도 다.
0: 그래도 두 아이를 품어준 자궁이다.
1: 유착이 없으셔서 수술은 뭐 큰 출혈 없이 잘 됐습니다. 네, 다발성 근종이었고 이분도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수술을 저희가 잘 했고요. 자궁 경부암이라든지 내막암이라든지 뭐 체부암이라든지 그런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궁 절제술로 자궁의 질환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0: 몸의 일부를 덜어냈지만 생명을 품었던 기억은 평생 함께할 것이다. 수술 이틀 뒤 회복 중인 은선 씨를 다시 만났다.
2: 안녕하세요. 좀 어때요? 많이 힘들어요?
3: 네, 많이 좋아요.
2: 수술하기 전에는 엄청 겁 많았었는데.
3: 네, 무서웠는데 엄청. 선생님, 수술하고 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2: 수술 잘 됐어요. 유착도 없고.
3: 아, 감사합니다.
2: 난소 잘 남기고.
3: 아, 네, 감사합니다.
2: Very good.
3: 선생님.
2: 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가시면 돼.
3: 네, 감사합니다. 네.
2: 내일 또 봬요.
3: 네.
2: 네.
0: 대기 환자가 끊이지 않는 김미란 교수.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 속엔 늘 응원과 위로가 오간다.
2: 이제 주무실게요. 자, 가슴 올라오게 천천히 숨 들이쉬고.
3: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그래도 지금 다행이고 저희가 6개월 뒤에 다시 뵐게요.
3: 네.
2: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사는 게 다 힘들어.
3: 맞아요.
2: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3: 네.
2: 또 뭐.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게 할게요. 산부인과의 여성들이 오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쉽진 않아요. 많은 대기를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0: 들다가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저희 딸이랑 이제 비슷한 나이에 환자들도 치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려 보내고 또 임신도 할수 있게 해주고 또 환자들이 너무 겁내하고 스트레스 받지 하지 않도록 뭐 농담도 좀 주고받고 하는 편입니다. 어떨 때는 뭐 엄마 같은 마음으로 혼내기도 하고요.
1: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첫집은 엄마의 자궁.
2: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래.
1: 26개월 쌍둥이 엄마 44살 선영 씨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다. 지금은 평범한 여느 가족의 모습이지만 시작은 전혀 달랐다. 20살부터 시작된 극심한 생리통. 때로는 응급실을 찾을 만큼 삶을 무너뜨리는 통증이었다.
3: 한 달 안에 3주는 하루에 6알, 8알에 진통제를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3통, 4통을 계속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이게 안 아픈 것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심한 날은 응급실을 가야 되고.
1: 평생 그림자처럼 선영 씨를 괴롭혀온 질환은 자궁선근증. 여러 치료도 받아봤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깊어지는 절망 속에서 당시 미혼이었던 선영 씨는 자궁절제술까지 생각했다.
3: 제가 하이프 시술하고도 이제 아고 이거 다시 옛날로 돌아갔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파서 갔더니 근데 그 말이 진짜 처음 병력 같았어요. 그 초음파 본 자세 그대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제가 저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우리 그냥 수술을 해 원장님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나는 아기를 못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1: 그러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김 교수의 병원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 그렇게 손꼽아 진료를 기다리던 사이 새로운 인연도 다가왔다.
3: 매일 오후 5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상담실로. 취소 한 적 있을까요? 취소 한 적 있을까요? 그랬고,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죠? 이랬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7시 차 타고 왔나 제가 아침에. 그렇게 해서 만났죠. 제가 애기들한테 조금 미안한 부분인 게 사실 저는 얘네가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애기들을 갖고 한 6개월? 6개월까지는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애기한테 말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네와 뭐 대답을 나누고 뭐를 하다가 얘네가 없어지고 나면은 제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도 너무 많지? 지금 내 자궁환경도 그렇지? 시험관이지? 이랬을까? 이게 될까? 그냥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많아서 모른 척하고 산 거예요, 제가.
1: 너무도 소중했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도 없었던 선영 씨는 그렇게 엄마가 됐다. 41살. 적지 않은 나이에 자궁선근증이라는 높은 벽을 선영 씨는 어떻게 넘었을까?
0: 근종도 저희가 4개 절제했고 선근증도 진짜. 선근증 절제 수술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들거든요.
1: 많은 여성을 괴롭히는 자궁선근증은 어떤 질환일까?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자궁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자궁선근증은 샘근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 내에 파고들면서 자궁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선근증은 근육층에 혹처럼 생기는 자궁 근종과 달리 뚜렷한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0: 자궁 선근증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먼저 써볼 수 있고요. 미레나라고 해서 자궁내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궁 선근증은 월경 과다를 유발할 수 있고요. 또

0: 생리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월경 과다가 이제 유발이 되면 단순히 뭐 생리를 많이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빈혈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거나 가슴을 뭐 쥐어짜는 것 같다, 부정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도 무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월경 과다가 빈혈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건강에 크게 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1: 자궁선근증으로 선영 씨의 자궁은 정상보다 약 6.4배 커지고 두꺼워진 상태였다.
0: 수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2: 그때 많이 걸렸어요. 6, 7시간 가까이. 다음날 이제 오셔가지고, 나 진짜 힘들어서!
0: 자궁이 요만하니까 자궁이 한 60g 정도 하거든요. 그만큼을 떼는 건데. 근데 나는 쌍둥이 임신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때 자궁 뗐으면 어쩔 뻔했어요.
2: 그리고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기를 갖고.
1: 선영 씨는 자궁 선근증 수술과 함께 4개의 자궁 근종도 함께 떼어냈다. 떼어낸 근종 무게는 49g. 선근증 병변은 70g에 달했다. 자궁이 두꺼워지고 돌처럼 딱딱해지는 자궁 선근증. 선근증은 근종처럼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술 난도가 높다. 먼저 병변의 범위를 확인한 뒤 자궁 장막을 절개한다. 이후 자궁 내막과 장막 모두 약 1cm의 안전거리를 두고 병변을 제거한다. 제거가 끝나면 남아있는 근육층을 층별로 정렬하여 치밀하게 봉합하고 장막까지 덮어주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자궁절제술보다 더 어려운 선근증 수술을 택한 이유는 임신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다. 그만큼 자궁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선택이기도 하다. 로봇 모니터로 병변의 범위를 확인하며 수술이 시작된다.
0: 이게 전체가 다 선근증이에요. 자, 물 좀 뿌려보세요. 여기다 매니플레이터 넣어주시고요.
1: 김 교수조차 선근증 수술 앞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0: 자, 더 들어갑니다.
1: 비정상 조직을 절제한 뒤 병변으로 생긴 공간을 안쪽부터 층별로 봉합해 자궁을 재건한다. 누군가에게 선근증 수술은 단순한 봉합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여는 수술이다. 근종과 달리 선근증은 넓게 퍼져 있는 병변을 제거한다.
0: 자궁 선근증 절제는 근종 절제에 비해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개를 하고 어떻게 이 자궁을 재건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표준화된 수술법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한 다음에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이 파열되는 빈도가 한 1% 정도라면 선근증 절제 수술을 했을 경우 자궁 파열의 빈도는 한 7%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궁 선근증 절제한 다음에 자궁을 잘 층을 맞춰서 잘 봉합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임신 중 자궁이 파열되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생리량이 갑자기 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선근증을 의심해야 한다.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자궁 질환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자궁 근종과 선근증, 자궁 내막증은 3대 자궁 질환으로 꼽힌다.
3: 아랫배에 정말 커다란 돌멩이가 들어간 것처럼 걸을 때마다 묵직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냥 온몸 자체가 그냥 다 불덩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이 좀 많이 오르고 그랬었어요.
4: 뭔가 내가 산부인과적인 거는 사실 여자들이 원래 좀 불안해 하잖아요. 생리를 이제 시작하기 전, 한 이틀, 삼일 전부터는 아예 거의 약속도 못 잡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였어요. 밑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 예, 네, 그게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5: 급성 하혈을 좀 많이 심하게 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0: 인생에 가장 괴로웠고 또 무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진통제가 없는 일상생활을 좀 즐기고 싶고요.
1: 통증을 당연하게 여기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다. 여자라면 흔한 거겠지. 10년 전 발견된 근종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 어느 날 이제 배가 아파서 봤더니 그 근종이 그 대망과 연결된 어떤 부위가 막 꼬여가지고 거기서 통증이 발생이 됐는데 맹장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은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맹장염으로 생각해 수술에 들어갔지만 통증의 원인은 기생근종이었다. 환자의 장막하 근종이 자궁에서 떨어져 나와 대망에 붙어 자라고 있었다. 이는 매우 드문 형태의 근종이다. 근종이 제법 크다 보니 절개 부위도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수술 후 환자는 탈장까지 겪어야 했다. 45살 이근주 씨는 뒤늦게나마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3: 지금 배 안에 근종이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녀의 근종은 하나가 아니다. 현재 확인되는 근종만 최소 8개다.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는 12에서 16. 근주 씨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9.6으로 당장 수술도 쉽지 않은 상태다.
3: 그러니까 이거를 더 올려서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식사도 좀 잘하시고
2: 지난번에
3: 뱃살은 더
2: 맞았는데 안 올라온 거네요.
3: 조금 올라갔네. 9.0에서 9.2. 안 올라가진 않았어. 드시고 있는 경구용 피임약도 빼지 말고 계속 드세요.
2: 네.
1: 자궁 안의 근종은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
4: 다발성 자궁 근종이라는 것은 근종의 숫자가 많다는 거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굉장히 깨알 같은 작은 수천 개, 수만 개, 그러니까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런 근종으로 이루어진 자궁 근종을 수술한 적도 있어서 뭐 108 번뇌를 느끼면서 108개를 뗀 적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근종들은 보면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대 정맥이라든지 뭐 심장, 뭐 우심방 아니면 어떤 분들은 폐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잘 경과 관찰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날이다. 그녀의 몸도 다시 봄을 맞이했다.
5: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게 되면은 또 이게 근종이 또 빨리 커지는 요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을 평상시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되게 조절을 하고 있어요.
1: 몇달전 자궁 근종 절제술을 받은 혜련 씨는 더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5: 최근에 제가 근종이 5cm에서 이제 7cm로 갑자기 좀 커졌었는데, 그때 갑자기 커질 때그 증상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되게 빈뇨감이 많아서 불편했던 건 있었어요.
1: 아직 31살. 커진 근종이 방광을 압박하면서 화장실을 찾는 횟수도 늘어났다. 임신을 준비하고자 결국 수술을 택한 혜련 씨. 수술 이후 병원은 처음이다. 과연 잘 회복되고 있을까?
3: 이게 근종이 되게 크니까 아마 이렇게 방광이 좀 눌렸던 것 같긴 해요. 수술할 때 자궁내왕도 안 열리고 되게 잘 됐어요. 이게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궁이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건 이제 로봇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지금 이게 근종 나온 거거든요.
1: 총 4개의 근종을 제거한 혜련 씨. 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편함이 이제는 사라졌다.
3: 저희가 이제 수술하면 3개월이면 임신 시도해도 돼요. 근데, 우리 병원 졸업할 것 같아.
6: 네,
3: 네.
6: 정말.
3: 네. 잘 됐어요.
6: 네,
3: 네.
6: 감사합니다.

0: 결혼도 작년에 하면서 이제 임신 계획도 있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네,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1: 이제 그 자리에 희망이 자리하길 바란다. 누군가는 지났고 누군가는 그 길 앞에 있다. 김연우 씨는 자궁내막증이 동반된 자궁근종 환자다.
2: 방광이 좀 늦어서 빈뇨 있고 생리통이 좀 심하게 있어서 이게 계속 커질까봐 나중에 이게 계속 커지면 자궁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하려고요.
1: 미혼인 43살 김연우 씨의 자궁에는 13개의 근종이 조용히 퍼져 있다. 생리 때마다 많은 양의 출혈과 통증을 겪었고 가장 큰 근종이 방광을 눌러 빈뇨 증상까지 이어졌다. 또 왼쪽 난소에 약 7mm의 자궁 내막증도 관찰되는 상태다.
3: 이쪽 난소를 보니까 이 난소 표면에 자궁 내막증이 있어요. 자궁 내막 세포가 월경할 때 역류해가지고 다른 데 착상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거를 초콜릿 시스트라고 하거든요.
1: 오래된 혈액이 고여 초콜릿색으로 보인다. 김연우 씨의 수술은 의사의 원격 제어를 통해 로봇팔로 이루어진다. 먼저 배꼽 주변에 4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는다. 근종의 위치를 확인한 뒤 크고 작은 근종들을 하나씩 제거한다. 이후 자궁의 깊은 근육층부터 표면까지 3개 층으로 나누어 봉합한다. 자궁 내막증이 난소에 생기면 자궁 내막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로봇 팔로 제거한다. 드디어 자궁 근종 절제술이 시작됐다.
3: 네, 됐습니다. 나오고
1: 로봇 팔이 근종을 향해 정교하게 접근하자 감춰져 있던 근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로봇 수술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쇄절기를 이용해 근종을 길고 가늘게 뽑아서 꺼낸다. 떼어낸 근종 13개의 무게는 총 172g.
3: 1번에 카데르.
1: 이어서 난소의 자궁 내막종 수술이 진행된다.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로봇 팔로 자궁 내막종을 제거한다. 수술 소요 시간은 총 5시간. 김 교수는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떼어내도 계속해서 새로운 근종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술의 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틀 뒤 김 교수의 회진 시간이다.
3: 좀 어때요? 네, 어제는 좀 힘들었지?
2: 많이 나아졌어요. 네.
3: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천천히 심호흡하라니까.
2: 네네.
4: 네, 수술 워낙 힘들어.
1: 이제야 한결 마음이 가볍다.
4: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걸을 수 있겠어요?
2: 일단은 잘 끝났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은 좀 뻐근한 것 같긴 해요. 정기적으로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지내려고요.
1: 행복과 고통은 서로 다른 얼굴로 함께 놓여 있는 건 아닐까. 32살 김유희 씨는 자궁 근종이 뱃살 탓인 줄만 알았다.
5: 살이 너무 찐 게 이제 갑자기 느껴져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운동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살이 빠지다 보니까 배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2주, 3주 전쯤에는 엎드리는 것도 좀 불편했거든요. 엎드렸을 때 내 장기가 눌리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1: 그녀는 일주일 전 무려 16개의 근종을 제거했다.
3: 좀 어떠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수술한 지... 지금 엄청난 수술을 했고 저희가 보통 자궁이 이 자궁 전체 무게가 한 60g 정도 되는데 근종 뗀 게 1764g이었거든요. 아기가 1.7kg 나면 살아요.
1: 가장 큰 근종은 14cm. 자궁은 태아를 품는 기관이라 최대 5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
3: 지금 몸 컨디션 어때요? 우리 정말 힘들게 수술했는데.
5: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3: 발을 땅에다가 잘 딛고 계셔.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5: 이틀 전쯤에 이제 최근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네. 친구들도 다 출산한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0: 근종을 낳지, 근종을.
1: 그쵸.
0: 아유, 아무튼 자궁을 저희가 잘 구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1: 감사합니다.
0: 예.
2: 수술 전과 후 몸은 이렇게 달라졌다.
1: 아, 이거 빨리 그냥 홀가분하게 수술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 나으면은 회복 다 되면 이제 운동도 하면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47살. 처음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22개의 근종을 제거한 희현 씨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녀는 요즘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여성의 삶을 지탱하는 자궁. 그래서 엄마와 아내, 딸의 자궁은 더 소중하다. 한생에서 노년까지 여성과 일생을 함께하는 자궁. 폐경 이후에도 자궁의 일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평생 여성질환 치료에 매진해온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 김 교수가 강조하는 한 가지는 평생 관리에 있다.
0: 산부인과 하면은 뭐 아기 낳는 곳이다, 부인들이 가는 곳이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나이 90에 자궁경부암 3기가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 여기 다 젊은 사람인데 저만 나이 많아요 하시거든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암이라는 거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한테 더 생기시거든요. 근데 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세포진 검사만 하는 건데 초음파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자궁경부암 검사했으니까 부인과 검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 해보지 않으면 안에 자궁이나 난소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폐경 이후에는 정말 자궁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도 열심히 하시고 초음파 검사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나는 죽어도 잠이나 한 번씩 큰 자보고 죽어서 무운이 없다 했어요.
4: 숨을 못쉬니까 무호흡이 있다고 그래서 내에서 안 죽으려고 깬대.
5: 잠을 자시다가 일어나셔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엄마를 잡아당기고 싸우려고.
6: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치매나 파킨슨으로 갈 수 있다.

0: 서울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0: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0: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5: 진단비도요?
1: 되고요.
5: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6: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6: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7: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5: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승더멀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9: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0: 완전히는 학교를 처음이야, 처음.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들 먹어요. 맛없어야지 할 수 없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전기까지 끊어지죠. 왜 꺼요, 왜?
11: 틈시 꺼내면 되게 이만 같아.
10: 그쵸, 지금. 하도 너무 말이 통해, 막. 통하진 않잖아.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살구의 달달함에 푹 빠졌다.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한식 전통 디저트. 한 입 먹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입소문 내고 싶은 비주얼과 맛. 쫀득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향긋한 살구떡부터. 맛보기 전 달달한 살구와 계피향이 침샘을 자극하는 한식 전통 음료. 살구의 과육이 만들어낸 청량감이 입안을 시원하게. 살구 수정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5: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귀염둥이 강입니다.
6: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5: 네. 선생님, 저는 살구떡을 방금 화면으로 처음 봤는데요. 색깔도 진짜 곱고 그 어떤 케이크보다 맛있어 보였어요.
6: 네.

0: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데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자, 오늘 이제 떡 속에 들어가는 네. 이제 소예요.
0: 네, 콩이 콩이죠. 콩, 네. 그렇죠.
1: 네, 검은 콩을 푹 불리면 네. 껍질을 벗기면 이런 상태가 되고요.
0: 네.
1: 이건 맛있게 익은 살구예요.
0: 얼마나 달콤할까요, 선생님?
1: 양치말? 네, 설탕, 소금이 있고요.
0: 네.
1: 이제 떡을 또 쪄야 되니까 쌀가루가 필요하죠.
0: 그렇죠.
1: 그래서 맵쌀가루 준비가 됐고 오늘 이제 믹서에다 갈려고 그래요. 즙이 필요해요.
0: 예.
1: 설탕, 소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원래 이 떡은 쫀득한 맛으로 먹지만 오늘은 향으로 또 먹게 될 것 같아요. 살구 맛이 향긋하게 느껴질 것 같은 살구떡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살구떡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아지고 향긋해지는 기분인데.
1: 맞아.
0: 자, 이거 살구로 또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1: 네. 살구는 이제 깨끗이 씻어서,
0: 네.
1: 예, 오늘 이제, 한 개 반은 잘게 썰려고 그러고,
0: 네.
1: 반 개는 반달 모양으로 썰려고 그래요.
0: 네. 자, 어떻게 좀 다르게 쓰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예쁘게 그거, 고명으로 쓸 거는 이렇게 반 자르고,
0: 예.
1: 나머지는 잘잘하게 썰어야 되니까 그냥 뭐 어떤 형태 없이 조금 잘게. 자.
0: 살구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게 왜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 왜 이게 복숭아인지 자두인지 항상 헷갈렸었는데 이게 또 살구라는 거를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자두만큼도 달고 복숭아만큼도 달고 굉장히 맛있잖아요.
1: 맛있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1: 네, 잘게 썰어서 예. 네.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당침을 하려고 그러는데
0: 네.
1: 떡 위에다가 예쁘게 좀 고명을 넣으려고 그래요.
0: 아까 그림으로 봤어요.
1: 예, 반달 나왔네.
0: 예.
1: 네, 이렇게. 반달 썰기로.
0: 예.
1: 해서 같이 당침을 조금 하겠습니다.
0: 살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1: 네.
0: 요즘 음료 중에서도
1: 네.
0: 살구 에이드도 있고, 네. 살구를 활용한 음료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도 저희도 살구를 이용해서 맛있게 또
1: 네.
0: 살구떡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손질을 해봤는데
1: 네.
0: 이 다음은 뭘 하면 돼요?
1: 자, 이제 이거를
0: 예.
1: 당침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0: 예.
1: 이거는 검은 서리태 콩인데
0: 예?
1: 한 대여섯 시간 불리면
0: 네.
1: 껍질이 아주 잘 벗겨져요.
0: 오.
1: 껍질을 벗기니까 오 이렇게
0: 색이
1: 파란색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없으면 뭐 완두콩도 좋고요.
0: 네.
1: 이제 가을엔 또 풋콩도 좋고요. 자, 거기다가 오늘 우리가 잘잘하게 썰었잖아요.
0: 예.
1: 네, 요거를 같이 넣어서
0: 네.
1: 요것도 고명으로 할 거니까 제가
0: 예.
1: 제가 10원 보인 거를 조금만 넣을게요.
0: 예. 이거 남겨둘게요.
1: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침을 한다 할 때는
0: 당침.
1: 네.
0: 예.
1: 설탕에다가 이렇게 조금 재워 넣는 건데
0: 네.
1: 우리가 설탕만 넣으면 단맛이 덜해요. 그런데 먼저 소금으로 간을 하고.
0: 근데 이미 이 살구는
1: 네.
0: 이미 달콤하고 좀 부드러운데.
1: 달콤하지 않아요. 새콤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아 제가 또 익었을 때 먹었었나?
1: 그거 한번 잡숴보세요. 달콤하지가 않아요.
0: 아, 이거 맛있다. 솔직히 살구만 음료만 먹었어.
1: 맞아요.
0: 달콤하게 먹었는데.
1: 이렇게 해서 네. 3분.
0: 3분
1: 네.
0: 정도?
1: 네, 두겠습니다.
0: 이렇게 하면은 이 살구의 신맛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1: 네. 뭐 신맛은 있지만
0: 예?
1: 단맛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떡 그 가운데 큐에다 넣으려고 해요.
0: 네. 자, 이렇게 당침하고요.
1: 네.
0: 자, 그럼 선생님, 뭐 하면 될까요, 다음은?
1: 이제 떡 가루를 반죽을 해야 돼요.
0: 아, 떡가루를. 자, 그러면 큰 볼 들게요.
1: 네.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0: 네.
1: 떡을 할 때는 항상 물이 필요하잖아요.
0: 맞아요.
1: 오늘 물 대신에 살구 즙을 넣을 거예요.
0: 아, 물 대신에?
1: 네, 믹서에다가 이걸 예? 갈으려고 그래요.
0: 갈아볼까요, 그럼?
1: 네, 눌러. 됐습니다. 아유, 잘 가르시네요.
0: 어때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주스 아닌가요? 그쵸, 선생님?
1: 여기다 물 좀 더 타면 주스예요.
0: 살구 주스, 100%, 그쵸?
1: 자, 맵쌀가루에다가
0: 네.
1: 먼저 항상 떡을 할 때는 간을 먼저 해야 돼요.
0: 아, 떡 할 때? 저는 떡 하는 것도 처음 봐요, 옆에서.
1: 네.
0: 떡은 맵쌀가루 쓰는 거예요?
1: 맵쌀가루.

0: 쌀가루도 쓰고 찹쌀가루도 썼는데 오늘은 예. 살구떡이니까 예. 예, 맵쌀가루 준비했어요.
1: 맵쌀가루.
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금을 넣었고요.
1: 네.
0: 제가 한 세 큰술 넣으니까 딱 맞았어요. 하나, 둘, 셋.
1: 예.
0: 네. 우리가 이제 원래는 떡을 하실 때 물을 넣어서 해요.
1: 예.
0: 그런데 오늘은 물 대신에 네. 살구즙이 들어간 거예요.
1: 그러게요. 네. 살구즙이 들어가서 더 향도 좋을 것 같고 네. 색감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0: 살짝 있죠.
1: 예예. 예.
0: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예. 떡을 하실 때 이제 물을 넣어서 물 내린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행병이라고 살구 행자가 들어간 행병이라고
1: 예?
0: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해서 드신 떡이에요.
1: 아, 이게요?
0: 어.
1: 또 오늘 이 살구떡에 또 역사를 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0: 제가.
1: 예.
0: 네.
1: 다 있었던 음식이네요. 그쵸? 예전에
0: 그렇죠.
1: 많이 드셨던.
0: 네. 근데, 아, 그대로 해보니까.
1: 예.
0: 너무 좋고. 제철이 아닐 땐 또 해서 냉동고에 두고, 뒀다가.
1: 예.
0: 겨울에도 싶다. 해서 드실 수 있잖아요.
1: 예.
0: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제가. 네. 체에다 한번 내려줄 거예요.
1: 체에 한번.
0: 네. 근데 이제 물의 정도는 네. 이렇게 폭신하게 찌려면 꽉 주어가지고 이렇게 뭉쳐지면은
1: 네.
0: 예, 수분은 딱 된 거예요.
1: 아, 이제 쪄야 되니까 우리가. 아,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요, 선생님.
0: 네, 체에다 내리면
1: 네.
0: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1: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0: 하나는 네, 잘 고루 섞이잖아요.
1: 체에 내리면서 한 번 더 섞이고
0: 또 하나는 네, 수분이 고루고루 가요. 색깔도 고로 나고
1: 예.
0: 네.
1: 이렇게 뭉쳐있던 이 살구즙들이 이렇게 체에 내리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수분도 고로고로 가고
0: 네. 아유, 너무 잘 아시네요.
1: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살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떡을 만든다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도 워낙에 떡을 좋아하긴 하는데 옛날 먹던 떡만 먹거든요.
0: 네. 자, 잘 내려졌네요.
1: 네.
0: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남는 거는 어떡하냐면
1: 예.
0: 여기 아까 내린 거
1: 예. 예,
0: 조금 이렇게 올려서
1: 맞아
0: 예, 덩어리 있는 건 한 번만 더 내려주세요.
1: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곱게 내려졌네요.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아까보다도 살짝 이게 살구색이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한번 보세요. 살구색 나죠?
1: 예. 네. 이렇게 예쁘게 색이 들었어요.
0: 네.
1: 자.
0: 자,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넣어야 되나?
1: 설탕을 또 넣을까요?
0: 근데 처음부터 설탕을 넣어서 비비지 않아요.
1: 예.
0: 설탕을 넣어서 비비면 끈적끈적 되니까
1: 아~
0: 맨 마지막에
1: 뭐 가볍게 전에.
0: 이렇게 가볍게 설탕을 이렇게
1: 야~
0: 네, 이렇게 해주세요.
1: 예. 기대돼요. 어떻게 쪄질지.
0: 네. 그러면 당침을 한
1: 예?
0: 혹시 물기가 있을까 해서
1: 네.
0: 당침한 네, 소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두고
1: 예.
0: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1: 네.
0: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대나무 찜기예요.
1: 네.
0: 5컵 들어가요.
1: 아, 여기에요?
0: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행주가 아니라 면포예요.
1: 예, 예.
0: 깨끗한. 그걸로 젖은 면포로 안을 조금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예,
1: 살짝 묻겠죠?
0: 네, 살짝 묻어서
1: 예.
0: 좋아요. 촉촉하고.
1: 예.
0: 자, 이제 담아볼까요?
1: 이 상태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0: 네, 가볍게, 손으로 오. 가볍게, 예.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
1: 예. 2분의 1 정도만?
0: 네, 2분의 1 정도. 먼저.
1: 이거 올릴 때도 선생님 약간 팁이 있을 것 같은데.
0: 네. 그 꽉 움켜쥐지 마시고요.
1: 예?
0: 살짝.
1: 살짝.
0: 그리고 살살살살, 예, 2분의 1로 수평으로.
1: 이런 식으로 하면 백설기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아~
0: 그렇죠. 원리는 똑같아요.
1: 네. 근데 백설기도 이렇게 꽉 누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좀 포슬포슬하게.
0: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안치신 다음에
1: 네.
0: 아까 당침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래서 당침해 놓은 거를 둘레에다가 이렇게 좀 놓으니까.
1: 예.
0: 네. 먼저, 요거 드릴까? 한번 놔보세요.
1: 제가요?
0: 재미로.
1: 예. 네. 한번 놔볼게요.
0: 네.
1: 뭔가 그 예전에 이제 케이크는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0: 네.
1: 왜 이렇게 떡은 못 만들어 봤나 싶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0: 네. 그래서 떡도
1: 예.
0: 케이크처럼 만들기가 예. 떡이 사실은 조금 더 쉬워요.
1: 그럴 것 같아요. 딱히 오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0: 네.
1: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간간이 이제 색깔 있는
1: 예.
0: 살구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켜가 아주 그

0: 사랑 또 살구 색깔
1: 예, 아주
0: 이런 게
1: 주홍빛이 예쁜데요.
0: 퍼져서
1: 예.
0: 예뻐요. 그러니까 둘레를 조금 신경 쓰기를 바래요. 이렇게
1: 예, 아, 둘레 쪽으로
0: 먼저
1: 해서.
0: 둘레를 그런
1: 야.
0: 다음에 나머지는
1: 예.
0: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죠.
1: 오, 이렇게
0: 가볍게.
1: 해서.
0: 네. 뭐 많이 넣지 않아도
1: 예.
0: 좋아요.
1: 이 당침이 됐기 때문에 이
0: 네.
1: 콩도 그렇고 살구도 그렇고 이 달큰한 맛이 좀 더해졌을 것 같아요.
0: 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1: 네.
0: 2분의 1을 또 채워야 되죠.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1: 오. 2분의 1만
0: 움켜쥐지
1: 올린 다음에
0: 말고 이렇게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1: 살살살살.
0: 꽉꽉 누르실까 봐 제가
1: 네,
0: 자꾸
1: 맞아요.
0: 아까부터
1: 어디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꽉꽉 누를 뻔했는데
0: 네.
1: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0: 떡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자, 그래서 수평으로
1: 예.
0: 네. 그래서
1: 마지막에
0: 네, 조금 수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운데가 수북하지 않도록 하시라는 거죠.
1: 예.
0: 이제 떡이 가루가 좀 남았잖아요.
1: 예.
0: 이거는 이제 집에 왜 일회용 컵도 있고
1: 예.
0: 머핀 컵 요즘 일회용 많이 팔잖아요.
1: 예.
0: 그걸로 거기다 담아서 요 찜기 찔때 옆에다 놓으면은 아또 일회용 그컵 위에다가 예쁜 또 작은
1: 예,
0: 떡이
1: 컵떡처럼, 그쵸? 예.
0: 컵케이크 떡.
1: 컵케이크 떡처럼, 예. 저희가 이제 열을 올려놓은 찜기에다가
0: 네.
1: 넣고 한번 쪄볼게요.
0: 네, 불은 센 불이라 해야
1: 센
0: 돼요.
1: 불로요?
0: 가장 센 불.
1: 예.
0: 그리고 뚜껑은 이렇게 면포로 덮어가지고,
1: 예. 요
0: 그래서,
1: 상태로 한몇분 정도 찜이네요?
0: 네, 이제 김이 이제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1: 네.
0: 20분쯤.
1: 20분 정도. 이 사실은 이 떡은 이 쫀득쫀득하게 쪄지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포슬포슬하면서 20분 정도 찌면 맛있게 된다는 거죠.
0: 맛있게 돼요.
1: 자, 그럼 한 20분 정도 저희가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제가 이렇게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0: 보이시죠,
1: 예,
0: 김이?
1: 이 떡에 포근포근한 향이 나긴 하는데 어떤 모양일지 너무 궁금해요.
0: 하나, 둘, 셋.
1: 셋? 우와! 야, 선생님,
0: 네.
1: 뭔가 카스테라 같은 그런,
0: 맞아요.
1: 예, 떡 케이크 같기도 하고, 선생님.
0: 받침 주시면 제가 놓을까요?
1: 예?
0: 으쌰.
1: 이야, 우와.
0: 제가 이건 이제 뒤집어서
1: 예.
0: 예쁘게 이제 고명으로 해야 돼서요.
1: 근데 선생님, 저희는 이제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익었는지 한 번에 이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뚜껑을 열고 저희가 이제 건져냈는데,
0: 네.
1: 만약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0: 아,
1: 돼요?
0: 좋은 질문이에요.
1: 예.
0: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1: 예?
0: 찔러서
1: 예.
0: 이렇게 아무것도 안 묻어나오면 익은 거고, 여기에 덜 익으면 쌀 가루가 붙어요. 네.
1: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0: 자, 그래서
1: 네.
0: 하나, 둘,
1: 둘,
0: 셋.
1: 셋.
0: 네,
1: 아, 이렇게 해서 접시 두 개를 활용해서.
0: 자, 오, 너무 떡이 잘 나왔네요.
1: 예. 이야. 여기 층 보이세요, 옆에?
0: 네.
1: 저희가 옆에 이렇게 했잖아요, 콩이랑.
0: 한번 다시 더 볼까요?
1: 예. 이제 앞면을 덮어야죠.
0: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앞면이 나오고 네.
1: 이야.
0: 아 너무
1: 이
0: 좋으네요.
1: 떡 케이크 같아요. 떡 케이크 선생님.
0: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당침해 놓은 거
1: 예.
0: 있죠. 그걸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까 반달처럼 썰은 거 보셨죠?
1: 예.
0: 그래서 한 5개 올릴까요? 3개 올려도 좋고요. 아니 5개 올리니까 조금 더 예뻤어요.
1: 그러게요. 선생님,
0: 네.
1: 물론 생일 때 케이크도 좋지만 이렇게 떡 케이크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럼 만들기도 쉽잖아요.
1: 예.
0: 그리고 떡 가루를 요즘 쌀가루를 팔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빵도 드시고 그렇지만
1: 부담도 없고,
0: 네,
1: 그쵸?
0: 특별할 때 여기 요런 걸로 이렇게 조금 예쁘게
1: 예, 오.
0: 네. 그래서
1: 너무 예쁘네요, 선생님.
0: 완성되었습니다.
1: 예. 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살구떡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살구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구를 잘게 썰고 남은 살구는 반달 썰어줍니다. 불린 커피 서리태 콩에 잘게 썬 살구, 반달 썬 살구를 넣고 소금, 설탕을 섞어 3분 정도 절여주세요. 그런 다음 잘게 썬 살구를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맵쌀 가루에 소금, 살구즙을 넣어 손으로 비비며 섞어주세요. 섞은 가루를 체에 받쳐 곱게 내린 뒤 설탕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은 가루를 체에 내려주면 잘 섞이고 수분이 골고루 흡수돼요. 절인 살구와 서리태콩은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젖은 면포로 찜기를 닦은 후 찜기에 반죽을 절반 넣은 뒤 절인 서리태콩과 살구를 가장자리에 올려줍니다. 여기에 남은 반죽을 올린 뒤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김이 오른 찜기에 반죽 넣은 찜기를 얹고 면포 씌운 뚜껑을 덮어 20분 정도 쪄줍니다. 그릇에 살구떡을 담은 뒤 남은 절인 살구, 절인 서리태콩을 올리면 살구떡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저도 이 계피향이 솔솔 나는 이 수정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수정과에 곶감이 아닌 살구가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재료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0: 네. 지금 이제 여기는 네. 건살구를 4분의 1로 이렇게 조금 잘라놨어요.
1: 오, 건살구요?
0: 그리고 여기는 생강이고 통계피예요.
1: 네.
0: 여기는 이제 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네. 설탕하고 잣이 준비되어 있고 네. 나중에 같이 섞을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1: 이 수정과는 개운한 맛이 있는데요. 시원하게 먹는 여름 음료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살구 수정과 바로 만들어볼까요?
0: 네.
1: 자,
0: 우선 네. 이걸 먼저 불리고
1: 네.
0: 네.
1: 이거는 건살구예요.
0: 네, 곶감처럼. 우리가 수정과 할 때는 곶감 쓰잖아요.
1: 예, 예, 예.
0: 이것도 살구 수정과니까 건살구를 써야 돼요.
1: 오.
0: 근데 너무 좋은 게 이 예. 건살구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언제든지 예.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30분.
1: 30분?
0: 네.
1: 저희가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네, 자, 건살구를 좀 불려놓은 게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제가 바꿀게요.
1: 예.
0: 그 맛있는 살구 맛이 조금 나왔어요.
1: 아, 예.
0: 요거 좀 건져 놓을까요?
1: 예.
0: 자, 아까 30분 불리니까 이렇게
1: 탱글탱글해졌어요, 선생님.
0: 네, 불었어요.
1: 예.
0: 그리고 이 맛있는 맛이 국물로 쫙 갔어요.
1: 그러게요. 과육이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네,
0: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1: 네.
0: 우리 향기 나는 거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수정과의 맛을 내주는.
1: 네.
0: 생강이나 계피는 좀 따뜻한 성질이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피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따뜻한 성질이 들어있는 데다가 특별히 또 폐나 예. 그런 위장에 좋아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 배탈 나기 쉬운데.
1: 맞아요.
0: 예. 네, 배탈을 없애주고요. 요것도 아시다시피 여름 감기를 막아주잖아요.
1: 예,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여름에 수정과 해서 드시면 좋겠어요.
1: 그러게요. 또 영양차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됐는데, 이제는 한번 끓여봐야겠죠.
0: 그렇죠. 자, 먼저.
1: 예.
0: 요건 한 30분 끓여야 되니까.
1: 네.
0: 먼저 물에다가 물을 붓고
1: 네.
0: 지금 오늘 한 7컵 들어갔어요.
1: 7컵 정도.
0: 네. 그리고 오늘 분량에
1: 네.
0: 통계피 넣고 그리고 지금 편으로 썰었잖아요.
1: 네. 이거 먼저 넣고 근데 이거를 네. 끓일 때 넣지 않고 찬물부터 넣어서 시작하는
0: 네.
1: 거예요?
0: 잘 우러나오라고요.
1: 찬물부터 해서 잘 우러나는 거예요?
0: 네. 네. 자, 그래서
1: 예.
0: 한 30분 끓이겠습니다.
1: 30분 정도 끓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또 궁금했던 게 이 수정과는 어떤 의미에서 수정과가 된 건지 또 궁금해요. 뭐 과일이 들어가서 수정과, 과일은 안 들어가는데.
0: 네, 그리고 이것은
1: 예.
0: 맛있는 국물에 들어간 과자, 과일,
1: 예?
0: 과자라고도 하고.
1: 아, 그래서 수정과예요?
0: 네, 맑은 수정 같은
1: 예.
0: 그 국물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과자가 들어갔다. 뭐 오늘은 이제 건과가 예. 들어갔잖아요.
1: 예예.
0: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이 들어있어요.
1: 아, 그런 의미였구나. 또 이렇게 또 수정과가 어떤 뜻인지 또 오늘 알고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이야기하는 동안 선생님 저희가 30분 정도 끓였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정과 향이 싹 대피향과 함께 이 스튜디오에 가득한데 네. 색도 잘 우러났어요.
0: 네, 아주 그냥 갈색으로 잘 우러났죠?
1: 예.
0: 제가 건질게요. 건져서. 예. 아니, 물론 뭐 이제 집에서 면포로 건지셔도 되지만 네. 오늘 양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1: 예.
0: 요거 한 3컵 정도 남도록 끓였어요. 한 30분 끓이면 예. 한 3컵이 예, 남아요.
1: 3컵 정도.
0: 여기다가 요거 요 불린 것도 3컵이거든요.
1: 아, 불린 물.
0: 응? 그래서 보세요. 살구 색깔이 나지 않나요?
1: 맞아요. 또 살구 과육 향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맛과 함께. 그렇죠?
0: 우러 나왔지만
1: 네.
0: 같이.
1: 와.
0: 맛이 있겠지만 예? 네. 우리가 설탕을 조금
1: 그럼요.
0: 넣어서.
1: 그럼 불량의 설탕은 좀 들어가야 돼요.
0: 네.
1: 자, 이렇게 해서
0: 그래서 뚜껑을 덮고 처음엔 센 불이지만 끓으면 중간 불로 낮춰서 예. 10분만 끓여.
1: 10분만 있으면 맛있는 살구 수정을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0: 네.
1: 10분 동안 끓여보겠습니다. 선생님.
0: 네.
1: 이 스튜디오 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이 수정과 향이 확 퍼지고 있는데요.
0: 10분 지났어요.
1: 예. 야, 정말 그 살구가 들어서 향긋한 수정과 향이 나요, 선생님.
0: 맞아요. 너무 좋죠.
1: 예.
0: 그럼 요거는
1: 예?
0: 이제 뜨거우니까 좀 식으라고 두고
1: 예. 요건 저희가 뜨끈하게 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이 수정가고요.
0: 지금 더우니까
1: 예.
0: 더운 여름철이 이제 됐으니까
1: 좀 차게 해주세요.
0: 잠깐 그 냉동을 좀 시켰어요.
1: 예.
0: 그래서 녹였더니 아 이렇게 얼음이 동동 뜨잖아요.
1: 그러게요.
0: 네.
1: 이 더운 여름에는 또 이렇게 또 따뜻한 것도 좋지만 또 차게 해서 드셔도 또 좋을 것 같아요.
0: 냉동고에 두셔서
1: 예.
0: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얼음 띄워가지고
0: 이렇게 시원하게 띄우고 여기다가 아 우리가 이거 끓여서 식힌 때 요 살구 과육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다 위에다 올리시고 우리가
1: 예.
0: 그 수정과 일반 수정과 할 때
1: 예.
0: 말린 곶감을 넣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처럼 네, 이렇게 해서.
1: 이야, 보기만 해도 향긋하고
0: 네.
1: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살구 수정과가 완성됐습니다.
2: 살구 수정과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에 건살구를 30분 정도 불린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물, 통계피, 생강을 넣어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이때 찬물에서 천천히 끓여줘야 계피와 생강의 맛이 잘 우러나요. 건더기를 건진 뒤 살구 불린 물, 불린 살구, 설탕을 넣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식힌 살구 수정과 얼음을 담은 뒤 불린 살구, 잣을 띄우면 살구 수정과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달달한 양배추에 달걀의 고소함까지 더한 양배추 달걀국부터 색감과 비주얼을 다 잡은 화려한 일품 요리 머위 유부 보쌈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액상이라 빠르고 간편한 한식 육수 육수 근본에서 액상 스틱 육수 세트를 드립니다.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명 결착 캡과 숨 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 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명 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순벨브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 결착 캡과 순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0: 애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드병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순별부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드병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9: 유쾌! 상쾌!
8: 통쾌! 변비엔 메이킹!
1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1: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1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0: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터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와,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색깔 좀 보세요. 옥색 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3: 노바단, 웰컴, 웰컴. 나 연애 막간.
4: 와, 이스트 중이북을 다니네.
2: 중이북.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멋진 귀한 곳 같습니다.

0: 영화에 나오는 멋진 자동차를 타고 바닷가를 달립니다.
1: 와, 기분이 최고입니다. 최고.
0: 여행 책자에서 봤던 그림 같은 풍경, 늘 꿈꾸던 그곳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1: 생각보다 너무 깊어요.
0: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 오늘 대안을 낚았습니다.
0: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그리스식 한상.
2: 씹히지도 않아요.
0: 뜨겁고 진하게 한 잔. 구비구비 사연 많은 고객길. 그곳에는 좋은 어른들이 삽니다. 이토록 뜨거운 환대라니.
3: 러시모.
4: 러시모.
3: 브라보.
4: 브라보.
0: 지금 천국을 꿈꾸고 있나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 낭만의 섬 그리스 코르프입니다. 발칸반도까지 직항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행노선이 많은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것이죠. 그렇게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 도착, 다시 남쪽의 사란더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그리스로 갑니다.

0: 이오니아해의 항구 도시 사란더. 날씨가 따뜻하고 바다색이 예뻐 휴양지로 이름이 높습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 곳이죠. 바다 건너 그리스의 코르푸 섬까지 매일 쾌속선이 다닙니다.
1: You need a for Corfu?
2: Corfu.
1: 20 euro per person, please.
2: 사란다 항구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쾌속선으로 그리스 코르푸 섬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3: 오케이. 빨리 간대.
1: 빨리 간대. 미국 밥식.
0: 예로부터 사란다는 알바니아 남부의 관문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이탈리아까지 배가 다니죠.
4: 자, 드디어 꿈의 섬, 케르키나 섬으로 출발합니다.
0: 알바니아와 그리스를 오가는 국제 여객선입니다.
5: I love Albania.
0: 여름철에는 표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관

0: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2: 한국말로 어떻게 배웠어요?
1: I used to watch Korean dramas. I listened to K-pop when I was younger. Yeah. We live in England, London, but originally I'm Pakistani. Yeah.
3: What do you expect about Korfu?
1: Oh, we're not sure yet.
4: Sandy beaches? That's it, really. And falafel.
1: Halloumi.
3: Halloumi?
1: Halloumi. Cheese. We're going to eat nice food. Okay, that's okay. Bye-bye.
0: 저도 한없이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날씨까지 참 좋네요. 푸른 이오니아를 건너 드디어 그리스에 왔습니다. 코르푸는 서해안의 이오니아 제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수많은 정복자들이 탐내던 해상교통의 요지였죠. 기원전 8세기 그리스 도시국가인 코린토스의 식민지로 발전하기 시작한 코르푸.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5: 골목골목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쁜데요. 이렇게 골목에는 현지 주민들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샤스.
6: 야샤. 야샤.
5: 이메 앞딘 코레아.
6: 코레아.
5: 코레아. 코레아.
6: 야샤. Welcome. Welcome to Corfu.
7: You like? Yeah.
6: Everything is okay,
5: yeah. I like.
7: Cheers. With Archia.
6: Korea.
7: Cosmos που ακούει. Καλός κόσμος.
1: Να'στε καλά.
5: Ευχαριστώ.
6: Παρακαλούμε.
1: Γεια σας.
0: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마치 이탈리아의 소도시 같았어요.
5: 400년 동안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베네치아 문화가 굉장히 짙게 들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회랑이 다 베네치아 양식이네요.
0: 13세기 베네치아 공화국이 지배하던 시절, 코르푸는 오스만 제국에 대항하는 유럽 대륙 최전방의 보루였습니다. 오랜 문화유산이 가득하죠.
5: 무슨 밴드 소리가 들리는데요? 문학대? 뭐지? 와!
0: 멋진 제복을 입은 브라스 밴드가 도시를 행진합니다.
8: σήμερα βγαίνει ο Άγιος Σπυρίδωνας που είναι ο προστάτης του νησιού και γιορτάζουμε την είναι η μέρα των Βαΐων και λιτανεύει σε όλη την πόλη και είναι ένα μεγάλο γεγονός για μας.
0: 선물을 받았어요.
5: 십자가 모양인데 이게 뭐예요?
9: την Κυριακή των Βαΐων και το παίρνουν οι πιστοί στο χέρι. Είναι ένας σταυρός φτιαγμένος από δάφνη.
5: Ευχαριστώ.
9: Παρακαλώ.
5: Όλοι.
0: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5: 아니고 여러 방향에서 계속 지금 오고 계시는데 와 분위기가 장관입니다.
0: 각 마을의 브라스 밴드 18개의 팀이 행진하고 나면 전쟁과 흑사병에 코르푸를 구했다는 성자 스피리돈의 시신이 뒤따릅니다. 기적처럼 부패하지 않았다는데요.
5: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의 종교적인 가치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부활절 행사는 봄의 신호탄입니다. 시장도 북적이기 시작하죠. 멀리 지중해를 오가는 배들이

0: 항구로 들어오고 과일과 채소도 다양해졌습니다. 마침 오렌지가 제철인데요.
1: 이 오렌지 좀 보세요. 에프카리스토. 에프카리스토. 과즙 좀 보세요. 와.
0: 이렇게 신선한 오렌지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1: 와, 이 과즙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다 흘렸네요. 와, 게르키라.
2: 게르키라, 그래요.
1: 너무 맛있는데요? 당도가 굉장하고.
3: 에쿠메 πολύ καλό κλίμα. Έχουμε τον ήλιο που είναι το νούμερο ένα για να καλλιεργήσεις στη γη κάτι.
1: 역시 그 해가 좋아서 그런지 토마토도 사이즈가 그냥 남다르네요. 토마토가 제 얼굴만 합니다. 아...
0: 오렌지 좀 사가야겠습니다.
3: 아...
0: 무거운 게 과즙이 많답니다.
1: 오렌지 고르는 법. 오렌지를 들어서 이렇게 무거운 거가 맛있다고 합니다. 오! 얼마치예요? 아니 이걸 그냥 주시는데 이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4: 베네도레도 맞는데.
1: 와. 이거 어떡하지?
4: 네가 구매 도베나? 아, 뭐 구매 도베리야?
3: 코레아.
4: 코레아. 나이스 미치.
1: 에프카리스토.
3: 바라갈로.
0: 시장이 생각보다 큽니다.
1: 역시 섬이라 그런지 생선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0: 그리스 사람들은 해산물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생선이 많았어요.
1: 와,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오늘 대열을 낚았습니다. 올라 고르 올라 여기 있는 생선들이 다 여기 케르키라 섬에서 다 잡힌 거라고. 와, 살아있는 크레이피쉬. 와, 야, 역시 지중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정말 색깔도 너무 이쁘고 살아있는 그 상태가 너무 신선합니다. 이거 회로 보다가 딱 한 점 먹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0: 크레이피쉬는 랍스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집게발이 없습니다. 맛도 가격도 좀 다르죠. 별의별 생선이 다 있습니다.
1: 이거 상어과 이거 입이 쭉 나온 거고 톱상어라고 그러죠.
0: 알고 보니 칼처럼 기다란 주둥이가 있는 황새치입니다. 스테이크로 굽거나 회로 먹습니다.
1: 그냥 먹어도 돼요? 네.
4: 스시.
1: 와, 이 살 두툼한 것 좀 보세요.
4: 여보.
1: 상어 뱃살.
4: 자, 배려서만 끊으세요.
1: 와. 볼리노스티모.
4: 볼리노스티모. 볼리노스티모.
1: 볼리노스티모. 너무 부드럽고 이 뱃살이라 그런지 기름기가 많아서 굉장히 고소합니다. 와.
0: 참치회 딱 그 맛입니다.
4: 맥시야. 여보, 리스테이션 갈라.
1: 와우. 이거는 멸치.
0: 멸치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킨 그리스식 젓갈입니다.
1: 와, 우리나라 멸치액젓. 멸치액젓 맛이 납니다. 굉장히 짜요. 굉장히 짜가지고. 와, 오랫동안 저장해야 되니까.
0: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술이었어요.
4: 밤에 야마시.
1: 야마시.
4: 야마시.
1: 야마시.
0: 그리스 전통술 우조. 40도가 넘는 독주입니다.
1: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0: 그 전통 술 중에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오.
1: 식전주로 마신다는데 그리스 분들 대단하십니다.
2: Η κόρη μου ενδιαφέρεται να σπουδάσει στην Κορέα. Εάν μπορεί να τα καταφέρει να ζήσει εκεί. Θέλει να ζήσει εκεί. Και μαζί με την κόρη μου θα έρθω κι εγώ. Αναγκαστικά. Εγώ θα πάω.
0: Ωσέω, Χαγκούγρο, ωσέω.
2: Πολύ ευχαρίστω, με χαρά. Μακάρι.
1: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교육열이 높은 그리스. 인정이 많고 성격이 다혈질적인 게 우리와 비슷하죠? 그리스식 집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0: 오, 저하고 커플룩이네요. We are one team.
3: Yes.
0: Okay?
3: Fresh menu. Every day I make menu local, same.
0: Local.
3: Okay. Corfu food.
0: Okay.
3: Moussaka, the best moussaka in Greece.
1: Okay. 어떤 음식을 맛보게 될까요?
3: This is my kitchen. Come. Salad.
1: Tomato. 담백하고 신선한 그릭 샐러드. 토마토, 호박, 양파 같은 채소를 넣고 소금 간을 한 후 올리브유를 뿌리는데요. 양저수로 만든 페타 치즈가 들어갑니다. 피망에 속을 파서 쌀과 고기를 채운 음식도 있고요.
0: 에버카르스토 마리나. 무도하고 무슨 콩 갈은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캐르티와 성을 닮은 것 같습니다.
3: 무사카스.
0: 무사카스.
3: Yes. 아. Πάλι μελιτζάνα, και πάλι κιμάς, και πάλι τυρί και μπεσαμέλ. Και στο φούρνο.
1: 그리스식 성찬입니다. 신선한 재료에 건강과 정성을 담았죠.
0: 벌써 올리브유가 기름이 착 흐르는 게 너무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소스가 과하지도 않고 적당한 게 간도 딱 맞고 그 올리브유 향이 입안에 확 퍼지는 게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스 전통 음식 무사카. 와, 이게 무슨 치즈케이크 같은데 고기도 씹히고 가지 양파도 씹힌 게 제 입에 정말 잘 맞는데요. 와.
1: 문어를 살짝 말려서 구웠는데 익숙한 맛입니다.
0: 와, 씹히지도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1: 그리스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입이 쉴 틈이 없습니다.
3: Everything is good. Like?
0: Rostimo.
3: Nostimo.
0: Rostimo molli.
3: Thank you.
0: Thank you.
1: 그리스 속담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집에 머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온 것처럼 맛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름다운 자연과 온화한 기후, 눈부신 고대 문명까지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관광이 나라 경제의 20%를 차지할 만큼 효자 산업이죠. 이 작은 섬에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0: 이곳 케르키나 섬은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공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가장 가까이서 비행기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스팟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0: 인생샷을 남겨보겠습니다.
1: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와 좁은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2: 아슬아슬한데요?
1: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Hello.
4: Hello.
3: Mein Name ist Hijonko.
4: Max. Ist schön zu beobachten mit die Flugzeuge.
5: Und man hat auf jeden Fall einen gewissen Adrenalinschub, weil es ist schon spannend.
4: Korfu ist sehr vielfältig, viel schöne Landschaft und viel zum Ansehen. Wirklich sehr empfehlenswert.
6: Gleichfalls, danke schön.
1: 독일에서 온 분들인데 사진 찍는 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3: 와, 비행기 오고 있습니다. 저기요.
6: 우와,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커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와, 비행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와.
1: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포착합니다. 자꾸 놓쳐서 몇 번이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건진 인생샷, 코르프의 추억입니다. 자, 이제 섬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북단에 있는 사랑의 운하입니다. 저 안쪽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곳에서 함께 수영을 하면 사랑에 빠진다는 전설이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3: 까날 다모르, 사랑의 운하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특별하게 사암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도와 바람 그리고 햇빛이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1: 지난 세월 이 벼랑 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부서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달이 차고 기울 때마다 파도는 거세지고 바람은 매서웠죠. 지금도 침식 과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와, 여기 어쩜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보던 그런 귀암 절벽하고는 굉장히 다른데요. 흙으로, 모래로 되어 있는 절벽인데 파도가 한번 칠 때마다 진동이 느껴지는 게 아찔합니다.
1: 먼 훗날 이곳은 또 다른 모습이겠죠?
3: 헬로, 헬로. How are you?
7: Very well, thank you.
3: Where are you from?
4: From Romania.
3: Romania.
7: Romania.
4: Yes. Yes. You're filming us.
3: We are from Korea.
7: South Korea.
3: South Korea.
4: Yes. Nice to meet you.
7: Nice to meet you.
4: You know, we can only see the close spots, but you can see it all the way from above, and you can see as well the colors of the sea and how it's looking like.
7: Swimming.
4: Yes.
3: It's cold.
4: In 2 or 3 months, I will swim.
7: I think me next month.
3: Have a good trip.
7: You too.
3: Hmm?
4: You too.
7: Glad to meet you again.
4: Lovely to meet you.
1: 일몰을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하고 말이죠.
3: 이런 아름다운 일몰을 선물로 주니 너무나 감사한데요. 또 이 해가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다른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1: 언젠가 내 인생의 석양도 이렇게 뜨겁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코르프는 그 옛날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의 도화선이 될 만큼 전략적인 유충지로 로마 시대 동방 진출의 거점이 됐던 곳입니다.

0: 앞에가처럼 크고, 예, 뒤에는 엔진이 있는 것 같아요.
1: 직접 운전해서 섬 한 바퀴를 돌아볼 참입니다.
0: 이 멋진 올드카를 타고 케르키라 섬의 해안도로를 한번 즐겁게 다녀보겠습니다.
2: 와, 기분이 최고입니다. 최고.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1: 코르프의 그리스식 이름은 케르키라입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강의 요정 코르키라와 사랑에 빠져 여기 살았다는 전설이 있죠. 요정을 닮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섬, 가보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0: 1225년도에 지어진 팔레오 카스트리짜라는 수도원입니다. 절벽 위에 지어져서 그 풍경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1: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우물이 있어요.
0: 와, 동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1: 저도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0: 저도 소원을 빌었는데요. 이 소원을 이야기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비밀입니다. 와.
1: 여러 차례 파괴되었다 재건된 수도원. 아름다운 정원도 있습니다. 15세기 그리스 본토가 오스만 제국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코르프 섬은 수차례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200년 동안 계속되는 전쟁, 시련은 코르프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3: So there's many other beautiful churches in Greece which are empty, and then you can get a real peaceful feeling.
1: 믿음은 희망을 낳고, 희망은 결국 사람을 살게 합니다. 부침 많던 역사는 어느덧 과거가 되고, 지금 이곳은 평화롭습니다.
0: 마치 비밀의 숲의 문이 열리듯 이 숲을 통과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비치가 펼쳐질 것입니다.
1: 그리스 섬에 왔는데 바다에 안 들어갈 수 없죠?
0: 우와! 와!
1: 아는 사람만 안다는 비밀의 해변입니다. 아직 여름은 멀었는데 여기는 벌써 태양의 계절입니다.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괜한 고민이었나 봐요.
0: 자, 이제 지중해 바다에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4: 하나, 둘, 셋! 너무 기뻐요. 와, 오, 물 굉장히 딴데요?

0: 추워요.
1: 추워?
2: 반짝이는 물빛과 푸른 바다.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느새 들떠서 바닷물이 찬 것도 잊었어요. 저는 지금 먼 기억 속 청춘의 바다에서 마음껏 유영 중입니다.
3: Hello.
4: Hi.
3: Hi.
4: Cole.
3: My name is Cole.
4: Your name is Cole.
3: Oh, where are you from?
5: Greece.
4: Greece.
3: Greece.
4: Yes. This beach was a secret one. Only the locals knew Rovinia Beach.
5: And I'm impressed. Yeah, of the combination of the nature, the trees, the green part of the island, but also the sea.
4: Korean people come to Corfu, come to Greece,
3: yeah.
4: Visit Greece. It's very beautiful. Come on, we are waiting to see you.
2: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바다에 있었습니다.
6: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물멍, 파도멍, 햇빛. 이 시간은 제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0: 가파른 인생길 숨차게 오느라 지치고 힘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쉬어갑니다. 낭만의 여정 수동식 기어도 오랜만이네요.
1: 케르키라에서 가장 높은 마을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길이 꼬불꼬불한 게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스릴 있어요. 와, 기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코르프는 중세어로 봉우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높고 험준한 지형이라 중세시대 오스만 제국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해발 440m 고원의 소크라키 마을. 제법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2: 야샤.
3: 야샤, 야샤.
2: 이메 앞딘 코레.
4: 소스도 게리, 소스도 게리.
2: 이메 앞딘 코레.
3: 아,
2: 코레.
3: 방금. 내가 말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4: 벌써 걸러이셔.
5: 벌써 그런 얘기잖아.
4: 벌써 걸러이셔.
3: 어, 그런다. 몰라.
1: 80년 이곳에 살으셨대요. 이 산꼭대기 마을에.
3: 아, 어려 허리.
4: 옆도 해도 그런다 그러노.
3: 보니 어려 허리.
4: 그래,
5: 네, 이분도 80대도.
1: 우와.
3: 아시라고.
1: 여기 둘이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두 분이?
6: 제가 내리네, 제가 뭐.
5: 자기 부인.
3: 아, 이게 빠뿔.
0: 나이 팔순에 정정하시죠? 마을분이 보여줄 게 있다고 하셨어요.
1: 와, 너무 오래된 그런 집의 구조인데요. 나무 지붕에 벽이 다 돌로 되어 있는데
0: 120년 된 방앗간입니다.
7: 빨리 얼른 들어오기요.
4: 에바라네 에기에르메사.
1: 옛날에는 이걸 말르다가 올리브유를 짤 때 이걸 돌렸다고 하는데요. 돌아가네요, 아직도.
0: 예로부터 코르프 섬은 질 좋은 올리브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0: 일종의 이렇게 누르는 프레스 같은 거죠.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이 통 안에 저장이 되죠. 그 기름을 먹는 겁니다.
1: 동네 어른들 젊었을 때는 매일 기계가 올리브 짜는 일을 했답니다.
2: 에도 페리부 아수베 카세 이코게니아 이코게니아 파밀리아 카탈라베스 이히 케 투 디코 티스.
1: 14세기 잦은 외침으로 전란이 끊이지 않던 시절 이 궁벽한 오지로 쫓겨온 이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없는 게 많아 사는 건 불편했어도 마음은 편안했답니다.
3: 기타에 깔힌 아소리나스. 아,
4: εδώ.
3: Και πέφτει ο σοκολτρόλο μέσα. Της βροχής.
4: Μόνο στην πόλη. Το υδραγωγείο το επίσημο ήταν στην πόλη. Οπότε μέχρι τότε είχαν υποχρεωτικά κάποιες δεξαμενές. Οι δεξαμενές αυτές λέγανε στέρνες. Λοιπόν,
1: 마을에 수도 시설이 생긴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0: 여기 옥상에 올라오니까 구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저 멀리 알바니아까지 보이네요.
3: 올도 홀이요. 보이마스.
1: 마치 요새처럼 이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침입자를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지붕을 맞대고 함께 지켜낸 가난한 이들의 성체였죠.
0: 갑자기 저희한테 커피를 사주신다고 하는데 왜 저희한테 커피를 사주시는지.
1: 그리스인들은 손님에 대한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 다소 게라사
5: παιδιά. 아니 두 사람이 되겠다고 들어갔어요.
4: 다소 게라사 παιδιά. 아보메라네.
0: 아니 여기 저 이 마을 주민들이 서로 저희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4: 오케이 봐. 오케이 빌리 얘기 됐다.
1: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죠? 밥값 서로 내겠다고 옥신각신하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3: 카페스 ζάχαρη. Αν θέλουμε γλυκό, δύο κουταλάκια. Αν θέλουμε μέτριο, ένα.
1: 찬물에 고운 원두와 설탕을 넣고 커피를 끓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커피가 부풀어 오르면 끓어 넘치기 전에 불을 꺼야 합니다. 진하고 거품 많은 그리스식 커피. 그리스인들은 커피 없이 못 산다 할 정도로 커피 사랑이 유별납니다.
0: 에프카리스토.
4: 나세카라. 바라칼로.
0: 아, 커피 향 좋습니다.
1: 향신료인 아니스, 고수, 정향을 넣고 숙성시킨 술입니다.
0: 이게 우조라는 그리스의 전통 술인데 커피에 술을 타주시네요.
3: 야디 이네비오레오스 이네비오아로마티코스.
0: 와, 아니스 향이 조금 나는데 커피의 향하고 어울려서 굉장히 독특하고 풍미 있는 맛이 나는데요.
3: 오레오
0: 노스티모
3: 노스티모
0: 노스티모
3: 노스티모 노스티모.
1: 배고플 시간이라며 급히 주방으로 가신 사장님. 손님 접대에 진심입니다.
3: 메제 엘리코. 에히 리고 아폴라. 도마툴라, 엘리체, 스티라키, 살라미, 크레아타키. 리고 아폴라. 이니 για να πίνετε, για να πίνουν ούζο. Ελπίζω να τα καταφέρω.
1: 메인 요리를 먹기 전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는 음식인데 안주처럼 먹기도 한답니다.

0: 빵과 치즈, 고기, 소시지 한상 거하게 차려나갑니다.
1: 우와! 브라보, 브라보.
0: 에프가레스토. 아, 와, 와,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어. 꽃은 덤으로.
2: 피코벨라 도스. 피코벨라.
0: 아, 얼음을 넣으니까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네요. 갈리 파레야. 갈리 파레야. 오고 가던 동네 분들이 하나둘씩 늘더니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3: 노시모.
0: 아니 직접 먹여주셔가지고 더 맛있는데요?
3: 마피아.
4: 마피아.
3: 신기하네. 쿠바리, 필릭스, 알레르비아.
0: 그럼 여기 어렸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3: 데코벨라 하밀리요.
0: 어느덧 날이 어둑해졌는데 집에 가는 분이 안 계십니다.
5: 이 낯선 땅에 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환대를 해주시니 아 제가 또 그냥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0: Μπράβο!
1: Μπράβο!
2: Αυτός είναι βαβαρότη νούμερο 2.
3: Ευχαριστώ πολύ.
2: Για δείχνει το άλλο αυτό που θέλεις.
4: Ευχαριστώ.
3: Ευχαριστώ.
0: Μπράβο!
3: 아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덧 헤어질 시간. 이 뜨거운 환대와 사랑을 어찌 잊을까요?
4: 에프카리스토.
0: 나스테갈라.
4: 나스테갈라.
0: 에프카리스토.
4: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0: 야사스.
2: 야사스.
0: 바이. 야수. 야사스.
3: 여행의 기억은 결국 사람입니다. 커피와 술, 웃음소리, 해질 무렵 그 향기, 그 소리가 떠오르면 많이 보고 싶겠죠? 어느새 그리움은 바다 건너 그곳으로 달려가는 중입니다.
5: 와, 여러분 지금 보세요.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진짜 기차예요, 진짜 기차. 와, 풍경이 저쪽이랑 또 달라요. 이거 탔었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봤던 건축물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6: 알로, 캡틴.
5: 와우.
7: 그런 데는 누가 살까?
5: 아, 너무 아름다워요.
8: 아, 지금 뭐예요? 알로.
7: 와.
5: 브라보.
7: 가슴이 벅차오르고 저 지는 해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 눈에 가득 품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5: 멋진 풍경, 그 풍경 속의 집,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며 그리는 이 시간이

0: It's small.
1: No, no, it's okay. It's okay.
0: 이 맛이죠. 와.
2: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6: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5: 네?
6: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5: 와.
6: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5: 어떻게?
6: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7: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8: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9: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4: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3: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5: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11: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3: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1: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6: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4: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1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전국 교사의 3분의 1이 근무하는 경기도에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의 교권 피해 지원 건수만 2만 건을 넘어서며 1년 새두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최근 논의가 시작된 교권 보호국 신설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 경기도의 한 교사는 지난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심한 폭언을 들었습니다. 학부모 요청대로 학생을 지도했지만 훈육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 저는 그 학생들 사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뿐인데, 민원과 사과 요구와 뭐 다른 기관까지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으로 이어지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1: 이처럼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행정적 지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21,4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에 1만 천여 건보다 1.8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학교폭력처럼 공식 처분이 내려지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지난해 940건으로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교사들이 소송이나 민원 보복이 두려워 합의를 택하거나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3: 실제로 교보위 신고를 내가 하면 그럼 나는 너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라고 해서 신고를 거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희는 체감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없이는 어떤 제도가 생겨도 선생님들이 여전히 고소와 협박과 이런 것에 노출이 여전히 되어 있다.
1: 상황 이렇다 보니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권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컨트롤타워인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 당선인은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 보호도 동시에 할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단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4: 좀 새로운 방식의 또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토론회를 다음 주 목요일 10시에 국회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반면 임태희 현 교육감은 조직 신설보다는 현행 제도의 내실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학교 안전 공제회를 통한 악성 민원 분리와 법률 지원으로도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우선 지금 현재 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다. 공무원 조직으로 할 때보다 안전공제에서 하니까 현장에서는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소통도 쉽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1: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시민단체에서도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교육부도 현재로선 교권보호국 신설을 공식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오는 25일 열릴 국회 공개토론회가 교권보호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0: 네, 최근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 교육계 선거 국면마다 동성애와 성소수자 교육을 둘러싼 공방이 뜨거운 쟁점이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정작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민원 부담까지 온전히 떠안고 있는 교육 현장을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체육 시간 경기는 왜 성별을 나눠야 할까? 여학생은 왜 군대에 가도 머리를 밀지 않을까? 대안학교에 다니는 이날인 학생이 지난달 직접 기획해 열었던 성평등 토론 워크숍의 질문들입니다. 그동안 학교 수업에선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입니다.
7: 사실 공인된 쉬는 시간처럼 여기는 것 같긴 했는데 강의식 교육이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 이제 매년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듣는 것 같다?
6: 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말과 행동을 적어보며 어떻게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7: 친구들이 되게 아 여자는 이렇지 남자는 이렇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 나 이제 이런 식으로 꼭 살아야 할 필요는 없구나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입고 뭐 말해도 되는 거구나 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6: 인공지능의 데이터 성별 편향 문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온라인 혐오와 차별까지 청소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학교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8: 과거의 N번방 사태부터 최근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이르기까지 교실은 온라인에서 접한 극우적 콘텐츠 또는 인셀 문화의 혐오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6: 현재 성교육은 연간 15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은 형식적인 예방교육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보건과 기술과정, 도덕 등 일부 교과의 내용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 학교마다 운영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결국 성평등 교육을 수업에서 다루는 일은 교사 개인의 의지에 기대고 있는 실정. 하지만 이마저도 일부 단체나 학부모의 거센 항의와 민원 탓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9: 국어 수업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국어 수업을 안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평등 교육과 성평등 생활지도는 개입이 들어오면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떤 전혀 보호받을 제 어떤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6: 실제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도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 교사 22명 가운데 20명이 현재 학교 성평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과 교재의 관련 내용 부족이 꼽혔고 민원과 저항 때문이란 응답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반면 대만은 2004년 세계 최초로 성평등 교육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고 교육부와 각 학교에 성평등 교육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교육을 이념 논쟁의 대상으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변화한 청소년의 현실에 맞춰 교육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 동시 지방 선거와 관련해 17일 현재까지 총 130건의 소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전날 기준 총 96건의 소청이, 시도 선관위에는 지난 15일 기준 총 34건의 소청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 가운데 21건이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소청이었습니다.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늘까지며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최대 9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소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소청 건수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7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3: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사면결착 캡과 숨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1: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저 이토피아에서 사는 안사호 안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케이팝 아이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가을 남자고 여기 여자고.
1: 딸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소위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3: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단입니다. As I told you,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stuff.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school.
2: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좀될것 같거든요.
0: 아이 리브 인 이토피아 위즈 마이 패밀리 맘, 댓, 앤 마이 투 시블링스 앤 마이 이토피안 할머니.
2: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에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다,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짐이 많네, 많아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왔습니다.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2: 그러나 우리들
1: 왜요?
2: 걸렸대요.
1: 누구와? 어머니가?
2: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드려요.
3: 아, 피디님.
2: 네.
4: 여섯 개?
2: 뺏겼어요.
4: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5: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 근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0: when you back to your country, hold this on and come to here to take your camera, okay?
1: 저희 장비 지금 GoPro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얘도 두 개. 카메라 뺏어가면서 이런 건 또 안 뺏어갔던 것 같고요.

0: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1: 아이고. 고생 많으세요.
0: 아, 이게 뭐 들었길래 그거 더 무거운 거야.
1: 이게 뭐 들었어, 안에?
0: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맥주 마시고.
0: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0: 아이고, 도착을 했네. 아이고.

0: 아이고, 정말로.
1: 아이고. 선생님 많아요.
2: 굉장히 어려웠대.
0: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웃어.
2: 아이고, 이뻐라.
0: 아이고, 저게 잘하잖아, 내가.
2: 아이고, 착해. 왜 이렇게 착해. 응?
3: 어, 글로이. 어? 그랜드마더.
0: 어디 갔다 와? 어?
3: Walk.
0: 왜?
3: 얼굴 봐.
0: 안 와봐. 어디도 와봐. 벗을 안 줘.
3: 실수로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0: 나야.
1: 안젤리나가 3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0: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1: 아이고, 이.
0: 아이고, 아이고, 이.
2: 앉아야 되나?
0: 아이고, 이.
2: 앉아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0: 진짜 많이 컸다. 하루에보다 큰 것 같은데?
3: 키 많이 컸지.
0: 진짜 컸어.
3: 156쯤 되는 것 같은데, 요즘?
0: 어?
3: 156?
0: 그러니까. 158에서 줄어가지고 150. 진짜 많이 컸네. 아이고.
3: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2: 멀리서?
4: 그래야.
0: 멀리서 왔대요, 진짜. 얘가 안 와.
3: 어색해서.
1: 할머니 친지 고생했어요.
0: 아니요.
1: 많으세요.
0: 아니요. 덕분에 내가 너도 보고 클로이도 보고 카이도 본다. 잡았다. 잡았어. 이리 와봐. 어디 와봐.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1: 여기 보고 보여주는 거 있어요. 여기.
0: 뭘 보여줄 거네? 올라가야 돼?
1: 네, 올라가야 돼. 여기 천천히. 할머니 다리 괜찮으세요?
0: 안 좋아. 이제 늙어서?
1: 할머니 봤어, 이거. 할머니한테 쓰신 거.
0: 아, 이렇게 네가 쓴 거야?
1: 네.
0: 어이. 그래. 아이고, 그래요.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근데 많이 사랑해. 근데 이게 뭐냐요, 그게.
1: 학교가 보기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I always feel happy whenever she's there because I just feel safe around her.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도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으니까.
0: 이제 나 이거 할머니가 가지고 온대. 한번 클러볼까?
3: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내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0: 클러봐.
3: 어이구야, 씨.
1: 어떻게 가셨지, 이만큼?
3: 엄청 힘들게 갖고 왔지.
1: 깜찌. 할머니 이렇게 튼튼하나? 몰랐는데?
0: 이거는 김밥용 밥무지. 이건 잡. 겉절이.
3: 겉절이 하고.
0: 겉절이 좋아하잖아. 얘는
3: 파김치.
0: 이거는 미역. 감록. 이건 떡볶이 떡.
3: 참기름.
0: 참기름. 이건 멸치액젓.
3: 아.
0: 이거는 약식재료예요.
3: 아, 약식 만들려고?
0: 찹쌀.
3: 찹쌀? 아이고, 참 엄청나게 갖고 왔네.
1: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0: 아, 네가 먹고 싶다고 사왔어. 할머니가.
1: 아.
3: 뭐야?
0: 클로이.
1: 지니핑?
0: 안 되리나 이거. 손 커봐.
3: 자켓.
0: 자, 사돈.
2: 나도 어디 간다?
0: 와우.
1: 할머니. 네. 할머니.
3: 예? 언제 하나?
0: 아유, 이뻐요. 하나 또 있어, 그거. 맞아? 즐거?
3: 네? 맞지?
2: 꼰져.
3: 맞아요.
2: 꼰져. 맞다, 말이.
3: 정말, 꼰져. 정말 좋다고.
0: 알았어요.
2: 사근할러.
3: 감사하다고 하시네.
0: 클로이 맞겄나?
3: 줘봐, 맞아, 맞아.
0: 이건 응? 카이 거.
3: 응. 카이 거? 근데 내 건 어디 있어?
0: 네가 여기 있어요. 아. 네가 여기 있어요.
3: 아, 거기 있어?
0: 그래야.
3: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0: 아니, 여기 많잖아. 야, 모르는 시간은 훑었지? 훑었어.
3: 이거 내 거야?
0: 응.
3: 맞잖아.
0: 딱이네. 됐네. 덕분에. 야, 나 이거는. 이건 약인데?
3: 약이라고? 아, 인공눈물 같은 거?
0: 아, 이거, 맞아. 인공눈물하고, 스메타.
3: 아.
0: 이것도 장물일 거야.
3: 이거 뭐야?
0: 콘드로이친.
3: 콘드로이친.
0: 이것도 칼슘제야, 저기, 유니턴에. 너네.
3: 예, 칼슘, 너. 칼슘.
0: 건강하시라고. 건강. 거기 있는 거야?
2: 어디 있는 거야?
0: 이쪽에 있나 본데? 여기 있네. 자. 뭐? 블랙핑크?
3: 야.
0: 블랙핑크?
3: 야. 봐도 완전이다.
0: 할머니가 생전 처음 사봐. 내가 손녀딸 되게 진짜. 야.
1: 감사합니다.
0: 가만 있어. 나는 뭐?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응? 여자인 줄 알았어.
3: 남자야. 스트레이 키즈라 그러더라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1: 할머니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Yeah, yeah, baby, no. Solo ya, sí, baby.
1: 이것도 야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2: 잠깐 어디 있어? 근데 엄마 옷들은 어디서 저기 있던 거야?
1: 뭐
2: 엄마 옷
1: 거기 있어.
2: 아 있었어?
1: 늦게 안 갔어. 새로 그냥 갔으니까 모르겠어. 바지 세 개, 티셔츠 네 개, 그거지. 그래서 빨아 입어요. 손주들 주려고 선물을 챙기다 보니까 내 옷을 못 챙긴 거예요, 실제. 그 생각도 못 했어.
2: 있어?
1: 아니, 난 준석이도 사달라고 그냥 왔어요.
2: 나한테 사달라고 해서 왔다고?
3: 알았어.
2: 에티오피아에 좋은 거 찾기 어려운데?
1: 괜찮아요.
2: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1: 알았어. 와.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응? 뭐 하냐고?
4: 커피. 커피.
2: 향기 왔더라고.
1: 아이고, 향 좋아. 좋아요.

0: 집에 이제 커피 머신도 있긴 한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안드만큼.
1: 안드만큼. 아. 난 조금. 예. 네. 조금.
0: 조금. 섞지 말고. 그러니까 설탕이 좀 많은 편이니까 섞지 말고 그냥.
1: 끝났다. 완전 다.
2: 나는 도대체 써서 커피 믹스 그거를 먹지. 설탕을 두 스푼에 한 대로 쓰더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환영해 주는 거구나 하고 알았지. 많이 먹었어요. 주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정말.
0: 무리하지 마라.
2: 응?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 응?
1: 스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너스 ወጣቶች ናቸው ሊገናኙ ይችላሉ። 아니 እናንቺ ግን እድላችን ስ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2: 하던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 봐요.
0: 아, 과땡 근데 나 안다 대마사야. 아드메노 슬라지 과땡냐 인데지.
3: 어머니 오셨어요?
2: 아 그래. 아이고. 네가 온 거야?
3: 네.
2: 아이고 힘들어서.
3: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 없이 잘 도착하셨어요.
2: 어.
3: 네. 드라마. 아.
2: 그것했지 뭘. 걱정했던 것보단 잘 지내고 있어. 두 번째 오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첫 번째보다. 마음이 조금 열리지.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가면 우리 사선댁이랑 전통시장에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0: 갑시다요.
1: ደህና ደርክ?
2: ደህና ደርም።
1: እንዴት ነህ?
2: እግዚአብሔር ይመስገን።
1: 이거 잡고 들어가시죠.
3: እንዴት ነሽ? ደህና ነሽ?
4: መልከቱ ሲመጣ አብሮ ወክ ይችላል
2: አይደል? ችግር የለም ችግር የለም።
5: 사실 그 전통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찾아가기는 사실 치안상 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해서 부탁할 만한 지인한테 안전을 위해서 약간 가이드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4: 가자, 네, 아카운트.
2: 쟁그레일. 쟁그레일.

0: 여기 친구가 어. 가이드 역할 할 거니까 도착해서 시장에서 어. 요분 잘 따라다니면 될 거야.
1: 알았어.
0: 아 그리고 저기 현금 꺼내는 거는 위험하니까 온라인 결제를. 아,
2: 그래서 뭐 온라인 뭐 카플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배부르는 터치
3: 뭐 온라인 브리 이제
4: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5: 가고 싶어져.
4: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0: 그냥 구경.
1: 구경?
0: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궁금해. 어, 이 나라 재래 생활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넉넉하고. 우리 가이드 분이 계시잖아요. 세상에 다 온 걸까? 여기가? 사돈, 여기가 도매 시장이야, 도매?
2: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여기.
0: 아, 제일 큰 시장이라고?
2: 네.

0: 어떻게 내려? 아, 잠깐만. 야. 아이고, 씨.
1: መጀመሪያ ልብስ እንግዛ አለች። እንደውም ከመኪናው ይሻለና።
0: Opa. 아, 무서워서 이렇게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시장에 처음 가니까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근데 아이고 도로가 말도 못해요. 울퉁불퉁해. 여기저기 파에 깨지고 매달리다시피 같이 뭐 우리 사던 손을 꼭 잡고 안전이나 손 잡고 그러고 다녔어요.
2: Mercato is not that safe, and we have to hold hand to each other because it's really dangerous. Even I'm trying to take care of her because the road is not that fine. She may even fell off, so I was looking after her.
3: እስቲ ዞር በይ እስቲ እህታችን ዞራትም እንዴ
0: ትየ ድኞ ጻነ
3: ይቅርታ ወንድማችን አላየችም ልብቃጭህ ነው እንዴ በእናት
1: አቤት በዚህ መግቢያ ያለው አይመስለኝም በዛ እንሂድ
3: ያውና
1: አ በዛ ይሁና ምንም ቢሆን

0: 안 났죠?
1: 응.
0: 아, 이리 알아보더니 오는 길이 매일만 하나.
2: 클 것 같은데? 빅사이즈인데? 아유, 다, 안 돼, 안 돼.
3: 달라가, 전시 달라가.
2: 32. 커. 크지. 커. 빅사이즈, 사이즈가 커. 안 돼. 얼굴 이렇게 껌껌해? 깜깜?
0: 이거 돼요?
2: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네. 어제 빼고 써.
0: 왜 잘래 브라운 할래? 돼요?
2: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고 어떻게 팔로 떼고 써? 아예 그냥 한국가 사입어야 되겠어요.
0: 암진 권짜 짜르크 수리 옛날심이 아니었어.
2: 어렵다 어려워. 바지 사기 진짜 어렵네. 아프리카 스타일하고 코리아 스타일 완전히 달라.

0: 은혜?
1: 달라요, 네. 여기 더우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
2: 넷째 나가라 할래겠네.
3: 워퍼리아라
4: 떡꼬리아라 컬러 웠을리쉬 남쪽
3: 아 두께는 됐어요.
4: 예, 건져 놓이 혼이셔.
1: 근데 이거 대박.
3: 입어봐도 돼?
1: 어때요? 괜찮아요?
3: 괜찮아요? 괜찮니? 안젤리나 괜찮아?
1: 괜찮아요, 그렇죠.
3: 엉덩이가 어떠냐고?
1: 괜찮아요.
3: 어, 됐어. 그래, 이거 입어. 근데 이게 얼마? 하오마?
5: 네 달라 주니까.
4: 아이 알다가라서 뭐가 넘자 마말레트 아 코베 자라샤운 가레타 아무스마타 올라 ምንድነው 7000 ይሁን እሺ ታያለች ሌላ እጫ ስለወራረድ ነሽ ብለና
5: ከ7000
4: 7000 አትጎጂ ማንቺ
3: ኦልማ ካገኝ ኦልማ니까
1: 잠깐만 제가 소주 보여 줄게요. 장군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 7천? 7천? 7천? 네. 너무 비싼 거잖아. 저 바지 꼴란 바지가 하나. 안 사. 안 사. 안 사!
1: 아, 왜요? 찾았는데, 왜?
4: 스멘트 나발에 안 둘레깔렸나 봐요.
1: 이거, 먼저는 이 너무 비쌌고, 이거 좀 잘렸어요.
3: 이게 싼 거라고?
1: 어, 네, 잘렸어요.
3: 저게 더 비싼 거였어? 아까 저기가?
1: 네.
3: 비싸. 그렇다고 명품도 아니잖아요. 명품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요. 명품도 아니잖아.
1: 에토페 원래 이렇게.
3: 에토페가 원래 이래? 아유. 비싸게 샀잖아.
5: 이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3: 거? 이거예요. 아니 한국도 뭐 메이커는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비싼 거 같지 않냐고. 이 나라의 물가에 비하면. 그래서 바가지 쓰고 왔다는 거지. 우리 사돈? 왜 그랬을까나? 말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사지 말라고. 잘 입고 있어요. 에이. 자 빨리. 응? 빨리.
4: 아이소 신네. 얘들아 너무 샬라 마키나 얄라바 힐라 피타 샬라.
3: 아니다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아 여기 있네.
1: 배추 요 이거예요? 저기 뭐?
3: 저게 배추인가 봐요. 어머니 여기가 진짜 한국하고 똑같은 게 많네. 세상에 콩도 다 있고 벽에 다 있네. 저기 있는 배추는 품종이 한국의 경정 배추, 겉절이 배추 같아요. 저것은? 저게 배추인가 봐요.
1: 얼마나 필요하세요?
3: 이게 하나에 얼마인가 물어봐.
1: 순천 안 준대. 예, 예.
4: 샐러드.
6: 기로 4만 원.
1: 기로 4만 원. 이 너무 많은데요?
3: 아니야 됐어. 많이 해놓고 그랬어. 더 사요.
1: 너무 힘들었어요. So it was too hard for me to translate for her. I felt like I was looking after her very well. And I was so tired I just told her again and again.
3: 사돈 이게 많지만 김치를 만들면 이만큼은 안 돼. 더 사.
1: 아, 김치를 사라. 무슨 야스팔레가 김치를 하면서 샀고.
4: 김치를 사라, 아빠?
1: 김치. 무슨 야스팔레가 야이바감이, 야이바감. 그랬대, 산대.
3: 좋은 거로 줘, 좋은 거?
1: 네, 되나요, 오늘 세대.
6: 양념 왔을 거든.
3: 됐어. 배추를 살 때는 이 밑둥을 보는 거야, 밑둥. 알았지?
1: 밑, 이거. 밑에.

0: 망가지면 사지.
1: 어, 그렇지.
2: 뭘까?
1: 얘는 바꿔.
2: 바꿔.
1: 안 돼.
0: 아이리 형님.
2: 이거?
0: 아, 이까
3: 이까
1: 아, 충각,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 앙? 아, 먹어봐?
3: 야.
1: 오이 맛이야. 오이 맛. 한국 오이랑 똑같아. 맛이야, 오이 맛. 하나 더 먹어볼까? 뭐 여기 시금치 있다. 되겠네, 이 정도면. 아니, 피망이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
3: 나 프레시요.
4: 예? 프레시.
1: 그래, 프레시 맞네.
4: 프레시, 뚜디카 먹게?
1: 프레시 맞아요.
5: 마다무 없사니?
1: 응? 마늘은 있네. 사돈 어디 갔어? 사돈 마늘 있어?
2: 알거르크타냐를로.
0: 모르겠대요. 여기 있는지냐.
1: 좀 사갈까?
0: 튼신 그자?
2: 으시.
0: 그래.
1: 예, 좀 주세요, 조금. 무, 무 없어요, 무.
3: 뭐?
0: 무?
3: 라디시야.
0: 있대요.
1: 옆에 있다고?
2: 저기.
1: 오. 계산할게요. 계산. 응? 계산. 부추, 부추 2kg. 오이 1kg. 2kg, 1kg.
3: 4kg?
1: 예? 5kg. 5kg. 원?
3: 원.
1: 1kg? 뭐야, 45,070kg?
3: 예.
1: 45,079조래. 이래서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는. 우리는 돈으로 4만 얼마나 왔다던데요. 싸죠, 싸. 배주값도 싸고, 다 싸. 아, 진짜 바지는 겁나게 비쌌는데, 정말 농산물도 싸고.

얘네 집이 오니까 김치가 없어. 그래서 다 먹으라고 담았죠. 배추 20kg. 배추님이 철어놨고 내가 에티오피아에 와서까지 김치 담을 줄은 몰랐네. 맛있게 될라나 모르겠네.

0: 저희 일 다녀왔습니다. 아유,
1: 얼구야. 잘 다녀왔어? 네. 힘들었겠네. 긴장할 거야. 옷 갈아입고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알았어요.
2: 네. 노트 갖고 왔어요. 예. 어머님의 김치 배우고 싶어요.
1: 이게 기준이 배추가 20kg야.
2: 20kg예요?
1: 응. 고춧가루 2kg. 응. 멸치 액젓을 그냥 대충 한 컵만 넣으면 돼. 한 컵. 하나, 둘, 셋, 넷. 자, 설탕.
0: 설탕?
1: 조금만 넣어. 많이 넣으면 또.
0: 조금 얼마? 얼마?
1: 가만 있어봐. 그러면 3분의 1 컵?
0: 컵으로?
1: 2컵으로? 2를 3분의 1이면 얼마야?
0: 150g.
1: 그래.
0: 새우젓이.
1: 이거 한 300g? 거기다가 풀을 아까.
0: 이건 뭐야?
1: 찹쌀풀.
0: 찹쌀풀도 넣어야 돼?
1: 그럼. 이거로 5숟가락, 6숟가락 넣었어, 내가.
0: 5숟가락?
1: 6숟가락.
0: 6숟가락?
1: 응. 자, 이렇게 넣어봐.
0: 아, 맞지.
1: 그물 거기, 고기.
0: 아, 어디가?
1: 그게 다야, 이제, 김치는.
0: 아, 끝났어? 버무려? 손으로 버무려? 집어넣고 그러면 틈틈이 넣으면 돼, 그냥?
1: 여기다가 넣는 걸 잘 넣어야 돼.
0: 내가 줘봐, 놔봐.
1: 여기다 잘 넣어, 이 속에다, 알았지?
0: 알았어. 응.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야,
0: 너무 많아?
1: 발라야지. 너무 많지, 그럼.
0: 알았어, 손 쳐봐.
1: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야 네. 썰었을 때 김치가 이뻐.
0: 그리고 잘 비벼야 되나?
1: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가 자꾸 이렇게 비비게 비벼.
2: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1: 이 부족하진 않겠지.
0: 안 부족해.
1: 우리 에이든이 김치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0: 라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1: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면서 하는 거야. 아. 아.
2: 맛있어.
3: 응? 올라가 한 번.
0: 이거 너네들끼리 마무리해.
4: 와요. 아이고.
0: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5: 하얀 뭐 만들어요?
0: 보쌈을 만들라는데 고기가 아주 좋네. 아유 참 뼈다귀가 있네.
5: 하얀이 손 조심하고. 혹시 저 필요하신 재료 어때요?
0: 필요하면 부르라고?
5: 네.
0: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0: 없어.
1: 고마워.
0: 아이고. 장비가 워낙 좋아서 진짜. 고기는 맛있게 생겼는데 다듬을 수가 없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0: 먹고.
1: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만든 찜.
0: 이제 올려줘봐, 불에. 얘를 여기다.

0: 왜 왔어?
1: 안 해. 너 혼자 하라고 해요, 왜.
0: 아, 그래. 올라가 쉬어도.
1: 아, 됐어.
0: 여기도 올라가고.
1: 속 잘못하면 부족하다잉.
0: 아이, 됐어. 충분히 맞추고 있었어.
1: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0: 뭐?
1: 밑둥을 조심할 잘라랬지.
0: 밑둥을 뭐?
1: 거기 속을 잘라야 된다고.
0: 그래.
1: 김치 써놓은 허예, 거기가.
0: 그래.
1: 너무 넣지 말고 속을.
0: 난 그 허연 게 좋더라고.
1: 아, 또 그래?
0: 응.
1: 그럼 맘대로 해봐. 네. 네 좋은 대로. 김치 잘 먹고 살아?
0: 잘 못 먹고 살아.
1: 그래, 누가 해주는
0: 김치 못 먹은 지 한 1년 넘었어.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거 다 챙겨가면서 사는 거 힘들어.
1: 내가 왔으니까 많이 해주고 갈게. 앞으로 잘 챙겨 먹어.
0: 그래, 떨어지면 또 와줘.
1: 떨어지면 또 와줘는 막 대답 못 해, 이제. 아유. 준서가,
0: 응?
1: 엄마가 오니까 좋냐?
0: 잘 모르겠는데.
1: 거봐. 그렇다 알았어.
0: 아니, 좋지 안 좋아 그럼 당연한 걸 물고 있어.
1: 이거 하나도 안 채워지네.
0: 그러네.
1: 배치가 적어서 그래.
0: 손 큰 거 자랑하는 거 봐 또. 통이 차야 되는겨?
1: 당연하지.
0: 에이.
1: 말이 이시크럭 이시크럭 안 되는 말.

0: 사기당한 거야?
1: 사기당한 건가? 물어봤다. 사기당한 거. 좋았지. 좋았어요. 나 우리 준석이가 배추 섞는 거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좋았어. 아들이랑 대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일단은 먹어볼까? 맛은 괜찮아요? 응. 뜨거우니까

0: 잘 먹겠습니다.
1: 좋았습니다.
0: 잘 먹겠습니다.
2: 하도 내가 김치 한번 먹을 테니까 드셔봐요.
3: 아.
4: 아. 나쁘다, 레이.
5: 건조.
2: 건조?
3: 네, 맛있대요.
2: 건조가 맛있는 거야?
3: 네, 건조가 맞아요.
0: 건조가 맛있다고, 건조 맛있다고.
3: 맛있다는 얘기예요.
2: 땡큐.
6: 먹을 수 있나?
2: 다행이네. 아, 앉아, 그냥. 쌈을 짜다 그래?
3: 엄청 맛있는데?
2: 엄청 맛있어?
3: 응.
0: 이게 치킨 수비야.
1: 라이스?
3: 라이스? 오케이.
1: 라이스?
3: 라이스?
1: 라이스?
3: 라이스? 오케이.
1: 와우.
3: 치킨.
0: 잘 먹네.
2: 아니 뭐든지 잘 먹어.
0: 애기. 그러네.
2: 클로이. 클로이. 내가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7: 할머니 클로이.
1: 할머니.
2: 오 할머니. 오 할머니. 너 아까 가르쳤어. 잘했어.
0: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2: 밥죽이 퍼지지 않아서 맛있네. 잘했네.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아따,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에 시키나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참말로.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1: 못다 먹고 야렸죠, 나만 떠올려, 태.
0: 카이, 클로이.
1: 좀씩 꺼내면 올까? 배해요, 올까?
0: 이거만 된다고?
1: 이틀났나?
0: 이거 꺼?
1: 꺼, 이틀났나? 또 떠이 다깔깔아봤던 은너스 이거 떠오보다도
0: 무슨 말이야? 그냥 냅둬봐요.
1: 역시 이거 뭐 꺼내나? 그, 아, 이거 수박이나 바로 홀라
0: 카이, 클로이
1: 근데 알렌디 갈아봤어 지우 여와는 묵고하 얘다 알렸어.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1: 뭐고 하리라서.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젯밤에 따끈따끈해 갔더만.
1: 마스터 따위야 미참. 으지게 와라 먹고 하고 안다.
0: 이따가 내 학교로 데리러 갈게. 가서 이따 봐. 안 되는 학교를 또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진짜 불안하네.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아니 진짜 애태포여서 별걸 다 하네.
1: 무서워.
2: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0: 맞아도 안 죽어. 아가씨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3: 응. 어떻게 도와드려요 할머니?
0: 저걸 헹궈야지. 손바닥 갖다 비벼서 해요.
3: 네, 그치?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0: 가서 찍어요, 찍어, 그냥. 하기 싫지? 나도 웃자가는 소리야. 하기 싫지, 뭐. 하고 싶었어.
4: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푸른 바다와 항구, 언덕이 그려낸 아름다운 풍경으로 동양의 나폴리라 일컬어지는 도시죠.
5: 여기도 너무 잘 그려놨다. 귀엽다.
4: 사진작가 김재욱 씨와 함께 통영을 찾았습니다.
5: 워딩이 되게 좋다. 제가 사실은 통영에 야경을 찍으러 왔거든요. 낮 풍경도 되게 이쁘지만 밤 풍경이 기가 막힙니다.
4: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밤바다가 함께 빚어내는 낭만 가득한 야경.

0: 골목마다 퍼지는 야식 냄새가 밥맛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통영으로 야행을 떠나볼까요? 도시와 바다가 잘 어우러진 통영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기 위해 해질녘 서피랑을 찾았습니다.
1: 야, 여기가 바로 서피랑 99계단이구나. 피랑이 이 통영 사투리로 그 벼랑, 서쪽에 있는 게 서피랑, 동쪽에 있는 게 동피랑.
0: 박경리 작가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된 달동네로 과거 지역민조차 찾기를 꺼리던 마을의 계단길. 이제 서피랑의 상징이자 산책로로 사랑받는 명소가 됐습니다.
1: 아, 길은 되게 이쁘다. 아, 여기 계단이 높긴 한데 이 계단 폭이 넓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되게 좋네요.
0: 사부작사부작 걸으며 정상에 있는 조선시대 망루 서포루로 향합니다.
1: 아, 드디어 서포루 도착했네요. 아,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구름 사이에 껴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지금 구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 원래는 여기서 바라보면은 통영 앞바다부터 전부가 하늘에 쫙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운무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기다려 보려고요. 불빛들이 좀 더 보여지면은 더 멋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구름이 걷히고 빛과 어둠이 어우러지는 순간 통영 시내와 바다, 항구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네, 저기 이쁘다. 바다랑 저 항만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서.
1: 전국 사진가들이 손꼽은 사진의 명소라죠. 환상적인 야경이 담겼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바다에 녹아든 낭만 가득한 풍경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 해상 택시에 올랐습니다.
0: 여기 봐봐, 봐봐. 이렇게 물에 이렇게 이 조명 반사되는 이런 것들도 너무 이쁘고.
2: 지금도 실물 크기의 거북선과 파독선이 이곳에 정박이 되어 있습니다.
1: 통영은 한산 대첩이 벌어졌던 이순신 장군의 주요 승전지죠.
3: 주세요.
2: 약간 그 감질만 나죠, 아주.
3: 너무 좋아요.
2: 밤에 이곳을 찾아오시면은 예. 멋진 버스킹 공연을 보실
3: 보는
2: 수 있습니다.
3: 또 다르게 바다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좋네요.
1: 바다 내음과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밤바다의 낭만을 만끽해보는 시간.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4: 먼저 포이 하세요. 아버지 포이. 그 다음에 꺾어서 머리 위로. 오케이. 네,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옳지. 자, 컵파팅. 이쪽으로 완전히 다리를 쭉 뻗어볼게요.
3: 네, 어, 저 왜 다른 거죠?
4: 아, 원래. 잘생긴 사람한테 특권이에요. 잘생긴 사람 해줬습니다. 한 번만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3: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제가 보통 찍는 일을 하잖아요. 찍히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되게 즐겁게 찍혔어요. 네. 아,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배웠잖아.
5: 자, 우리 다 같이 MG 한번 해볼까요?
1: 이 또한 여행의 즐거움. 통영의 야경을 사진으로 남겼으니 이제 맛있는 한 끼로 추억을 완성해 볼까요?
0: 아, 이제 배고픈데요.
6: 기대하시는 거예요?
0: 예, 여기 지금 거제도 통영에 토백이신 분이 있어요. 선배인데 이분이 또 맛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맛에 진심이. 그래서 오늘 또 좋은 곳에 데리고 간다고 하셔가지고. 어! 저기 오시네. 형님! 어. 형님 그대로시네요.
6: 반가워. 아, 예. 형님.
0: 와, 예. 오랜만이네요, 형님.
6: 참 좋다. 들어보니까 예. 좋다.
0: 제가 어렸을 때 사진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형님을.
6: 인상이 좋았죠. 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라 했죠. 통영에서는 뭐, 한 번쯤 먹어볼 재미가 음식들만 하지?
1: 아는 사람만 아는 현지인 맛집.
3: 사장님, 제가 주문할게요.
6: 예,
3: 두 사람이.
6: 네, 두 사람. 예, 알겠습니다.
0: 통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다치잖아요. 진짜 뭐 사실 뭐 어디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문화니까.
7: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코스예요. 하나를 시키면 다 나오고.
3: 어, 이건 또 뭐예요?
8: 멸치입니다. 지금 철입니다.
3: 아, 오사리 멸치?
8: 네, 이건 냉동이 아니고 자연 극이 돼가지고 맛있습니다.
3: 이거 정말 저 뭐야 뭐 서울에서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1: 정해진 메뉴 없이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먹는 통영의 독특한 술상 문화이자 밥 문화.
7: 콩국들은 나 마늘을 깔라가지고
0: 한. 아, 뭐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사장님?
7: 예, 계속 나옵니다.
0: 아직 한 술도 못 떴는데?
1: 와. 다 있지 라고 해서 닿지 라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0: 어, 또 나왔어.
8: 이야. 그 시절에 나오는 제일 많이 있는, 제일 신선한 것들 항상 나오는 거예요.
1: 통영 바다를 품은 제철 해산물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0: 뭐 이모카세다 할매카세다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원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 벌써 놀라기는 이르답니다.
9: 이거는 자연산 도토레미입니다. 이거는 용천 노레미. 이것도 자연산입니다.

0: 그날 보는 게 다르지. 다른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1: 이제 모든 게 다 제철에 먹어야 맛이 있거든요.
2: 날마다 메뉴가 바뀌고 철마다 달라지는 음식.
3: 야, 와, 기가 막힌데 이거. 살은 되게 부드러우면서 약간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살 자체가 너무 달아.
2: 재료가 신선하니 별다른 양념 없이도 충분히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4: 요걸 한번 싸서 한번 된장에 좀 붙이려고. 그래야 이제 이 바다 사람들이 무슨 맛으로 느끼는지.
3: 약간 이 미역의 바다향이 쫙 퍼지면서 그 약간 병어에서 씹히는 그 약간 단내와 단맛과 약간 오독오독 씹히는 뼈까지.
2: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간의 회포도 풀어놓습니다.
3: 저희 알고 지낸 지 20년 됐거든요.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되게 20대 때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형님이 되게 그냥 한번 와라 해가지고 만난 게 인연이 된 거였거든요.
4: 따로 떨어져 있다가 좋은 후배를 여기서 또 만나니까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3: 어? 와, 아니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와요? 네. 우와, 이건 뭐예요?
5: 이거는 가리비입니다.
3: 와.
5: 또 몇 개 더 남아있어요.
3: 아직 더 남아있다고요?
5: 예.
3: 와.
2: 고된 뱃일을 마친 어부들과 시장 상인들이 술 한 잔과 함께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던 문화가 남아있답니다.
3: 이렇게 많이 퍼주시면 남는 게 있어요?
5: 그래, 이제 조금 작게 팔면 조금 막 어떤 데는 많이 나서 날라가 몰라도 조금 많이 팔면
3: 아
5: 그리 손해가 안 됩니다.
3: 야.
5: 손해보고 장사를 안 했습니까?
2: 푸짐함과 인심이야말로 가장 큰 매력.
5: 우리 시장 가면 돈을 안 했습니다.
3: 미쳤어. 가리비. 여기 음식 신선해서 너무 맛있는데 더 맛있는 거는 확실히 이제 좋은 사람하고 같이 먹으니까 음식 맛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5: 아, 그건 당연한 거지.
2: 좋은 인연과 함께 밤이 깊어갑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밤은 더 찬란하게 빛나죠.
3: 와, 여기 야경 너무 이쁜데요? 와, 오, 여기 이 다리도 한눈에 딱 보이고, 야, 여기 안 찍을 수가 없네.
2: 남망산공원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고요한 항구의 일렁이는 불빛은 한 폭의 예술작품.
3: 아, 여기가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예요. 통영의 핫플레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동피랑과 서피랑이 있잖아요. 여기는 디피랑이라고 해서 MZ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2: 디피랑은 남망산공원 일대에 조성된 야간 미디어 아트 공원.
6: 여러분 안녕? 나는 이 세대를 지키는 수호신 피랑이라고 해요.
2: 밤에만 문을 여는데요.
3: 지금 뭔가 뭐 이렇게 하더니 문이 열렸는데. 재밌어. 들어가 보시죠.
2: 형형색색의 화려한 빛과 미디어 아트,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간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3: 와, 아, 이거 마치 반딧불이 막 이렇게 수많은 반딧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무슨 뭐 요정의 숲에 온 것 같아. 여기도 디피랑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피랑이야. 그래서 여기 완전 완만한 코스는 아니고 약간 좀 경사가 있네요. 힘드네. 우와, 여기는 또 뭐야?
2: 1.5km에 이르는 언덕길을 따라 자분자분 걸으면서 즐기는 빛의 향연.
3: 뭔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펼쳐지고 있어요. 우와.
2: 동피랑과 서피랑에서 2년에 한 번씩 벽화를 새로 그리며 사라진 그림을 미디어 아트

0: 것으로 되살렸답니다.
1: 얘 여기 한번 쑥 넣어볼까? 고양이 나왔다. 고양이죠. 오. 야.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어른 얘도 재밌는데?
0: 황홀한 불빛 따라 이번에는 도심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래된 먹거리 골목이 여기 있다는데요.
1: 아, 이 뭐야, 이 연탄불에. 와.
0: 그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흔히 꼼장어라 부르는 먹장어 구이.
1: 아니, 이렇게 걸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굽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2: 요 동네가 꼼장어 굴목이에요.
1: 아, 여기가?
2: 네. 요 동네뿐이 없어요.
1: 아, 연탄불에 굽는 곳이?
0: 통영에서는 한때 먹장어 가죽을 일본으로 수출할 만큼 어획량이 풍부했답니다.
3: 여기 장사 얼마나 하신 거예요?
2: 저희 한 21년 했어요. 꼼장어에서 21년 해서 통영에서.
4: 와, 진짜 맛있지.
0: 가죽을 벗기고 남은 살을 연탄불에 구워 먹던 것이 통영의 대표 별미가 됐다죠.
1: 야, 그냥 그림이네, 그림, 그림.
0: 지금은 껍질째 구워내는 것이 특징. 구울 때 기름기가 배어 나와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난답니다.
1: 와, 이 튼실튼실한 거 봐. 이건 정말 따뜻할 때 먹어야 돼요. 따뜻할 때. 대박이다, 대박. 감독님, 하나 먹어봐야 돼. 일단 식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돼. 식기 전에. 그죠? 빈말이 아니야, 빈말이 아니야. 맛있어. 그 연탄 불향기가 입안에 탁 퍼지면서. 쫄깃쫄깃하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어.
2: 그렇지, 이번에 국산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비싼 건데요. 옛날하고 틀려요.
1: 여행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여행도 더 즐거워지고. 오늘 그냥 그 여행의 완벽함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0: 맛있는 음식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며 깊어가는 밤, 입안 가득 행복을 만끽합니다. 이곳은 통영입니다.
5: 부산을 느낄 수 있는 곱창입니다.
6: 야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사면 결착 캡과 숨 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 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 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숨 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안입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 용기 6종 증정.
8: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0: 결착 캡과 순밸브로 신선함 유지. 스텐, 핸들,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핸들형 디자인으로 이동과 보관까지 편리하게. 내구성 좋은 스테인리스 재질. 사면 결착 캡 구조로 냄새 차단. 신선함은 오래. 순밸브로 신선 유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스텐, 핸들형 대용량 보관용기 6종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3: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4: 후원문의 080-961-9595.
3: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4: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오늘은 혈관염증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혈관의 염증은 우리 모든 질병과 노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혈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으며 손상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터지거나 막히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혈액에 염증이나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심장 및 온갖 조직으로 가면서 그 조직에 손상을 시키고 충분한 산소 공급을 주지 못한다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혈관의 염증을 잘 파악해서 미리미리 극복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혈관의 염증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조금 정밀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손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맥박을 짚어봅니다. 맥박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잘 뛰냐. 맥박이 잘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만져보면 맥박이 잘 만져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혈관에 염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지. 그 발이나 다리 쪽에 체온 같은 것들을 제가 재보기도 하는데요. 체온을 직접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재보았을 때 한쪽에 체온이 유난히 떨어져 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체온이 떨어져 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체온을 꼭 재지 않더라도 손발을 만져보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유난히 차가운 분들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혈관의 탄력과 얼마나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지 바로 이 손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니컷인데요. 자, 토니컷입니다. 토니컷은 우리가 피를 뽑거나 링거를 맞을 때 자, 이 토니컷을 묶어보면 묶자마자 저는 그분들의 혈관 염증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혈관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렇게 묶었을 때 잘 올라오는지 그리고 올라온 혈관들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얼마나 부드럽고 유동성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혈관의 염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토니커스 묶은 후 팔에 혈관을 만져보면 혈관이 굉장히 딱딱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만져보면 이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러한 토니커스를 이용한 혈관 건강의 측정은 의료 현장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또 혈관 염증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간단한 도구로는 바로 줄자가 있습니다. 우리 혈관의 염증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비만과 비례하고 근육과 반비례합니다. 즉, 내장 비만이 많을수록 혈관에 염증이 많이 쌓이고 근육이 많을수록 혈관 염증은 줄어든다는 거죠. 자, 내장 지방을 잴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죠.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가 두꺼울수록 혈관 염증은 심하다고 볼수 있죠. 반면 이제 허벅지둘레, 종아리둘레, 팔뚝둘레가 건강하고 잘 발달이 되어 있을수록 충분할수록 우리 혈관의 염증은 감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벅지둘레는 호르몬 창고, 종아리둘레는 심장 건강, 그 다음에 팔뚝둘레는 혈압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벅지와 종아리, 팔뚝둘레를 발달을 시켜야 되고요. 허리둘레는 점점 감소를 시켜서 정상 범위에 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줄자들을 가지고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씩은 규칙적으로 재어보는 것이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건강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주사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만 쓸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제가 토니커스를 묶고 주사기로 이렇게 피를 뽑아보면 그 순간 환자분의 혈관의 염증 상태를 알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피를 뽑은 분은 이 혈액이 이게 주사기 안으로 들어왔는데 기름처럼 찐득찐득하게 나옵니다. 아, 문제가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또 피가 얼마나 찐득하게 나오느냐 못지않게 또 유심히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색깔입니다. 색깔이 문제가 있는 분, 즉 혈액에 염증이 있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피가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나오게 되면 혈액의 색깔이 시꺼멓게 뽑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산소가 극도로 부족하면서 우리 동맥피의 밝은 부분에 비해서 색깔이 굉장히 탁해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색깔과 밀도만 바로 주사기 통해서 본 피의 이런 양상들만 봐도 혈관의 염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혈압계인데요. 저는 혈압 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압을 재보면 고혈압이냐, 저혈압이냐, 그리고 맥박의 규칙성까지 알 수가 있죠. 혈압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지만 혈관 노화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혈관이 두꺼워지고 경직되고 혈관이 내경이 좁아지는 것, 그리고 그 속을 찐찐한 염증이 많은 혈액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신체 곳곳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압력으로 혈관을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혈관은 더 손상이 되고 심장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압을 재어보면 본인의 혈압이 고혈압으로 가고 있으면 단순히 이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혈관 안에 염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신호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양쪽 팔에 혈압을 재어보기도 하는데요. 양쪽 팔에 혈압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한쪽 팔로 가는 혈관의 순환 자체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 염증을 알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도구, 바로 혈압계 다음에 혈당계이죠. 혈당계는 굉장히

0: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를 내분비 질환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식후의 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식후의 당이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을 통해서 우리 인슐린이 얼마나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혈당을 통해서 우리 몸의 혈관 염증을 잘알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3개월간의 평균적인 당뇨 조절 정도를 보는 당하혈색소, 즉 헤모글로빈 A1C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몸이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혈액검사라고 할수 있겠죠. 혈액검사를 통해서 혈당, 콜레스테롤, 당독소라고 할수 있는 호모시스테인, 만성염증의 결과로 나오는 활성산소, 백혈구 수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혈관이 염증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지표가 ESR, 적혈구 침강속도와 CRP, 시반응성 단백질인데요.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수용의 마음을 기르고 또 대인관계에도 도움을 주는 자애와 자비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어떤 자극이 오면 생존을 위해서 위험 신호로 해석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 마음에는 선하고 사랑을 느끼는 어떤 친절의 마음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과 친절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는 사랑, 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또 한자로는 자애로울 자자를 써서 자심 혹은 자애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볼때그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조금 더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연민의 마음, compassion 혹은 비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 이것은 바로 공감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경쟁하고 늘 평가받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를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나는 잘해야 하고 이겨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있다 보니 우리는 결과 우선주의나 혹은 성취 만능주의라는 프레임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한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또 때로는 그 기준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이 기준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 후배니까 이래야지, 이런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높은 기준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은 물론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애와 자비 명상은 타인이 고통 속에 있거나 혹은 내가 힘듦 속에 있을 때 나와 타인을 공감하고

나와 타인에 대해서 잊고 있던 사랑과 감사,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직접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명상 자세를 잡아봅니다. 나의 몸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움직이시고, 나의 몸이 준비가 되면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몸 안에 남아있는 긴장을 나의 날숨과 함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긴장이 나의 날숨과 함께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몸이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도록 허용해 봅니다. 나의 이제 양손을 복에 어서 나의 숨이 잘 느껴지는 가슴에 올려놓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가슴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봅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호흡을 알아차려 봅니다. 나의 들숨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며 마음의 눈으로 이 들숨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랑과 친절, 어떤 선한 마음들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선한 마음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과 만나 조금씩 조금씩 내몸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내몸 전체에 있는 따뜻하고 친절한 이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허용하고 음미해 봅니다. 이제는 나의 날숨에 주의를 두어 봅니다. 나의 날숨을 통해 내 안에 따뜻한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나의 날숨을 통해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을 아낌없이 보내어 봅니다. 이제 나의 숨 전체에 주의를 둡니다. 들숨을 통해 이 세상의 사랑과 친절,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날숨을 통해 내 안의 사랑을 세상으로 보내어 봅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며 내가 평소에 존경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던 사람 한 대상을 떠올려 봅니다. 그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그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그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고 나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 평화롭고 건강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이제 마음의 눈으로 나의 가족들을 떠올려 봅니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모두를 떠올리며 우리 가족 모두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늘 평화롭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래 봅니다. 이제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마음의 눈으로 떠올려 봅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기를, 그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쟁이나 혹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그들이 자신의 일상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기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떠올려 봅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어도 좋고요. 만약 그러한 대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나 자신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바래봅니다. 이제 기원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시면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가져와 봅니다. 한 번의 숨은 나를 위해, 또한 번의 숨은 내가 떠올린 모든 이들을 위해, 그저 자연스러운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사랑을 들이마시고 사랑을 보내어 봅니다.

이 자임소리가 자각이 되시면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아마도 저의 안내에 따라서 잘 따라온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못하지? 이렇게 산만하지?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셨다면 그것을 이렇게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당연히 그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하게 자신을 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준 것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명상, 그 명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재난 심리학,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위기에 빠지고 재난 상황이 되게 되면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더 위험해지고요. 패닉에 빠지고 비명도 지르고 또 심지어 얼어붙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게 됩니다. 비상시에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인간 심리가 큰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닉을 극복하고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비상 상황 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10에서 20%밖에 안 되고요. 그 외에 한 70%는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머지 10%만 제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심하게 패닉에 빠져갖고 꼼짝 못하거나 멍 때리거나 울거나 비명을 질러대는 거죠. 우린 보통 이런 것들을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평소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도 다 극복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위험을 과소평가를 하거나 방심을 하는 것도 위험해요. 재난에서 사람 심리 중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평소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나한테는 위험은 없을 거야. 설마 나한테 별로 있겠냐? 자, 이렇게 뉴스나 주위 사망사고 소식에 좀 안타까워하지만은 내일은 아니라고 치부하고 여기는 거죠. 뭐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는 이런 방심인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위기가 닥치면 더 크게 놀라고요. 나도 언제든 큰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군중 심리도 위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또 여럿이 있을 때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단 횡단을 할 때도 혼자 할 때는 좌우 살피고 걸어가는데 단체로 무단 횡단할 때는 보지도 않고요. 같이 그냥 걸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다 같이 있다고 안심, 안전한 게 아니죠. 또 다음에 타인한테 의존하는 경향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위험하고 좀 확실치 않을 때 그런 징조가 보일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서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한국, 일본처럼 남의 이목을 좀 신경 쓰는 유교 문화권 또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뭐 소리나 또 이상한 신호, 징조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당장 나 혼자라도 일어나갖고 뭐가 위험한지 보시고 대피해야 된다면 대피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기도 모르는 패닉 반응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위기 상황 때 119번호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하죠. 정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 시 몸과 머리가 마비가 되는 얼음 증후군이 있어요. 크게 놀라가는 공포가 셀수록 더 이성이 마비가 되고 실제로 꼼짝 못하거나 발도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특히 과거에 그런 경향이 있으면 더 크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동물의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또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또 관련 트라우마 영향이 있다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게 위기 시에 제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되면은 위기에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멍하니 무관심 반응이 나타난다던가 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이 공포나 상황에서 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섯 번째, 또 공포 심리의 외부 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놀라게 되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하죠.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야나 청력이 확 줄어드는 이 터널 시야 현상, 또 터널 청력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이프로 앞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게 주변 안 보이고 코앞에만 동그랗게 보이게 되는데 이 때문에 코앞에 비상구나 탈출구가 있어도 못 보고요. 또 옆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심하면 아예 다 눈앞이 깜깜해갖고 안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도 곧 회복이 되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절대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위험을 거부하는 현실 거부 심리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주위에 위험 신호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내 행동이 느릿느릿해지거나 남일 보듯 좀 무관심한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뭐 주절주절 웃거나 이런 경향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재난영화의 빌런 같은 상황이 나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반대로 또 너무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은 뭐 비명을 지른다거나 어쩔 줄 몰라한다거나 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뇌가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패닉에 빠진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이 선사시대 때 맹수를 만나면 큰 소리로 울부짖어갖고 주위에 알던 본능인데 오히려 지금은 빠른 위기 대처에 방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역시 이런 것들도 평소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재난 심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부 자극과 훈련 그리고 리더가 되라입니다. 공포에 겁먹을 때 강한 외부 자극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려! 빨리 도망쳐!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리쳐야 된다는 것들이죠.

단순하고 명확하게 큰 소리로 지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행기 승무원들도 비상 상황 시 승객들한테 짧고 단호하고 강하게 지시하라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령 저기 불이 났으니까 속에 빨리 갖다 줘. 뭐 위험해, 멈춰. 아래층으로 가, 혹은 위층으로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바닥에 엎드려, 어서 빠져나와. 또 저곳에 숨어, 이쪽으로 와. 뭐 조용히 해, 정신 차려, 천천히 숨 쉬어, 눈 떠. 거기에 119 신고해. 자, 이렇게 큰 소리로 상대를 정면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또 침착하게 지시하듯 명령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평소 훈련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비상 매뉴얼을 만들고 대처 훈련도 종종 하면서 비상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 그래야지만이 놀라지 않고 빨리 잘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시에 당황하게 되고 또 정신도 못 차리게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과호흡이 되게 되는데 이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된다고 합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고 또 하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위에 많다고 하면 다 같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 합창을 해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재난 상황 때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공포를 겪게 되면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트라우마 혹은 PTSD라고 하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다친 사람 또 생존자의 몸을 치료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친 마음을 빨리 치료하는 거는 좀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몸은 물론 일상까지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자신이 직접 위험이나 공포를 겪었던 그 경험에서 더 충격이 강해지고요. 특히 그 사고가 인간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 돼갖고 참사를 키웠다. 인적 재난인 경우에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내 부모나 가족, 친구, 친한 이웃이나 누가 죽거나 다치면 더 트라우마가 심해지게 되죠. 하지만 유독 트라우마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 유독 여성분들이 더 마음 아파했었는데요. 이거를 겨울 효과라고 합니다. 공감력이 큰 여성분들이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요. 특히 자식을 낳고 키운 경험이 있는 엄마들이 더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나 재난 후에 많게는 59%까지도 이 트라우마로 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아이나 여자의 경우는 더 심해서 70%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어린 아이들이라면 심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증상도 다양합니다. 뭐 불안하거나 초조, 분노 이런 성향에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말이 없어지거나 반대로 많아지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 자기비하를 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더 크게 놀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뭐 소화장애나 위장병, 배앓이,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뛰거나 두통, 악몽, 불면증, 설사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의 트라우마는 길게는 몇년 혹은 평생 동안 내 자신한테 고통을 주게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극복 방법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참사 관련 뉴스나 영상들을 좀 줄이거나 끊는 겁니다.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 갖고요. 계속 같은 주제로 찾아보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심하게 이 불안이 있는 악순환이 됩니다. 자, 이때는 좋은 곳으로 가족과 친구들 같이 나들이나 등산, 여행 가시고 운동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는 가족과 대화를 하셔도 기분 전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처에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라우마는 마음이 나약하거나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인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당사자를 혼자 두기보다는 좀 동료들 같이 어울려서 대화, 이야기를 좀할수 있게끔 해주고요.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또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난이나 사고에서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을 잊게 하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또 트라우마 환자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섣불리 별거 아니야, 빨리 잊어.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마음을 강하게 먹어. 혹은 시간이 약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을 거야. 자, 이렇게 피해자들한테 하나만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또 재난 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캐묻거나 야, 너는 살았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헛된 약속이나 또 희망적인 말들을 남발하는 것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술이나 마약을 찾는다고 해서 역시 주어도 안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심하면은 전문가나 전문 기관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전국 곳곳에 마음 치료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여러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갖고 이런 상담소 또 전문가들과 같이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크게 놀라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우게 되는 인간의 각가지 재난 심리와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집에 비상 식량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2: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3: 아, 전세의 물고기 카이체 군요.
1: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대. 가자, 가자!
4: 오, 지금 보세요!
1: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뭐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2: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3: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 약간 600점은 돼요.
1: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2: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4: 보물 참고다 여기.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을.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솔개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성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1: 여러분들의 건강한 인생 2막을 책임지는 송은호 약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심장에 좋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장에 붙어 있어서 이를 혈액을 운반해주는 혈관에 좋은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차를 타고 낯선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차를 이제 고속도로로 올리겠죠. 이 차는 크고 넓은 4차선 도로를 쌩쌩 달리다가 목적지에 좀 가까워지면 이 IC로 빠져서 2차선 국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골목길을 지나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이게 되죠. 우리 인체에도 이런 도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사실 도로가 막히면은 뭐 단순히 차가 밀리고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요. 이 인체 혈관이 막히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죠. 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요. 혈관이 막힘으로써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요. 사실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데요. 혈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막는 지름길이라 할수 있죠. 우리 몸의 혈관을 다 꺼내서 일자로 쭉 늘여놓으면요. 그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이 길이는요. 지구를 두 바퀴 반돌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이 도로도요. 우리 4차선 도로부터 골목길처럼 다양하듯이요. 인체 혈관도 종류에 따라서 두께와 지름이 천차만별입니다. 심장에서 막 빠져나와서 높은 혈압을 견뎌야 하는 대동맥은요, 이 지름이 가장 크고 두껍고 튼튼한 혈관벽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머지 혈관의 지름은요, 이 100분의 1mm 정도로 아주 좁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작아서 피 속에 적혈구 하나가 겨우 통과할 만큼 작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온종일 혈액이 다니는 이 혈관은 왜 터지지 않고 멀쩡할까? 그 이유는요, 딱딱한 도로와는 달리 이 혈관은 필요에 따라서 좁혔다가 넓혔다 할수 있는 이 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혈관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혈관은 근육층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 근육층이 탄력 덕분에 높은 혈압도 잘 버텨내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요, 이 점점 혈관도 노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난 증상이 바로 혈관 탄력성 저하입니다. 혈관 탄력성이 저하되면요, 혈관이 빠르게 노화하고 딱딱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요, 칼슘, 뭐 혈액 노폐물, LDL 콜레스테롤 등 이런 찌꺼기들이 침착이 되고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건강한 혈관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다? 바로 혈관 탄력성을 지키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이 보통 몇살 때부터 막히기 시작할까요? 한 40대? 50대? 60대? 놀랍게도 우리 혈관은요, 만 30세부터 천천히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작아서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요, 점점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하면서, 뭐, 가슴이 아프거나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이런 증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장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운반하는 가장 큰 고속도로가 세 가지 있는데요. 바로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둘째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 마지막으로 노폐물을 여과하는 신장으로 가는 신장혈관인데요. 이런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에는 협심증, 심장마비, 뭐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 또 이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요? 뭐 첫째는 이 피떡을 만드는 성분을 억제하고 줄여주는 영양소가 있고요. 둘째는 혈관 건강을 위해 이 혈관 탄력성을 강화해주는 영양소를 드셔야겠죠. 가장 먼저 추천하는 영양소는요, 바로 전칠삼 추출물 노토진생입니다. 이 전칠삼은요, 이 중국 원난성 지역에서 자라는 삼인데요. 이 원난성은 티벳이랑 가까이 붙어 있고, 이 90%가 고원과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죠. 이 원난성의 특별한 기후와 해발 고도에서만 자라는 삼이 전칠삼입니다. 전칠삼은 학명으로 이 파낙스 노토진생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심고 나서 3에서 7년이 지나야 약효가 잘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삼칠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칠삼은 특히 혈전, 혈행순환 장애에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이는 다른 삼들에는 없는 이 전칠삼만의 특별한 성분인 노토진세노사이드 사포닌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이 혈전을 녹이는 TPA라는 물질의 합성을 증가시켜요. 실제로 이 전칠삼을 대상으로 한 17개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전칠삼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심장의 심전도가 개선되었고요. 협심증 환자의 경우 협심증 증상 발현의 빈도와 기간을 눈에 띄게 개선시켰다 합니다. 급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에도요, 이 전칠삼을 복용했을 때, 우리 이제 혈관 확장해주는 응급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주머니에 넣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응급약의 복용을 훨씬 덜 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도 있고, 혈중 지질량 역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나토키나아제입니다. 이전 세계적으로 일본인들은 장수를 하는 민족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일본인들은 도대체 뭘 먹어서 이렇게 장수를 할까? 이 식단 등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일본인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는 게 뭐였냐면 바로 나토였습니다. 나토는 일본 전통

음식이면서 미국 헬스지가 선정한 세계 5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나토에는 인체에 이로운 유익균이 정말 많은데 김치 1g에 유익균이 2억 마리, 장에 좋은 요구르트 1g에 유익균 한 1억 마리가 들어있는데 나토에는 1g에 10억 마리가 들어있다 하죠. 이 나토를 만들 때 대두를 발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 증식하면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나토키나아제입니다. 이 나토키나아제 별명이 천연의 아스피린입니다. 아마 이제 혈전 예방 위해서 아스피린 100mg 작은 알약 드시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나토키나아제가 아스피린만큼 혈전을 녹이는 항혈전 효과가 뛰어나다 하죠. 이 혈액을 막 뭉치는 이제 실 같은 역할을 하는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이 이 그물로 이제 물고기를 걷어 올리듯이 이렇게 피떡을 이렇게 뭉치게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피브린을 직접 분해하는 게 바로 이 나토키나아제라는 성분입니다. 또한 혈전을 용해하는 TPA 물질을 증가시켜서 이 나토키나아제는 직접, 간접, 이중으로 혈전을 녹이죠. 실제로 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있던 개한테 나토키나아제 2000FU를 투여하자 이 혈전이 62시간 이내에 녹았다는 결과도 있고요. 혈전증을 앓던 쥐가 나토키나아제를 복용하고 이 대동맥의 혈액순환을 62%까지 회복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이 있는 환자라면은 이 나토키나아제를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2000FU 유닛을 복용해야 되고요. 실제 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는 4000FU를 복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앞서 말했던 나토키나아제, 노토진생이 이 혈전을 녹여주는 영양소라 하면 아르기닌의 경우에는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시켜주는 영양제라 보시면 돼요. 우리 혈관은요, 나이가 들수록 잔뜩 긴장하고 움츠러들고 수축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근육이 뭉치고 아프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서 누가 이러죠. 친구야, 일어나서 몸 좀 풀고 스트레칭 좀 해. 이제 이 혈관에도요, 혈관을 스트레칭 해주고 근육 좀 풀어줘 하는 신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를 EDRF라고 해요. 이 혈관 탄력성을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EDRF라는 이 신호를 주는 영양소를 복용해줘야 되는데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좋은 영양소가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인체에는 합성이 되지만요,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외부로부터 보충해줘야 되는 준필수 아미노산에 속하는데요.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으로 인체 대사에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필수인 영양소예요. 아르기닌은 이 몸 안에서 질소 원소를 운반해주기 때문에 인체의 성장과 근육 증가에 주 역할을 하고요. 체내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의 대사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기도 하죠. 또한 피로 회복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졌을 때는 이 운동하면 먹을 때 좋은 영양제 또는 뭐 피로 회복제, 남성 정력에 좋은 영양제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아르기닌의 또 다른 효과인 혈관 확장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혈관 탄력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이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은데 이 심장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협심증 환자 10명한테 먹는 알약으로 매일 9g의 아르기닌을 석 달 동안 이제 복용을 하게 했대요. 그러니 이제 10명 중에 7명은 눈에 띄게 심장으로 혈액량이 증가했고 협심증 증상도 완화되었다 합니다. 특이한 거는 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끼치는 혈중 염증 수치도 함께 감소를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관상동맥 질환 초기 단계인 평균 41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먹는 알약으로 이제 하루에 21g 좀 많이 드셨죠. 아르기닌을 먹였는데 이 3일 만에 동맥의 혈액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합니다. 반면 이제 가짜 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이처럼 아르기닌 복용은 인체 성장과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이 심혈관 질환, 혈관 탄력성에 뛰어난 영양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양의 아르기닌을 복용해야 되는데 타 연구에서도 보면 적은 양의 아르기닌을 복용하면 사실상 심혈관 질환 예방과 개선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해요.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르기닌 영양제는 대부분 한 알에 대략 1000mg으로 뭐 1일 2회 복용 기준으로 하루 1000에서 2000mg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혈관 건강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5000mg 이상을 복용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 중에도 이 고용량의 아르기닌을 함유한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혈관에 좋은 영양소들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우리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이 도로를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한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발달에 기여를 한다 하는데요. 우리 인체의 도로인 혈관 역시 잘 관리하여야 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은호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나무로 생활 소품과 목각 이정을 조각하는 송찬혁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인 목조각에 들어가 볼 텐데요. 나무는 결이라는 게 있죠. 나뭇결. 그래서 나뭇결들이 이렇게 쭉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무를 마음대로 이렇게 고든 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어느 길이 맞는 길일까요? 이쪽이 맞는 방법이고 이쪽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반대로 이쪽은 이쪽이 맞고 이쪽이 안 되는 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무의 외형과 내부에 있는 결이 만드는 이 모양, 뾰족해지는 이 모양 때문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생기고 있죠. 그래서 X자로 친 이쪽 방향, 이거를 엇결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맞는 방향이다 그래서 순결 이렇게 부릅니다. 엇결 방향으로 칼질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파고들면은 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자꾸 이 안으로 파고들려고만 하겠죠. 얇게 떠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이상 전진하려는 힘이 있는데 계속 파고들기만 하니까 못 버티고 여기가 부러져서 뜯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결 방향을 타야 되고요. 모양을 보시고 아는 방법도 있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게 바늘끝이나 송곳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손이 들어가면 다치겠죠. 그러니까 등을 타고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경험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런 조각물을 보면은 튀어나온 곳도 있고 들어가는 곳들도 있게 마련이겠죠. 입체적이니까. 그럴 때 이런 형태에서 뾰족 이 방향으로 내려가는 쪽 방향으로 뾰족하는 것들이 형성되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으로. 이 반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반대로 역시 이렇게 뾰족해지겠죠. 또 그게 없는 구간이 있고. 이게 목조각을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볼록한 곳에서 오목한 곳으로 칼이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길이 내 반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저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왔는데요. 나무가 상당히 무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톱 같은 걸 이용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라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몸통 위주로만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이렇게 작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나무를 붙여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일단 몸통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옆모습은 지금 거의 유사하게 해왔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목이 약간 들어가 있죠.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 부분을 파야 되는데 앞에서 배운 거 볼록한 데서 오목한 데로 칼이 가야겠죠. 볼록한 데서 오목한 곳으로. 제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방식은 조각을 할 때 먼저 칼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나무를 딱 대했을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칼을 써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그 방향에 맞는 그립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칼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단 목이 들어가야겠죠. 목 부분. 다른 부분보다는 목 부분에 있는 데가 얇아져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엄지를 마구리 두 개 걸치고 당겼었습니다. 자, 일부러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뜯기게 되죠. 엇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순결인데 여기서 엇결이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볼록하고 오목하고 볼록하기 때문에 교차 구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내려 쓰고서 그 다음에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써야겠죠. 그런데 내가 미리 테크닉만 알고 있다 그러면 미리 기술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서 그때그때 계속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당기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배웠던 왼손 그립도 주의해서 보시고요. 엄지를 이렇게 걸고 쓴다든지, 당길 때는 엄지를 이렇게 붙여 쓴다든지. 그래서 목 부분의 살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기술을 배운 다음에 돌리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반, 이쪽으로 반, 이렇게. 자, 여기서 잡고서 밀었다가, 자, 빠져나가려고 하네요. 작으니까. 검지를 걸었죠.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잡고서 바로 크로스썸. 교차 그립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죠. 근데 여기서 교차 그립하고 뜯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겼던 손에서 바로 꺾어서 그대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양쪽이 대칭 관계가 되는지 잘 보시고, 여기 조금 더 깎아야겠네요. 자, 이렇게 목 부분의 살이 어느 정도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위에서 보면은 이런 데들, 머리라든지 몸통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사각형이죠. 이걸 둥글게 만들어줘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볼록하기 때문에 계곡 쪽으로 오목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미는 기술만 있다 그러면 여길 잡고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당기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자, 엄지 교차 그립. 자, 들어가서 다

처음부터 그 뜯겨짐을 너무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무리는 따로 있으니까. 처음에는 살을 날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큰 살을. 이런 식으로 각으로 툭툭 쳐내서 했는데 처음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조금씩 하셔도 됩니다. 안전하게만 조금씩 조금씩 깎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립법이라든지 크로썸이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잡는 이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장갑을 끼시거나 밴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처음부터 큰 각으로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사이들의 각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밀다가 뜯기면 당기는 거고요. 당기다 뜯기면 미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내가 하다가 기분이 안 좋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쩍 하면서 갈라지고 뜯긴다. 그러면 내가 쓰는 칼방향이 틀렸다라고 인지하시고 바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밀다가 당기거나, 이렇게 다시 밀거나, 이렇게 밀고 당김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밀다가 뜯겼다? 그러면 나무를 돌려줘서 또 다시 밀어주면은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초보분들은 이게 편한데 문제는 그게 내가 그립이 안 좋은 위치에 가게 되면 힘들어지죠. 네, 이렇게 잡고도 이렇게 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당기는 기술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근데 잘 보시면 칼을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한 손만으로. 항상 왼손이 보조적으로 받쳐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칼은 한 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두 손으로 파지에서 또 피봇, 즉 축에서 회전을 하거나 레버리지, 지렛대의 움직임을 활용하거나 해야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칼을 쓸 수가 있어요. 자, 몸통이 이렇게 다 조각이 됐으면 이제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다리나 꼬리, 귀, 뿔 같은 경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을 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서 위치를 점을 좀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꼬리 위치라든지 이런 나무젓가락을 쓸때 4mm 정도의 드리림은 적당합니다. 너무 깊이 파실 필요 없고요.

자, 먼저 몸통에다 다리부터 꽂아 보겠습니다. 잘 안 맞으면 살짝 깎아주면 되겠죠?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끝에 부분만 살짝, 아니면 접착제를 살짝 발라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뿔 부분은 짧게 끊어내고 또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착제를 써주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부분들이 됐으니까 칼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하려면 칼의 앞부분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넓은 곳을 쓰게 되면은 교차 구간 같은 곳에서는 뜯김이 더 가속화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고, 좁은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안 들어가지겠죠. 이 검지손가락이 앞으로 같이 가주는 겁니다. 검지가 앞으로 가고, 역시 따라서 왼손 엄지도 따라가셔서 이렇게 써야지 안정적으로 파지가 되겠습니다.

나무의 결이라든가 칼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유연입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바로 이 모란도입니다. 꽃분홍색이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는 꽃그림인데요. 이 꽃그림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나는 독특하게도 주제마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 그리는 그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란도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 중에 왕인 목단으로 미나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꽃 그려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사 작업 마치고 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채색을 해볼 건데요. 앞에 필요한 물감들입니다. 오늘 모란도를 그릴 때 사용할 물감들이에요.

이렇게 물맛을 살려서 그리는 것은 수채화 농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는 수채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채색화를 할 거기 때문에 물 농도 조절이 중요한데요. 이때 이렇게 물을 흥건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팔레트의 농도 차이를 보시면은 알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때 중요한 점은 또 너무 되직해서는 안 됩니다. 되직한 농도를 또 보여드려 볼게요. 되직한 거는 물감이 많아서 빡빡한 느낌이 들고 질퍽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유화나 아크릴을 할때 사용하는 농도고요. 저희는 채색화기 때문에 수채화와 되직한 농도의 중간 정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럼 1차 채색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밝은 색깔인 저는 산호 색깔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 예쁜 모란도로 핑크색으로 물들여 보겠습니다. 저희는 동그랗게 여기 들어가는 꽃무늬 부분 안은 다 분홍 색깔로 칠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물감을 갖고 와서 칠해 줄게요. 에어컨이나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물감이 빠르게 말라요. 이때는 물을 살짝 추가해서 물감을 살짝씩 가져오면 됩니다. 빡빡한 농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붓은 항상 촉촉하게. 그리고 먹선을 가려야 되나요? 안 가려야 되나요?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으세요. 먹선은 검정색이라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가려주실 수 있으시면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가리는 게 어렵다. 안 가리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1차 채색을 마쳤습니다. 꽃송이를 분홍 색깔로 물들였고요. 저희는 이제 풀립 색깔을 물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로 풀립도 한번 칠해볼게요. 이때 채색하실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항상 시작하는 점을 찾으셔가지고 시작하는 점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채색하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칠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모란도에서 앞잎하고 뒷잎하고 색깔의 차이를 좀 뒀어요. 앞면은 연두빛을 할 거고요. 뒷면은 황토빛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채색하고 있는 이 이파리를 보면은 앞면이 있고 뒷면도 함께 있는 이파리인데요. 앞면은 연두 색깔로 물들일게요. 그리고 뒷면은 황토 색깔로 좀 물들여서 앞뒷면의 차이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 농도가 너무 묽지 않게끔 물감을 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채색을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채색하다가 여기도 젖어 있다 보니 물감을 칠하다가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감이 아직 덜 말랐을 때 옆부분을 칠해야 될 때는 살짝 띄어서 채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어차피 이 정도는 나중에 선을 딸때이 정도 채색으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이를 띄셔도 괜찮습니다. 채색을 하실 때는 바깥에서보다는 안쪽에서 시작해서 항상 시작점이 어딘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채색하실 때 너무 붓꽃을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가장자리 끝머리에서는 이렇게 붓을 세워서 채색하시지만 내부를 칠할 때는 붓을 눌러서 채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게요. 그리고 모란 같은 경우에는 잎 끝머리 여기 부분이 빨간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홍 색깔 이용해서 끝머리를 빨간 색깔로 칠해 줄게요. 얘는 단 색깔로만 칠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하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붓은 내가 칠하려는 면적에 비례하게 작은 부분이면 붓 또한 작게, 넓은 부분 칠한다 하면 붓 또한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1차 채색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면 색인 1차에 2차를 입혀서 입체감을 있게끔 만들어낼게요. 아까 썼던 선홍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조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색하는 비율은 엄청 중요하진 않고요. 내가 칠한 1차보다만 진한 색깔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차에 썼던 선홍 색깔보다는 조금 더 진한 색깔을 올리는 비율을 조금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다. 안쪽에서부터 입체감 있게 빼올 거예요. 채색은 보통 안쪽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주로 빛은 바깥에서 받기 때문에 물체의 바깥쪽은 빛을 받아서 밝은 편이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빛을 덜 받기 때문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래서 안쪽은 주로 어둡게, 바깥쪽은 밝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부터 채색하실 거고요. 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발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봐주실게요. 이때 2차부터는 한 송이씩, 한 개씩 물들여 주시면 되시는데요. 내가 칠하려는 면적의 한 2분의 1 정도 채색을 이렇게 뽑아줄게요. 이때 이 부분은 예쁘지 않아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물붓이 옵니다. 발인붓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물붓을 사용해 볼 거예요. 깨끗한 물에다가 걸레 혹은 휴지에다가 털어서, 전 손으로 좀 자주 만져주는 편인데요. 붓끝을 뾰족하게 모으셔야 돼요. 모으신 다음에 중간 경계선에서 물감을 당겨 올 거예요. 이때 붓이 알아서 당겨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힘을 주셔서 당겨 와야 됩니다. 민화에서는 이 색상 단계가 변하는 일을 발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양화에서는 이 단계를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색상 단계가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물감을 쭉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채색의 단계는 다 끝났어요. 저희는 이제 외곽선을 뜨고서는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때는 요 세피를 사용할 거고요. 채색을 할 때는 분모가 얇기 때문에 요걸로 물감을 만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감을 만들 때는 그냥 일반 채색필을 사용을 할게요. 마지막 마무리선을 그릴 때도 아까 채색했던 2차 색깔보다 진한 색깔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외곽선을 따볼게요. 세필은 선을 얇게 따야 되기 때문에 굵게 따면 안 됩니다. 최대한 얇게 따실 수 있을 만큼 붓을 들어서 사용을 해주실 거예요. 이때 웬만하면 초선에 떴던 먹선을 좀 가리면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해석해가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쌍방향 소통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업 이후로 혹시나 모란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부귀영화라는 의미를 떠올리면서 그린이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먹자.
2: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쳐요. 옛날서부터.

0: 안 되긴 학교를 처음이야, 처음. 또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맛있게들 먹어요. 맛없어야도 할 수 없고.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아이고, 이거 깰 수가 또 없는 거야. 전기까지 끊어지죠. 왜 꺼요, 왜?
1: 틈시 꺼내면 왜 갔다
0: 왔어. 하도는 뭐 말이 통행가 통하진 않잖아요.
2: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3: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진짜 찰떡 같네요. 네. 비행에 대해서 네.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4: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3: 거미요? 거미요?
4: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3: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네. 뭐 보여주세요.
4: 비디오를.
3: 쏜다 뭐 나온다 나온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4: 제가 밝혔죠.
3: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4: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3: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4: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3: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왜 그렇게 생겼지?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4: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3: 오늘 고급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5: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6: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5: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7: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0: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의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 나 사실 전쟁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전쟁 가방 있습니다, 집에.
1: 전쟁 어떤 거요?
0: 전쟁 가방 있다.
1: 가방이요?
0: 저는 이제 성격이 조금 이상해서 위급시 들고 튈 가방이 있어요.
1: 생필품 같은 거 넣어두시고요. 네. 아.
0: 이게 왜 생겼냐면 아기가 어린데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재난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위급한 상황이 실제로 전 좀비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아기를 들고 이 가방만 챙겨서 빨리 퇴야지. 그래서 그거를 나 썰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생각을 하면서 샀어요. 근데 엄마가 되니까 전쟁만큼 무서운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죽을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생각하면 막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거거든요. 전쟁은 지구상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행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다른 동물들이 보기에 사피엔스는 정말 똑똑한데 왜 먹지도 않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많이 죽이는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전쟁은 정말 문명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단어를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꼭지를 얘기할 건데 네. 전쟁을 직접 겪은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직접 겪진 않았지만 보고 들은 사람은 어떤 소설을 쓰는가. 전쟁을 기록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소설을 쓰는가. 이 세 꼭지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전쟁을 직접 겪은 작가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해밍웨이. 저는 사실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선 문체가 너무 딱딱해요. 드라이하달까? 네. 저는 사실 조금 촉촉한 거 좋아하고 나 그냥 극 F니까 촉촉한 거, 감각적인 거. 근데 이 사람은 불친절한 작품을 조금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딱딱해요, 작품이. 톤이 들어갈 데가 없어. 해밍웨이는 원래 되게 마초적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10대 때부터 권투 선수를 했고요. 사냥 좋아하고 엽총 쏘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종군기자로 전쟁, 내전 이런 데는 막 계속 평생에 걸쳐서

0: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네. 10대 때, 19살인가 10대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려고, 미군으로 참전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권투 생활하다가 맞아갖고 눈을 다쳤대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갖고 떨어집니다.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그러면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떨어졌어.
1: 그렇죠.
0: 이렇게 저기 응모해는 떨어졌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 굳이 이탈리아로 가서 나 전쟁 참전할래요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운전수로 일을 하다가 파편역이 바뀌어요. 포탑 파편이 바뀌어서 군인 병원에 이제 들어눕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해밍웨이는 자기야 나는 미국에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하고서 돌아옵니다. 왜 부상을 당했으니까. 근데 여자가 그 사이에 이탈리아 남자랑 결혼해버립니다. 이때 시련을 크게 당했어요. 그런데 해밍웨이가 1차 세계대전 참전을 했다 온 거를 안 어떤 지인이 해밍웨이한테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 뭐 전쟁터 가서 뭐 이렇게 뭐 많이 힘든 거 겪지도 않았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해밍웨이가 전쟁터 갔다 왔어. 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내가 소설로 보여줄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작품의 제목에 전 이게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작품의 제목을 보면 힌트가 숨겨져 있어요. 어페어리잖아요. 안녕이잖아요. 투 암스인데 암스가 ARMS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2: 팔.
0: 그렇죠. 팔. 그다음에
2: 군대인가요?
0: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요 안녕. 전쟁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가거라. 뭐 이런 것도 되고 이 사랑했던 사람 나를 이렇게 깨워넣어줬던 여성 안녕 이런 것도 돼요. 자기랑 똑같은 그 주인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한 명 나오거든요. 이탈리아 군에서 근무하는 미국 장교가 나와요. 이 미국 장교가 역시 그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거기서 캐서린이라는 여성을 만나요. 둘이 사랑에 빠지죠. 처음에 이 장교인 주인공 남자는 여자한테도 그냥 여자를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전쟁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사람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냥 그렇지 뭐 약간 되게 시니컬한 상태였는데 자기가 직접 다치고 전쟁에 참전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 여성의 보살핌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돼요. 좀 더 진중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퇴각을 하는데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탈영을 합니다. 강으로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서 탈영병이 됐는데 탈영병이 되면 원래 팀에서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캐서린 손을 붙들고 중립지대인 스위스로 도망갑니다. 이탈리아 전선에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둘이 잠시 한시적인 평화의 시간을 갖죠. 알콩달콩 살아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잡혀갈지도 모르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잠시 주어진 휴식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캐서린이 임신을 해요.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죽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아이를 낳고 캐서린은 이제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캐서린이 마지막에 이리 와봐. 당신 왜 이렇게 창백해. 그러고선 이제 캐서린을 한번 안고 안아주고 이제 캐서린은 이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슬펐다, 뭐 이 남자 주인공 오열을 했다, 막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가 설명 하나 없어요. 죽은 캐서린을 지켜보니까 그녀는 마치 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각상 같이 느껴졌어. 이미 그녀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야. 비 오는 거리를 걸어 호텔로 되돌아갔다가 끝.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거를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하는데 감정을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었다, 했다, 한다 이렇게 뭔가 사실만 짧게 치는 거예요.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장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켜서 감정이 많이 개입되지 않고 사실만 알려주는 것처럼 건조하게 진행을 하는 게 해밍웨이. 근데 본인 스스로는 나는 잃어버린 세대야 라고 하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한 사람은 거트루스 스타인이라고 이제 이 사람 역시 당대의 좀 명사인데 그 사람이 이 해밍웨이 그 무리를 보고 너희들은 잃어버린 세대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해밍웨이가 무기여 잘 있거라 직전의 히트작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맨 앞에다 써놨어요. 당신들은 모두

길을 잃은 세대요라고 써 있는 딱 써놨어요. 자기 자의식인 거예요. 왜 길을 잃었느냐?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직후에 나온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을 보면 전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됐잖아요. 가야 할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헤밍웨이도 역시 본인이 뭔가를 잃어버렸고 가야 될 길은 모르겠고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무뚝뚝한 문체가 오히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어울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정하게 뭐 미사일을 붙일 그런 여유 같은 건 없는 거죠. 네. 우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이런 거여서 무기여 자리 거라는 1차 세계대전을 반영한 자전적인 작품이자 헤밍웨이의 젊은 시절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 그다음에 전쟁을 직접 겪은 자는 전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주 씁쓸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죠. 노벨문학상이 1901년에 생긴 그 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노벨문학상을 어떤 의미로 주목을 하냐면요, 이거는 인류, 민족, 국가, 집단이 흘린 피값에 대한 보상 같은 상이다. 그 이 상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언젠가는 많은 피를 흘렸던 적이 있어. 많은 아픔이 있어. 이거를 너의 민족만 아파할 게 아니라 너의 집단만 아파할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귀를 기울여줄게. 라고 하는 시그널 의미로 읽혀서 주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헤밍웨이가 왜 노벨문학상을 탔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좋아요. 전쟁에 대한 드라마, 전쟁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가 나올 때 항상 회자되는 헤밍웨이 명언이 있어요. 그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더라도 전쟁은 범죄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저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해주면 좀 사람들이 좀 믿잖아요. 네. 헤밍웨이를 많이 좀 사람들이 더 알고 좀 믿고 해서 이 말을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헤밍웨이가 지금 살아있으면 인플루언서로 막 이 말 해갖고 막 릴스하고 막 이렇게 막 쇼츠하고 막 해서 전쟁은 범죄다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전쟁에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저같이 이제 전쟁 가방 싸는 불안한 인간으로서는 자식 키운 엄마로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역시 전쟁은 비극이구나.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전쟁에 관련된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전쟁 상처를 남기잖아요. 네. 트라우마를 남기잖아요. 트라우마가 남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 잊혀지지 않거든요. 잊혀지지 않으면 이거를 토해서 밖으로 내뱉어야지만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저는 그래서 전쟁 소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르타 뮬러의 순근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 2009년에 헤르타 뮬러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저는 2010년에 나온 그 작품 중에 이 작품 제일 좋아요. 와, 전쟁을 참혹한데 참혹함을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미화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말했는데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학이 할 수 있는 최대치구나. 전쟁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구나. 전쟁을 막 겪은 사람은요, 수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거를 한 템포 더 건너서 문학으로 끌어안아서 완전히 문학화했다. 이거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가 가능한 일이에요. 본인이 겪은 전쟁이 아니라 엄마가 겪은 전쟁이에요. 우리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이런 거 많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당시에 수용소에 끌려간 건 유대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0: 독일 출신 소수계 민족이 있었는데, 너 전범 국가네? 너 독일계네? 너 우리랑 전쟁하는 국가네? 라고 해서 독일계 사람들이 러시아의 수용소에 집단으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타 뮐러는 그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루마니아에서 독일계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뭔가에 대해서 침묵해. 집 말하지 마라. 다 어두워. 표정이 어두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뭔가 가슴에 까만 게 하나씩 들어 있어. 아무도 말하지 않아. 그게 바로 엄마와 마을 동네 어른들이 다 같이 러시아에 있는 수용소에 너 독일인이잖아. 독일계잖아. 하고 갔다 왔던 수용소 경험이에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화마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역시 수용소 역시 전쟁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엄마를 보면서 엄마는 왜 웃지 않지? 왜 마을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침울하지? 를 궁금해하면서 어린 소녀 헤르타 뮐러가 자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루마니아가 독재 정권 일대의 사람이니까 막 독재 저항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권에 의해서 쫓기잖아요. 그래서 독일 베를린으로 망명을 가거든요.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자기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하나 만나요. 엄마는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를린에 살고 있는 오스카 파스티오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17살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 가서 5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가 돌아왔다. 자기는 뭔가 말을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증언을 옮겨 적습니다. 그 수용소가 얼마나 비극적인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집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스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남은 헤르타 뮐러 아마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같이 이거를 세계에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스카라는 사람이 모든 기억의 원형을 갖고 죽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나는 듣고 보고 엄마를 통해 느낀 걸 가지고 재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숨그네예요. 숨그네라는 작품 제목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숨그네는 breath, 숨. 그네, 스윙. 숨이 한번 삶으로 갔다, 죽음으로 갔다. 한숨 한숨 쉴 때마다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바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찰나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죽음과 삶이 오고 가는 그 수용소의 위태위태함을 숨그네로 얘기한 거예요. 없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조어를 잘해요. 예를 들어 되게 이상한 조어가 나거든요. 배고픈 천사.
1: 배고픈 천사.
0: 기야, 먹는 게 감자 한 알밖에 없어.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픈 천사가 내려왔다. 심장삽. 삽 하나하나 팔 때마다 이 삽이 나의 심장이 돼. 이렇게 심장삽.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써본 적이 없는 단어들. 이런 거는 시적 허용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없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써도 돼. 오, 오히려 참신해. 오히려 이런 거죠. 자세히 얘기하면 참성을 다 이해를 못 해. 근데 그거를 되게 시적으로 뭔가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해가 잘 돼. 이런 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그네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주인공은 레오라고 하는 소년이에요. 17살의 동성애자인데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와서 남편이 아내의 수프를 빼앗아 먹어서 아내를 굶겨 죽이는 것도 봐요. 감자, 썩은 감자 반알 때문에 서로 죽이는 것도 봐요. 배고픔이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지배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드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살다가 돌아오는데 중간에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에서 네 동생, 새로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진을 보내옵니다.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절망해요. 아, 새로운 아들이 있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죽어도 저 사람들한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지 않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을 살게 했던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할머니가 레오야, 너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한마디를 해줘요. 근거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몰래 석탄을 빼돌려 갖고 러시아 마을에 가갖고 석탄 좀 드릴 테니까 밥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행위를 좀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그 민족이니 적군이니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이 내 아들도 전쟁터에 나갔어 하면서 따뜻한 먹거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아마포 소주권을 주더래요. 그거를 갖고 오면 먹을 거랑 바꿔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수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지 않고 꼭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없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헤르타 뮬러가 노벨 문학상 받으면서 이제 수상 소감을 발표할 때 제목이 당신에겐 손수건이 있습니까? 였어요. 당신에게는 당신을 살리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곳이었거든요. 돌아옵니다. 결국 돌아오는데 수용소에서 나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지 못해요. 아마 레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계속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역시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고 듣든 직접 경험하든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전쟁을 조금 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헤밍웨이는 전쟁을 상징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고 헤르타 뮬러는 전쟁을 조금 거리 한 세대를 두고서 지켜본 사람이었고 톨스토이는 전쟁을 아주 더 위에서 완전히 저 위에서 조망을 해서 전쟁의 큰 판을 쥐려고 한 사람이에요. 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이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읽기도 어렵고요. 역사도 너무 많고요. 참 포기하기 딱 좋은 작품인데요. 전쟁과 평화가 유명하다니까 나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할 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우선 영화를 보세요. 영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남녀노소 다 사랑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쉽지 않아요. 208분짜리 영화예요.
1: 208분?
0: 208분짜리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야. 그 감독도. 왜 어렵냐?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559명.
1: 네?
0: 등장인물이 559명. 제가 된 거 아니에요. 누가 이미 세놓았더라고요. 해설에 써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559명. 그리고 가문의 수가 많이 나옵니다. 가문이, 메인 가문이 다섯 개예요.
2: 메인이 다섯 개라고요?
0: 메인이 다섯 개예요. 근데 그 밑에 또 애들이 또 많이 있잖아.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많아요. 인간 관계도가 복잡해요. 이게 사랑의 작대기가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못 읽어요. 실제 전쟁이 등장해요. 실제 역사 그대로 따라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1권부터 끝권까지가 15년 동안이거든요. 15년 동안 만났다 헤어졌다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살 뻔했다 죽었다 죽을 뻔했다 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얘 아까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얘 죽은 거 같은데 살아? 이거 살아? 아니야? 아니야 걔 죽었어. 막 이게 헷갈림이 나서 반드시 옆에서 그리면서 쓰면서. 가게도 자 가게도 그릴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뭐냐? 볼콘스키 가문이 하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뭐라고 했어? 볼콘스키 가문이 있어요. 이성적인 가문. 우아하고 돈 많은 가문이에요. 볼콘스키. 네.
1: 볼콘스키.
0: 자 그다음에 로스토프.
1: 로스토프.
0: 미디엄 레어 아니야. 로스토프. 약간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 두 가문이 이제 대환장 파티 가문. 이 로스토프 가문은 이제 문제가 많은 가문이에요.
1: 네.
0: 자기 열정 따라 사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볼콘스키 이성적인 곳 가문. 그다음에 로스토프 약간 본능적인 대환장 파티 가문. 이렇게 두 가문이 있어요. 이 사이에 피에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피에르가 처음에는 조금 어리버리, 어리숙, 뭔가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일 잘 살아요. 그래서 볼콘스키 가문에는 안드레이 공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안드레이 공장, 이름도 멋있어요.
1: 네.
0: 안드레이 공장은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잘생겼어요. 또 와이프가,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어요.
1: 아이고.
0: 그러고 나서 혼자서 조금 되게 회의적으로 이성적이고 딱딱하게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세상 아쉽게 하나도 없어. 약간 차도남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어린 소녀 나타샤를 우연히 만나요. 이 나타샤가 바로 로스토프 가문의 따님, 이 딸내미입니다. 그래서 둘이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사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갖자. 근데 둘이 이렇게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는데 나타샤가 이쁘잖아요. 유부남이 꼬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나타샤가 흔들려요. 근데 안드레는 이성적인 남자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나타샤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파혼합니다. 나타샤는 그때 눈물 철철. 쟤는 유부남이었구나. 눈물 철철. 이런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중간에 있는 이 아장아장 귀여운 삐에로.

0: 작가 나타샤한테 더 헌신적으로 잘해서요.
1: 네.
0: 근데 하필 또 안드레이 공장님이 전쟁터에서 복부에 이렇게 상처를 입으셔서 돌아가십니다.
1: 네.
0: 나타샤한테 회개할 시간은 줘요. 하필 나타샤네 집에서 들어눕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샤가 막 쓸고 닦고 막 간호를 해줘요.
1: 네.
0: 그래서 안드레이한테 용서를 받고 피에르하고 결혼을 합니다. 안드레이는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1: 그러네요.
0: 네, 그리고 안드레이는 마지막에 죽고 나타샤하고 피에르가 둘이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썼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궁금한 게. 자기를 피에르의 빙의해서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나는 이 세계관 최강의 미녀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쓴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톨스토이는 이건 소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썼지만 이걸 소설을 부르지 말라. 내가 쓴 소설이라고 말을 하려면 안나 까레리나 같은 작품이 내가 쓴 소설이지 전쟁과 평화는 이건 소설의 범주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보다 더 큰 무언가를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소설인 듯 역사인 듯 소설이에요.
1: 네.
0: 그게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조금 이상해. 이상하긴 해요. 자, 도이스토이는 이거를 구상했던 시점에 데카브리스트라고 하는 반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1: 네.
0: 데카브리스트 반란에 옛날에 참여했다가 저 시베리아로 유배됐던 아주 위풍당당한 귀족들이 있었어요. 100여 명 이상 있었어요.
1: 네.
0: 삼촌뻘이 있었다고 해요. 말로만 듣던 그분은 다 가졌대. 인품도, 지식도, 학벌도, 가문도, 돈도 다 가진 귀족들 100명이
1: 네.
0: 반란을 일으킨 거야, 황제한테.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보냈어요. 근데 와이프들도 다 따라갔어요. 시베리아에서 30년을 버티고 늙은 사람이 돼서, 늙은이가 노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늙은 혁명가의 초상을 보고 나서 와, 뭐 찡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가졌는데. 지위니, 명예니, 돈이니 다 가졌는데 왜 시베리아에서 자기 청춘을 다 바치는 저런 반란을 해야 했을까? 자기 삼촌이 돌아왔는데 뭔가 그 성자 같은 모습에 반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데카브리스트 저 사람들의 30년 전 반란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돌아온 노인들의 30년 전. 그게 1825년에 데카브리스트 반란이에요. 근데 1825년을 이해하려면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해야 했대요.
1: 네.
0: 1812년의 전쟁을 이해하려면 1805년에 시작이 됐대요, 그 전쟁이.
1: 네.
0: 그래서 1805년이 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저 노백작을 이해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30년 전에 그 노백작의 청년 시절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청년의 모든 행위의 시작인 전쟁이었네. 전쟁은 언제 시작됐어? 거슬러 거슬러 계속 계보를 봤더니 1805년. 그래서 1805년에서 1820년까지 15년의 전쟁 이야기를 쓰고 났더니 힘이 다 빠졌어. 데카브리스트 형만큼 가지도 못했어.
1: 5년 남았는데.
0: 5년 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끝나냐면요.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까지 왔어요. 그게 피에르하고 나타샤예요. 이해 가세요?
1: 네.
0: 피에르하고 나타샤가 철 모르고 어릴 때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
0: 어리버리했던 피에르하고 그냥 막 유부남 따라다니고 막 이렇게 사랑밖에 난 몰라 했던 나타샤가 러시아의 진정한 러시아인으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차 데카브리스트 혁명을 일으키는 주력 세력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그러니까 거대한 서사를 쓰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더 좀 힘이 있거나 좀 더 썼으면 한 10권까지 나왔을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그 사람들
1: 네.
0: 반란 일으켜야죠. 그다음에 또 잡혀가야죠. 그다음에 시베리아 유형당해야죠. 거기 30년 살아야죠. 그다음에 돌아와야죠. 이런 거.
1: 10권 될 것 같아요.
0: 10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멈춘 것이 우리한테는 참으로 보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나니까 이거 왜 썼는지는 좀 알겠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우선 나폴레옹이 중요한 게 아니야. 러시아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쟁에서 평화로 이끌어가는 건 그냥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야. 러시아 민중의 힘을 믿어. 약간 이런 그 자기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게 어디에서 가장 클라이맥스로 나오냐면 안드레 공작이 죽을 때. 안드레는 나타샤가 미웠거든요.
1: 네.
0: 사랑했는데 바람을 피려고 했잖아요. 내 믿음을 배신했잖아요. 네. 너무 미운데 나타샤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 간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아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하고 나는 마지막에 사랑을 깨달았다. 저는 그게 나타샤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1: 아.
0: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근데 톨스토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이 가장 재밌는 곳 부분은 약간 사랑, 이 사랑의 작대기가 어긋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치정관계일 때가 제일 재밌고요.
1: 네.
0: 내가 속물에서 그런가? 그 부분이 제일 재밌고 결말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이 치정관계를 실컷 보여주고 나서 이거는 남녀간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우리 신의 한 사랑 속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많은 금사빠들이 있거든요. 금사빠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그냥 사랑 속에서 그냥 평화를 찾는 장면. 그게 이제 톨스토이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은 얘네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막 사람 땅에 괴로워해도 마지막에는 기도하면서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이 좀 있어요. 역시 그렇게 풀립니다. 답정너의 교훈성이 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그래서 전쟁을 새로운 시각으로 서로 다르게 바라본 세 편의 작품을 봤는데 결론은 하나요.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1: 네.
0: 전쟁 정말 하고 있는 전쟁은 빨리 그만둬야 되고 모든 그 대동단결에서 전쟁하지 말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없는 세상. 전쟁 없는 지구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그런 희망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1: 네. 뭐 전쟁이란 뭐 제목도 들어본 작품들이고 했지만 저는 문학이 세상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여러 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순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다 알잖아요. 전쟁은 위험한 거고. 하면 할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고 뭐 모두에게 손해인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또 그런 생각들이 각자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면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겠지만 언젠가는 전쟁이 사라질 날도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말해봅니다.
0: 네. 네. 저도 전쟁 가방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 네. 오늘 전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네. 보람됐습니다.
1: 네.
0: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1: 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해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바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바지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바지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진실은 저 아래로.
1: 자, 모두들 배고플 테니 사양하지 말고 들게.
0: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2: 모조리 먹어줘.
3: 두 왕국이 평화를 이루었으니 옛 노래 한 소절 올립니다. 옛 이야기는 해파리 없는 저 멀리로, 진실은 저 아래로.
4: 이 노래는 금지곡 아니냐?
0: 금지곡?
5: 왜인진 모르겠지만 저 노래가 마음에 안 드신데.
6: 옐로우, 지금이야.
4: 도대체 누굴 닮아 이리 말썽했지?
7: 폐하. 울트라 사파이어 폐하께 결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4: 결투?
7: 그림 그리.

0: 계획은 있어? 계획은 언제나 세워져 있지.
1: 누구냐?
0: 나는 가오리 왕국에서 온 공주인데 안경을 잃어버려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다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1: 여긴 금지구역이니 우선 가시죠.
2: 우와. 올라가 보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3: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숨겨놓으신 걸까?
2: 사이가 나쁜 적의 이름 이런 걸지도. 너희 아빠 이름도 있는 거 아니야? 퍼플킹.
3: 뭐? 만약 있더라도 상관없지. 우리 아빠 진짜 세거든.
2: 에? 바다 왕국의 가장 위대한 전사가 진다는 소리야? 제일 조그만 왕국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3: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여간 엉터리라니까. 아까도 우리 아빠가 진다는 둥 하더니.
2: 에? 엉터리? 그럼 너희 아빠가 더 대단하다는 거야? 뭐야?
4: 여기도 없단 말이지.
5: 틀렸어. 우리 왕국엔 희망이 없어.
1: 저긴 금지된 천탑 침입자다.
5: 어마마마.
6: 뭐야? 왜 그냥 내려와?
3: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6: 이 탑에 있을 거라 계산했는데. 어? 여긴 뭔데 막혀있지?
7: 왜 아무것도 없지? 형광의 파리를 넣어서 조명을 켜는 곳인데.
6: 와, 진실은 아래로.
5: 저 멀리로. 진실은 저 아래로.
1: 이 노래는 금지곡 아니냐?
6: 그 노래 아무 이유 없이 금지시킨 게 아닐 거야. 탑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건 고정관념이었어.
3: 아래! 비밀의 방은 아래에 있었어!
2: 우와, 진짜 이 탑에 숨겨진 방이 있었다니. 멋진데.
3: 어? 저게 뭐지? 상자다!
2: 드디어 우리 왕국의 비밀이.
6: 대체 뭐길래 이렇게 꽁꽁 숨겨놓았을까?
3: 웬 초상화? 이건 분명 우리 아빠인데. 옆엔 블루네 아빠?
2: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빠가 이런 허약한 모습이라니!
5: 나약했던 내 어릴 때 모습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2: 아빠!
3: 두루마리잖아!
8: 날 그렇게 우습게 그린다니 가만두지 않게. 봐봐. 우리 무슨 일인가? 웬놈이냐?
1: 그건 내가 할 말이거든. 웬놈이냐?
2: 블랙커스 모두 변신해.
9: 버블버블 체인징.
8: 나 때문에 경비가 허술해졌으니 책임지 마.
1: 여긴 나의 왕국, 내가 지킨다.
2: 아빠.
4: 너희 상대는 그쪽이 아니야.
8: 우리 어릴 때처럼 우리 함께 보지 않겠나?
1: 좋아!

0: 당하는군.
1: 여름없다.
2: 여전히 멋지죠. 우리 아빠. 그리고 너희 아빠도.
3: 반해서 미안해, 블루. 부모님들이 싸운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2: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라!

0: 신세를 잡군.
1: 우리 상대는 이쪽이다. 버블 퍼플 퍼.

0: 이번엔 안 당한다.
1: 이제 그만 퇴장할 시간이군.
2: 지금은 위대한 전사지만 아빠는 어릴 적에 매우 연약했단다. 그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너희에게 괜히 모질게 굴었다.
3: 아바마마.
2: 하지만 너희 역시 나를 닮아 탁월한 전사의 기질이 충분하구나. 이리 오너라. 예전에 포기했던 전사 훈련을 다시 시작하자꾸나.
0: 저도 도울게요.
3: 아, 운명의 수레바퀴, 저주받을 근력이요. 아, 슬픔의 근육이요.
4: 올리.
2: 아, 왜 또?
4: 어른들끼리 사이가 나쁘면 아이들이 불편해한다.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떤가?
2: 그건 내가 할 소리.
0: 잘 가.
2: 다음에 또 보자고.
5: 역시 가족은 좋은 거야.
0: 학교에서 보자.
6: 겨우 어린 시절 조상화가 있었단 말이지. 헛수고를 했군.
7: 더 이상 해파리 왕국에 갈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6: 그래, 수고했다.
1: 그럼 이만.
6: 그레이가 숨긴 게 뭐였다?

0: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2: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빠빠. 어. 응, 와. 이 노란 우산 진짜 진짜 이쁜데. 주인은 어딨지? 혹시 주인이 없는 거? 주인이 없다면 그 얘긴 내 거네? 아닌가?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내게 아니란 뜻이네. 좋아, 그럼 가자. 주인을 찾아보자고.

이거 혹시 너희 우산이야?

이 노란 우산 정말 쓸모가 많은데 누가 이렇게 멋진 걸 잃어버렸을까? 수영하면서 찾아봐야지.

너 혹시 니웃 아니야?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돼. 쓸모가 많은 물건이라고.

자금새들 너무 귀엽다. 다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들아, 여기 더 있어. 자, 모두 밥

0: 10단 위로 세워봐.
1: 10 하나, 10 둘, 20!
0: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2: 1, 2,
1: 1, 2, 3, 1, 2, 3, 4.
0: 10의자리와 1의 자리를 같이 세워봐.
1: 10, 20, 21, 22, 23, 24. 우후!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시?
0: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3: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0: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2: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4: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3: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2: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0: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3: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2: 매트!
3: 그리고 두 장의?
2: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3: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4: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3: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4: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3: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이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4: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5: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3: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4: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2: 어우,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6: 실망할 거 없어, 24.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2: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5: 안 되네.
4: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2: 이제 7 줄 너비, 8 줄.
5: 안 돼,
4: 안 돼,
5: 안 돼.
4: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2: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4: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2: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3: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4: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7: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두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3: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0: 23, 너는 어떻게 됐어?
5: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2: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6: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5: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4: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2: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8: 진짜? I colored a yellow banana.
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8: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9: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됐다. 구하기. 퀵. 브라운 폭스. 더 퀵 브라운 폭스. 쭉.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1: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5: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7: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5: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6: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유치원이 열리면 널떨이랑 교실놀이, 조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디야.
1: 내일 또 놀자.
0: 널떨이 유치원.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2: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1: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이건 호랑이 소리?
1: 근데 호랑이 소리가 왠지 구슬프게 들려.
0: 호랑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2: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옛날에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나무꾼이 있었는데.
3: 호랑이? 어떻게?
4: 정신 차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했다.
3: 그래.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아, 그래.
5: 아이고, 형님!
3: 아유, 드디어 형님을 만나게 되네요.
6: 형님, 내가? 난 호랑이고, 넌 사람인데?
3: 네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 위로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나와보니, 호랑이였다고 합니다.
6: 호랑이.
3: 예. 아유, 호랑이를 마을에서 키울 수 없어. 눈물로 형님을 산으로 보냈다던데. 그게 바로 형님이시군요.
6: 아, 그게 지금 말이 돼.
3: 저 그게 그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래, 세상은 말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잖아요. 예, 와.
6: 그런가? 근데 그게 나라는 증거 있어?
3: 증거, 아! 저의 형님께선 몸에 왕자가 있다고 합니다.
6: 왕자?
3: 왕자.
2: 나무꾼이 말한 왕자는 한자 임금 왕. 호랑이 몸에서 이 왕자를 찾아줘.
7: 이건가? 가운데 세로줄이 없네.
0: 뭐지?
8: 이마에 이거 왕자가 확실해.
6: 이거 왕자! 이거 왕자! 그럼 내가 확실하구나! 아우야!
5: 형님!
6: 그래. 네, 어릴 적부터 혼자 살아서 어머님이 항상 궁금했는데 나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3: 어머니도 형님을 많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6: 아, 그래? 아, 그럼 지금 당장 내려가서.
3: 지금요?
6: 아니다.

0: 지금 마을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놀랄 테고 널 이상하게 볼 거다.
1: 아우, 아무래도 그렇겠죠.
0: 그러니 난 그냥 멀리서 보며 효도하마. 네가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1: 네, 형님. 아, 그럼 저는 그 어머니께 소식을 좀 빨리 전하러 가.
0: 그래야지.
1: 어때요?
0: 조심히 가거라. 어머니를 찾았어. 어머니.
2: 나무꾼이 위에서 벗어난 건 좋은데, 아이, 호랑이한테 거짓말한 건 좀 그렇네.
3: 맞아. 호랑이는 진짜인 줄 알고 속은 거잖아.
4: 그치만 나무꾼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그런데 그날 이후.
0: 순아. 좋아. 여기다 놓자구나.
3: 아버지, 우리 마을에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0: 에이, 무슨 소리. 여기가 바로 네 할머니 댁이란다.
3: 네? 할머니요? 그랬어.
0: 우리 뭐 놀라시면 안 되니까 얼른 숨자구나.
3: 네.
1: 그러게나 말이야. 아이고, 참나. 아니, 누가 이 큰 고깃덩이를.
5: 그 숲에서 만났다던 그 호랑이 아니다?
1: 호랑이요? 그런가? 먼발치에서 보며 효도한다더니 이렇게.
5: 참 기특하고 고마운 호랑이구나. 어서 챙기자. 아이고, 세상에. 어서 가. 그래.
0: 저분이 바로 네 할머니시란다. 앞으로 자주 찾아뵙자꾸나.
3: 네. 할머니.
0: 어머니.
4: 호랑이는 그 후로도 계속 산짐승을 잡아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지.
1: 또 놓고 갔네요.
5: 호랑이는 신령한 동물이라더니 아주 효성이 지극하구나.
1: 거짓말한 제가 좀 미안해지네요.
5: 우리 호랑이 아들 덕분에 늙음하게 매일매일 고기 반찬에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0: 조용.
4: 그날 이후 어머니는 호랑이 아들이 올 때마다 먹고 가라고 따뜻한 팥죽을 쏴서 두었지.
0: 웃으셨나 보다. 호순아, 어여 먹자.
3: 네.
0: 어떠냐? 할머니 팥죽 따뜻하니 맛있지?
3: 네, 맛있어요. 우와.
4: 그러던 어느 날.
6: 전에. 요즘 호랑이가 마을에 자주 내려온다던데 혹시 본 적 있어?
1: 그래요? 아니,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6: 잡히기만 해봐라. 호랑이가 어디에 있었다.
1: 어떡하지? 오늘 오식이라도 하면. 어떡해.
0: 어머니가 좋아하시겠지?
6: 형님!
0: 아우야, 난 몰래 놓고 가려고 했는데.
6: 마을은 위험해요. 어서 산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3: 사장님!
6: 자네, 어서 비키게!

0: 저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긴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오시지 말고요.
1: 알았다, 아우야. 아우야,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아우야.
2: 아우, 좀 저리 비켜보라니까. 아유, 너 천장했어. 아이고, 참 진짜.
0: 어떻게 소리.
2: 아유, 참 진짜. 맛있겠다.
1: 예, 자.
3: 그 후로도 호랑이는 계속 왔지.
1: 와, 아우, 역시야. 할머니가 우리 참 잘하셔.
2: 어, 밥 완전 잘 됐다.
1: 알겠지? 네. 많이 먹어, 어머니. 그것도 맛있어.
3: 잘 먹었구만. 자.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1: 자, 이렇게 자. 이야, 한 10년은 되어 보이는구나.
2: 아버지, 산삼은 왜요?
1: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란다.
0: 어서 드세요. 형님이 가져다 준 약초 다려봤어요. 아, 형님이 산삼도 캐우신다고 했어요.
4: 우리 호랑이 아들이 아픈 놈이 살리겠다고 고생이 많구나. 아, 효성도 지극하지. 더 늦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거라. 그때 네가 살기 위해 호랑이가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0: 네?
4: 우리 호랑이 아들, 내가 한번 용기 내서 다가가 우리 아들 하고 안아줄걸. 아휴,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3: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후.
0: 어머니, 항상 남을 다듬으며 반겨주셨는데, 그러고 보니 왜 요새는 형님이 안 오시지? 설마 어머니 소식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2: 아버지!
1: 어서 나.
0: 형님!
1: 아우야, 자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0: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1: 아무것도 아니라도.
2: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저 고기 드세요. 매일 할머니 산소에 와 지키시고 끝내 먹는 것까지 끊으시더니 이렇게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0: 뭐? 아니, 사람이 저도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1: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모시질 못했으니 돌아가신 뒤에라도 어머니를 이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었단다.
0: 어머니도 형님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 그리고 사실은 형님.
1: 아우야, 사실

0: 내가 다 알고 있단다.
1: 네?
0: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2: 모두 사실대로 말하거라.
3: 산삼을 가지고 갔다가 밖에서 다 듣고 있었단다.
2: 형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3: 뭐라고? 이럴 수가.
2: 오늘따라 우리 호랑이 아들이 보고 싶구나.
1: 어머니, 어머니!
3: 어머니.
1: 그때 다 아셨으면서 왜 저를 꾸짖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0: 어머니는 내가 가는 날이면.
2: 아휴, 이거 떠서 오래 놔두면 식는데. 아휴, 우리 호랑이 아들은 언제 오려나. 아휴, 저기 오네. 와.
3: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항상 따뜻한 팥죽을 내어주셨지. 어?
0: 아유, 보순아, 우유 먹자.
4: 네.
0: 아, 자.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날 진짜 아들로 생각하셨다는 거. 내 다 알고 있다.
1: 형님.
0: 그리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너는
1: 저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가세요. 그리고 여기
3: 날 구해주려 노력했지. 알았다, 아우야.
0: 너처럼 착한 동생이 생긴 것도 참 좋았단다.
1: 죄송해요. 모든 게 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0: 아니, 아니. 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 너무 미안해 하지 말거라. 그냥 내가 죽거든. 우리 호순이. 가끔씩 찾아봐 주거라.
1: 형님!
4: 아버지!
0: 오늘따라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그 중에 참 그립구나. 어머니.
4: 아버지!
1: 형님!
4: 아버지!
5: 나무꾼은 어머니의 산소 옆에 호랑이 형님의 산소를 만들어 주었지.
1: 형님, 이제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부디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만나 편히 쉬세요. 호순아, 인사하자.
4: 네.
5: 슬픈 호랑이 형님 이야기는 여기서 끝!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불편한 친구. 아, 평화롭다. 조용하고.
1: 야! 뭐해?
0: 그냥 고양이랑 놀고 있었는데.
1: 야야야, 아니 들어봐. 아까 우리 반에 김영호가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응.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조용해야지 그랬냐?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0: 걔 입장에서는 속상하니까.
1: 아니 나도 걔가 혼난 게 속상하니까 조용히 하는 게 좋았을 거다 얘기한 거지. 아이, 설마 그렇게 펑펑 울 줄 알았겠냐?
0: 시끄럽다. 옛날에는 얘랑 노는 게 좋았는데.
1: 나 높이다 왜?
0: 기분 좋다.
1: 너네 내 친구 괴롭히지 마.
0: 나를 많이 챙겨줬었는데.
1: 야야야, 너 내 말 듣고 있냐?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0: 그럼.
1: 암튼 내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전화로 마저 얘기하자.
0: 나는 조용한 게 좋은데 참 안 맞는다. 불편한 친구도 친구냐고.
2: 불편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3: 그러게.
2: 그냥 놀아주기 알바?
3: 인정.
4: 인정, 인정, 인정.
3: 저렇게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왜 억지 웃음을 다들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말하면 되지 않아?
5: 나는 얘기를 해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계속 막 불편해지거든? 풀지 않으면은 더 엉키는 법이야.
6: 그러니까 매듭 같은 거지. 이걸 풀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풀 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반면에
5: 그리고 더 꼬는 사람이지.
7: 나는 약간 너무 너희처럼 티내지는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밀어내면서 멀어지면 좋을 것 같아.
6: 근데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없애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5: 그래.
6: 병을 계속 삭을
5: 잘라야 해.
6: 병을 계속 참으면 병이 더 커지는 것처럼 불편한 친구도 계속 참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괴롭힘으로 변할 수도 있어. 아, 너 웃겨.
4: 그러면은 내가 단점이 그 하나밖에 없거든?
5: 뭐? 근데 그건 네가 느끼는 거고 다른 친구가 느낄 땐 네 단점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
2: 100가지 수백가지 겹쳐서 절반이라도 35개.
5: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네 단점이 하나일지 몰라도 다른 친구에게는 네 단점이 수천 개일 수도 있어. 그 단점 하나가 뭔데?
6: 일단 말해봐.
4: 내가 좋아하는 걸 집착을 많이 하거든?
5: 엄청난 단점이네.
7: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엔 네 활발한 게 좋았는데 이제 네 활발한 게 싫어. 그러면은
4: 내가 활발한 게 원래
7: 좋았다가
4: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원래 자체가 활발한 거야.
5: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드는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고치려고 노력할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시끄럽다는 말도 많이 듣기로 하고 내가 걔랑 절교한 다음에 새로운 친구를 만나도 그 친구도 나중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7: 나도 안경 씨의 의견과 비슷한 게 뭐 친구를 바꾼다고 뭐 내 단점

0: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 단점이 고쳐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계속 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할 것 같아.
1: 그럼 그 친구도 나의 진심을 보고 알아주지 않을까? 아, 얘는 진심으로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구나. 나는 얘와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 좀 더 오래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까?
2: 나는 여태까지 니네 셋이 말한 거랑 다 달라.
0: 그래.
2: 왜냐면 친구는 내 장점이랑 단점을 다 이해하고 알아주는 게 친구라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 친구가 단점만 계속 지적하고 너는 계속 그거에 대해 바꾸려 하면 그게 진짜 과연 진짜 친구일까?
0: 나도
2: 그러면 다 바꾸면 진짜 너는 사라질 거고 친구가 좋아하는 너만 남아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친구를 바꾸는 게 낫다 생각해.
0: 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잖아. 친구면 그 모든 걸 이해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친구가 내 단점을 지적해서 계속 친구를 바꾸고 하다 보면 내 단점은 그냥 내 단점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리고 친구를 바꾸면 결국 나중에는 그걸 다 알고 내가 시끄럽다는 걸 다 알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랑 친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2: 네가 방금 친구를 계속 바꾸면 언젠간 나랑 친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라고 했잖아. 근데 왜 꼭 내가 바뀌어야 돼? 친구들이 좀 바뀌어주면 안 돼? 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맘도 있잖아.
0: 만약에 친구가 한 서너 명이 있어. 근데 그게 내 너무 단점이래. 이런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그 친한 친구 한 명 때문에 내 단점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조금 아까운 거.
3: 그럼 만약에 친구를 바꿨는데 그 친구가 멀어지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4: 갑자기 생각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점의 기준이 모두 똑같을까?
3: 다르겠지. 사람의
2: 관점이 다르니까.
0: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컬러 렌즈를 끼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하얀 티를 입고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카키색 렌즈를 끼고 있어. 그럼 너 카키색 옷 입었네? 핑크색 렌즈를 끼고 있어? 핑크색 옷을 입었네? 이렇게 봤듯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 다르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2: 나는 단점의 기준이 약간 비슷하다 생각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은 점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게 네 단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 나는.
5: 없어. 맞는 사람이 없어. 왜인지 알아? 사람은 각자 다 성향이랑 MBTI가 똑같아도 생년월일은 안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MBTI는 안 같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0: 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80억 명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살짝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확히 딱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 이끌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이끌림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바꾸면 그 친구도 조금 더 바꿀 거잖아. 그럼 서로 맞춰가면은 그 퍼즐이 딱 맞으면은 맞는 친구가 되는 거 아닐까?
4: 잠깐만. 한두 가지 빼고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랑 완벽하게 맞는 친구 아니잖아. 완벽하게는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건데.
2: 그러니까 맞춰갈 수 있어. 맞춰갈 수 있어.
1: 이걸 하기에는 완벽한 친구가 무언지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친구란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고 할 수 있는 친구야. 대처해주고. 근데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른 건 모든 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
4: 너네들 혹시 삼국지라고 알아? 삼국지라 진짜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진짜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눠야 친구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잘 맞고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게 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0: 근데 제일 친한 친구, 방금 말했듯이 진실된 친구는 한 몇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한두 명? 난 열 명.
5: 나는 진짜 한 60명 정도 바래.
2: 그렇지.
0: 나는 근데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냥 쉬는 시간에도 안 내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러더라고.
4: 예전에 나랑 아주 잘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걔가 엄청나게 삐뚤

0: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바로 나한테도 옮겨버리기 전에 바로 관계를 잘라버렸지.
1: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그때 편안했어?
0: 애가 막 자꾸 막 날 괴롭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약간 변비에 걸렸는데 쾌변을 싼 것 같은 느낌이
2: 속이 시원해.
0: 응, 속이 시원해졌어.
2: 나는 이렇게 절규라고 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내가 너랑 절규야라고 하진 않았어.
3: 우와. 저의 요구르트 한 개 주세요.
4: 이분은 웨이터네요.
3: 많아요?
5: 응? 야, 왜 절규라고 나와?
0: 무서워.
3: 야. 하나 내려놔.
2: 알았어.
3: 아까 경험담 못한 친구 여기랑
2: 그 친구랑 관계를 끊었어. 그러니까 좀 편하더라고. 근데 반면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편하지가 않아.
0: 그러면은 생각해
6: 난 물어볼 거 있어.
3: 뭐?
6: 진짜 나 몰라서 그런데
3: 응?
6: 그 절규가 어떤 건지 알거든? 근데 친구가 유학을 간 것도 절규야?
3: 아니?
7: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8: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봇 Z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길다!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9: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0: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11: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12: 아이들이 그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13: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그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14: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15: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0: 내가 네 한 입을 깜빡하고 있었네. 하마의 한 입은 얘기가 다르지. 안 돼.
1: 반드시 얻어먹고 만다.
2: 주면 안 되겠냐, 호떡은 한 입도 안 주면 너무너무 똑딱네.
0: 나 비위가 약해.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2: 호떡이가 이렇게 해서 앙하고 조금만 앙하고 먹을 건데 한 입만 줄게요.

0: 숨겨둔 게 있는데.
1: 아니, 숨겨둔 것 말고 호떡이가 먹고 싶은 건 여기 있는 걸.
0: 아니, 호떡이한테 꼭 주고 싶었던 건데.
2: 허! 찾았다! 깨륵!
3: 그만하라고 했지.
4: 누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소자 물러가겠습니다.
5: 자, 빌붙기의 행복. 오늘의 도전자는요, 저 호떡입니다. 저 호떡이가 빌붙을 상대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호빵누나입니다. 자, 골라보세요. 어,
0: 이거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5: 빌붙기 찬스를 뽑으셨습니다.
0: 응? 이게 뭔데요?
5: 아, 네, 제가 한 접시를 빌붙어서 먹는 찬스인데요. 이건 규칙이라서요. 아, 자, 한 접시를.
3: 동작 그만.
0: 제비뽑기라면 꽝도 있겠지.
5: 그럼요.
0: 장난쳐놨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한입만 빌붙기 찬스. 한 번 더 빌붙기 찬스. 한 그릇 빌붙기 찬스. 나머진 뭐가 적혀있을까?

0: 한입 얻어먹기 성공.
1: 우리 집이 즐거운 놀이터로 변신. 오늘은 박자에 맞춰 손뼉 쳐볼까요? 박자에 맞춰 옆에 홀라후프로 건너가요. 짝꿍을 바꿔서 박수 쳐보아요.

다들 잘했어요. 이번엔 앉아서 손뼉치기 놀이. 이번에도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0: 수아와 아담 정말 잘했어요.
1: 한 번 안 들렸어요.
2: 안녕 자기들. 오늘도 자기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꼈어. 빵이 어디 있냐고? 카페 들렸다 온다니까 금방 올 거야.
1: 어마어마어마어마. 호하, 호빵이 하이라는 뜻. 안녕 안녕, 늦어서 미안해. 부족 카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늦었지 뭐야.
2: 늦었 카페에 갔다 와서 늦었다고?
1: 응.
2: 빨리 시작하자.
1: 아, 그래 그래. 오늘도 기다린 친구들이 많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 그 전에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오, 오늘 고민은 재밌는 게 꽤 많아 보이네. 어, 이게 좋겠다. 비속어 유행어는 쓰면 안 되고 바르고 고운 말만 써야 할까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들은 써요. 어머, 안 되긴 왜 안 돼? 욕설은 절대 안 되지. 하지만 인기인이라면 유행을 만들고 추구하는 법.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유행이랑 어느 정도의 줄임말 사용은 필요하다는 말씀. 그치, 호미야? 누구세요?
4: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
1: 예?
4: 나는 나의 훌륭한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깨우친 임금 세종이오. 훌륭한 백성이라면 비속어든 욕설이든 유행어든 줄임말이든 당연히 바른말 고운말을 써야 하는 법. 나의 백성들은 언제나 모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이요.
1: 호미는 어디 가고 웬 훈장님?
4: 어허! 어허! 무엄하다! 어? 훈장 따위가 아니라 임금이거늘.
1: 예, 세종대왕님, 지금은 21세기거든요. 언제적 말투예요? 완전 느안조시네.
4: 느안조... 그 오랑캐 같은 말투는 무엇인가? 응?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야.
1: 네? 경이가 누군데 경이를 쳐요? 경이 치지 마세요! 그런데요, 요새는 줄임말이나 유행어 안 쓰면 친구랑 대화도 안 된단 말이에요.
4: 어허, 참 이런 알아듣지 못할 말투를 쓰지 않으면 벗도 사귈 수가 없단 말인가?
1: 그럼요. 그러지 말고 제가 요즘 말 좀 알려드릴까요? 세종대왕님도 조선으로 돌아가서 이런 유행어를 쓰면 신하들이 헐, 대박! 전하 완전 제 최

0: 왕 인친.
1: 아휴, 그 라바는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뜻이고요. 생중계, 인친은 인터넷 친구들이. 아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 거야 진짜. 오늘 답답해서 스트레스 받으래. 완전 위쑤시개로 제대로 쓰셔줘야겠다. 아우.
2: 어허, 어허. 경박한 지구,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1: 제 말은요, 너무 답답해서 오늘 위를 자극시킬 만한 화끈한 음식을 먹어야겠다.
2: 아하, 무험하다. 어, 지금 어느 한전이라고 지금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지금 입을 가벼이 하는 것이냐? 어, 지금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것이냐?
1: 어, 목청이 크시네. 오늘 위치다거리 하느라 힘들다, 힘들어.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요?
2: 잠깐, 잠깐. 짐이 한번 맞춰보겠느니라.
1: 오, 정말요?
2: 그 위치다거리라 하면 그 치다거리라 하면 그 윗사람의 지치다거리를 말하는 것이냐.
1: 오, 정답! 오, 정답!
2: 그 참 재밌구나.
1: 와, 역시 세종대왕님 똑똑하셔서 이해가 빠르시네요.
2: 더 알려줘보거라, 더, 더.
1: 어, 좋습니다. 느좋은, 느낌 좋다라는 뜻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느좋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느안좋은 반대 뜻이겠죠. 손재미는 손절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고요. 세종대왕님 완전 손절 대박 이런 식으로.
2: 재밌다, 재밌어.
1: 아, 그쵸. 이것봐, 자기들. 유행어는 써도 된다니까.
2: 여봐라. 얼른 이 무험한 자를 끌고 가. 옥에 가두거라.
1: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잠깐만. 옥이면은 감옥이야?
2: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감히 본자 앞에서 경망스러운 태도를 근제. 범이 다스릴 것이야.
1: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종대왕님. 저는 그냥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잠시만요. 세종대왕님, 죄송해요. 자지만 앞으로 고운 말, 바른 말 쓸게요. 아, 세종대왕님, 유한존. 야, 이거.
2: 어서 끌어내라. 백성들이여, 짐도 이만 물러나 보겠다. 라방이랬나? 라방은 여기까지. 세 바. 세종 바이란 뜻이다. 세 바.
1: 세종대왕님, 노잼, 응.
2: 노잼은 무슨 말인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것이지? 세 바.

0: 자주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또 보자.

0: 철수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디버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재활용하기.
1: 청소부 아저씨가 쓰레기를 치우러 오셨어요. 아침이라 황소 아저씨는 웬만하면 조용조용 일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할파 가족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0: 이 소리 뭐예요?
2: 청소부 아저씨가 오셨나 보구나.
0: 안녕하세요, 아저씨.
3: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바빠서 이만 쓰레기 치울 게 많거든요.
0: 안녕히 가세요.
3: 갈게요.
2: 꽉 차 있던 쓰레기를 다 비워주고 갔어요.
4: 그래요? 우리 아침 먹은 것도 정리해야겠네요.
0: 저희도 도와드릴까요?
4: 도와주면 좋지.
0: 빈병은 제가 버릴게요. 쓰레기통에요.
4: 페퍼, 안 돼.
0: 왜요?
4: 빈병은 쓰레기통에 넣는 게 아니야. 재활용통에 넣어야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2: 쓰레기통엔 다시 못 쓰는 것만 넣어. 그래야 황소 아저씨가 다 가져가시거든.
4: 그리고 다시 쓸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재활용통에 다 분리해서 담아야 해.
2: 빨간 통에는 신문을 담고, 파란 통엔 깡통을 담고, 녹색 통에는 빈병을 담지.
4: 페파, 넌 빈병을 들고 있지? 그럼 어느 통에 넣어야 될까?
0: 녹색 통이요.
4: 맞아.
0: 우와, 이거 재밌다.
4: 이번엔 조지가 해볼래? 빨간 통에 담을 신문 좀 찾아올래?
1: 조지가 아빠 신문을 재활용하려고 기다립니다.
2: 아빠가 이 신문을 다 봐야 재활용통에 넣지, 조지. 금방 볼 게 좀 기다려. 에라, 모르겠다. 자, 여기 있다, 조지.
4: 신문은 빨간 통에 담으랬지, 조지? 재활용통이 거의 다 찬 것 같은데 다 같이 재활용 센터로 들고 갈까?
0: 야호! 네, 얼른 가요.
1: 엄마는 빈병을 들고, 팔팔은 깡통을 들고, 조지는 신문을 들었어요.
2: 준비됐으면 갈까?
5: 네, 준비됐어요.
2: 그럼 출발한다.

0: 재활용 재활용 재활용 하러 가.
1: 이곳은 재활용 센터입니다.
2: 아, 왔다.
3: 만세!
4: 페퍼 왔구나.
0: 안녕하세요.
4: 재활용할 거 갖고 오셨나 봐요.
2: 예, 꽤 많아요.
4: 잘 됐네요. 일 보세요.
0: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2: 뭐, 고장나서 못 쓰는 차들을 재활용하기 부수는 거란다.
5: 빈 병은 아까 어느 통에 넣으라고 했지?
0: 녹색 통이요.
2: 맞아, 페파.
0: 깡통은 이 파란 통에 넣고요.
5: 잘했어, 페파.
1: 조지도 신문을 재활용통에 넣고 싶었어요.
2: 그래, 조지. 신문은 네가 한번 넣어볼래? 옳지. 오늘 재활용은 완벽하게 끝낸 것 같지?
5: 네. 이제 집에 가요.
0: 어? 우리 차 어디 갔어요?
1: 팔판의 차가 없어졌어요.
4: 위험해, 비켜요.
1: 팔판의 차를 재활용하려고 하네요.
0: 안 돼요. 그거 우리 차예요.
4: 뭐? 이게 너희 집 차라고?
3: 네.
0: 우리 차 고장나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4: 큰일 날 뻔했네. 재활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0: 네. 저희도요. 저랑 조지가 이 차 엄청 좋아해요.
2: 맞아. 우리 차도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지?
0: 종이배 경주.
1: 오리들이 연못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팔팔랑 조지, 엄마, 아빠가 연못에 왔어요.
0: 오리들아, 안녕?
1: 오리들이 빠

0: 빵을 달라고 하네요.
1: 미안한데 오리야, 오늘은 우리 빵 가져온 거 아니거든. 그보다 훨씬 더 재밌는 거 가져왔어.
0: 장난감 배를 가져왔군요. 조지도 장난감 배를 가져왔어요.
2: 엄마가 태엽 감아줄까, 조지?
0: 조지의 배는 태엽을 감아야 가거든요.
3: 뭐해, 조지? 태엽 감은 거 다 풀리기 전에 얼른 담가야 가지.
0: 조지는 타협 배가 좋았어요.
1: 엄마, 제 배도 감아주실래요?
2: 페파, 네 건 태엽이 없는데?
0: 페파 배는 돛단 배예요. 바람이 불어야 가는 배죠.
1: 나 이 배 마음에 안 들어요. 무슨 배가 꼼짝도 안 해.
2: 지금은 바람이 안 부니까 그렇지.
3: 아빠가 도와줄 게 비켜볼래? 아빠 믿지? 우리 딸 배 아빠가 있는 힘껏 불어줄게.
1: 내 배 엄청 빠르다.
0: 팔파도 돛단 배가 좋았어요.
4: 네.
0: 팔파 친구 수지도 연못에 왔어요.
5: 안녕 페파.
1: 안녕 수지. 우리 연못에 배 띄우러 왔어.
4: 네.
5: 난 모터보트 갖고 왔는데.
1: 그것도 태엽으로 가?
5: 아니, 이건 건전지로 가.
0: 수지의 모터보트는 건전지로 가는 배였어요. 와, 정말 빠른 배네요.
1: 미안, 미안, 오리야.
0: 데니도 할아버지랑 같이 왔네요.
6: 모두 안녕하세요.
3: 어서 오렴, 데니.
6: 우리 할아버지가 나 이 증기선 만들어주셨다.
3: 증기선이라 정말 독특하군요. 어떻게 가는 거죠?
7: 그야말로 증기로 가는 배지. 이 손잡이를 당기기만 하면 되거든.
0: 정말 신기한 증기선이네요. 레베카도 엄마랑 연못에 왔어요.
1: 안녕하세요. 안녕 레베카. 우리 지금 배 띄우고 놀아. 나도 배 하나 있었으면.
0: 레베카는 배가 없었어요.
3: 아, 좋은 수가 있다. 여기 올 때 신문을 가져오길 잘했군. 한 장만 있으면 되는데 뭘로 하지? 어떤 장을 버릴까? 뉴스, 스포츠, 아하, 패션.
2: 어머, 패션은 안 돼요.
3: 알았어, 그럼 경제면으로 하지. 아저씨가 어렸을 땐 말이다, 신문을 접어서 갖고 놀았거든. 이렇게 접어서.
0: 아빠가 뭘 하려는 걸까요?
3: 이렇게 접어서 펴면 종이배가 되거든.
0: 아빠가 종이배를 만들었군요.
1: 고맙습니다, 아저씨.
0: 조지도 종이배가 갖고 싶었어요.
3: 호호, 스포츠면도 잘 안 보니까 이걸 접어야겠군.
6: 제 것도 하나만요.
1: 저도요.
3: 그래, 자.
0: 아빠가 종이배를 하나씩 다 만들어줬습니다.
2: 종이배 경주 할까요?
3: 종이배 경주 좋지. 자기 배를 힘껏 불어서 여기 먼저 오면 이기는 거다. 자, 다 같이 숨 들이쉬고. 이제 준비, 불어! 1등은 이 배. 스포츠맨은 누구 배였지?
1: 조지 배였을걸요?
0: 조지가 1등을 했네요.
8: 맞아!
1: 난 배가 좋아. 그 중에서도 이 종이배가 제일 좋아.
8: 나도 그래.
0: 모두 재밌게 잘 놀고 집에 갈 시간이 됐어요.
8: 안녕.
1: 안녕, 오리들아. 다음에 또 봐.
0: 배 구경도 좋았지만 오리들은 자기들 연못을 다시 찾은 게 더 좋았죠.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고등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마그마 X의 부활!
1: 저건 뭐지?
0: 이만 헤어지자구요!
1: 둘 다 사라졌잖아.
2: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3: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2: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4: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5: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4: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5: 그만.
3: 슝! 제이야, 무슨 생각해?
6: 아니, 그냥 놀라서.
7: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한 말처럼 단순한 팬심을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2: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8: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7: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력까지 구한

기운을 낮춰야 해. 어떻게든. 여기도 간다. 워터 스프레이.

0: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아야,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2: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에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얼로봇,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5: 이카루스, 액션!
0: 오메나, 가자!
7: 어?
5: 정말 싫어!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7: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2: 안 돼!
0: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3: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구요!
0: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3: 어때요? 재밌죠?
0: 잡았어! 너무 무거워!
4: 일렉트로 가만 안 두겠어.
0: 마찬가지야.
3: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재밌어!
1: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고맹아,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2: 날 뭘로 보는 거야? 형이나 잘하라고.
3: 그렇게 계속

0: 방심하고 있으라고?
1: 뒤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2: 그런 것 같아서 가볍게 만들어주려고. 에스큐! 부메랑!
1: 뭐,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0: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3: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4: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3: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단 얘긴가?
4: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3: 왜 그러나?
4: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6: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7: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8: 오!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4: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0: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5: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0: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5: 더럽게.
0: 어쩔래 어쩔래.
6: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7: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0: 그게 일렉

0: 와이트로나 아이스걸이라고 쳐도 케이는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1: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엑스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2: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아,
3: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4: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얼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5: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3: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4: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6: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7: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6: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5: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3: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그는 케이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1: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0: 마그마 엑스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엑스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3: 그러면 그 뒤로 케인은 어떻게 됐죠?
4: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거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4: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루스 액션!

0: 파이어 로봇!
1: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 캐런! 액션!

0: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1: 알았어요, 테디 오빠.
2: 내 다리.
1: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0: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3: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1: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조사!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2: 케이!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브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0: 하이얼 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1: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0: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2: 이럴 수가.
3: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3: 지진이야! 사람 살려!
5: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6: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4: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고고!
1: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2: 아, 전설의 물건이 파헤쳐 보네.
3: 이 동화범의 대부가 된 느낌.
4: 가자, 가자!
5: 오, 좀 보세요!
3: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뭐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안녕하세요. AI와 함께 공부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처음 배우는 AI 우리 두 번째 만남이죠. 오늘은 인공지능계의 가성비 끝판왕. 이 과목만큼은 AI로 공부하는 손해다. 바로 영어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하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다정한 영어 선생님 김지연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와 AI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EBS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지원 강사라고 합니다.
1: 그럼 오늘 수업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요?
2: 정말 간단해요. 챗GPT를 쓸 수 있는 어떠한 기기도 상관이 없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준비해주세요.
1: 와, 상당히 간단한데요?
2: 자, 먼저 챗GPT를 이제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어플을 설치하시면 되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은 그냥 웹사이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사이트가 열렸을 텐데요. 오늘 주로 사용하게 될 기능은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뭔가 음파? 파형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요 친구를 누르면은 우리가 챗GPT와 이렇게 타이핑 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음성으로 말하기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1: 원래 이제 채팅으로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2: 그쵸.
1: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시작부터 목소리로 한번 AI를 그렇습니다. 써볼 거다.
2: 네, 자 그리고 페르소나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페르소나가 좀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1: 캐릭터 같은 거죠.
2: 그쵸, 맞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 AI의 캐릭터 내지는 그 AI의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영어 회화를 연습해 줄 수 있는 상대다 라고 하면 이 친구한테 필요한 페르소나는 아이와 비슷한 연령대를 설정해 주고 또 네. 성격도 뭐 쾌활하고 다정하게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필요하겠죠. 좀. 자, 이거 보이스 이거 누르고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해 볼게요. 너는 미국인 남자아이 11살 텀이야. 지금부터 나랑 영어로 회화 연습을 할 거야. 일상에 관한 모든 대화든 괜찮아. 내가 이해하기 편한 영어로 쉽고 재미있게 먼저 영어로 시작해줘.
3: Hey, I'm Tom. So what's something fun you did today? Tell me about it.
2: I did soccer.
3: Oh, soccer sounds awesome. Did you play with your friends? Or was it a team practice?
2: I don't understand.
3: No worries. If anything is confusing, just ask me. I'll explain it in an easy way. Let's keep it simple. How did you feel after playing soccer today?
2: 자, 이런 식으로 마치 여러분들이 진짜 영어를 뭔가 더듬더듬 말해도 우리 GPT가 찰떡같이 알아듣

0: 있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막 사커, 디드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알아듣습니다.
1: 알아듣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페르소나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제가 초 5대 6대 기억을 좀 살려서 한번.
0: 네.
1: Let's start again.
2: Of course, let's begin fresh. I'm ready whenever you are. Just jump in with anything you'd like to chat about.
3: I want to eat duck today.
2: Yum, that sounds delicious. Is tteokbokki one of your favorite foods? Do you like it super spicy or mild?
3: I hate spicy food. And I want to order combo too.
2: A nice combo of tteokbokki and some sweet crispy chicken sounds like a perfect meal.
1: 방금 문장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는데 한국말로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
4: 방금 내가 말한 건 그냥 떡볶이랑 달콤하고 바삭한 치킨 조합이면 완벽한 식사다 이런 말이었어. 편하게 두 가지를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0: 방금 전에 너가 얘기했던 문장을 나도 영어로 얘기해보고 싶은데 방금 네가 말한 문장에 다른 패턴들의 예시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따라해볼게.
4: 알겠어. 아까 내가 말한 문장 구조는 A combo of A and B would be great.
0: 그래, 이거야. 이런 거.
4: 여기서 A랑 B 자리에 먹고 싶은 걸 넣으면 돼. 예를 들면 A combo of pizza and soda would be great. 또는 A combo of pasta and salad would be great.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돼.
0: Okay, then a combo of pasta and pizza would be great.
2: That's perfect. You've got it. Now we can imagine having that delicious pasta and pizza.
0: 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되게 즉석에서 막 하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꽤나 긴 대화도 되게 잘 되고요.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모르는 문장이다, 나는 이 문장을 내가 영어로 좀 바꿔 말해보고 싶다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진짜 선생님한테 요청하듯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또 알아듣고 아, 요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선생님처럼 설명도 해주고 다시 영어 회화 연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1: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0: 좋습니다. 같이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건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을 교과서 수행 평가에 맞게끔 좀 대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내가 예를 들면 이번에 수행 평가 때 뭐 병원에 가가지고 내 증상을 설명하는 걸 수행 평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 롤플레이를 AI랑 같이 한다, GPT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GPT랑 롤플레이를 할 때 네 가지를 말해줘야 해요. 자,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역할, 두 번째는 챗 GPT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하고 싶은 상황,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로 할 거다, 나는 몇 학년이니까 뭐 2학년의 레벨에 맞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환자고 너는 의사선생님이야. 내가 병원에 감기에 걸려서 찾아가게 됐어.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에 맞는 쉬운 영어로 회화 연습을 시작해줘.
2: Hi there. I'm the doctor. What's bringing you in today? Are you feeling a bit sick?
0: I have a cold.
2: Oh, I see. What kind of symptoms do you have? Are you coughing, sneezing, or feeling tired?
0: I have a runny nose.
2: A runny nose. Got it. Have you also had a fever? Or does your head hurt at all?
0: I have a headache too.
2: I'm sorry to hear that. I'll check everything carefully. For now, make sure you drink lots of water and rest. We'll figure out a plan to help you feel better quickly.
0: And I have a stomach too.
2: It sounds like a rough day. Don't worry, I'm here to help.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Okay.
1: 와, 근데 이렇게 말해도 좀 문장도 길고 속도도 좀 빠른 감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0: 자, 여러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게 있어요. 내가 뭔가 AI를 사용하다가 뭔가 막혔어. 뭔가 궁금해.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그거를 그대로 얘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1: 아, 맞아요,
0: 그대로.
1: 맞아요. 방금 네가 말한 문장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
2: Of course. I'll say what I said before, but slower. I said,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0: 자, 근데 여러분 요렇게 진짜 속도 조절도 되고 다 좋잖아요.
1: 네.
0: 일단 우리

0: AI가 이걸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아. 이 AI가 말한 문장들조차도 내가 다 이해하고 직접 말해볼 수 있게끔 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 AI가 한 말을 한 문장씩 내가 한번 연습해보는 걸 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 AI가 발음도 듣고 교정도 해주기도 한답니다.
1: 오, 그런 그래서, 것까지 된단
0: 네,
1: 말이죠.
0: 방금 전에 너가 말했던 문장 영어를 한 문장 한 문장씩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연습할 거야. 너가 먼저 영어로 한 문장을 말해주면 내가 똑같이 그 영어 문장을 따라해볼게. 그럼 내 발음을 듣고 내 발음이 어땠는지도 교정해줬으면 좋겠어.
2: 그러면 내가 한 문장씩 천천히 말할 테니 네가 그대로 따라하고 나면 내가 발음 피드백을 해줄게.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0: Let's start with something gentle for your tummy and some rest.
2: 잘 따라했어.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특히 gentle이나 tummy 같은 단어도 부드럽게 잘 말했어.
3: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0: After that, we'll see how you feel.
2: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will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will처럼 부드럽게 연결하면 더 좋아. feel도 끝소리를 조금 더 길게 강조해주면 완벽해.
0: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걸 써먹어야 한다는 거? 그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있었네. 뭐 GPT로 대화 연습할 수 있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학교 가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4: 영어는 뭐 반복과 그렇죠.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실수해도 괜찮은 우리 AI 튜터와 함께 여러분들 많이 회화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안녕!
0: 안녕.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을 만나 지역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특집 대담. 오늘은 이 대한민국 제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경상남도입니다. 서울 경기에 이어서 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학생 수를 가진 지역이지만 한편으로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12년 만에 보수 성향 교육감을 선택하며 경남 교육의 변화를 주문했는데요. 새로운 4년을 앞둔 경남 교육의 과제와 해법을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 경남의 학생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1위입니다. 경남 교육의 변화가 만들어낼 파급력에 수도권 못지않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12년 만에 보수교육감 시대를 열게 된 권순기 당선인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재작년 이미 40만 명 선이 무너졌고 감소폭도 가팔라졌습니다. 전체 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이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입니다. 학력 신장도 과제로 꼽힙니다. 경남의 수능 성적은 매년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명해왔지만 전국 4위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흩어진 도시와 읍면지역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 전임 교육감이 추진해온 디지털 교육 정책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현직 박종훈 교육감이 야심차게 도입한 미래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은 선거 기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보급한 결정이 실책이란 비판과 함께 AI 수준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대학 총장 출신인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한편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 AI 시대의 필수적 소양을 기르겠다고 약속한 상황. 12년 만에 보수교육감을 선택한 경남교육이 어떤 활로를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1: 2026 교육감 인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상국립대 총장 출신으로 새롭게 경남교육을 이끌게 된 권순기 경남교육감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먼저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1: 대학 총장으로 또 대학을 오래 이끄시다가 이제는 뭐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소회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먼저 경남 도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게 우리 경남 도민들이 경남 교육을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명령을 저한테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0.43% 신승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전임 교육감이 잘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더 개선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혁을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네, 저희 언론사도 그렇고 학생 학부모들이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추진하실 첫 번째 정책 뭐가 될까요?
2: 아침에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잖아요. 학교 깨워가지고 밥 먹이고 하는 게 전쟁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침밥을 안 먹고 오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건강권이나 학습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조금만 볼 것 같으면요. 우리 머리가 우리가 몸에 쓰는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무게가 3%밖에 안 되지만 산소도 그 정도로 쓰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 머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 최적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당분이나 이런 게 포도당이 있어야 된다거든.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된다니까 아침을 먹고 가는 게 아이가 최적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겠다 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이게 부수적인 효과로는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 문제부터 챙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경남 교육에서 풀어야 될 현안도 많은데요. 사실 경남 역시 저출생,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에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힘으로 지역 소멸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2: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좀 심각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신입생 1명 이하인 학교가 61개나 됐습니다. 올해 56개. 이거는 결국은 경남의 초등학교 600개가 안 되는데 10% 이상이 1명 이하다. 이런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아이들이 경남에 제법 있습니다 하는 게 대략적으로 추산되기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만 한 매년 1200명에서 1500명이 최근 5년 동안 떠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한 3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경남을 떠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0: 조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실까요?
1: 기초학력이 지금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에서 받아쓰기를 못해요. 받아쓰기도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평가도 거의 안 되는 이런 상태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초학력 책임제라고 한걸 제가 공약을 내세웠고 그 안에 핵심적인 부분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두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우리가 체육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전담교사님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기초학력만 책임지는 전담교사를 두어가지고 기초학력을 교육청이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학력 진단을 하는 거, 기초학력 진단을 하는 AI 기반 진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AI 기반 수준별 학습을 시키는 걸 통해가지고 기초학력을 정진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공약이요. 특목고와 과학고를 여러 개 유치하겠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상당히 또 논쟁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뭐 서열화 교육이나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 이걸 돌파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십니까?
1: 일단 왜 이제 특목고를 제가 얘기를 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31조 1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하면 경남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국에 영재고가 8개나 있고 국제고가 8개 이렇게 있는데 경남에는 인구 규모가 전국 3위고 경제 규모가 전국 3위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특목고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목고 비율을 살펴보면 특목고 비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경남이 훨씬 낮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경남이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어떻게 돼 있냐면 경남에 우주항공, 방위산업, 원전과 에너지, 그다음에 조선 이게 지금 굉장히 미래산업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들이 앞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기술자들과 과학기술자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경남에 와서 거주하게 될때그 아이들을 거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면 그 굉장히 경쟁력이 하는 데서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국제고가 반드시 만들어진다. 경남이 국제화되기 위해서, 창원이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국제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경남의 국제화를 위해서 또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앞서서도 뭐 언급을 하셨지만 AI 교육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동안 경남에서도 AI 교육을 꽤 열심히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아이톡톡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1: 저는
0: 텐데요.
1: 그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개념이 처음에 그 방향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AI입니다. AI. 그러니까 아이톡톡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데 근데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아이톡톡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I, 즉 생성형 AI가 아닙니다. 우리 경남의 학생들의 거의 약한80% 정도,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면, 경남에서 얘기하는 아이 톡톡이 아니고요. 이게 생성형 AI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아내는, 즉시 답을 구해내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AI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추천해주는 단순한 알고리즘이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AI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거 부분을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AI 활용을 잘하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거다는 걸 말씀드리죠. 기본적으로 AI 활용을 잘하는 아이는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어떤 일의 문제를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도 굉장히 달라져요. 앞으로 AI 격차라고 하는 말이 교육 쪽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또는이라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또는 시골, 그다음에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되는데 저는 경남이 AI 제조에는 1등을 못하지만은 AI 활용 교육에서만은

0: 전국 최고, 나아가서 세계 최고를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 소양을 가지는 데 있어서 경남이 최고다. 경남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1: 네,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AI 활용 교육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교육을 선보이겠다라는 비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남교육의 비전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권순기 당선인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그의 교육 철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평교수에서 시작해서 국립대 총장까지 교육자로서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0: 네,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지만 대학에서 정말 오랫동안 혁신을 이끌어 오셨고 또 특히 총장 시절에 굉장히 굵직한 성과들 많이 남기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초중고 교육하고는 어떻게 접목이 될 수가 있을까요?
1: 제가 한것 중에서 아마 접목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학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대학 통합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통합이 일어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경남과기대하고 경상대학교 통합을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학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그게 인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큰 원칙을 정해놔놓고, 그 원칙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왔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남 교육이 좀 너무 진보와 보수로 좀 갈려가 있는, 좀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고 정치가 경남 교육을 지배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교육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나 재정 이런 데서도 교육을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재구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데도 교육이 중심이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야 될지가 바로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의 본질,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력 신장, 그다음에 인성 교육,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거는 경남 도민이라면, 경남 교육가족이라면 누구라도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실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통합하고 갈등을 치유하고 또 변화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할 텐데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뭐 교권 문제도 그렇고요. 구성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1: 저는 교권 보호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참교육이라고는 드라마 보셨죠? 근데
0: 네.
1: 거기 큰 방향은 맞지만 그 안에 내용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비교육적이거든요. 그렇게 현실상에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결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그러면 결국은 교육입니다. 교육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이한테 낙인이 되는 이런 것은 그게 아니고, 교육으로서 실수를 해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교육적인 효과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학부모도 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0: 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교권 보호 지원 센터를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거기에는 교권 보호 구기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상남도 교권 보호 지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학생과 학부모, 학부모 교직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서로가 존중받는 교육 공동체를 좀 만드는데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4년의 임기 뒤에 이 권순기 교육감은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으실까요?
0: 저는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경남,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우리가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헌법에는 능력에 따라 되어 있지만, 저는 소질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구호가 아니고 4년 후에 이런 결과로서 제가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12년 만에 큰 변화를 마주한 경남 교육입니다. 이 당선인의 약속대로 학교 현장에 희망을 주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말씀
0: 고맙습니다.
1: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교육감 당선인 특집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17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0: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0: 지금 함께 해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저 푸른 바다가 나를 부른다. 서해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 해수욕장. 이곳이 가진 매력은 차고 넘칩니다.
4: 시원하고 애들하고 노니까 좋죠. 넓고.
5: 진짜 서울, 제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체험. 보령으로 오세요.
6: 하나, 둘, 셋.
3: 즐기기 딱 좋아 살아 숨쉬는 갯벌. 거기에 맛있는 경험은 덤인데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싹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게요.
7: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뱃살도 많이 들고.
3: 보령 앞바다가 내어준 귀한 제철 보물들. 다른 곳에서 맛보기 힘든 특별한 메뉴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8: 어떻게 했다고요?
9: 저기 나타났다! 공격하라!
3: 보령의 아름다운 바다를 제대로 즐기는 특별한 방법까지 천천히 알아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매년 열리는 머드 축제로 더 유명한 곳 대천 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수욕장으로 백사장 길이만 3.5km에 달할 정도라죠. 너른 백사장의 부드러운 모래, 그야말로 가족 나들이 장소로는 딱. 대천 해수욕장은 애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라 더 사랑받고 있죠.
10: 딱이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이.
11: 안녕, 안녕, 안녕.
10: 지금 파도 온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11: 아주 신나고요. 아주 해피해피해요.
8: 왜 해피해피했어요?
11: 여기서 바닷가 못 들어가지만 그냥 바람이 시원하고 내 머리도 이렇게 싹 그냥 멋있게 되고 그냥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서요.
8: 머리 어떻게 한번 멋있게 해봐요.
11: 싹.
8: 아, 그렇게 바람으로 날아가요?
11: 네.
12: 아, 좋죠. 마음도 편안하고 집에서 일만 하다가니 나오고 마음이 편하지.
13: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고 대천에 뭐 조개구이 이런 것도 먹기도 좋아서 왔습니다.
3: 평균 수심 1.5m로 비교적 야트막하고 경사가 완만해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는 대천 해수욕장. 2022년 8월 기준 연간 방문객 수가 무려 1,200만 명에 이를 정도라고요. 해수욕을 즐기기엔 이른 이맘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갯벌 체험. 필요한 도구도 빌릴 수 있고 조개 잡는 법도 알려준다네요.
14: 조개 잡으러 왔어요.
8: 몇 마리 잡을 거예요?
14: 수백 마리.
5: 우연히 이쪽 찾다가 조개 체험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왔습니다.
15: 빨리 넣으셨죠? 엄마 빨리 요거 여기 초미 다섯 개. 감기는 빨간 깃발, 깃발만 따라가시고 지금은 시작된 게니까요. 안전님 들어가시면 같이 따라 들어가세요.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 보면 바닷물 탱크세요. 물 탱크에서 장화 허미 한 번씩 닦으시고요. 바지락은 바닷물로 깨끗이, 본인 신발은 본인 차에 보관하시고요. 신발이 크거나 작거나 제대로 꽂아 주시고 장갑 필요하시면 구매하시고.
16: 나 이거 120일 또 20이나?
15: 올라봐.
16: 어? 나 이거 딴 거 따라.
15: 올라. 여기.
17: 여기 있는
18: 선수가 잘 나와요. 1등은 3만 원. 제일
19: 2등
18: 많이
19: 2만 원, 3등 만 원. 상금 걸려 있어요. 가족 대회예요.
20: 그 아버님이 예상하시기에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19: 저요! 뭐 사람도 벌써 가고 있어.
18: 안 돼, 우리.
19: 아니야, 우리 오늘 잘할 수 있어. 시간 충분해. 재미나.

0: 대천 해수욕장에서 해안선을 따라 연결된 이곳 갯벌 체험장은 실제 어민들이 조개를 채취하는 곳으로 조개가 지천입니다. 갯벌을 10cm 정도 파면 조개가 보인다는데
1: 하나 둘 셋 자 보이죠?
0: 야 진짜 여기가 노다지구먼요 노다지.
2: 나머지는 바지락이고 하얀색 조개가 동죽인데 그 조개 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2일 동안 담가둬야 돼요. 하얀색 조개는 그냥 놔두고 가시던가 하세요. 자 바지락은 4시간 정도만 담가두면 해감이 됩니다.
3: 여기는 땅속파 조개 찾아 이쪽에서
4: 하나 잡았다.
5: 여기다 잡았어요. 껍데기. 아 잘했다. 최고 최고.
6: 가지고 결혼해서 여기로.
7: 아, 신혼여행 보령으로.
8: 신혼여행 보령 좋다. 신혼여행 보령으로 아니야.
6: 신혼여행도 보령. 여기 돌잔치도 그 안에서.
9: 내가 이 방송에 나와준다.
8: 신혼여행 보령으로.
6: 신혼여행을 보령으로 오겠습니다.

0: 평소 해보기 힘든 즐거운 경험을 나누며 꽉 채운 하루. 자연은 가장 좋은 배움터이자 놀이터입니다.
1: 엄마 많이 잡았지?
2: 여기 엄청 많이 잡혀요.
3: 야, 얘들아, 우리 이거 제일 적게 잡은 사람 한 모두 발행할까?
4: 얼굴에? 어,
5: 좋아요.
3: 야, 너는 뭘 잡은 거냐?
4: 아, 이거 바르면 진짜 한 10년은 젊어지겠는데? 뭐야?
3: 천연 머드.
5: 와, 부드럽다.
3: 고양아, 이거 바르고 젊어져라.
6: 발등 가져라.
3: 와, 보령 모드 미쳤다.
5: 발등 가져라.
4: 아이고.
3: 어,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어, 진짜 생각보다 이게 까슬까슬하지 않고.
7: 어, 좋은데요?
3: 진짜 서울, 제가 서울 출신인데 서울에선 절대 할 수 없는 체험. 보령으로 오세요.
0: 갯벌이 가장 넓게 드러난 시간. 좀 독특한 탈컷을 몰고 등장한 주민이 있습니다.
8: 이게 이름이 뭐예요?
9: 곰바이. 곰바이 데려온 거인데.
0: 어, 그러고 보니 논에서 봤던 그 콤바인이 맞긴 한데, 아니, 이 마을에도 맥가이버가 있는 모양. 이게 갯벌에선 승용차이자 짐차라고요? 매일 콤바인을 타고 갯벌로 출근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모인 곳보다 좀 먼 바다까지 나가기 위해서라고요?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작업 중입니다.
10: 주민들.
8: 주민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10: 네.
0: 여기선 채취권을 가진 주민들만 작업할 수 있는데요. 서해에서 나는 대부분의 조개가 이맘때 산란초를 맞는다네요.

0: 즉 조개살도 통통하고 맛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이죠.
1: 동주.
2: 동주?
1: 칼국수도 들어가고 조개구이도 들어가고 다양해.
2: 여기 보령 갯벌은 어때요?
1: 그렇지. 오염 안 됐고 공장, 예. 공장 없을 때. 그 달천 해수욕장이 유명하잖아 옛날부터.
2: 예.
1: 물이 좋아서.
2: 예.
1: 모래도 좋고.
3: 옷이. 이렇게 이렇게 생기니까. 아. 안 좋아. 이렇게 없으면 갯벌이 안 좋지. 이렇게 돈 버는 게 좋고. 얼마나 아저씨나 한 15만 원.
2: 하루에.
3: 네.
0: 가지런하게 움직이면 넉넉하게 내어주는 그야말로 인심 좋은 보령 앞바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어민들에겐 이만한 보물 창고가 없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다 얼마일까요? 하하, 오늘 수학도 제법 짭짤하겠습니다요.

0: 한창 일하고 배고플 시간 그 싱싱한 조개를 눈으로 실컷 보기만 했으니 이젠 맛을 좀 봐야겠죠? 이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바지락입니다.
1: 바닷물로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담궈놨다가 그렇게 해서 깨끗이 닦아서 그렇지 않으면 지끄러워서 못 먹어.
0: 한국 사람들이 조개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바지락이죠. 해감을 말끔하게 마친 바지락을 넉넉히 넣고 육수가 팍 우러나게 끓입니다. 여기에 쫄깃하게 뽑은 칼국수면 투하. 그리고 각종 채소 넣고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바지락 잔뜩 넣어 시원한 맛이 일품인 칼국수 완성. 하나만 먹기 서운한 분들을 위해서 곁들인 메뉴 바지락 채소전입니다.
1: 빨리 시켜줘요 그거.
2: 네, 다 했습니다.
1: 고령 앞바다에서 캔 바지락을 까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확실히 쫄깃거리고 맛있어요.
0: 갓 잡아온 싱싱한 조개살도 왕창 넣어주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정성도 담뿍 담는 것이 포인트. 기름 넉넉히 두른 달군 팬 위로 차르르르르르르. 아이고 고소한 냄새가 그냥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앞뒤로 노릇노릇 따끈하게 구워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바지락 채소전 완성입니다.
3: 이야, 맛있겠다. 오, 맛있겠어요.
4: 출출할 때는 이게 칼국수 맛 최고죠. 예.
5: 맛있게 드시죠.
3: 아, 예, 아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생겼네요.
0: 바다향 가득한 푸짐한 칼국수. 고령에서 만난 별미 중 별미인데요. 참 흔한 음식이지만 바닷가에선 또 이만한 게 없네요.
6: 시원하다.
7: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와요. 이 맛에 매혹돼서 매력이.
4: 탱글탱글한 싱싱한 조개맛하고 겉절이하고 어울리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0: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침개는 또 이렇게 쭉쭉 찢어 먹어야 제맛. 아유, 이거 보고만 있으니까 고문이 따로 없네요. 어떤 맛인지 당장 말해줘요. 진짜 그렇구나 만난 기요?

0: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니 야채도 많이 들어서 맛이 좋아요.
1: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조개살도 많이 들고 아주 이렇게 비오는 날 전 먹으니까 맛있네요.

0: 여름을 재촉하는 단비가 시원하게 산야를 적십니다. 초록이 빛을 더하는 계절. 산과 바다를 두루 즐기기 딱 좋은 곳을 찾아갔습니다. 보령에서 섬으로 여행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곳 오천면. 이곳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가 한 곳 있는데요.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곳이랍니다.
1: 걸어.
2: 걸어?
1: 앞으로 걸어봐.
3: 너무 멋있다.
0: 이곳의 이름은 충청 수영성. 그 중심엔 영보정이란 정자가 있는데요.
4: 옛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지냈어요. 삼도수군 하면은 경상수군, 전라수군, 충청수군입니다. 바로 이곳은 충청수군의 본영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바깥의 바다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여기에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알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조수간만의 차를 알지 못하고 들어오면 대단한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오천에 있는 보령에 있는 충청수영성이다.
0: 충청 수영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엔 보령 방조제가 놓여 있는데요. 유트가 다니는 길목이라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보령 사람들에겐 예전부터 나들이 장소였던 곳, 이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됐습니다.
5: 아, 동경도 되게 탁 트이고 넓고 그렇고 자연환경 나무도 되게 이쁘게 심어져 있고 하루도 오늘 엄청 이뻐가지고. 탁트이고 넓고 보기 좋네요.
6: 강과 바다가 이렇게 만나는 접경지역이어서 우선 그때 외국가 만약에 쳐들어왔을 때 아, 장군이 섰을 때 아, 적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눈에 보인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제가 외쳤거든요. 저기다 저기 나타났다. 공격하라. 한번 제가 장군처럼 외쳐봤습니다.
7: 어떻게 했다고요?
6: 저기 나타났다. 공격하라.
8: 어렸을 때 너무 바다가 예뻤던 기억도 있고 요 앞에서 그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왔습니다.
0: 어허라, 예전부터 이 근처에 맛집이 많았다는 말씀. 대체 뭘 파는 곳인고 하니 귀족의 가게들이 곳곳에 눈에 띄네요. 이게 다 근처에서 갓 잡아온 키조개 랍니다.
9: 자연산인 거예요?
10: 네, 자연산인 거는.
9: 어떻게 잡아요?
10: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40m, 50m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야 잡아요. 그냥 얕은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0: 전국에서 알아주는 키조개 주산지인 보령 오천항. 키조개는 6월 초까지가 제철이라 요즘 한창 바쁘다네요. 보령 앞바다에선 전국에서 유통되는 국산 키조개의 약 70%가 잡힌답니다. 키조개는 사실 덩치에 비해 먹는 부위가 좀 귀하죠.
10: 보름이다 치는 거 칼 들어가라고.

0: 이렇게 커다란 껍데기 속에 든 살 대부분은 못 먹는 부위라 일일이 손질해 버린다네요.
1: 관자.
2: 거기에 관자.
1: 예예예. 예, 예.
2: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관자가.
1: 그렇죠, 이거 갑이죠.
2: 관자가.
1: 예, 이거 갑이.
0: 캬,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키조개 관자. 보령에선 이 관자를 이용한 이색 요리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3: 다른 데는 흔치는 않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 어떻게 드셔요?
4: 두루치기.
2: 두루치기.
4: 키조개 두루치기. 왜? 키조개 두루치기 하면 그 양념, 신선한 그 채소에. 옛날에 그 두루치기 하면 돼지고기였었죠. 그런데 그것을 응용해서 키조개를 넣어갖고 두루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0: 생전 처음 듣는 키조개 두루치기. 그 맛이 궁금해서 무작정 따라가 봤습니다. 식당 안은 이미 만 원.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다고요. 야, 일단 색감부터 합격. 이거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입니다.
5: 키조개 하여튼 자주 들어옵니다, 얘기를.
2: 아, 예. 막 땡겨요?
5: 예, 예. 예,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자주 하여튼 꼭 하여튼 찾게 돼요, 키조개를.
0: 색다른 요리, 키조개 두루치기. 그 재료는 사실 평범합니다. 일단 싱싱한 각종 채소 말끔하게 다듬어 준비하는데요.
6: 여기에 육수도 다른 육수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키조개와 이 야채에서 나오는 그 육수 가지고 이렇게 비빌 거예요. 두루 그래서 아마 맛도 맛이지만 영양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키조개는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하고 채소 위에 넉넉히 올리면 준비 끝. 이제 여기에 주인장 손맛 듬뿍 들어간 양념장 들어가면 완성입니다.
6: 이 양념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의 그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핵심이라고. 게, 사과, 뭐 양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맵지도 않고.
0: 양념이 사사삭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키조개의 육수와 채소가 나와 어우러지는 환상의 조합.

0: 보령 앞바다로 풍덩 넣어 만든 매콤 달큰한 맛 키조개 두루치기 대령이옵니다. 하하하, 이 맛 한번 보시려고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온 손님들. 묵은 스트레스까지 싹 날아가는 개운한 맛이라네요.
1: 일단 오천에 명물이기도 하고 부드러워서 많이 먹죠.
2: 부드러워서?
1: 네.
2: 식감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좋습니다.
3: 맛 좋죠. 부드러워요.
4: 부드럽고? 네.
5: 양념으로 이러고 야채하고 뜨갖고 먹으면 아주 환상적입니다.
0: 싱그러운 계절이 선물한 특별한 맛도 즐기고 드넓은 자연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보령. 특히 이 아름다운 바다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0: 이어서 건축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2: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3: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 약간 육백 점인데요.
1: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2: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4: 보물 참고다 여기.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5: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0: 있는 것뿐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0: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하는 주 5회 7끼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 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패시하우스가 요즘 뭐 거의 대세입니다. 대세.
3: 가스비, 기름값, 전기료 아무리 올라도 난방비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집을 지은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4: 영끌이죠.
5: 네. 퇴직금 두 명 거 다 탈탈 털었고요.
6: 뭐 주택담보대출 40년 받았고요. 그래서
3: 하지만 사는 모습은 극과 극. 도심에서 농사까지 짓는 부부는
5: 애기 똥도 한 번씩 섞고
3: 이 집에서 오래된 미래를 꿈꾼다죠.
5: 다국자족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 제로 에너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3: 한편 게임 개발을 하던 IT 개발자는 집에 최첨단 기술을 다 넣었는데 마지막 도전이 남았답니다.
6: 제로에너지 주택까지 도전할 수 있는
5: 도전?
3: 전기료 난방비 영원에 도전하는 똘똘한 우리 집을 탐구해봅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집이 있는 곳 인천 영종도로 왔습니다.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독특한 집들이 참 많은 곳인데 오늘 집은 어떤 곳일까요?
2: 아, 인천 영종도까지 왔더니 바람이 너무 세고 너무 춥습니다. 빨리 오늘 찾아가야 되는 집 힌트 주십시오. 보온병요? 이 제맛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7: 오늘의 힌트입니다.
2: 아, 힌트. 아, 단열이 잘 되고 기밀이 좋은 혹시 오늘 패시브하우스? 아니에요? 맞죠? 아, 맞습니다. 예, 단열이 잘 되고 예, 기밀이 좋아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예, 패시브하우스. 예, 오늘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제가 패시브하우스는 잘 찾아요.
3: 패시브 주택 설계 좀 해보셨다는 박현근 소장님 자신 만만하신데?
2: 이 집인 것 같은데. 아, 요게 그니까 독일에 있는 패시브하우스하고 비슷한 모양이 그대로 옮겨와 있네요, 한국에.
3: 패시브 주택이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네모 반듯한 이 나무 집이 전형적인 독일 패시브 주택과 닮았답니다. 그래서 단번에 찾아내셨구나.
2: 아이고,
5: 어머, 안녕하세요.
2: 아이, 반갑습니다.
5: 아, 예,
2: 반갑습니다.
5: 아, 반갑습니다.
8: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아, 네.
2: 혹시 독일에 살다 와서 이 패시브하우스를 알게 됐는지?
4: 그건 전혀 아니고요. 서정 한국인이고요.
5: 10년 전부터 저희 네. 삼촌이 패시브하우스를 지었어서 아. 제가 그 패시브하우스 짓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
9: 안녕하세요.
5: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패시브 주택에 살고 있는 아내 김연경,
9: 남편 정혁진입니다.
5: 가장 첫 번째로는 난방비가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고 또 난방비를 많이 안 쓴다는 거는 뭐 그만큼 석탄 연료를 적게 쓴다는 거니까 자연과 환경에도 좋고.
3: 이 집은 그 깐깐하다는 독일 인증까지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50채밖에 없다네요.
4: 1.3리터 하우스로 네. 지었습니다.
2: 1.3리터 하우스로 네. 독일에 인증을 받았다고요?
4: 네, 맞습니다.
2: 와, 그러면 1년에 제곱미터당 저 석탄 원료를 1.3리터밖에 안 쓴다는 거네요?
4: 그죠.
3: 2001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 제곱미터당 연간 30리터.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은 17리터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집은 겨우 1.3리터. 화학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집인 거죠.
2: 안은 또 완전 독일식 스타일일지 아니면 한국식 스타일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4: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3: 독일식 패시브 하우스 탐구 시작해 볼까요? 2층에 다락까지 있는 30평 집. 1층은 안방과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 어디 보자. 어? 바깥뿐 아니라 집 내부도 전부 나무네. 꼭 유럽 어디 산장 같은데요?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천장도 나무. 높이가 무려 8m에 달한답니다. 싱크대가 있는 걸 보니 여기가 부엌인가 본데 주방 가구까지 나무로 맞추셨네. 남쪽으로 낸 창에서 쏟아지는 햇살과 나무집이 참 잘 어울리네요.
2: 실내에 들어와서 보고 제가 순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가전 몇 개 빼고는 죄다 나무네요.
5: 네.
2: 진짜 100% 나무네요.
4: 네. 원래 새 하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밝고. 네. 네. 그런데 저희는 일단 다 나무니까.
2: 나무. 네.
4: 그 느낌이 네. 완전.
5: 약간 그 뭐 오두막 같은데 놀러 온 네. 느낌도 나고.
2: 아, 진짜 그런 느낌도 네. 나네요.
3: 그런데 자세히 보면 수상한 구석이 있는데요. 전기 배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요. 어? 이 낙서는 아, 목수들이 일하면서 적어놓은 거라네요.
5: 마감이랄 게 따로 없죠. 이 지은 골조 자체가 이제 마감이 된 집이라서.
4: 네, 마감이 생략된 거죠. 기본적으로 골조 짓는 게 한 달이면 내부가 두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부를 이쁘게 하려면 이제 내부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든대요. 그 부분을 생략하면 절약을 할 수 있다.
3: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마감을 안 한 노출 목조집인 건데 이 집 설계부터 기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아껴 짓기로 계획을 했답니다.
7: 이 집은 공장에서 다 커트해와서 그 커트된 자재만 가지고 여기서 조립해서 올린 겁니다. 비용 절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공사 기간도 줄어들고요. 인건비도 줄어들고 현장에 있는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게 되죠.
3: 또 집 외벽은 한 층씩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한 면을 통으로 만들어서 인건비며 자재비를 아꼈다죠.
7: 비용적인 면에서는 줄어들지만 현장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벽을 짜야 되거든요. 일단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3: 일반적으로 골조를 세운 뒤 단열재를 붙이는데 이 집은 바닥에서 골조를 조립하고 그 위에 단열재에서 방수 시트, 외장재까지 겹겹이 쌓았답니다. 그리고는 벽면을 통째로 들어 올려 세운 건데요. 그렇게 기초 골조를 노출할 수 있었던 거죠.
2: 이렇게 구조를 그대로 마감으로 쓰는 방식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다만 것 같기도 하거든요.
5: 네. 실제로 또 저희 친구가 네. 이게 집 다 지은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서. 네.
2: 공사 중인데 들어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하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예.
4: 도배를 조금, 아니, 페인트를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살다 보니까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느낌? 적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3: 대신 목재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이게 칠레산 소나무라는데 보통 내부 마감재로 사용되는 친환경 목재라죠. 또 본드 같은 화학 접착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나사로만 조립을 했다네요. 글쎄. 그래서 공사 현장에 망치 소리 한번 나질 않았답니다. 나사 종류도 40개가 넘는다는데 전량을 독일에서 수입. 나사마다 그 기능이 달라서 목수팀이 애를 먹긴 했지만은 덕분에 튼튼하면서도 새 집 증후군 걱정 없는 친환경 집이 완성됐습니다.
2: 이거를 그대로 철거했다가 다시 그대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 네, 맞죠? 그럴 수도 네. 있어요.
2: 이사할
5: 네.
2: 때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죠. 네. 네.
3: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부엌은 물을 쓰는 곳인데 달 시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괜찮을까요?
2: 목조를 노출해서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보통은 주방은 막거든요.
10: 그죠, 마감을 네. 하죠.
2: 요거 고민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5: 네, 고민. 네.

0: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벽 자체에는 물이 엄청 많이 튀지 않아서 지금 오일, 천연 오일로만 지금 발라놓은 상태고.
1: 이 집은 진짜 100% 친환경 집이네요. 인테리어 팀이 없으니 부부가 직접 발랐다죠.
2: 참기름 발라도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아 그게 더
3: 참기름
2: 비싸더라고요.
3: 비싸죠.
2: 그래서 그 뭐지? 그거 무슨 뭐 발랐지?
3: 아마시오 같은
0: 네.
3: 거 이렇게 직접 바르시는데 저쪽은 세번 바르고 저쪽은 한번 발랐네요.
2: 그죠.
3: 딱
2: 물이
3: 보니까.
2: 많이 튀는 데는 좀더 다르고.
1: 그렇게 인테리어를 과감히 포기하고 시공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일반 패시브 하우스보다 30%나 싸게 지을 수 있었답니다.
2: 4억보다 좀덜 들었죠. 한 3억, 한 6, 7천 정도?
0: 그 요즘 짓는 집들 가격으로 치면 진짜 엄청 싸게 지은 거예요.
4: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0: 아,
2: 자금은
0: 완전 뭐,
2: 영끌이죠.
0: 네. 제
2: 네. 퇴직금
0: 퇴직금
2: 탈탈.
0: 두명거다 탈탈 털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친정에서 많이 빌려주셨어요. 아직, 네, 아직 이자만 드리고 있고요.
1: 그런데 실내 마감을 안한 노출집인데 정말 집이 따뜻할까 궁금하네요. 얼마나 따뜻한가요?
2: 지금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낮에 이 햇볕으로 지금 온도계 보시면 온도가 계속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한 24도, 5도까지 올라갔던 열이 이제 밤에 이제 그 햇볕 없을 때,
3: 안 뺏기고
2: 네,
3: 계속
2: 안 뺏기고
3: 지켜내고 있는 거.
2: 그거를 잘 기밀성 있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3: 네.
2: 아직 난방이 가동되지 않고 잘 따뜻하게 살고
3: 아니.
2: 있습니다.
1: 이 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집의 온도가 연간 24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창호 종류와 개수 크기까지 계산을 해서 설계된 거랍니다. 보통 패시브 하우스를 보온병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보온병의 두께보다 중요한 거는 틈새가 얼마나 있는가, 즉, 기밀성이 핵심인데요.
5: 태풍이 세게 불을 때에
1: 집안에 센 바람을 불어넣어 한 시간 동안 공기가 얼마나 드나드는지 기밀 테스트를 하는데요.
5: 어우, 0.22. 역시 거의 공기가 안 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틈새, 조그만 틈새, 생활상의 틈새 말고는 거의 안 샌다고 봐야죠. 이 정도 크기 있어.
1: 보통 집은 1시간에 3, 4회 정도 공기가 드나드는데 이 집은 0.2회밖에 안 된답니다.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궁금한데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에는 기계적인 환기 장치가 필수랍니다. 이집 다락에 있는 열 회수 환기 장치인데요. 집안의 열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내부와 외부의 공기만 맞바꾸는 기능을 한다죠.
3: 이게 이 집에 허파네, 허파지.
2: 네, 이
0: 네.
2: 집에 그 허파죠.
3: 사이즈는 엄청 큰집 사이즈예요.
2: 최대한 쾌적하게
0: 제일
2: 살기
0: 좋은
2: 위해.
0: 걸로 했어요.
3: 성능은 무조건 돈 쓰고. 여기 마루에도 이제 아예 마감재도 없이 그냥.
2: 아직 안 했죠.
3: 친환경 허파으로.
1: 네 달에 한번 정도 필터만 교체해주면 된다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깨끗하면서도 따뜻한 공기가 배기구를 따라 집안 전체에 공급된답니다. 꼼꼼한 단열과 열셀 곳도 없는 기밀성. 그리고 열 회수 환기 장치 덕분에 바닥 난방을 하지 않고도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3: 보통은 패시브 하우스라도 바닥 난방은 우리나라 사람들 포기를 못 하거든요.
0: 네. 사실 저희 집 정도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고 애들도 어리고 해서
3: 그렇죠.
0: 그래서 안방에만
3: 안방에만
0: 넣었습니다.
3: 바닥 난방을 깔고.
0: 네.
1: 부부도 패시브 하우스는 처음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방에는 보일러와 에어컨 설치를 해왔답니다. 새벽에 잠깐 돌려도 종일 따뜻하다는데 아파트 살 때랑 난방비 차이가 진짜 많이 나던가요?
0: 아파트 살때좀 춥게 살았어요.

0: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 한 10월 달부터 좀 춥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난방비가 4만 7천 원. 보통 저희가 온수 한 2만 원 돈 쓰거든요. 제가 많이 씻어가지고. 네, 그거 빼면은 난방 동계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지 않을까.
1: 아파트 살 때 전용 25평에 살다가 그때 3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3분의 1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 절약도 안 했는데도 이 정도 나오니까 너무 좋죠.
2: 정말 난방비 차이가 나는군요. 2층은 약 10평 규모로 장차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예정이라는데요. 여기는 욕실인데 부엌처럼 나무에 천연 오일을 칠을 해서 건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복도 끝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아들 둘이 쓰기에는 방이 좀 작지 않을까요?
3: 애들이 둘인데 지금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1: 저 방을 네. 그 남편이 네. 그 애들 잘 때 몰래 올라가서 저기서 혼자 자더라고요.
3: 아, 저가 애들 방이 아니고 네. 저 아빠의 아지트?
1: 네.
0: 제 아지트는 아니고 네. 육아하다가 힘들 때 지친 누군가 쉬는 공간. 나중에 애기들 방은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 여기 거실 보면 여기 그 충고가 좀 높잖아요.
3: 아, 이렇게 네, 여기 오픈되어 있는.
0: 네, 공간을 한 층을 더 만들 수 있을 여지가 있어요.
2: 이 집 층고가 8m나 되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방뿐인가요? 벽면에 클라이밍 놀이 시설도 만들고 싶답니다.
3: 처음에 한 번에 다 만드는 집이 아니고 네. 계속 만들어가는 집이네요.
1: 네.
0: 지겨우면 리모델링 하고
1: 네. 네. 조금 모아서 네. 또 만들고
0: 1년 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3: 1년 동안 벌어서 네. 조금 하고 네. 1년 동안 벌어서 조금
1: 네.
3: 하고
1: 네.
2: 아. 실제로 집 완공한 뒤 돈 열심히 모아서 10개월 만에 바로 이 공간을 증축했다는데요. 집 출입구에 있어서 아까부터 궁금했었는데 어머나 여기도 널찍하고 나무하네요. 창고 같기도 하고 세탁실 같기도 하고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0: 현관이자 네. 창고이자 베란다.
3: 아, 이런 수납으로도 쓰고.
0: 네.
2: 굳이 패시브 하우스로 지을 필요 없는 부서 공간이라 비용 절감도 할 겸 약간의 불편을 감수했답니다.
1: 신발을 그냥 여기 거실에 벗어다 놓고 이제 먼지가 이제 집 안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매일매일 청소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0: 언제 현관 없는 집을 살아보겠어요. 아, 이렇게 먼지가 많구나. 신발 먼지가 많다. 이런 데도 살아보고 평생 그렇게 살 게 아니고 다 이것저것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2: 부부가 마당 조경까지 직접 했다니 참 대단하죠. 어차피 한정된 예산, 부부는 집의 성능을 최대치로 올리고 나머지는 차차 채워가기로 했답니다. 아직 젊으니까요.
3: 오늘 본 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똑같은 규모의 일반적인 집하고 거의 같은 공사비가 들었어요. 근데 성능은 살리되 나머지는 과감하게 절제를 했다. 그런 면에서 이 젊은 부부는 굉장히 좀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쓴다. 그러면 패시브 하우스라고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2: 올해 처음 텃밭 농사를 해봤다는데 이래라도 농약 한번 뿌리지 않은 친환경 배추. 얼마 전에는 이 배추로 김치까지 만들었다네요. 글쎄.
4: 흙이 많이 들어갔지. 흙 퍼가지고.
2: 유기농이라 벌레는 좀 먹었네요.
1: 벌레는 많이 먹는데 그래도 뭐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깨끗하게 잘 씻어서 먹어요.
2: 요즘 젊은이들은 깨끗하고 보기 좋은 것만 찾는 줄 알았는데 오우 아니었네. 어머나 이거 뭐야 박대구이까지 어우 맛있겠어요. 근데 주방에 다일 뿐 아니라 렌지 후드도 없네요.

0: 근데 냄새가 다 뵐 텐데 괜찮겠어요?
1: 피가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그 주방 후드도 따로 없고 그냥 저 흡으로 바로 연기가 바로 빨아들이니까.
0: 거실 쪽에 배기구가 있고 부엌 쪽에 흡기구가 있어서 연기도 크게 흩어지지 않는답니다. 학생 때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아내는 패시브 하우스를 시작으로 하나씩 자신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는데요. 식사가 끝나면 아내가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거라네요.
1: 네, 이게 음식물 처리기인데 그 음식물을 여기 넣으면 이제 미생물로 분해해서 퇴비처럼 만들어주거든요.
2: 삽 찾았어? 내가 버릴게 여기.
3: 어.
0: 남들 더럽다 여기는 쓰레기도 텃밭 농사꾼들에게는 고맙고 귀한 자원.
1: 지금 애기 똥도 한 번씩 섞고 여기 옆에 이제 텃밭 작물들한테 주려고 여기서 퇴비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이렇게 흙이랑 섞어두면 비료 역할 톡톡히 하게 될 테죠. 작지만 완벽한 생태계를 바로 우리 집에서 만들어가는 이 야무진 부부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 홀로석이랍니다.
4: 저희가 태양광 한 6kW 정도 설치를 하면 집 전기도 충분히 쓰고 남거든요, 전기가. 그러면 난방도 이제 전기 난방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외부에서 전혀 쓰지 않는 제로 에너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하려면
1: 뭐 설비 투자하면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요. 또 뿐만 아니라 텃밭에서 또 먹거리를 바로바로 공수해 오거든요. 자급자족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 닭도 키우실 건가요?
1: 아니요.
4: 닭은 안 키워요?
5: 네. 정말 그러면 모든 것이 에너지 포함해서 다 자급자족이 가능할까요?
1: 아, 가능할 것 같아요.
4: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0: 매서운 고물가 한파에도 끄떡없는 우리 집. 언젠가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집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두 번째 패시브 하우스를 찾아온 곳은 강원도 원주. 신도시가 생기면서 독특한 집들이 참 많아졌다죠. 자칭 패시브 전문가 현근 소장님, 이번에도 잘 찾으시려나요?
6: 패시브 하우스가 이렇게 잔여하고 기운이 잘 돼서 예, 요즘 뭐 거의 대세입니다. 대세. 예, 제가 딱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할 집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딱 적혀있네요. 패시브 하우스는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0: 최근 집들이 제곱미터당 연간 17리터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는데 이 집은 3.2리터밖에 안 쓴다네요.
6: 우리나라 기준이 5리터 이하부터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는데 3.2리터인데 이 정도 집의 규모에 비해서는 꽤나 잘 나온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진짜 규모도 최근에 본 패시브 하우스 중에 꽤나 큰 편입니다.
0: 그러게요. 패시브 주택은 작고 단순하게 지어야 효율은 없다고 하는데 이 집은 크다. 어떤 분이 살고 계시려나?
7: 여보세요?
8: 아, 예. 오늘 저 촬영 때문에 온 박현근입니다. 아, 예. 저기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요.
7: 아, 저희가 근데 지금 밖이거든요.
8: 예?
7: 저희 밖에서 지금.
9: 저희 잠깐 여기 근처에 나왔는데.
8: 아이, 저 농담하시지 말고 빨리 열어주세요. 추워요.
9: 방금 안 들렸어.
0: 이분들이 건축주 같은데, 정말 밖에 계시네.
9: 아, 지금 잘 들립니다.
7: 아,
9: 저희가 금방 가겠습니다. 소장님이신 것 같아? 소장님!
8: 아,
9: 진짜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아, 그쪽에서 오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9: 안녕하세요.
0: 이게 네트워크 초인종이라는 건데 방문자까지 구별을 해서 휴대폰으로 알려준다래요. 집에 사람 없을 때 정말 유용하겠다.
3: 일단 제가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서 그런 다양한 좀 최첨단 장비들을 넣고 싶다는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인종 같은 경우도 그런 네트워크 초인종을 한번 설치를 해봤고
0: 외부 블라인드도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거는 기본. 너무 많은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태양의 고도에 따라 일사량까지 조절할 수 있다네요. IT 개발자 남편이 집을 놀이터 삼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춰놓았답니다.
6: 원래 IT 하시는 분들이죠. IT 하시는 분들이 각종 아이템이나 좀 액티브한 컨트롤 장치들 이런 거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10: 엄청 집요하거든요.
9: 하나를 파면 무섭게 팝니다. 네.
6: 아, 네. 집도 진짜 안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파셨는지.
10: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0: 1층은 약 30평 정도 되는데 방은 하나도 없이 주방과 거실 등 공용 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머나, 여기 모델하우스 아닌가요? 올 10월에 입주했다는데, 야, 깔끔하고 너무 이쁘네요. 거실 쪽에만 천장을 높게 해서 개방감을 높였고요. 태양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남쪽으로 창을 크게 냈답니다. 이렇게 봐서는 패시브 하우스인 거를 전혀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죠?
6: 밖은 엄청 추운데
9: 그쵸.
6: 안에는 굉장히 따뜻합니다.
10: 네.
6: 이게 지금 난방을 한 거예요?
3: 아니요, 지금 난방 안 하고 있습니다.
6: 아, 이게 지금 몇 도나 되는 거예요? 아,
3: 여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오, 이거 뭐 패드가 걸려있네요. 이게 다 영어네요?
0: 응? 이게 다 뭐래요?
6: 요거는 그 처음 보는 건데, 요거 설명 좀.
3: 아, 이거는 이제 저희 패시버스 지으면서 실내에 이제 쾌적성을 얼마큼 이제 나타내는지를 네네.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접 만든 이런 이제 화면이고요.
6: 직접 만드셨어요? 이런 앱을 개발하셨어요?
3: 네, 그래서 이제.
0: 한마디로 실내 공기질을 보여주는 모니터인데요. 미세먼지도 없고, 온도는 25도, 세집증후군 일으키는 보름알데히드도 없답니다. 재밌어요.
6: 전문가시네요.
10: 비전문가지만 네.
9: 느끼긴 하지만 이게 네. 눈에 보이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0: 패시브 하우스는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 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되잖아요. IT 개발자인 남편,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3: 위에 보시면 필터 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필터 박스를 통해서 잘 걸러져서 깨끗한 공기로 바뀌어서 이 열 회수 환기 장치 안으로 공급이 되고 이 열 회수 환기 장치에서 이제 나가는 공기, 따뜻한 나가는 공기하고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열 교환을 해서 열 효율을 좀 높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정화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0: 이렇게 걸러진 따뜻하면서도 깨끗한 공기가 배기구를 통해 집안 전체로 흘러나오고 또 오염된 집안 공기는 흡기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원리.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니 창문 환기 없이도 실내가 얼마나 쾌적한지 확인 가능하더랍니다.
3: 사실 패시버스를 짚고 나서 그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창문을
9: 절대 열지 않는다.
3: 창문을 여는 순간 뭔가 오염된다라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6: 집 밖은 위험해.
9: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집 밖은 위험해, 정말.
3: 저 누군가 문을 열고 있으면, 아, 문을 열면 안 된다. 저희 필터가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간 그런 양파망 같은 걸로 먼저 벌레를 거르고, 그 다음에 프리필터라고 해서 이제 필터 큰 먼지를 걸러주고, 그 다음에 헤파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탈취 필터가 있어요. 근데 그 필터 전체에 거의 다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먼지들이 있는 걸 보고, 아, 만약에 환기 장치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이고, 이게 지난 여름 처음으로 필터 교체했을 때 모습이라는데 이러니 창문을 더 꽁꽁 닫게 된다네요. 이 집 살면서 생활 습관도 많이 달라졌다는데요. 고기 잡수시려나 보네. 고기가 참 맛있기는 한데, 아우, 저 연기 나는 것 좀 봐요.
3: 미세먼지 수치 엄청 올라갔겠는데?
9: 와, 빨간색이야.
3: 그러게, 빨간색이네. 와.
9: 위험해, 위험해.
3: 하지만.
0: 미세먼지에 빨갛게 경고까지 들어왔네. 이 정도면 빨리 창문이라도 열어서 연기 빼야 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여유만만하실까?
3: 조금 큼지막하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9: 주방용 환기 창문이 있긴 한데 네. 안 쓰세요 그러면?
3: 아 이거 바베큐 할 때 많이 써요.
9: 밖에서 바베큐 할 때 이제 뭐 이분 열어가지고 접시 넘겨주고 뭐 고기 넘겨주고 야채 넘겨주실 정도?
0: 이게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라네요.
9: 맛있겠다.
0: 어디 보자. 어머나,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공기질이 많이 좋아졌네.
9: 유주하기 전에 이제 생선이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시켰는데 이게 여기서 요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정말 냄새가 2층부터 해서 위에 다락까지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냄새 빠질까? 저희 집 보통 2시간 정도 되면 외부의 공기랑 그다음에 실내의 공기가 완전히 교체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조금 냄새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나고 나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제대로 워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0: 열 회수 환기 장치 덕에 창문을 열지 않아도 2시간이면은 실내 공기가 외부 공기로 완전히 교체가 된다네요.
3: 따뜻하게 먹어야지.
0: 사실 부부가 처음부터 패시브 주택을 생각한 건 아니었답니다. 설계도까지 완성하고 산만 뜨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고민 끝에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심을 했다죠.
9: 주택을 지으면 주택은 추워. 주택은 하자 있는 건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0: 하자 없는 집을 짓고 싶다는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어느 날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다는데요.
9: 되게 우연한 기회로 저희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복사 냉난방이 설치된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엄청 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집 문을 딱 들어갔는데 와, 너무 뽀송뽀송하고 그 시원한 동굴에 있는 느낌? 아, 패시브로 꼭 지어야 되겠구나.
0: 복사 냉방 시스템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 15채 정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네요. 바닥에 찬물을 흘려보내 공기를 식히는 단순한 원리인데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6: 복사 냉방이 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기밀 성능이 안 나오는데 복사 냉방을 설치하면 네. 이제 습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결로가 생기거든요.
0: 네. 여름철 습도가 높은 공기가 차가운 바닥에 닿으면은 이슬이 맺히며 결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습도 조절이 안 되는 집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된답니다. 패시브 하우스처럼 외부 공기는 유입되지 않으면서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설치가 가능한 거죠.
3: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이 제습 모듈을 통과하고 나면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바뀌어서 실내로 공급이 됩니다.
0: 또 하나, 차가운 냉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려면은 나무보다 콘크리트가 유리하답니다. 마치 뚝배기처럼요. 이 집이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선택한 이유였는데요. 부부는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감까지 신경을 썼다네요.
3: 복사 냉방 시스템을 할 때 출혈량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돌덩어리가 차가운 돌덩어리가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이제 시원함이 오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벽면을 이제 그런 속고무드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다 몰타를 이용해서 미장을 해서 큰 돌덩어리를 만들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11: 아니 이 높은 벽면을 저 석고보드 안 치고 네. 그냥 시멘트 몰탈 미장으로 이걸 다 잡았다고요?
9: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명 이제 설치하고 나서 딱 이제 불을 켰는데 네. 벽면 요철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11: 아 위에서 바로
3: 네. 네. 유퉁유퉁하고
0: 조명과 함께 드러난 벽면의 요철. 시멘트 미장을 새로 하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기를 무려 두 달. 그럼에도 쉽게 잡히지 않더랍니다.
9: 작업자분들은 낮에 일을 하시잖아요. 낮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조명을 켜고 어두워야만 보이는 부분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만 와서 보는 건 저희 둘뿐이니까 그분들이 보이기에는 어? 이 정도면 되게 많이 좋아졌어. 반듯한데? 근데 저희는 밤에 와서 보면 아닌 거죠.
0: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기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3: 조명을 그냥 바꾸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1: 조명 안 달았네.
3: 조명을 없애고
6: 네. 네. 잘하셨어요.
0: 네. 에휴 말만 들어도 시공비가 꽤 많이 들었겠다. 게다가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서 필로티의 기역자 구조가 웬 말이래요? 이렇게 모서리가 많으면 보온병처럼 집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기도 어려웠을 텐데요.
3: 필로티는 제가 강력하게 좀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처음 설계했을 때는 차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IT인으로서
9: IT인이라면 무조건 차고가 있어야 된다.
3: 네, 차고가 있어야 된다.
9: 거기서 모든 창업과 모든 대기업이 성장을 했다. 네,
3: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역자 형태의 집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중정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 뒤에 조그맣게 남아 이제 후정을
9: 만들어주셨어요. 의사님.
3: 네, 이렇게.
0: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복잡한 구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평생 한 번 지을지 로망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3: 일단은 뭐 주택담보대출 40년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80살까지 네, 대출금을 내야 되고
9: 어떻게 보면 저희 미래를 담보로 좀 저희도 도전을 한 거죠. 저희 막 퇴직금까지 다 끌어모으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정말
3: 남은 건 집밖에 없나?
9: 근데 그치 남은 건 집밖에 없나?
0: 아이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가 많아진 만큼 집을 최대한 잘 활용할 생각이라는데요. 여기는 가족 도서관이자 남편의 재택근무지랍니다. 여기는 미래의 아이방이 될 예정이고요. 부부의 침실은 필로티 구조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침대에서 멀리 지악산까지 보이는 풍경 맛집이랍니다. 집안 인테리어까지 예쁘게 잘 하셨는데 시공부도 많이 들었다면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9: 사실 저희 집은 인테리어 팀이 없어요. 시공하거나 이런 것들에 저희 예산을 많이 쓰고 대신 정해진 예산에서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젊으니까 저희가 직접 뛰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지했죠.
0: 인테리어 설계뿐 아니라 조명까지 부부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을 했다네요. 이 집의 조명이 무려 120개. 부부는 직장에서 퇴근하면 공사 중인 집으로 출근을 해 전기 피복을 벗겨가며 하나하나 설치를 했답니다. IoT 기술을 접목.

0: 스위치 없이도 사람을 감지해 켜졌다 꺼진다네요. 가장 어려웠던 건 화장실. 타일의 줄눈 색깔까지 다 정해야 하는 건지 몰랐답니다.
1: 와, 여기 안방 욕실에서 이쪽 저 욕실 공간, 세면 공간 들어와서 가장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와이파이. 네, 정말 갑자기 부럽기도 하고. 네, 이 변기나 욕실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2: 아, 또 좀 중요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화장실에 네. 있을 때 또 네. 끊김없는 신호가 있어요.
1: 끊김없는 신호가 이 신호예요. 네. 이 신호예요.
0: 집안 곳곳에 최첨단 IoT 설비가 돼 있어서 인터넷이 끊기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울 달기는 도전 그 자체였다네요.
2: 실제로 이 거울을 이제 주문해서 왔는데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달기 위해서 정확한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게 어렵다 보니까 신문지를 오려서, 벽에다 먼저 붙여보고.
3: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네.
0: 신문지를 거울 모양으로 오리고 타일에 구멍을 내서 걸기까지 며칠이나 걸렸답니다. 반면 이 근사한 욕조는 디자인에서 시공까지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네요.
2: 저희는 그냥 저희 조정 욕조로 할게요 라고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3: 해주실 줄 알았어요. 짠.
2: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터 해서
3: 치수.
2: 네, 뭐 치수. 어떤 치수를 어떻게 만들 거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0: 시공 전날 부랴부랴 설계도를 그리고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벽돌을 쌓아가며 완성한 욕조랍니다. 글쎄 내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소장님 어떤가요?
1: 요즘 최고급 호텔도 이 정도 네. 디테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요즘 좀 감성 스테이 정도로 디테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충분히 원하시는 걸 이뤘다.
2: 감사합니다.
3: 다행이다. 네. 감사합니다.
0: 다들 그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 주택살이는 원래가 그래.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죠. 하지만 남들 사는 대로 살 거라면 애초에 우리를 닮은 집을 짓겠다 생각지도 않았겠죠. 따뜻하고 하자 없이 쾌적한 집. 그 단순하지만 쉽지 않은 가치를 따라가다가 만난 패시브 하우스. 그저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이게 지구를 구하는 길이었다네요.
2: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저에너지 주택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네. 정말 그냥 실내가 쾌적하고 네. 하자 없는 지속가능 건축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목표였는데 덤으로 사실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그냥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냥 뿌듯해지는 느낌.
3: 내가 뭔가 네,
1: 지구한테
3: 네, 지구한테 빠지는 네. 느낌.
0: 자연스럽게 친환경 에너지에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10월부터 6kW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답니다. 11월 전기료가 0원. 난방 온수 요금은 6만 원이 나왔는데 60평대 집 규모를 생각하면 양호한 것 같은데 건축주는 생각이 다르답니다.
2: 이제 앞으로 이 저희 복사냉방 시스템의 설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난방까지도 이 복사냉방 시스템을 응용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도시가스 대신에 전기를 사용해서 이제 난방을 하는 온수까지도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한 번 파면 집요해진다는 IT 개발자는 한편 집의 에너지 효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다음 목표라는데요.
2: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전기로만 하는 전전화 주택으로 전환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태양광 패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발전량을 늘려서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까지 도전할 수 있는
3: 진화하고 있죠. 네. 저희 집은
2: 네, 꿈꾸고 있습니다. 5년 안으로는 에너지 자립 주택으로 발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도전?
2: 도전!
0: 이제 마지막 다락 공간으로 가볼까요? 어이구야, 다락이 아니라 운동장이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을까?
3: 사실 다락을 약간 재택근무하는 공간으로 처음에 쓰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잘 안 올라오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네. 2층에 있는 서재 공간을 쓰시지만 네. 그걸 아이한테 뺏기면 여기에 올라와서 이제 재택을 하시겠다. 이런 네. 생각이. 아이들은 몇 명 나오실 생각이신지?
3: 지금 한 2명 정도 오면 네. 너무 좋지 않을까. 아, 네.
1: 동네 어른이들 다 와도 될 것 같아요.
3: 아, 환영합니다.
0: 네. 아유, 80살까지 대출 갚아야 하는데 아들, 딸 뿐인가요? 손주들까지도 뛰어놀겠네요, 뭘.
2: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패시버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자 없는 이제 건전한 건축물,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갖고 있는 건축물을 짓는 게 우선이고,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패시버스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0: 집은 주인을 닮는다는데 이 집은 어디까지 진화하게 될까요? 전기요금에 이어 난방비까지 영원되는 날 꼭 알려주세요.
4: 저는 그거 이 집 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정말 이렇게 실험정신이 강해갖고 근데 뭐 특이한 건 아니에요. 그냥
6: 특이한데요.
7: 디자인은 어떤 형태에 주로 관여를 하잖아요.
8: 공간도 자유도가 높은 가급적이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9: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5: 입원 첫날부터?
10: 됩니다.
17: 1인실에 입원해도?
10: 됩니다.
18: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0: 되고 말고요.
15: 감기로 입원해도요?
10: 돼요.
19: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0: 되죠.
20: 디스크로 수술해도?
10: 물론 됩니다.
17: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1: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0: DB라면 됩니다.
12: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0: 됩니다.
13: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0: 됩니다.
14: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0: 되고요.
15: 지병이 있어도?
1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5: 수술비도 된다고요?
10: 됩니다.
16: 암 치료비도?
10: 됩니다.
15: 진단비도요?
10: 되고요.
15: 병원 통원비도?
10: 네, 됩니다.
17: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

0: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8: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9: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10: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군요.
8: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된대. 가자, 가자!
11: 오, 좀 보자!
8: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9: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0: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고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구워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된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0: 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1: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0: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기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가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World's most comfortable 신발
2: 역시 맞다 다르지요 맞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까지 기능성 신발 1위 세계가 인정한 21년의 노하우 역시 맞다 다르지요
3: 맞다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볼머니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집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8: 그 검사 다 하면
7: 얼마나 좋게.
9: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10: 안 깨도 되네.
9: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11: 지붕 위에 사는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2: 안녕하세요. EBS 새나기에서 나왔는데 지붕에 있는 강아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어요?
13: 네.
12: 어디서 봤어요?
13: 저기.
12: 아, 몰라요?
14: 저쪽 뒤쪽에 보시면은 지붕 위에 강아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15: 여기 오갈 때마다 항상 보죠. 항상 올라가 있어요.
12: 지붕 위에 올라가 있어요?
15: 네.
11: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찾아온 이곳. 아슬아슬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 한 마리.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곳엔 지붕 아래 강아지들까지 총 150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16: 안녕하세요. 저는 150마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이세라입니다.
11: 벌써 4년째 강아지 150마리와 씨름 중인 그녀. 매일매일 강아지들과 전쟁 중입니다. 끝나지 않는 강아지들과의 전쟁.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보호자 속을 내태우는 지붕 위 강아지.
17: 소희야. 소희. 뜨거운 이 거울 내려와. 뜨겁다, 뜨거워.
11: 보호자는 지붕 위 강아지가 걱정인데 아무리 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네요. 이 강아지가 바로 지붕 위에 사는 서희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깜깜무소식인 서희를 간식으로 유인해보는데
17: 서희야! 서희야! 간식! 내려오자! 서희야 간식! 서희야! 여기 봐봐 냄새 맡아봐! 냄새 맡자! 서희야! 서희야! 서희야!
11: 서희가 간식 냄새에 마음이 조금 움직인 걸까요?
17: 서희!
11: 잠시 고민하더니 더 멀리 가버리는데
17: 어딨어? 서희야 이리 와!
12: 서희가 내려오긴 하나요 좀?
17: 아니요 아직 안 내려와요. 네. 간식을 줘도 안 내려와서 제가 지붕에 막 올려준 적도 있거든요. 던져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제가 밥을 지금 안 먹은 지가 꽤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야위지는 않았어요.
11: 끼니도 걸은 채 온종일 지붕 위에만 있는 서희. 많이 배고플 텐데 끼니는 어떻게 때우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서희가 다니는 동선을 파악해보기로 했습니다. 서희의 일상을 관찰해보니 사람들이 없을 땐 지붕에서 내려오기도 하네요. 지붕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잠시 머뭇거리다 거침없이 땅으로 뛰어내리는 서희. 2m가 넘는 높이도 가뿐하게 내려오더니 밥이 있는 견사로 갑니다. 그런데 밥엔 관심도 없고 뭔가를 찾아 헤매더니 다시 왔던 통로로 되돌아가네요. 저 높은 곳에 훌쩍 뛰어 올라가더니 결국 지붕 위로 다시 가는데요. 그런데 왜 서희는 자꾸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17: 얘가 좀 친구들한테 좀 밀려요. 그래서 많이 치여서. 그리고 이제 서희가 이제 지붕에 있다가 내려오면 다른 아이들이 이제 흥분도가 또 높아져요.
11: 견사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자 소스라치듯 놀라며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서희. 결국 지붕 위로 피신합니다. 그렇게 지붕 위를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견사 주변을 내려다보더니 위험천만하게 견사로 뛰어내리는 서희.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 흥분해서 서희를 공격하는 강아지들. 서희의 위험천만한 돌발 행동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
17: 묶어놓기도 해보고 옆에를 다 막아가고 펜스로 안전문을 만든다고 다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안전문까지 씹어서 막 뜯어낼 정도로 해서 탈출을 하고.
11: 얼마 전 철로 된 안전문을 뜯고 탈출해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8: 서희야, 누가 왜 가가지고 그래. 못 살아. 저쪽으로 와. 엄마한테 와, 이리 와.
11: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서희. 보호자는 서희가 크게 다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7: 꼬리가 거의 잘리다시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4일 만에 집에 왔는데 결국에 꼬리 절단 수술까지 하고 굉장히 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좀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어떤 견사에 가도 치이고 그래서 선택한 데가 지붕인 것 같아요.
11: 무서운 친구들을 피해 집 밖으로 탈출했던 서희. 집 밖에서도 큰 사고를 겪은 후 결국 녀석이 피신한 곳은 지붕 위. 그렇다면 지붕 아래 상황은 어떨까요? 공간에 비해 마릿수가 많다 보니 한 공간에 여러 마리가 같이 지내는 상황. 그렇다 보니 싸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유독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폭군 메리입니다. 같은 견사에 있는 친구들을 수시로 괴롭히다 보니 친구들도 메리를 피하는데요.
17: 왜 친구들한테 자꾸 그래? 아이가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지를 못해서
16: 회사는 다녀요.

0: 사람은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좀 공격을 해가지고.
1: 메리가 가까이 오면 피하는 친구들.
0: 정말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그 친구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해요. 먼저 가서 뭐라 해야 되죠? 건든다고 해야 될까요?

0: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는 메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1: 메리!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인사 한번 해볼까?
0: 과연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 메리!
0: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메리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1: 있을 수 있겠어? 한번 해볼까?
0: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싸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드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 재빨리 그들을 떼어놓는 그녀.
1: 괜찮아.
0: 다른 견사의 강아지들과도 잘 지내지 못하는 메리.
1: 일단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손을 넣든 발을 넣든 뭐라도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을 떼어놓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다쳐야 끝나죠. 제가 다쳐야 끝나요.
0: 그녀는 메리의 싸움을 말리다 다치기 일쑤.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1: 안 무섭다면 거짓말이죠. 안 무섭다면 거짓말인데 이제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나아요. 아이들 아픈 거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다치고 말지.
0: 혹시 메리가 다치진 않았을까 구석구석 살피는 세라 씨.
1: 아예 안 돼 있어? 어디?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엄마 보자. 아, 다행히 다치진 않았네.
0: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실을 운영했던 세라 씨. 무려 22년 동안 미용사로 일했는데 4년 전 미용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150마리의 강아지들을 돌보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1: 한두 아이씨 그 군보호소에서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고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날마다 이렇게 눈을 마주쳤던 아이들이 이제 안락사를 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불쌍한 마음에 한꺼번에 구조를 하게 된 거예요.
0: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150마리를 덜컥 입양해버린 그녀.
1: 잘 잤어? 오야, 이줘. 소야, 이줘. 누리.
0: 생명의 은인인 줄 아는지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는 강아지들. 150마리를 돌보려면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다는데요.
1: 엄마 청소 좀 하자. 청소 좀. 청소 좀 하고. 응, 그래 그래. 아이고.
0: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도 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 하루 일과가 거의 아이들 케어로 시작해서 케어로 끝나죠.
0: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1: 비 온다, 비 온다. 소야, 간식! 간식!
0: 무엇보다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가장 걱정입니다.
1: 나보다, 아우! 서희야! 내려와, 뜨겁다! 더워, 빨리 와!
0: 하지만 서희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시골에 있는 그 뜬장 위에 아픈 아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구조하러 가는 거예요. 복수가 많이 차 있어서 육안으로는 복수가 찬 걸로 보이거든요. 치료가 좀 시급한 아이라서 구조하러 가는 길입니다.
1: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강아지가 뜬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구조하러 가는 길. 이번엔 아는 지인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0: 저쪽에. 저쪽에 데리고 가서 차에 타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
1: 이미 강아지 주인에게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상황.
0: 저기 있다가. 선 발가락 빠지는 거 봐봐, 아기. 저 봐봐.
1: 아픈 몸으로 뜬장 안에 갇혀 버티고 있는 누리의 구조가 시급한데.
0: 누리야. 무서운가 봐, 이제. 어떡해.
1: 눈에 초점까지 흐려진 누리.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0: 잠깐만. 누리야,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문이 어디 쪽에 있어? 잠깐. 원래 출했는데, 아유, 무서워, 지금 무서워. 누리야. 누리, 오야, 오야. 아가.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우리 누리, 이거 봤지? 그래. 오야, 오야, 오야. 너 구해주러 왔어? 그래. 이모 봤지, 그치? 우리 보자. 배가 빵빵해. 조심조심.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누리야? 이모, 괜찮아, 괜찮아. 옳지, 아우, 착해. 아우, 착해. 누리 착하다. 어머, 이렇게 착할까, 누리.
1: 바닥까지 철조망으로 돼 있어 서 있기조차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발을 딛기도 힘든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던 걸까요? 오랜 뜬장 생활로 많이 아픈 누리는 한 발자국도 잘 내딛지 못합니다.
0: 엄마랑 가자.
1: 누리를 덥석 안아올리는 세라 씨.
0: 엄마 어떡해. 배가 너무 빵빵한데?
1: 산처럼 부풀어오른 누리의 배에 물이 찬 것 같은데.
0: 그렇지. 착해. 어쩜 이렇게 착하냐, 세상에.
1: 누리의 치료가 시급합니다. 누리는 뜬장을 떠나 새로운 견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보기에도 누리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세라 씨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0: 안녕하세요. 누리야. 이거 기르기 며칠 전보다 더 없네. 배가 너무 빵빵해.
1: 혹시 누리가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 그녀.
0: 그 며칠 전에 그 보호자분하고 이렇게 소유권 포기 얘기할 때보다 지금 애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1: 치료가 늦은 건 아닐까 조바심이 듭니다.
0: 가자.
1: 먼저 누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수의사 선생님. 우려했던 대로 누리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2: 여기 이제 전염증인 사형충 걸린 애들 말기가 보면 우측 심장도 엄청 커지고 좌측 심장까지.

0: 심장병이 심해져서 현재 복수가 현재 많이 차 있는 상태라서 현재 지금 처치하고 있는 거는 우선 복수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좀 편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검사를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잘하고 있어.
2: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누리의 애처로운 눈빛에서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1: 그 뜨거운 뜬장 안에서 혼자 이렇게 그냥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좀 그래도 제 눈에 띄어가지고 띄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인 것 같아요.
2: 복수 2리터를 뽑은 후 산소방으로 옮겨지는 누리. 응급처치로 누리의 상태가 한결 나아진 것 같은데요.
3: 좀 이제 살만하지?
1: 다행이야. 아까부터 훨씬 좀. 누리, 물 마셔보자. 누리, 이렇게.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먹는다, 아이고, 그래. 어휴, 목 말랐어. 목 말랐어. 그렇지. 깨끗한 물 지금 처음 먹어볼 거야. 응? 날마다 더러운 물 먹다가. 그래, 옳지, 옳지, 착해. 어휴, 아까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걱정했는데. 이제 좀 숨도 좀, 그래도 아까보다는. 고르기 좀 쉬는 것 같고 일단은 아기가 아까 혓바닥 좀 하했거든요. 너무 진짜 오늘 구조한 걸 너무 다행. 정말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구조 당시보다 많이 회복된 누리를 보고 안도하는 그녀. 당분간 누리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구조 후 150마리가 있는 집으로 바삐 돌아가는 세라 씨. 개들 짖는 소리에 헐레벌떡 뛰어가는데 이미 개들이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싸우고 있는 개들을 재빨리 떼어놓았지만 이미 다쳐서 피를 흘리는 강아지.
1: 항상 이리 와봐. 엄마 좀 봐봐. 이리 와봐. 왜 자꾸 밥을 지켜갖고 네가 다치냐고 속상하게. 어? 밥을 안 지키면 이런 일이 없잖아. 어? 왜 밥 지켜갖고 다쳐서 엄마 속상하게 하냐고. 이게 뭐야.
2: 이 진돗개가 밥 지키는 게 앙팡이입니다.
4: 지금 밥 지키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1: 네, 밥을 지키다가 꼭 얘가 당해요. 밥을 지키고 다른 아이들한테 얘가 당해요.
2: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사마당에 줄지어 늘어선 사료통들. 그리고 그 사료통들을 지키는 덩치 큰 앙팡이. 한시도 사료통에서 눈을 떼지 않는데 다른 강아지들이 사료를 먹으려고 다가오면 위협적인 모습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앙팡이.
5: 저희는 자율급식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제 견사에 뭐 많으면 10마리가 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씩 줄 수가 없거든요.
2: 그런데 밥통 근처에도 못 오게 으르렁거리는 앙팡이 때문에 다른 강아지들은 배가 고파도 앙팡이 눈치만 봅니다. 이구역 폭군 앙팡이가 밥을 먹고 방에 들어가자 몰래 사료를 먹는데
5: 앙팡이 없었는데 몰래 먹는 거.
2: 혹시 앙팡이가 나와서 공격할까 봐 가슴을 졸이며 슬쩍슬쩍 뒤를 확인하며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귀신같이 알고 뒤에서 달려오는 앙팡이.

0: 결국 욕심쟁이 앙팡이를 막아야 다른 강아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1: 앙팡이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2: 지금 공간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분리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먼저 야!
1: 계속 이제 밥줄이 이렇게 늘어나고
2: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앙팡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더 이상 견사가 없어서 앙팡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상황. 4년 동안 150마리를 돌보느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진 세라 씨.
2: 제가 한 4년 동안 4억 정도를 썼더라고요.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계속 뭐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예, 많이 힘들죠.
0: 세라 씨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150마리를 키우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앙팡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은 유기견 앙팡이. 초췌한 몰골로 바닥에 곤히 잠든 앙팡이를 내칠 수 없었다죠.
2: 미용실에 와가지고 안 나가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안 나가고 저희 집까지 쫓아오네.
0: 앙팡이를 돌보다 보니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된 그녀. 안락사에 처한 150마리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2: 근데 이 공간에 오면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가 저렇게 사료를 지키기 시작하더라고요.
0: 집에서는 혼자 세라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앙팡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150마리와 모든 걸 나눠 갖게 됐습니다. 이후 온종일 밥만 지킨다는 앙팡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서희도 그녀의 큰 걱정거리인데 세라 씨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2: 뭐야, 뭐. 밥이나 시키지 마. 어? 하지 마. 친구들 밥 먹게 해. 제발 밥 좀 지키지 마. 알았으면 앉아. 손. 손을 주라고, 손을. 이쪽 손. 잘했어. 이렇게 말도 잘 들으면서. 메리도.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마. 메리. 싸우지 말고 있어. 알았지?
0: 150마리를 챙겨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세라 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으로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진 그녀. 150마리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뒷전인데.
3: 약 먹어야. 약을 제때 먹어야 돼. 이렇게 몸이 안 좋아 살찌다 보니까 당뇨와 버렸지, 고지혈증와 버렸지, 혈압와 버렸지. 다 버렸어요, 지금. 이거 봐서 한 주먹이 한 주먹.
0: 항상 아내의 건강이 걱정인 남편.
4: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그래갖고 뭘 한지도 모를 정도. 비몽사몽.
0: 하지만 150마리 강아지들을 먼저 챙기는 세라 씨. 가족들은 그런 그녀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갑자기 이제 마리수가 이렇게 늘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둘이 불화가 좀 있었죠. 뭐 나는 못 이겨오고 뭐 집사람 하려고 하고 이게 내가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없어 뭐 내가 못 벌고 못 오고 하면은 못 도와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도와줄 것도 이제 없어. 될 수 있으면 구조 같은 거 그만하고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건강이 남은 애들 막 관리 잘했으면 그걸로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5: 자자, 코하자. 크림, 우리도 크림 누워.
0: 그녀에게 항상 큰 위안이 되는 동물들.

0: 보면은 애들이 다 안기네요.
1: 네, 애들이. 부르면 오고, 안기고. 이거 보세요, 이게. 눈 하나밖에 없지만. 한 눈으로도 저를 너무 예쁘게 봐주고 있잖아요. 그치? 많이요. 동물들은 말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내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잖아요. 내 아이들은 그냥 다 모든 걸 바쳐서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쏟잖아요.
2: 동물들은 그녀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아지들과 고양이들의 온기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는 세라 씨. 그런데 다음 날 제작진에게 온 세라 씨의 긴급 문자. 갑자기 서희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 서둘러 150마리의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과 봉사자들. 집 앞에서 목 놓아 울고 있는 그녀. 그녀를 대신해 무지개 다리를 건넌 서희의 사체를 수습하는 봉사자들. 그동안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마는 세라 씨.
3: 이 고양이들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보니까 얘를 물고 잠들었네.
2: 생각지도 못한 서희의 죽음 앞에 무너져버린 그녀. 도대체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항상 지붕 위에 있는 서희가 걱정이었는데 지난밤 다른 대형견이 있는 견사에 들어갔다 참견을 당한 서희.
3: 그냥 항상 불안하기는 했거든요, 낮에. 왜냐하면 혹시라도 다른 견사에 떨어져서 다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던 게 현실이 돼서, 아이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서희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2: 힘들지만 아직 지켜야 할 강아지들이 많은데. 얼마 전 밥을 지키다 다친 앙팡이부터 공격성이 강해 갈 곳이 없는 메리까지. 도움이 절실한 이곳에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온 설세. 상처받은 세라 씨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런 사고로 서희를 잃게 된 세라 씨. 지붕 위에서 세라 씨를 쳐다보던 서희의 눈이 아른거리는데.
3: 이런 사고들이 생길 때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네. 또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저는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은 목숨을 잃는 거기 때문에.
4: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보호소 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 슈퍼맨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사고는 없어야 되고.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돼요?
5: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냥 슬퍼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0: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오히려 뭐 단시간에 끝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서 너무, 물론 슬프죠. 슬픈데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힘들어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1: 감사합니다.
2: 힘들지만 남은 아이들을 위해 힘을 내야 하는 세라 씨. 24시간 밥을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 하지만 밥을 지키려다가 항상 크게 다치는 건 앙팡이인데.
3: 지금 앙팡이가 밥을 지켜요.
0: 네.
3: 예, 밥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밥을 놓기는 하거든요. 이 여러 개 놓는 것도 사랑해서 지키니까.
0: 아, 맞아요.
3: 다른 친구들을 못 먹게 하고 있거든요.
0: 얘한테 이거 자체도 엄청 스트레스가 될 거거든요.
3: 그렇죠. 네. 얘도 지켜야 되니까.
0: 네. 네. 이게 다른 애들도 스트레스인데 지켜야 되는 애들도 스트레스예요.
3: 네.
0: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자.
2: 밥 지키는 싸움꾼, 앙팡이의 솔루션을 위해 고민 중인 설쌤. 싸움 없이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장소를 보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설쌤.
0: 공간이 애매하네.
2: 과연 밥 지키는 욕심쟁이, 앙팡이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0: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지금 얘가 따로 분리되거나 이럴 공간이 충분치 않다라고 한다면 밥은 한 곳에 몰아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오픈시켜놓으면 안 돼요. 식당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3: 식당이요?
0: 네. 이 중간중, 이 구석구석에.
3: 아, 구석구석에.
0: 뭔가 좀 가려져 있는.
3: 아, 가려서.
2: 덩치가 산만한 낭팡이가 밥을 지켜도 다른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강아지 식당을 설계.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있는 철물점으로 향하는 설세. 과연 이곳에서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0: 살을 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사실 신경 쓸 게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그 안에 공간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너무 크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작아도 애들이 못 들어가고 그럼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사실 혹시 제가 이제 강아지 개들 밥을 안에다 주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펜스 같은 걸로 주위를 두르고 그 주변을 좀 가릴 수 있을 만한 자재가 있을까요? 이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자르는 게 어렵진 않죠.
4: 네.
0: 오, 네네네네.
4: 긴 거.
0: 네.
2: 이제 본격적으로 강아지 식당을 만들어 볼 시간. 강아지 식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 준비 완료. 식당의 뼈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울타리를 재활용해서 본격적인 강아지 식당 만들기 시작.
0: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서 이런 걸로 있던 걸로 좀 만들어서
3: 네.
0: 이렇게 했더니 좀 그런 공격성 보이는 모습들이 좀 사라졌다.
3: 네.
0: 그러면 그때는 제작해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3: 네.
2: 호흡이 척척 맞는 설쌤과 세라 씨. 순식간에 강아지 식당이 완성되고 견사 안에 설치할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 완료.
0: 가위.
2: 세심하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설쌤. 밥그릇까지 놓으면 강아지 식당 완성.
0: 여기 하나 두고 얘네들은 안쪽에 하나 놓고 싶어요. 우선 앙팡이가 한꺼번에 한 공간을 다 지키게 하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딜레이가 생기고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한테 틈이 있어야 되니까.
2: 식당을 두 곳으로 분리시켜 앙팡이가 한 곳에 밥을 지키는 동안 다른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틈을 준다는 건데요. 먼저 방 안에 있는 밥을 지키는 앙팡이. 그 사이 마당 식당 앞을 서성이는 강아지.
0: 애들이 확실히 눈치 보는 그게 맞네요.
5: 설마 앙팡이가 나와서 괴롭히는 건 아니겠지?
2: 한참 눈치를 보다 용기를 내서 강아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니 오래 머무르지 않고 사료만 입에 물고 재빠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식당 밖에서 밥을 먹는 강아지. 눈치라도 챈 걸까요? 앙팡이가 의심의 눈초리로 마당을 내다보는데 다시 방 안에서 밥을 지키는 앙팡이. 개들 짖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왔는데
0: 앙팡이 나왔어.
2: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발견.
0: 그러면 이제 딴 애들은 저기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걔네 먹는 거 봐주세요.
2: 앙팡이가 마당에 생긴 새로운 강아지 식당을 지키는 사이 방 안에서 먹는 강아지. 그리고 앙팡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0: 얘 봐요. 앙팡이 가니까 보잖아.
2: 잽싸게 마당 식당으로 들어가는 강아지. 그리고 또다시 마당 식당으로 정신없이 지키러 가는 앙팡이. 잠시 밥을 지키는가 싶더니 방 안 식당으로 가는데 이걸 지켜보다가 때를 놓치지 않고 밥 먹을 기회를 잡는 강아지.
0: 내 무슨 드라마 찍는 것 같아 이거.
3: 뭐 아슬아슬해지고 뭐.
2: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데 싸우지도 않고 마당에 있는 강아지 식당에서 줄을 서서 강아지들이 밥을 먹습니다.
0: 약간 줄 서서 먹는 느낌인데 이제? 식당은 줄 서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3: 웨이팅하고.
2: 두 식당을 오가며 지키다 지친 앙팡이.
0: 이 눈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앙팡이는 질 수밖에 없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시야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면 딱 자기가 주로 지키는 한 공간이 생길 거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다음은 다른 강아지들과 매일 싸우는 메리의 솔루션.
3: 야! 야!
0: 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견사팀에 좀 연락을 해뒀어요.
3: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며칠 감사합니다. 뒤에 네. 우리 견사팀이 와서 아이들의 새 집을 너무 크지 않지만 새 방을 네네. 좀 만들어줄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좀 분란 일어나고 네네. 그래도 잘 섞이지 못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더 싸우지 않고 더 행복하게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장 필요했던 건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2: 비용 때문에 또 다른 견사를 만들 엄두도 못 냈던 세라 씨를 위해 며칠 후 설쌤의 연락을 받고 온 견사 설치팀. 능숙한 손길로 새로운 견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1: 저희 세라 보호자님께서 이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150마리나 혼자서 다 케어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 견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이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 한참 고생 끝에 새로 만들어진 견사. 새 집의 첫 번째 입주견은 메리입니다.
5: 메리, 이리 와봐. 자. 여기 들어가 보자. 주민 줄 알아? 옳지. 아이고. 바로 들어가네. 좋아? 아유, 운전수님 좋아, 그치?
2: 새로운 집을 둘러보느라 정신없는 메리. 새 집이 마음에 드나 봅니다. 전에 있던 견사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웠던 메리. 싸우다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0: 저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존경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저와 함께하는 봉사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네, 저 공간도 더 이쁘게 꾸밀 수 있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봉사팀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네. 유리, 유리. 이 아이가 뜬땅을 쏘고도 된 유리입니다. 미용실에서 몰라보게 변했는데요. 지금은 건강해지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유리의 견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7: 우리 서희가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머지 150 아이들, 서희의 친구들 잘 돌보겠습니다.

0: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댕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9: 이게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

0: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4: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다양한 구성, 보관부터 세척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10: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총사실 완전 작업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먹자.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 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5: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6: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7: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8: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7: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0: 프로틴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면 프로틴 밸런스.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보급 행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라이
3: 유쾌
2: 상쾌
3: 봉쾌
2: 변비엔 메이킹
4: 1% 가장 힘이 되는 마음. 1%도 아낌없는 응원으로 100% 힘을 보탠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 농협은행.
5: 이곳에선 세상 모든 걱정을 잊어도 좋아. 좋으니까 믿고 마심. 제주삼다수.
6: 대한민국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이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이끌어갑니다. 넥스트 코리아 한국산업은행.
7: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8: 이번엔 아마존 정글로 떠납니다.
9: 와, 이거 등판 보자, 등판. 와, 딱딱해, 엄청 딱딱해.
8: 온통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찬 아마존.
10: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같지가 않아요.
8: 지구의 마지막 원시림. 그 안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오늘 저는 미지의 땅 아마존으로 갑니다.

0: 비행기로도 하루 넘게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페루. 수도 리마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를 날아가면 아마존의 관문 이키토스를 만납니다. 페루는 높은 산과 사막, 호수, 그리고 열대우림의 숲까지 지구의 모든 풍경이 압축된 나라. 페루의 북동부는 거대한 아마존 유역인데요. 그 관문이 되는 도시가 이키토스. 페루 아마존 여행은 대부분 이키토스에서 시작합니다.
1: 이곳은 페루의 도시 이키토스인데요. 안데스 산맥에서 흐르는 물이 거대한 강이 되고 수많은 생명과 많은 사람들의 길이 되어줍니다. 이곳 이키토스에서 새로운 세계인 아마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공항 앞에선 익숙한 택시 대신 오토바이를 개조한 모터택시가 출발한데, 근데 오늘 영업하는 건 맞죠?
1: 올라 올라. ¿Por qué hay solo un mototaxi?
2: Porque así nomás es el transporte acá en Iquitos. Mucho caro. A ver, cuando llega la gente de Lima, no, yo quiero tuk-tuk.
1: ¿Y cuánto es hasta el centro?
2: 25.
1: ¿25?
3: A ver, no se puede llevar 20.
2: Sí. ¿Podemos? Si es que quieren eso.
1: Sí. Ok, vamos. Ok, ya vamos.
0: 여행 시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1: 저희가 아마존에 있다는 게 바로 실감이 되네요. 주위에 야자수가 쫙. 네.

0: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차로 30분.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모터택시는 그 자체로 이키토스의 풍경. 자동차보다 저렴하고 기동성이 좋아 이키토스의 명물이 됐습니다. 한참 달려 시내에 들어섰는데요. 이키토스는 로레토주의 주도이자 페루 아마존의 수도라 불리는 곳. 비행기가 아니면 아마존 수로로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육로로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고립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오랜 여정에 배가 고파 일단 시장으로 향합니다. 벨랭시장은 이키토스 최대의 전통시장. 아마존 강과 정글에서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가 모여들어 아마존의 부엌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아마존 지역은 처음이라 가이드와 함께 했는데요. 추천 음식이 뭔가 했더니
1: 저기 뭔가 막 부러지고 있는데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함께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 있습니다. 국민께 받은 사랑 진심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0: 모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술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딱정벌레 유충인데요. 이곳 벨랭시장에서 자주 보입니다. 길이는 약 10cm에 가까울 정도로 큰 편입니다.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는답니다.
6: 어릴 때 번데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야, 이거는 지금
0: 그래도 별미라니 하나 먹어봐야겠죠?
7: 맛있어?
8: 살로. 생각보다 질기네요.
0: 가축 사육이 어려운 아마존에서 이런 주충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그래도 한 입에 먹기엔 좀 망설여지네요. 먹어보니 버터같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이 납니다.
6: 살짝 간이 되어 있는 닭고기의 껍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맛있어요.
0: 약으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9: La gente viene en las mañanas a comer esto para que las bronquios, todo se supea.
0: 몸에 좋다니 하나 더. 아마존 여행 시작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장 구경에 나서봅니다. 다른 데선 보기 힘든 진귀한 식재료가 가득한데 이건 양식 거북이 고기인데요. 아마존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10: 코미다 나투랄. Puedes comer en varias presentaciones. Por ejemplo, guiso, sopa.
11: Yo nunca comí de tortuga. ¿Cómo es la carne?
10: Parece carne roja, es carne roja. Como res.
11: Ay, ay,
0: ay. 이곳 시장의 식재료들은 대부분 아마존 정글에서 온 것들.
6: 오오오오! 이거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공룡 꼬리 같은데요. 와, 이거 악어 아니에요? 악어?
0: 맞습니다. 이건 악어 고기입니다.
6: 와, 영상에서만 보던 이 악어.

0: 꼬리 부분. 아. 위, donde está cuerpo? 어이! 옆에 있었어.
1: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네요.
0: 와, 이거 등판 보자, 등판. 와, 딱딱해, 엄청 딱딱해. 자, 누워.
1: 이건 아마존에 서식하는 악어과 동물 카이만입니다.
0: 아, 와, 이게 통째로 쫙 악어백이 되는 겁니까? 악어백? ¿Eso cuántos años tenías?
2: El tamaño. 15 o 20 años por la misma el tamaño.
0: Y aquí bastante, bastante come el arando.
3: Bastante lo consume. Porque este es bueno, es para la alta que estamos, ahorita estamos así, para la gripe, la tos, el asma, todo es bueno.
0: Señor, señor, que la carne está fresco, fresco. Sí, y solo por kilo. Ah, yeah. Un kilo, un kilo, un kilo, un kilo.
1: 실제 가격은 1kg에 50돌, 우리 돈으로 2만 2천 원 정도입니다.
0: 와, 모든 부위가 다 맛있대요, 모든 부위.
1: 악어 고기는 일상식이라기보다는 특별한 날에 먹는 귀한 음식입니다.
0: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분다, 신분다. 고랄레, 고랄레.
1: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0: 와우! 와, 악어 고기 꼭 먹어야 된대요. 응. 와, 이거.
2: 와.
1: 별다른 양념 없이 이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그 맛이 궁금한데요.
0: 그렇게 하시야 일단 온 데디도.
1: 얼핏 봐서는 닭가슴살 같기도 하고 흰살 생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글의 포식자 악어를 먹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오. 와, 이거를 말을 안 하면은 닭가슴살이야. 닭가슴살이랑 완전 똑같아.
2: Esta es la parte de la costilla.
1: Oh. 아까부터 쳐다보던 꼬마 손님이 용기를 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나눠 먹어야겠죠?
0: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지금. 네.
1: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아주 특별한 기억이 될 것 같네요.
0: 여기 아마존에서 나오는 정말 그런 생선이라고 합니다.
1: 악어 고기는 특별식이고요. 아마존 사람들의 주식이라면 아무래도 생선입니다.
0: 오! 또 이뻐졌어요? 와, 이거 까미타라는 이거 고기인데 이 치아가.
1: 현지에선 사람 이빨 물고기로도 불립니다.
0: 아, por eso son parecidos.
3: Sí, sí, sí. Yo voy a cañar, ya me quiero que me
0: mueva. Ah, a ver, a ver.
3: Dale. Dale, es una cortadita.
0: Aquí.
3: Ahí.
1: 생선 손질도 직접 해보는데요.
0: 아,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3: 아, 네, 네, 네. 그렇게 하자, 아미. 아, 이따야. Ya puedes quedarte a mi vida.
0: 아, 예. 와, 저, 콘트라타도, 콘트라타도?
3: 야, 콘트라타도.
0: 아, 이따야. 와, 이거 이제 판매를 하면 된답니다. 판매만 하면.
3: 야, 사세요,
0: 아미. 이거 뭐야, 이제 여기서 가사로.
3: 네, 가사.
0: 네, 이거 뭐야, 이제 여기서 가사로. 야,
3: 가사. 오, 저야 소리가 나. Como ven, amiguitos, visítanos a nuestra tienda de Tesal, la princesita Elaine.
0: Eso, princesita.

0: 유쾌한 사람들 덕분에 더 즐거운 시장 구경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존 탐험에 나서보려는데요.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해 항구로 가보려고 합니다.
1: 아마존 정글을 가려면 나나이 항구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0: 이키토스에선 모터택시와 이 버스가 주요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 타고 보니 이 버스 뭔가 좀 달라 보입니다. 창문이 없고 내부가 전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2: 시작!
0: 나무로 버스를 만든 건 더위 때문입니다.
3: 와, como ya ustedes tienen un cuerpo grande, no será fácil para trabajar en el verano.
2: En verano.
3: Sí.
2: Esto cuando llueve lo cerramos.
0: 낮 기온 평균 30도 이상, 게다가 습도는 80%. 그야말로 한증막 속에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곧 아마존을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레는 오후입니다. 아마존 숲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나나이 항구를 거쳐야 합니다. 크고 작은 배들이 아마존 각 지역을 오가는데요. 이 지역에서 배는 사람은 물론 생활물자를 실어 나르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3: 이 아돈데가
4: 산타클라라.
3: 산타클라라. Su pueblo es Santa Clara. Siempre viene.
4: Sí. Siempre viene.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수입니다.
5: 물을 사가세요, 깨끗한 물.
3: 꽌도 때 물도 그래. 네. Usted vive donde hay mucha tierra. No necesita.
4: Para mí, el río Amazonas es un camino.
3: Ah, para usted es un camino. Entonces, para viajar en bote será normal.
4: Sí.
0: 아마존강은 흙과 유기물이 많아 식수로는 부적합합니다. 큰 강이 있어도 물을 사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 마을은 배로 8시간이나 가야 합니다. 저는 우선 가까운 원주민 공동체인 아구아족 마을을 가려는데요.
6: 여자 백사공이네.
3: 아, 우테. ¿Usted es el capitán?
4: Sí.
3: ¿Queremos ir hasta allá, Naya?
4: Sí.
7: ¿Cuánto nos falta?
4: 300.
3: ¿300? ¿Sabe, no se puede rebajar? ¿220?
4: Un poco, en último
3: barco.
4: Comida y gasolina.
3: ¿220?
4: Ya, quedamos.
3: ¿Sí?
4: Sí.
3: 아, 220선까지 깎았습니다. 마마마마?
8: 네.
3: 감사합니다. 이리 세야.
4: 네.
3: 어. 네. 마리아나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0: 오늘은 이 모녀와 함께 아마존 일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3: 이제 거대한 아마존 강으로 들어가 봅시다.
0: 아마존 강은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의 강. 그 길이만 6,400km에 달하고 강 유역에 사는 사람만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량이 워낙 많고 강이 넓어 얼핏 보면 바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긴 강 색깔이 왜 이렇죠?
3: 오, 일단 mezclando la

0: 일단
1: 두 강의 색깔은 확연히 다른데요. 서로 품고 흐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데스의 흙을 실어 나르는 아마존강은 황갈색을 띱니다. 강 하나는 숲을, 또 다른 강은 안데스를 품고 흐릅니다. 예부터 강한 생존력으로 유명했던 아마존 여성들. 어머니도 딸도 멋진 아마존의 후예입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아마존 공동체 중 하나인 야구아족의 마을.
2: 원주민.
3: 그리고 야구아.
1: 야구아족은 페루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아마존 부족 중 하나입니다.
3: 올라.
1: 이건 아치오테라는 붉은 염료, 일종의 환영의식입니다.
3: 우드게 수놈물에 드리보게 눈물에 드리보게. 야과. 아, 그래서 이 지역을 야과라고 하는구나.
1: 이렇게 야자섬유로 만들어진 전통복장을 입고 여행객들을 맞이하는데요. 지금 야구아족은 여러 가지 마을 체험 프로그램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일종의 관광 상품인데 꽤 인기가 많습니다. 원래 그들의 과거는 어땠을지 야구아족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Nosotros venimos de Río Napo. 관광객의 기대에 살아가지만 이건 역시 야구아족이 선택한 하나의 생존 방식일 것입니다. 페루 정부에서는 아마존 원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원주민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닌 아마존의 주인이 되도록, 관광산업의 주체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3: 샤바리아!
1: 야구아족 마을을 떠나 좀 더 깊은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엔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0: El paiche grande.
3: Paiche grande.
0: Ah, la Victoria.
3: Ah, sí.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를 볼 수 있는.
1: 전설의 물고기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하니 듣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3: 아니 지금 우리가 파이체를 보러 가고 있는데 그냥 먹이만 주는 그런 곳인가 봐요.
1: 여긴 일종의 파이체 양식장인데요. 이게 바로 전설

0: 종종 있다고 합니다.
1: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같지가 않아요.
2: 어이야, 깜짝이야, 지금.
3: 아, 엄청 놀랐어요, 지금. 와, 물에 딸려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어?
4: 디네 보카 그란디. 네. 와.
0: 파이체는 아마존 최대의 담수어.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아마존의 거인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1: Porque está diciendo ese paiche es una leyenda.
5: Claro, en el río no le puedes encontrar. Claro, sí, es difícil.
6: Ahora, si le hallas, le matan con flecha. Pues, si no, le meten bala. Con bala también para que escale. Al momento de, se lo pesca también con redes. Con redes se lo pesca y salta, él salta, bien ágil. Salta y cuando a veces te golpea acá, te puede fracturar, te rompe la costilla, te rompe acá. Sí, es peligroso, te salta demasiado y te golpea.
0: 야생 파이체를 보호하기 위해 요즘엔 이렇게 양식도 많이 한다는데요. 야생 파이체는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수소문 끝에 파이체 낚시꾼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7: 올라.
8: Roberto.
7: Roberto. Sí,
8: toda la noche que busca
0: el paiche. 바로 어제 잡은 파이체입니다.
9: 또 묵직하게 걸리네요. 뭔가가
10: 힘이 엄청나대요 지금. 네.
0: 양식 파이체에 비해서는 크기가 아주 작은데요. 이 녀석은 새끼라는데 손으로 잡기 힘들 정도로 힘이 넘칩니다. 물가로 몰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는데 제대로 한번 보기가 힘드네요. 생긴 것도 멋있습니다.
9: 이게 지금 엄청 끈적끈적하게 나오는데 요 친구가 이게 메기처럼 그런 애기 나온대요. 이 앞머리는 마치 아나콘다의 머리 부분 같아요.
1: 이게 아마존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좀 비싸긴 하지만 피는 가능하겠죠?
11: 아니요.
0: 아마존 뉴욕에서 한 끼 식사 비용은 보통 10솔 정도. 그런데 이 파이체 한 마리 가격이 300솔. 얼마나 비싸고 귀한 식재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우선 손질에 들어가는데 비늘이 눈에 띕니다.
9: 비늘이 장난 아니네요. 유리 조각 같아요.
0: 단단하고 투명합니다.
10: 아, 이거 보니까 여기가 살짝 사포처럼 꺼칠꺼칠해요.
9: 와, 이제 갈리는데요?
0: 파이체는 보통 토막을 낸 다음 별 다른 양념 없이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바나나 잎을 사용하면 수분을 가둬 잼처럼 촉촉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은은한 향도 더해지고요. 파이체는 아마존의 소고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살이 쫄깃해 마치 고기 먹는 느낌이 난답니다. 드디어 파이체 구이 완성입니다.
1: 이 아마존 자연 속에서 갓 잡은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 소금장만 했거든요. 이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 맛은 제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1: 이걸 눈 감고서 누군가를 준 다음에 무슨 고기인가 맞춰봐 하면은

0: 닭고기라고 할 것 같아요. 나는. 빠이셔를 보니까 이 꼬리질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 요쪽이 약간 좀 육질이 더 쫀득쫀득할 거야. 나.
1: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0: 너무 맛있어. 이게 뭔지 알아야겠어요. 이게
2: 콜라겐이 잔뜩 든 닭발 같아요. 지금 여기에 기름기가 쫙 몰려 있어요. 입에서 화르르 녹네. 너무 맛있어요.
1: 한 접시를 정말 순식간에 뚝딱 해치웠습니다. 로베르토 씨 부부 역시 숲에서 살던 아마존 원주민입니다.
0: 근데 배터리가 우대 그렇게 시간 남아라도 에스포소 데스베 미라 como casa de paisa seguro con mucha fe.
3: Yo cuando le conocí a mi esposo venía en su cano a traernos ricos pescados. Entonces yo me enamoré con él, mirando que trae puesto
4: mis pescados.
0: Ahí está, ahí
4: acá con tu paisa.
3: Sí,
4: Patricia, mi amor.
3: Sí. Ah.
0: Vivir esa zona en nuestra comunidad me da mucha felicidad. Mucha tranquilidad.
3: Vivir en esta zona como ser nativos, por así pescar de nuestra selva, es vivir. Vivir alegres es nuestra naturaleza de cada uno.
4: No podemos abandonar este lugar porque es mucho más lindo.
0: Eso.
4: Pues yo le quiero a mi mujer.
1: Nocturno 않은 아마존의 삶. 그래도 부부는 여기에서 사는 것이 그들 삶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이들에게 아마존은 단순한 고향.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아마존은 원주민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 아마존이라고 하죠. 아마존 지류인 모몽강은 강폭이 좁고 수면이 비교적 잔잔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동하며 동식물을 관찰하기에 좋습니다.
5: 나무숲 위를 잘 보시면요.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가만히 눈과 귀를 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 위로 드리워진 울창한 나무들, 그 사이를 오가는 원숭이.
6: 멋있어, 원숭이.
1: 이 녀석은 정글의 고개사라 불리는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숭인데요. 나무 사이를 훌쩍 잘 옮겨다녀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로 알려진 피그미 마모셋. 나무 수액을 먹고 산다고 하네요. 배 위에 가만히 누워 오감을 열어봅니다. 햇빛과 바람, 새소리와 나무 냄새. 지금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시간도 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7: 들어올라!
1: 그러다 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아마존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8: ¿Qué tal? ¿Cómo te sientes nadar en Amazon, río en Amazonas?
9: Muy lindo, muy lindo.
8: Lindo. No, ¿no hay piraña?
9: No hay piraña. No
10: las hemos comido. Vemos pirañas y cocodrilo.
8: Ay, piraña가 안 오는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1: 정말 용감한 여행객들입니다.
8: Que tenga un buen tiempo. Chao, chao.
1: 아마존 강에서 수영이라니 평생 잊지 못할

0: 기억이 되겠네요. 잠시 후 선물 같은 풍경 하나를 만났습니다. 강줄기 하나를 지날 때마다 아마존은 조금씩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저 너머엔 또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1: 지금 뭐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올라! 또 다른 아마존 낚시꾼입니다.
2: como te llamas usted?
3: Aníbal.
2: Aníbal. ¿Y qué estás pescando?
3: Piraña.
2: Piraña?
3: Vamos a pescar piraña ahora.
2: Piraña 낚시하고 있다는데요?
4: ¿Te puedo ayudar?
3: Sí, sí. Sí.
4: Sí.
3: Ahí está.
2: 어? 와, 이거
5: ¿Qué?
3: Pellejo de pollo. El pellejo de pollo le atrae por la grasa.
2: 첫 피라냐 낚시인데. 이렇게 잡는데? 이게 뻘게 잡고 돼?
3: 네, para llamarle a las piranhas.
2: 아, 이거를, 이 피라냐를 부르는 용도.
3: 와, 피라냐, 피라냐.
2: 오, 와, 이게 잡히게 잡히네. 와, 톱니다, 톱니, 톱니.
5: Cuando yo me baño adentro,
3: no, mientras que no tengas una rotura o estás sangrando, no te ataque.
2: Ah, si ya está nadando y tal vez me has algo ya me ha pasado una picadura y está sangrando ya me ataca.
3: Ahí sí te siguen por la sangre, ahí sí te dan de color.
2: 그래도 굉장히 무섭네요.
0: 그 무서운 피라냐를 직접 낚다니요. 아마존에서 피라냐 낚시는 아주 흔합니다. 작은 낚싯대와 미끼만 있으면 누구라도 낚을 수 있습니다.
2: Podemos pescar uno de ellos?
4: Hoy es nuestro día.
2: 여기.
6: 오!
2: 오! 야, 꼬리에 딱 걸렸어요. 이거는 낚시 기술 전문 같은데.
4: Eso parece 9 a 10.
0: 뭐든 요령이 필요한 법이죠. 안재발 씨의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요령 있게. 자, 저도 한 마리 성공입니다.
2: 오!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잡혔어.
0: 처음이 어렵지. 한번 요령이 생기니 그 다음부턴 척척. 두 시간 난 짓 안지발 씨와 꽤 많은 피라냐를 잡았습니다.
2: 야야야야야! 어, 싱싱한 거 잡았어. 아, 싱싱해. 이거 보세요, 이거. 아.
0: 피라냐 낚시 아마존에서 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경험입니다. 안지발 씨와 함께 그가 사는 마을로 향합니다. 아마존 유역에 자리한 강변 마을입니다.
2: 어, 아, 신이 아니면 아니 아구아. 아이.
0: 지금은 우기라 비가 오면 이렇게 마을이 잠깁니다.
2: 오, 시원하다.
0: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잠기는 물의 높이로 계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기가 끝나가는 시즌. 마을의 아이들은 마지막 우기를 신나게 즐기는 중입니다. 안지발 씨가 사는 마을은 선착장에서도 꽤 들어가는 숲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파티마 마을은 약 60가구, 주민 3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우기를 대비해 집은 바닥을 땅에 띄어 지었네요. 마을의 집들은 다 비슷합니다. 마치 2층으로 올라가듯이 바닥이 꽤 높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방은 따로 있지만 보통 식구가 다 같이 거실에서 생활합니다.
2: 아, 여기 따님 방이라든지 다른 방보다는

0: 그래도 정리정돈이 잘 돼.
1: 잡아온 피라나로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크기가 작아 손질이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칼집을 넣어 통째로 구워 먹습니다. 바나나와 피라냐 모두 아마존에서 온 것들이네요. 여기엔 제가 잡은 피라냐도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2: ¿Dónde está princesa? ¿Dónde está piraña? Sí. ¿Come todos los días, no? A veces, de vez en cuando.
1: 아마존에 와서 처음 먹어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피라냐는 또 어떤 맛일까요?
2: 피라냐를 처음 먹었는데 약간 갈치 먹는 것 같아요. 소 많이 없는 갈치. 기름에서 튀겨주는지 뼈까지 있냐고 또또또또 다 씹혀집니다.
3: 그리고
1: 우리에겐 무서운 물고기지만 아마존에서 피라냐는 일상적인 식재료입니다.
3: Hoy cuando yo entro aquí al profundo del río, pensaba que no vivía nadie. Pero me sorprendió porque hay un pueblo.
4: No parece porque está lejos de la orilla. Pero el pueblo sí está. Santa María de Fátima, dos cosas dedica, lo que es la agricultura y la pesca. Plátano, ¿por qué no sembramos? Porque tiene el agua y todo esto lo lleva. La mayoría son patatas, le llamamos.
3: 바탈.
1: 모든 건 숲에서 얻는다는 아마존의 삶. 또 무엇을 숲에서 가져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안니발 씨는 근처에서 농사도 짓는다는데요.
5: Solo para comer, ¿nunca?
4: Solo para comer, para hacer masato.
5: Masato. 이 맛이 궁금해지는데. 와, 세냐, 이거 아기 있었을 때래노?
1: 어떤 건 숲에서 열리는 것을 그냥 얻기도 하지만 이렇게 육하 같은 것은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사바가 육가인데 아마존에서는 주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이거 뽑다가 환기증 와서 쓰러질 뻔했어요 지금.
1: 육가는 전분 함량이 높은 열대 지역의 구황작물입니다. 호기롭게 들어봤는데 안 되겠네요.
5: 30kg 넘는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무겁거든요.
1: 체구는 작아도 힘은 장사시네요. 육가를 한가득이고 향한 곳은 이웃 마을의 한 집.
5: 올라 올라. 오 야야. 가시 메갈.
1: 여긴 어디죠?
4: Se te voy a presentar mi hermana. Ella va a ser la masatera.
5: Hola, qué tal? Buenas tardes. Mucho gusto, mi nombre es John. Su cocina es muy bonita.
6: Gracias.
5: 바로 그냥 옆에만 보면 바로 정글이야, 정글. 와.
1: 집 바로 옆은 아마존 숲. 저라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한데요.
5: En la noche te había pasado una cosa aquí?
6: Sí, ahí.
5: ¿Ahí?
6: Sí.
5: ¿Alguna vez había atrapado?
6: No, no lo quiero atrapar.
5: No?
6: No.
5: No? Porque es grande?
6: Sí.
1: 오늘은 육가로 마사토를 만들 예정인데요. 우선 육가를 뜨거운 물에 삶아 익혀야 합니다. 잘 익은 고구마 같죠?
4: 야야.
5: 아, 요하고.
4: 요하고.
5: 아시.
4: 알마사토 es para hacerle. El que le hace tiene que estar radiando.
5: Ya sí, está volviendo fermentando.
1: 화를 내라는 건 힘을 줘서 고루 잘 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4: Ahora va a comenzar.

0: sea más cagar.
1: ¿Hacemos que más mastica?
2: Sí, vamos a tener que masticarlo.
3: Hasta que vuelve.
4: 지금부터가 좀 특이한데요. 빻은 육가를 입에 넣고 침과 함께 입안에서 반죽합니다. 저는 이거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외지인이 웃기고 재밌나 봅니다. 우리가 명절에 모여 만두를 빚는 것처럼 마사토도 온 가족이 같이 만듭니다. 침과 섞여 걸쭉해진 육하는 이렇게 다시 그릇에 뱉어내는데요. 왜 이러는 거죠?
0: 5 mordes con se dice 5 mascar.
2: Después que está ya está preparado. Luego lo vaciamos en un balde para dejarlo proceder 2 días.
4: 침안의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분해해 발효를 돕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마존 원주민의 전통 음료 마사토가 됩니다.
3: 너나인 코리아노 세야마 건베. 건베 이스 살루.
2: 건베.
3: 아, 에서 건베. 자, 건베.
2: 건베.
3: 건베. 건베. 건베.
4: 귀한 음료를 대접 받습니다. 맛은 시큼 털털합니다.
3: 이거 그냥 요구르트.
5: 벌써 저만큼.
3: 이거 그냥 요구르트 맛인데? 빠르지, 요구르트.
4: 마사토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3: 아, 마사토를 만들 때 온 가족이 모여서 이것도 진짜 씻고 뱉고 하면서 없던 유대 관계도 막 생길 것 같아요. 파라 우닐라 파밀리아.
0: 사루.
4: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숲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들에게 고향이자 가족, 그리고 자신을 만든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0: Hola.
1: Iosa Hanguk Yeni Pansong Demida.
2: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3: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범입니다.
4: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3: 약간 600점은 돼요.
2: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3: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 보물 참고다, 여기.

0: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에게 이유식도 그냥 시판 덮밥 소스 같은 거 부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이기도 하고.
1: 준비가 안 된 채 홀로 아기를 낳고 빠듯한 생계 속에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집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걱정과 자책 속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아기를 안고 함께 우는 것뿐입니다. Save the Children이 위기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습니다. 이유식은 잘 먹고 있는지, 검진은 잘 받고 있는지.

0: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 이유식, 의료적인 부분 지켜보고 도와드렸습니다.
1: Save the Children이 전하는 주 5회 7기의 이유식은 홀로 버티는 양육과정에 큰 위로가 됩니다. 따뜻한 이유식 안부로 엄마와 아기의 오늘을 지켜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Z.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목 파주로 향합니다. 활기찬 도심에서 출발하는 특별한 여정.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한 달에 두 번 조금 특별한 열차로 변신한답니다. 서울역을 출발해 개성으로 가는 마지막 역, 도라산역까지 달리는 열차가 6년여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답니다.
1: 자, 지금 줄 서신 분들은 이쪽에, 뒷번호 이쪽에 있습니다.
0: 열차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을 뒤로하고 경계의 땅으로 달려갑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한반도의 현실을 마주하는 길.
2: Yeah, I've heard about it in America, but it's it will be a cool experience actually. So.
0: 종착역이 아닌 출발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개성까지 기찻길로 17km. 한때는 수많은 사람이 개성공단을 오가던 육로. 하지만 지금은 모두 굳게 닫혔습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녘땅.
3: 북한 사람 찾아봐.
4: 인정아, 여 와봐, 여 와봐, 여 와봐, 여 와봐. 아, 이대로 봐봐, 이대로. 아. 이대로 저 사람들이 모여있어, 저기. 그치? 아. 그치? 모여있지? 아. 모여있지?
5: 어.
4: 어.
6: 대가족이시네요.
5: 네.
6: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7: 그치? 저희 엄마, 아버지는 함경도에서 오셨고, 돌아가시 전까지 굉장히 통일을 원하셨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좀 생각나죠.
8: 서로 이렇게 보이는 데서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좀 마음이 씁쓸하죠.
0: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 강폭은 겨우 2km 남짓. 가장 가까운 곳은 불과 460m 거리. 눈앞에 두고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목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섭니다. 지도에도 잘 드러나지 않은 마을이 있는데요.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이름마저 조금 특별해 보이는 곳.
6: 마을 이름이 왜 통일촌인가요?
9: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그 1973년도에 80대들을 그 마을을 만들어 갖고 통일촌, 그 통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산 꼭대기에다가 다 집을 지은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어떻게 보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더 잘 살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선전 마을.
0: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마을이 생겨난 데에는 분단이라는 시대의 아픔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긴장은 여전히 일상 속에 남아있는데요.
9: 저기 저 기동동이 그 이제 북한 마을이에요. 거기. 저 태극기 있는 데는 우리 대동동 마을이에요.
0: 북한 인공기와 우리 태극기가

0: 나란히 펄럭입니다.
1: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마을이 조성된 마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1년에 두 번씩 사격 훈련도 오고 남자들은 여 상황이 좀 이상하면은 여기 우리 마을 무기고가 있어갖고 총 오고 실탄 받아갖고 이제 빵가에 가서 다 근무 쓰고
0: 전쟁의 상처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일궈 황량했던 들녘에 풍요가 뿌리 내렸습니다. 전쟁이 나기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마을. 그 세월을 지켜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2: 6.25 나는 날, 그때가 50년도 6월 25일인데 일요일이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양 못다리 이고 양 전부 일로 오는 거야. 이제 피난 오는 거지. 피난도 못 가고 우리 나이가 어리고 우리 어머니 여자들 다 있어갖고 여기 폭격도 하고 막 그냥 하고 그거 날짜는 내 잊어버렸는데 여기 낙하산 부대가 내렸다고 이분들 이 마정에 비행기 하늘이 까맣겠던 거야. 미군 비행기들이 그냥 폭격하고 그냥 그리고 참 그냥 꼼짝 못하고 해놓고 내 낙하산 부대가 내린 거야. 그래서 밥 먹다가 이렇게 그냥 딱 기름 기름성성까 이제 전부 이제 밥 먹다 일어났는데 그때 한 발이 들어와서 안고 애 안고 있는데 한 발이 그냥 둘을 다 뚫고 그래서 죽었고 그때 내 동생이 둘이 죽었어.
0: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가슴 깊이 남았겠죠. 그 모진 세월을 딛고 상처 입은 땅에도 삶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를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파주의 젖줄 임진강. 북녘에서 시작해 서해로 흘러가는 강줄기에는 물길을 삶의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접경의 강. 철책선 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식 허가를 받은 어부뿐이랍니다.
1: 장어, 쏘가리, 빠가, 복. 뭐 별거 다 잡혀.
0: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서 철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강을 오간답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임진강의 진객 황복.
3: 아니, 얘는 뭐예요?
1: 강준치.
3: 강준치?
1: 그 썩어둔 준치라는 게 그거예요.
3: 오, 나갔어.
0: 사람의 발길이 드문 만큼 임진강은 귀한 생명을 품었답니다.
1: 한복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거 맛있고 이게 옛날부터 사람 도끼를 빼낸다는 거예요. 사람 내장에 들은 복을 빼낸다는 거예요. 이게.
0: 한때는 말린 황복으로 공놀이를 할 만큼 흔했다지만 지금은 귀한 대접 받는답니다. 풍요로운 보물 창고가 되어주지만 최전방 접경의 강에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조업 구역 대부분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걸쳐 있다 보니 어부들은 군의 통제를 따라야만 한답니다. 조금 더 큰 배, 조금 더 빠른 배를 타고 싶어도 혹시 모를 월복을 막기 위해 배의 크기와 속도까지 엄격한 제약을 받는답니다.
1: 안 터느냐고.
4: 물이 쎄가지고. 못 턴다고. 쎄 타고 못 틀어.
1: 못 들으면 나 배 담그러면 돼.

0: 내까지 털어.
1: 진당에는 어부가 몇 명 정도 계신 거예요?
0: 여기 한 거의 89명이 걸뭐예요.
1: 89명?
0: 어. 여기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 많아.
2: 사람들 발길을 막아선 통제가 오히려 임진강의 청정한 자연과 어족을 지켜내는 울타리가 된 셈이죠.
0: 적장에는 연천이고 입장에는 파주고 강은 반은 연천 반은
1: 그럼 여기도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겠네요.
0: 아무나 민통선에는 못 들어와. 여기 뱃사람에는 못 들어와.
2: 사람에겐 금단의 땅이지만 자연은 그 경계를 허물며 흘러갑니다. 강을 따라 이어진 삶의 풍경. 갓 잡은 생선을 싣고 어부가 길을 재촉합니다.
3: 이게 진짜 복이에요?
0: 진짜 복 잡은 거예요. 밥 줘야 되는 사람이 여기다 돈 많은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다 주더라고.
3: 복 받으시라고?
2: 임진강에서 어부들이 잡은 고기는 인근 매운탕집으로 팔려나가기에 시중에 판매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4: 어서오세요.
0: 아, 그건 나한테 저걸 때.
4: 예.
0: 그거만.
4: 그거만. 이거 많이 잡혔어요?
0: 고기
4: 많이 잡혔나봐.
0: 아이고, 이게 시간 나갔다.
1: 아, 근데 이분들은 누구세요?
4: 우리 배가지고 고기 잡는 아저씨예요.
2: 임진강 어부였던 남편이 먼저 떠나고 대신 물고기를 잡아다 준 인연.
1: 그러면은 30년을 계속 같이 두신 거예요?
4: 네.
1: 네, 이거?
4: 네.
1: 가족 같으시겠어요?
4: 가족
0: 고기를 그냥 30년을 잡아다 대줬는데 배는 이 집 배고 아줌마는 내가 잡아다 줘 장사해서 좋고 나는 또 여기다 팔아도 좋고 그게 삼고삼교 사는 거예요.
5: 이거는 5월 한 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 아, 이 고거가요?
5: 네. 딱 5월 한 달밖에 안 나와요.
2: 살점이 워낙 쫀득해 흐려먹어도 좋고 탕으로 끓이면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랍니다. 강이 내어준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들, 귀한 생선들로 수조가 채워졌습니다.
5: 아저씨 새벽같이 나가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또 많이 잡아오세요. 가세요 아저씨.
2: 새벽부터 강을 누빈 어부는 내일도 만선의 기쁨 안고 돌아올 테죠. 낚시를 즐기던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끓여 먹다 식당까지 차리게 됐답니다.
6: 88년에 왔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1: 40년 가까이 됐네요.
6: 38년? 그렇게 됐죠?
1: 따님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6: 딸 셋이에요.
1: 따님 세 분?
6: 네.
1: 어디 계세요?
6: 여기 둘째 있고 주방에 큰애랑 막내 주방.
1: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여기 막내.
1: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2: 힘에 부친다는 엄마를 위해서 도시로 떠났던 세 딸이 의기투합해 고향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다시 뭉친 지 어느덧 9년.
1: 이건 그럼 매운탕 거리를 손질하시는 거예요?
6: 네, 맞아요. 손질 하나로 장내 비린내가 없어져요. 처음에 이게 잡을 때 소리 지었어요. 불쌍하다고. 엄마한테. 엄마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데 찾아내니까도 하게 되더라고요.
2: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나지 않는 비법은 바로 이 손질에 있답니다.
6: 이제 완벽해, 엄마?
8: 완벽하게 잘해야 하잖아.
6: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잘해.

0: 빨간살은 이렇게 무지개 빛이 나요. 싱싱하죠.
1: 매운탕 맛의 비결은 특별할 게 없다죠. 국산 재료에 양념이 조화를 이루어서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맛을 내고 거기에 강에서 막 건져 올린 싱싱한 생선을 넣으면 끝. 싱싱함이 곧 맛의 비결이랍니다. 참기를 넣은 잡어 매운탕.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참기의 귀딱지 안에는 노란 장이 가득 차 있어 녹진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2: 다른 남도
0: 수제비도 다 익었기 때문에 수제비 먼저 드세요.
1: 임진강이 길러낸 맛에는 오랜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맛에 수십 년 단골들이 찾아오는 거겠죠.
2: 여기에서는 흙냄새가 전혀 좀 안 나요. 양념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또 좀 육수가 좀 특이한 진한 맛이 좀 있어서 그 맛에 항상 이끌려서 오고 있습니다.
1: 고소하고 깔끔한 맛에 자꾸 찾게 된답니다.
3: 바닷가라 살아서 맹물 고기를 좋아 안 하는데 맛 괜찮은.
4: 이거 직접 잡아서 하시는 거니까 믿을 만하네.
1: 강이 흘러온 시간만큼 그 곁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도 깊어져 갑니다.
5: 이 많은 땅들이 호탄 지뢰밭이 됐어요. 85 이럴 때에는 식물이 570종 정도 됩니다.
6: 이런 자연들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더 좋지 않을까요?
7: 승덤을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뒤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9: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8: DB라면 됩니다.
10: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8: 됩니다.
1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8: 됩니다.
1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8: 되고요.
13: 지병이 있어도?
8: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3: 수술비도 된다고요?
8: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8: 됩니다.
13: 진단비도요?
8: 되고요.
13: 병원 통원비도?
8: 네, 됩니다.
1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3: 입원 첫날부터?
8: 됩니다.
15: 1인실에 입원해도?
8: 됩니다.
1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8: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8: 돼요.
1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8: 되죠.
11: 디스크로 수술해도?
8: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8: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덤을류씨 포트메뉴 원형 대접쇼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8: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0: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머리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라인 나우 라이트앤조이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라이트앤조이 오뚜기.
1: 책 속에 보물이 있는 거지. 어? 백지수편에? 아, 이 돈 때문에 참 내가

0: 자, 오늘은 파주에 왔습니다. 파주. 출판단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1: 맞아요. 네. 그곳에 이제 출판사 건물들이 네네. 있는데. 책보자, 요런 쪽이 아닐까. 조각상.
0: 조각상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늘 백만장자 분을. 분이 혹시 약간 이런 느낌? 굉장히 강렬합니다. 안으로 한번 가보죠.
1: 네. 네.

0: 뷰가 네. 장난이 아니네요.
1: 아니 근데 이 공간이 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 공간인데
0: 그죠? 뭔가 낯익죠?
1: 여기가 많이 본 느낌인데
0: 어?
1: 여기 이 백만장자분이
0: 이분인 것 같아요.
1: 이분인 제가. 것 같아요. 이분이 이게 저 조각상의 밖에도 있고 이 느낌이
2: 반갑습니다. 장원 씨
0: 어?

0: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예.
2: 그것도 그림 보러 오셨어요?
1: 아, 그림 보러 왔냐고요?
0: 우리 저 대표님 찾으러 왔습니다.
2: 아, 네.
0: 예, 예, 예.
2: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0: 네, 네, 네. 네, 네. 네.
3: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오늘의 이제 백만장자 정식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출판사 55년 동안에 많은 책을 출판한 안정만이고 또 그림도 한 30여 년 동안 많이 컬렉션을 한 그 안정만입니다.
3: 안정만 회장님인가요, 대표님이?
4: 저 회장입니다, 회장.
3: 안정만 회장님. 네.
4: 55년 동안 책 만들고 그림을 30년 동안 모아온 책 부자이자 그림 부자입니다. 150억 정도. 늦도록 주면 돼요. 문화예술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3: 여기가 이제 출판 도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파주 출판단지인데.
4: 네, 네, 네.
3: 여기가 이제 뭐 하는 곳이죠?
4: 우리가 제1호 길리를 만들었습니다. 출판단지.
3: 예.
1: 근데 회장님, 여기가 좀 낯이 익어서 저희가 어디서 봤더라 막 생각했거든요.
4: 여기는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3: 맞습니다.
4: 영화 촬영 장소입니다.
3: 맞습니다. 여기 더 글로리.
4: 더 글로리, 더 글로리. 맞아요.
3: 저기 우리 이도연 배우님의 집이었죠, 여기가. 송혜교 씨가.
4: 송혜교.
3: 네.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 얘기하고.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우와. 그 집이었네요.
4: 맞습니다.
3: 예.
4: 네, 네, 네.
3: 여기가 몇 평 정도 될까요?
4: 이게 한 600평 정도 됩니다.
3: 600평.
4: 네, 네.
1: 아, 여기가 600평이에요?
4: 네, 네. 네.
3: 여기 건축비도 꽤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4: 조금은 들었죠.
3: 예. 네. 조금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요 조각상.
4: 네.
3: 어떤 시그니처인가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4: 아, 이게 이제, 이게 순정남인데.
3: 네.
4: 저도 똑같은 순정남입니다. 왜냐하면 책과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고 수집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3: 순정남
4: 같습니다.
3: 순정남. 네.
4: 순정남.
3: 예.
4: 그럼 그림 있는 전시로 자리를 옮길까요?
3: 아, 예, 예, 예. 예. 이쪽에 보니까 이제 네. 그림들이
1: 네, 진짜 네. 많네요.
3: 범상치 않습니다.
4: 네,
3: 여기부터는.
4: 그렇죠. 네, 네.
3: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그림들이?
4: 네, 네.
1: 그림마다 책이 보여요, 회장님.
4: 책 있죠.
1: 네.
4: 출판사를 하니까
1: 네.
4: 책을 그리는 작가를 각각 했어요. 외국 작가도 국내 작가도 그렇고.
3: 저는 이 아주 입체적으로.
4: 저기 패트릭 휘즈라고 미국 작가입니다.
3: 이런 그림 너무 멋집니다.
4: 네, 네.
1: 진짜 멋지죠.
4: 책으로 이렇게 해서
3: 예, 예.
4: 만들었죠.
3: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4: 글쎄. 뭐 좀 좋습니다.
3: 네.
1: 근데 확실히 딱 컨셉이 있어서 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4: 아유, 고맙습니다.
3: 여기도 이것도 책으로
4: 만든 건데
3: 예.
4: 우리 장훈 씨 이 그림이
3: 네.
4: 누구의 사진인지 알고 기억나세요?

0: 둘, 셋, 넷, 다, 여, 일.
1: 그 기억나? 어, 우리.
2: 저는.
0: 아, 이거 BTS.
2: 네.
1: 어, 맞아, 맞아.
0: 그죠?
2: 재밌네요.
1: 레이던지 작가, 1호 작가입니다.
0: 아하, 예.
1: 그래서 우리 일기에서 우리가 배출한 작가입니다. 작가 공방에 갔다가 아우 내가 안 됐더라고. 왜냐면 아주 작업실이 열악해요.
0: 네, 예.
1: 그래서 아 내가 이걸 지어서 그 작가를 위해서 후원을 해야겠다.
0: 예. 지금까지 후원한 작가님 몇 명이나?
1: 한 200여 명 된 것 같습니다.
0: 200여 명. 예.
2: 와.
1: 거기 나온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진주라는 작가가 있어요.
0: 예.
1: 그분은 우리 1호 작가인데 카스 대학 지금 현재 교수로 와 있어요.
2: 아.

0: 아이고. 아,
1: 안녕하세요.
2: 아유, 일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게 작품이 막 그 사람 같아요. 막 뭐가 저 고기를 막 싱싱한 고기가 막 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더운다가 더운데 참 건강 많이 챙기시고 근데 젊었을 때 많이 그려놔야 돼. 작가는 작품이 많아야 돼.
3: 아, 이번에 신인 작가 공모전에 저희 선정한 작가 중에서 가장 신인 나이가 어린 작가님 두 명을 이제 이쪽 연예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2: 올해.
3: 올해로 하신 거고 이거는 자개.
4: 그분들이 신인 때 네. 이제 구매를 했던 그림은 네. 지금은 만약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면 네. 만약에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다면 네, 네, 네. 그림값이 굉장히 올랐겠죠.
2: 아, 물론 이제 뭐 전혀 안 올라가 볼 수가 없어요. 네.
5: 올라가 아, 올라가죠. 올랐겠죠. 많이.
2: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떻게 하네. 올른 작가가 있죠.
4: 예.
2: 처음에 구매한 작품 가격보다도 10배 이상 오른 것도 있다. 그런데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림을 반드시 팔고 사고 하는 목적으로 그 그림을 구한 게 아니고 그림을 삼으로서 작가한테 도와주는 거고 그런 일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5: 근데 회장님 그러면 30년 동안 이제 그림 수집을 또 하셨으면 되게 유명한 좀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을 것 같은데.
2: 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5: 그렇죠.
4: 여기가 수장고인가요?
2: 아, 맞습니다.
5: 비밀번호로.
4: 아, 확실히 여기 이제 좀 비싼 그런 그림들이 많으니까 조금 여기는 좀 주의를 해야죠.
5: 기대됩니다.
4: 기대가 됩니다. 됩니다. 여기가 진짜 약간
5: 동물 창고다 여기.
4: 우리 드라마 보면 네. 어떤 대기업이나 정부 주요 부서나 이런 데 보면 보는
5: 비밀의 방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
4: 여기에 정말 중요한 작품들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막 보여주셔도 됩니까?
2: 아니 괜찮습니다. 특별한 분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5: 여기가 다 그림인 거예요?
2: 그렇죠. 그 그림 다 있죠.
4: 이야.
2: 저 강원 씨 한번 열어보시죠. 예, 예. 예. 그렇죠.

0: 내가 또 촉은 좋잖아요. 요걸 보고 이게 혹시 바스키아?
1: 어 맞아 바스키아
0: 맞아. 아 이게 왜냐면 바스키아 그림에 요 요게 많이 나오거든요.
1: 거의 많이 하시네요.
0: 어 이거 이거는 근데 바스키아 그림이면 이거 엄청난 가격.
1: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0: 안 나셔도 네. 제가 볼 때 이거는 최하 못해도 한
1: 뭐
0: 100억 하지 않나요?
1: 예술 피라는 것은 네. 그게 돈으로 값어치를 한 것이 아니지.
0: 그렇긴 한데.
1: 그게 밸류라는 게 다른 거니까.
2: 네. 회장님, 너무 재밌는데 다른 그림 또 보여주시면 안 돼요?
1: 네.
2: 가볼까요?
1: 네.
0: 아, 이쪽에도. 아, 그림이.
2: 와.
0: 이건 뭐 저, 워낙에 유명한 앤디 워홀.
1: 예. 뭐 그림을 많이 하시네요.
0: 아니, 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2: 잘 알죠, 유명한 거.
0: 아, 이것도.
2: 와.
0: 여기도 와, 대단한 그림들이.
1: 강훈 씨가 독서만 그 광이 아니고
0: 네네.
1: 그림도 많이 하시네요.
0: 그냥
1: 존경합니다.
0: 아닙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유명한 것만 조금 압니다.
1: 진짜 아끼는 작품이.
0: 예, 예.
2: 이보다 네, 더한 게 네, 있나요?
1: 네, 네. 안내드리겠습니다.
2: 가볼까요?
1: 네.
0: 여기 막 진짜 여기
2: 와.
0: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여기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1: 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2: 와. 네.
0: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 어, 이거.
0: 우와.
1: 책은 약 한 70만 부가 들어와 있어요.
0: 쉽게 얘기하면 물류센터네요.
1: 그래, 물류센터.
0: 예, 예, 예.

0: 그래서 네. 여기서 전국에 나갑니다.
1: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 봤어요.
2: 꼭대기까지 있네요.
1: 이야.
0: 9천 종도 철로 했으니까.
2: 9천 종이요?
1: 책 냄새가 이렇게 한꺼번에 책 냄새를 이렇게 맡은 적은 맞아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
2: 서점 같은 데 가면 네. 어렸을 때 많이 맡아봤던 냄새거든요.
0: 어, 장원 씨. 네. 한번 읽어보시죠. 아, 이 책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라책을 많이 내는 책입니다.
2: 읽어주세요. 이거 어떡해.
1: 이게 다 한 분인데. 네.
2: 이거 어떡해.
1: 제가. 네. 한국 정치론. 아, 요거. 아, 제가 한 문을 조금 읽긴 읽는데. 네.
2: 저는 한글을 읽어야겠네요, 한글. 아니, 국제법 강의. 한글.
1: 공부도 많이 하신 우리 저, 어, 아나운서가.
2: 아니, 저 한글 세대죠.
1: 아나운서가 나보다도 저 한문을 모르면.
2: 회장님이 저보고 한글 세대라고 하시잖아요.
1: 나랑 뭐 그렇게까지 네. 차이 나죠.
0: 참 옛날 나온 겁니다. 네.
1: 요거는 예전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는 네. 가격이 어. 9,500원으로 돼 있거든요.
0: 그렇죠.
1: 지금은 좀 올랐겠다.
0: 한 2만 5천
1: 원. 2만 5천 원.
2: 그러면 회장님 주로 법률서적을 많이 내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우리가 주축이 법률서적이죠. 요 책은 1년에 한 2만 5천 내지 3만 부씩 나가죠.
1: 3만 부씩 나가요. 네.
2: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에 다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0: 그렇죠. 추억이 지금 이런... 판검사 되는 분들 거의 아마 우리 회사 책까지 공부했을 거예요.
3: 1951년도부터 법률책을 출간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물권법, 민부총칙, 채권총각론 등등 법률책을 그때 굉장히 많이 냈죠. 우리가.

0: 그리고 경제학사들입니다.
1: 와, 이 두꺼운 거 봐.
0: 여기 사전들이 그 당시에는 현재 잭 비트 제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걸 봐야만 다 알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사전이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 경제학 대사전 네. 언제 만들어진 책인가요?
0: 이게 1964년인가 그럴 겁니다. 내 기억으로는.
1: 64년.
3: 경제학 대사전, 경영학 대사전, 유교학 대사전, 정치학 대사전 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2: 또 두께가.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사발면 위에 올리면 안 됩니다.
1: 아, 무너지죠. 사발면.
2: 사발면 무너져요.
1: 맞아.
2: 이거.
1: 예. 이건 안 돼요.
2: 지금 이 대사전 같은 경우에는 한 권에 얼마 정도 가격할까요?
0: 지금은요, 이게 한 18만 원 가는데.
2: 18만 원. 어,
0: 와. 그 당시 5천 원에 5천 원.
2: 아.
0: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도 지금 18만 원 가치가 돼 있던
1: 책. 네. 네.
0: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제 많이 나가졌기 때문에 관절 4번 집사 원래 사옥이 네. 생겨진 거예요.
3: 경제학 대사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엄청 나갔어요. 막 뺏어내려 버렸다고. 거기서 돈을 벌으신 거예요. 아, 효자 노릇했지, 완전히.
2: 책 백만장자이자 그림 백만장자이신 우리 회장님은 과연 백지수표에 얼마나 쓰셨을지 백지수표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네.
0: 제 백지수표입니다. 예.
2: 자, 110환 처음 보는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0: 아, 이거는요, 1953년에 네네. 우리 선친께서 아버지께서 네. 첫사랑이라는 책을 처음 출판했어요.
2: 네.
0: 그때 그 책값이 110환입니다.
2: 아.
0: 그 110환이 나를 그 책의 백만장자로 만들어준 네. 동기가 됐습니다.
2: 네.
0: 네.
2: 선대 회장님께서 한국전쟁 중에 출판사를 차리셨다고요?
0: 아버님은 일제시대 전주사업 나오셨어요.
2: 예.
0: 그 교편상을 한 9년 하셨습니다. 그때 유교가 막 나가지고 다 부산으로 피난다 모였었대요. 교편상을 하시다 보니까 아, 책의 중요성을 알고서
3: 아, 내가 여기서 학교 선생을 관두고 출판사를 해야겠다. 교편사를 하면서 받은 수입 같은 거 있는 거 다 모아서 그렇게 해서 출판을 맺은 거예요.

0: 어릴 때부터 아버님 덕분에 책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책을 네. 좋아하셨나요?
1: 뭐 좋아했다고 보라도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냥 아버지가 건강이 막 안 좋고 그러시니까 출판사에 나와서 편집 보고 다 일을 그렇게 했어요, 같이. 대학 졸업하기 전에도. 네.
2: 대학 때 전공은 어떤?
1: 연대 상대 응용통계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학을 가서 선진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싶고 네. 그런 꿈도 있었는데 아버지 밑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았어요.
3: 1972년도부터 일했어요. 책을 묶었어요. 창고에 처음 가서 묶고 심부름하고 뭐 또 제작한데 떼어다니면서 탁 하고 막 그냥 여러 사람 막 면박도 주시고 너 이거 해와라. 저 양반 정말 진짜 우리 아버지인가? 할 정도로 그때만 해도

그걸 존경하고. 네. 첫사랑 74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아버님이 네. 창업해서 네, 네. 그 10년 안에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귀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여기 되게 이게, 아기자기한 책이
1: 아주
0: 있네요.
1: 또 귀여운 책들이.
2: 이게 최고 혼혈한 책입니다.
0: 네.
2: 이것도 책 나온 지가 1953년인가 나온 예. 책인데. 장호 씨 한번 읽어보세요.
1: 예, 예, 예.
2: 어? 여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어요. 보시고.
1: 네. 진짜 너무 이게 왜냐면 오래된 책이라서 혹시 찢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기 한자가 엄청 많아요.
0: 자, 상당히 많네요.
1: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뭐 요런
2: 네.
1: 예.
2: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예. 아이고 좋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아마 문고판으로 이렇게 나왔나 봐요.
2: 네, 그렇죠.
1: 그죠?
2: 그때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
1: 예,
2: 나왔어요.
1: 예, 예. 네.
0: 되게 예뻐요, 이게 책이.
1: 경사를 만드신 초대 대표님이 이게 쓰신
2: 편지입니다. 네.
1: 네.
2: 그 한번 읽어 주시죠, 한번.
3: 세상의 더러움에 젖지 않는 소년 소녀 시절이야말로 그들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이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라 믿습니다.
4: 과연 소년 소녀를 위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진실로 소년 소녀를 위한 양서 출판이 멸종되다시피 한 이 불모지대에 본사는 감히 쟁기를 들고 나와 몇이랑의 밭을 일구어 보려는 조그마한 성의에서 코스모스 문고를 시작했습니다.
1: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쪽에 액자 걸려져 있는데 출판 보국.
2: 네, 네.
1: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네. 좋은 양서를 통해서
0: 네.
2: 정말 사회 한 곳에 밝혀지게 하는 거고
1: 네.
2: 저는 죽을 때까지 또 내 자손 대대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도입니다.
1: 예.
5: 인재를 키우고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책임은 우리가 항상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만듭니다.

0: 저희 출간된 게 20권 중에 반도 안 된 건가요?
1: 네, 몇 번이나.
0: 다들 주문합시다.
2: 서울대 교수님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을 출판하셨을 텐데 가장 좀 자랑할 만한 책.
1: 헌법의 허연 교수라고 있어요. 네. 그분은 하빌리타천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경희대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도 오실래? 책을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니까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계기가 돼서 오늘 한국 헌법론을 냈어요. 지금도 헌법의 바이블입니다. 예. 그리고 그 경제학원론.
0: 경제학원론.
1: 그 책은 고시실 때는 1년에 5만 권이 나갔어요. 부전히 다녔어요. 난 뭐 요새도 뭐 새벽 4시 반 일어나지만 일찍 일어나서 훌륭한 교수님들 발굴해서 필자로 하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0: 출판사가 가장 잘 됐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1: 그때 한참 고시가 있을 때 모르니까 뭐 내년 한 150억 정도 그리고 최근 한 100만 부 정도가 저희가 팔았어요. 그 좋은 책만 내면 많이 나갈 테니까 화이라고 봐야죠. 예.
2: 기뻤죠. 내 자식이 탄탄 같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0: 회장님께서 파주에 출판 도시를 설계한 사람 중에 한 분이시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네, 네.
1: 그때 젊은 출판인데 나도 그 40대에 있으니까 당시에는 돈결이 비슷하게 한 겁니다. 영국의 헤이언와이라는 책의 마을이 있어요. 네. 전부 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요. 그걸 보러. 네.

0: 그래서 그 해외날가 딱 보고 나서 우리들이 야 우리도 저게 국가사회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 출판도시라는 거 그것이 문화적 컨셉이 대단하냐. 네.
1: 여기가 총 몇 평인가요? 출판도시가?
0: 48만 평입니다.
1: 48만 평. 네. 야, 1980년대 파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텐데. 네.
0: 파주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38전 바로 가까워가지고 전쟁 터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허벌판이죠. 허벌판이 비가 오면 푹 빠져가지고 장화를 신고 될 정도로 그런 아주 열악한 땅이었어요. 거기가 360개 출판사에 모여서 거의 한 66억 정도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35년 전을 생각하면 여기 뭐 아주 아무것도 없을 텐데 꼭 이게 잘 돼서 국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 출판단지를 건설해왔습니다.

아, 여긴 바로 우리 코너입니다. 우리 부사 코너인데, 우리 단지가 기증한 책이에요. 이 좋은 책들을 보고, 이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예, 오늘날의 출판단지를 조성한 겁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네.

0: 저 우리 손자예요.
1: 아 예. 예.
2: 오, 롱찬 친구가 있네요, 아주.
1: 아이고, 어, 집에도 아이고. 집에도 그림이 많네요.
2: 작품마다 다 그 작가 이름 옆에 그렇죠. 써붙여놓은 덱은 처음이에요.
0: 어, 이건 왜냐면 그래야 손님이 볼 때 아 이게 누구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0: 거실에도 작품이 많은데요, 회장님?
1: 그렇죠.
2: 아이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3: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사모님이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3: 오, 정말 크시군요.
2: 사모님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우리 집사람은 그 참 출판단지 게다 출판사도 참 안 되는 걸 끌어왔잖아요.
2: 네네.
1: 힘과 용기를 거둬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분으로서 내가
2: 아니 우리 저 사모님께서 네. 직접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저는 항상 아니, 남편이 저 몰래 그림을 사 모아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던 아내 유연옥입니다.
2: 아니 근데 그림을 진짜 사모님 몰래 이렇게 다 사 모아신 거예요?
1: 몰래라기보다도 네. 이런 사람은 꼼꼼하거든요. 이게 다 재보고 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2: 네.
1: 답답하지 우리는 그게 막 딱 컨셉이 좋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으니까.
3: 그게 몰래 아니에요?
1: 네?
3: 아니 제가 이렇게 할까 봐 그냥 몰래 하는 거죠 뭐.
2: 우리 사모님한테 회장님은 어떤 남편이세요?

0: 이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남자. 책도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고, 그림도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여행도 가고 싶은 데 다 하고, 그리고 또 많이 베풀어요. 그래갖고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아주 속이 꽉 찬 남자예요.
1: 아까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0: 저희 신우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 혼이 다 알고 지내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신우하고 어머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셔갖고 자기 막내 동생 피아노 레슨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막내 시동생을 가르치게 됐죠.
1: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생분 친구신 거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그래서 어깨너머로 봐서 아주 인상도 좋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서 내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3: 연이 오래되셨네요. 네네.
0: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달 있다 약혼하고 한 달 있다 결혼했어요.
3: 속전속결로.

0: 자, 우리 장훈 씨 노래 한번.
1: 근데 왜냐하면
0: 우리 아버지가
1: 네, 선생님
0: 고양이 몸을
1: 다 그게 다 못 나가요.
2: 편집 때 어차피.
0: 아, 못 나가도 한번 하는 거 좋지. 자, 박수 한번.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거 뭐
0: 고양이 몸.
1: 고양이 몸.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네.

0: 아, 여기.
1: 여기가 안방인가요?
2: 아닙니다. 여기는 안방은 저쪽이 안방이고 네. 이제 같이 있는 게 좀 그래요. 혼자 있는 게 편

0: 한다.
1: 아니 아까 저기 피아노 치실 때는 두 분이 굉장히
2: 그렇죠.
1: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셨는데
3: 뭘 그래요?
1: 방은 각방을
4: 따로 같이 따로 같이 네.
0: 이 방에 내가 쓰는 거 텔레비도 있고
1: 아니 근데 저기 어. 죄송한데
0: 네.
1: TV가 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0: 아니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보니.
1: 그림은 너무 이제 다 고가의 그림들이 많은데 요즘은 저 TV 그 사은품으로도 많이 주고 하거든요 너무 좀 자, 이거 그리고 심지어 아 우리 회장님 참 다른데 돈 안 쓰시나 봐요. 네. 옛날 모델입니다. 귀가 뚱뚱해요.
0: 그렇죠.
1: 귀가
3: 요즘 얇은데 회장님.
4: 30년 됐어요. 네.
5: 식사하세요.
0: 아 이거 참
5: 오늘은 김밥으로.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5: 야채만
0: 있네. 샐러드가 참 나한테는 좋아. 먹기 편하고, 먹고. 이거 뺐어.
5: 아니,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서 많이 모시고 와요.
3: 손님 몇 명까지?
5: 100명.
3: 이 집에서요?
5: 어. 아래층, 위층 해갖고. 사람하고 먹으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묵묵히 다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0: 어. 여보 고마워.
5: 아니 왜 웃어? 웃으니까 너무 장난 같잖아. 고마워 하라고 표정을. 어디 가세요? 운동해야지 운동.
0: 운동 그쵸. 자.
5: 우리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넷.
0: 자, 반대로. 딱 못 벗으면 근육이 나의 걸막상 게 튼튼해요, 내가.
1: 그야말로 파주 출판 도시의 선구자세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항상 먼저 기획하시고.
0: 나는 거기서 이제 그 쇼핑몰, 그 쇼핑몰을 했죠. 그때 질적이 다들 완전히 말했는데 어디서 쇼핑몰이냐.
6: 그 출판사들이 들어오면 먹을 거리, 볼 거리, 입을 거리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마 내 겨울에 한 입에 걱정 들어서 그래요. 좋은 건축물 줘서 출판사 이제 멋있는 건축물 돌아버리면 많은 관광객이 모이고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0: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앞서갔어요. 한 네. 25년. 그래도 내가 골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죠. 한 7년 동안은 아주 혼내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6: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아 번화가도 쇼핑몰이 안 되는 판인데 허블 판에 거다 그 무슨 그 쇼핑몰 한다는 게 다 폭삭 망했으니까 그때 그 힘들었지.
1: 아니 지금도 그 쇼핑몰들이 있나요?
0: 있습니다.
3: 아 있는데 있어요?
0: 왜 저게 안 됐냐면 잘 해나갔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
1: 예, 예.
0: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게 오냐면 계약한 사람이 다 나가는 거예요.
1: 아.
0: 전부 다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돈 다 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1: 네, 네,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분양해서 팔고
1: 네.
0: 정 안 될 때는 내 그림도 막 팔고

0: 그때 한 10분 일밖에 안 돼요. 완전 턱 짧았어요, 우린.
1: 요즘은 좀 상황이 어떤가요?
0: 아, 지금 이렇게 되십니다. 뭐, 장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협조가 좀 났어요.
1: 예. 네.
0: 그런 이제 전자책.
1: 예.
0: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전자책 판매도 이목으로. 있고, 스마트폰 가지고 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네. 왔단 말이에요. AI 시대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책으로 만든 건 좀 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없어지는 않아요.
1: 우리 회장님은 언제까지 출판업을 하고 싶으세요?
0: 내가 살 때까지.
1: 네.
0: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내가 꼭 그 하도록 해야죠.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책이라는 건 돈 벌고 만드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많이 읽혀서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1: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보탬이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자학재단을 또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
0: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그 아버지 유언대로 했지만은 밥 한 개 더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를테면 다 좋은 일, 사회 한 곳에 밝아지는 그런 일을 그 해가지고 자학생을 우리가 한 1,000명 길렀어요.
1: 네.
0: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0: 당신이 바라는 이 위는 무엇인가요?
1: 전화지! 끝나지 않았어요!
0: 모든 삶에 어울리는 이 위가 있다. Forever Life, Nokia EV.
2: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3: 나는 돈이 많은 게 백만장자가 아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내가 참 공헌하고 잘하는 것이다. 그게 백만장자가 아니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2: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4: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5: 오, 예원 씨, 장훈 씨.
4: 깜짝이야. 깜짝이야.
6: 100억 정도 되는 매출을 올렸던 광고 회사를 한 40년 운영을 해왔고요. 예술통 기획자로 살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2: 버신 돈을 네. 이 거리에 지금 쓰고 계시다고.
4: 아, 근데 이렇게 예쁜 거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2: 둥지 같은 모양.
4: 그렇네요. 맞습니다. 볼거리가 진짜 많네요.
7: 안 나가시고 오늘 촬영 끝날 거래요.
2: 총 많으시고.
4: 여기 대박이에요.
2: 밑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 지하에 요리하는 데도 네. 있고. 천장.
7: 촬영 끝날 거래요.
2: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에요.
8: 엄마가 저쪽에서 오시는데 리어커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0: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의

0: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방문 상담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함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함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6: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8: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장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얼음! 저희는 우당상상 거리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대부분이 항상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 추억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2008년도인가 23살부터
1: 15년 정도 8년 전에 데뷔를 해서
0: 어떤 계기로 모이자 이런 게 아니고 하나씩 죽었습니다. 하나씩 죽은 멤버들.
2: 뭐 많은 인디 밴드들처럼 그냥 활동 이렇게 하다가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면서 음악의 끈을 이제 놔야겠다,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집에서 막 애들 재워놓고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어느 날 문을 열더니 그럴 거면 그냥 밴드를 활동을 해라 해서 공연을 보러 오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공연을 보러 갔다가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수 씨가 형님 다음 주 합주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0: 이 친구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공연을 리허설 들어가는데 드럼을 이렇게 웃으면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영이 음악을 할 때 행복해하는 드러머가 제 최고의 드러머다.

0: 그래서 요즘에 좀 난감스러운데 애들이 아빠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락스타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게 좀 난감을 해서 자랑스러운 군 락스타라도 좀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1: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가타의 생애 첫 스페이스 공감.
2: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쵸.
2: 네, 강모야.
3: 이제부터 첫 곡 들려드릴게요.
2: 인사 한번 하자.

0: 이렇게 TV로만 보던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예, 여기 오렌지 빛깔로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2: 저는 긴장을 잘 안 하거든요. 여기 오는 순간까지 긴장을 안 하다가 들어오는 직전에 긴장을 시작해가지고 사실 아직도 너무 떨려요. 울진 않아요. 아무튼 신나게 달려봐야 되겠죠? 저희 근본 있는 그가타의 면목중학교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니요, 오늘은 공감중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아흥!

0: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맨날 이렇게 공연 끝나고 가면서 야, 경기 형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 그렇지.
0: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항상 뭉클해가지고
2: 우리를 봐달라고 저희가 먼저 찾아간 입장이었다면 어느 생각부터인가 팬들이 저희를 찾아와주는 시기가
1: 맞아 진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까지 있네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더 행복하게 하고 있잖아
3: 그냥 너는 그냥 계속 웃고 있어 네,
1: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4: 야, 뭐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약간 밴드 하는 것만큼 재밌고 내가 멋있을 수 있는 일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냥 혹시라도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 그러면은 또 하고 싶은 네, 그게 밴드지 않나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의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 딱 그 삶의 BGM이 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 밴드가 되고 싶은

0: 오늘 이제 첫 출연이니까 다음번에 또 출연하게 되면은
1: 언젠가 다시 만나겠죠 여러분들? 다시 만나 들려드릴게요.

0: 바보다입니다. 저희는 사실 사이키델릭 하면 뭔가 좀 더 제 이미지는 좀 진하고 뭔가 뱅글뱅글 도는 좀 어지러운 느낌이라면 저희는 그게 연한 느낌?
1: 그때 저희가 이제 동아리 선배였고 제가 후배였는데 앞에서 어떤 빡빡머리인 사람이 너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점프를 하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공연을. 그게 이제 군대에 막 전역한 이승현이었고
0: 말년 휴가 나가서 공연한 데서 보러 갔는데 그롤링 보컬이었거든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랑 하면 뭐라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2: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음원에서 듣던 그 평면적인 사운드랑 굉장히 대비될 정도로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0: 공연만으로 라이브를 기준으로 한다면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관객들이 더 우악할 때도 있거든요.

공감해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진짜 최고 최고. 저희 다음 곡은 플라워테일 하겠습니다.

0: 그냥 다 같이 처음부터 잼을 해서 리프 하나 누가 치고 있으면 그걸 듣고 반응하고 또 그걸 듣고 반응하고 그렇게 굴러가던 잼들이 많았었어요.
1: 다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대만 투어를 갔었는데 거기 무대가 되게 어둡고 되게 스모그를 되게 많이 뿌려서 시야가 가시거리가 되게 짧은 공연장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혼자 막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 아무도 안 보이고 나밖에 없는 기분은 드는데 되게 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현님의 베이스 소리, 승현님의 드럼 소리, 지혜님의 기타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할 수 있겠다. 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얘기.
3: 뭐야 네. 감동이야.
0: 약간 심쿵인데.
2: 그런 좀 하나씩 하나씩 좀 꿈을 이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에 해외를 다니면서.
3: 엄청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토라던가 델타슬립이라던가 이런 팀들이 사실은 절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랑도 같이 공연을 했고 이 사람이랑도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0: 밴드 하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는 공연하고 나선 것 같아요. 집에서 감사 샤워를 하거든요.
2: 그게 뭐야?
0: 공연이 끝나는 날 공연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샤워를 좀 길게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사실 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공연을 할 때 보러 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 때마다 더 생각하려고요. 감사함을
4: 샤워하면서.
0: 네. 오늘 감사하세요. 네. 오늘 감사 샤워 꼭 해야 돼요.

0: 이거 정말 행복한 경험이네요.
1: 한 말씀 올리고슈. 아, 참으로 오늘 그 공감을 거시기 하면서 약간 딱 그 느낌입니다. 표지판 등산하고 있는데 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표지판에 딱 보였는데 어? 잘 가고 있는 길.

0: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시간.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터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요.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많이 성장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저는 2006년도 골든글로브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되게 독하게 달려와서 골든글로브를 타서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야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상을 받았다서 기쁜 게 아니구나. 팀이 좀 하위권에 쳐져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김성근 감독님과 처음 뵙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

뭐냐면 바로 이 클럽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다이빙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때는 여기 막 클럽에 가격도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감독님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훈련을 했냐 그러면 2루에서 중계 플레이 뭐 우중간 빠지는 거 우익수 선상 빠지는 거 따라가서 잡아서 공 서드 공 3루 공 홈 던지는 훈련을 뚝박스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던져서 뚝박스 던진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던지고 났는데 팔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아 사람 팔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이 가능한가 했는데 시키시더라고요.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조그만한 플레이 하나 절대 어떤 누구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진짜 김성훈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만날 때마다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스프링 캠프 통하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거의 아침 7시 반부터 이제 원리역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저녁 9시 로테이션으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급하게 빵과 우유를 대처하고 앞에는 막 우동 있고 막 일본 막 모밀 있고 막 초밥 있고 엄청 많은데 그림이 떡입니다. 먹지는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대처해서 그리고 이제 저녁 운동 끝나고 나면 진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바로 야간 연습 나가서 이제 9시 반에 끝나거든요. 9시나. 그게 이제 하루의 일과예요. 연습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아 너네는 연습량이 부족해. 이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습량을 통해서 아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친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필요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 팀이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몰라. 하지만 이 상황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감독님과 만난 팀은 정말 뎁스도 강하고 아, 이 선수가 야구를 이렇게 잘하던 선수였어? 할 정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실력을 다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수마다 다 공격, 수비 주로 다 투수마다 매번 다 잘 던지고 그럴 선수는 없잖아요. 주자가 있을 때 잘 던지는 투수가 있고 주자가 없을 때 잘 던지는 선수가 있고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 선수들의 요소요소의 장점만 잘하는 부분만 가지고 기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처음 만났던 팀은 정말 기계처럼 잘 굴러갔던 전국노무의 돌멩이같이 잘 굴러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라이벌 팀이었던 이제 서울의 이종국 형이나 뭐 고영민 뭐 이렇게 발빠른 야구를 추구하는 그런 팀과 라이벌 구도가 되다 보니까 뛰는 야구, 수비를 잘하는 야구, 또 홈런을 잘 치는 타자들이 모든 걸 잘 배치가 되어서 이 라이벌 팀과 경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팀을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팀이 우승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장기를 비유하자 그러면 포가 해야 될 역할, 차가 해야 될 역할, 마, 상, 쫄 다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양 팀에서 너무 잘 배치되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국가대표까지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황금 세대, 황금 시절을 시작하게 해준 메달일 수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대한민국 야구가 9전전승으로 금메달을 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도 아 멤버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이순엽 형님의 2대5의 포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군우의 이종욱의

고영민의 이용규의 차를 역할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현진의 김광현의 윤석민의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있었고 또 뭐 진가병 베테랑 포수의 강민우의 신구 조화가 너무 잘 맞아 떨어졌었고 아 그게 팀인데 너무 홈런 타자만 빵빵히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학교에 동아리도 많고 과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호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그 동아리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내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만 생각하면 아 나도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어디에다가도 놔둬도 능력있고 나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다 어디에서든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금메달 기운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폼이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딱 10년을 국가대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오타니 선수 볼을 안타치고 그때 이제 프리미어 12 제1회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또 주장을 맡으면서 국가대표 이제 선발 명단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명단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근데 이 멤버로 과연 나가서 국가대항전을 치를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리더로 주장으로서 팀이 경기하지 개인이 야구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뭉치면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 정근호가 참 훌륭한 리더였구나.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전을 이기고 나서 모두가 막 너무 신났었어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야. 내일 결승이 있잖아. 결승도 이기고 나서 축배를 듭시다.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국을 8-0으로 완벽하게 이기고 딱 우승했을 때 그 누군가의 리더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멤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 팀워크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가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대표 다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를 들어가서 멤버들과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본인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엄청 강해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야구를 은퇴하고 나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에서야 그때의 소중함, 그때의 최선을 다하고 그때 결과를 내야 했다는 이유를 이제서야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과 어떤 팀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야로 갈지 모르겠지만 뭐 이과를 갈 수도 있고 공과를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떤 과를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안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을 3-0으로 치고 있다가 4-3으로 역전하면서 그 다음에 결승에서 미국을 만나서 8-0으로 꺾고 우승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가 정국리의 국가대표 마지막 은퇴 경기일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부상 이후로 이제 실력 저하 이런 것들 찾아오면서 이제 국가대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었는데 저때 기억에 왜 많이 남냐 그러면 수많은 올림픽을 통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WB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기쁨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고참이 되어서 대표팀에 들어가서 주장을 하면서 아 우승을 하면 어떤 기분일까 그때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 도쿄돔에서 행가례를 받았던 기억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열심히 달려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성원 감독님과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저는 김성근 감독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의 정근우는 아마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감독님과 함께했던 두 번째 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독님과 함께했던 그 시즌은 제가 항상 타율을 3할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나서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매번 본인이 훈련을 시키시니까 이 선수가 조금 안 좋아졌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연습으로 다시 좋아졌던 그림으로 좋은 타격폼으로 많이 빨리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독님이 떠나고 나면 슬럼프가 찾아올 거잖아요, 선수는. 어떤 사람이든 슬럼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슬럼프라고 느끼고 싶지는 않지만 이 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슬럼프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팀에서는 감독님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3할 타율을 좀 기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에서는 감독이 떠난 다음에는 이제는 알았죠. 감독님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지 말자.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많은 홈런도 치고 슬럼프도 이제 없고 이제 감독님의 트라우마도 없이 잘 흘러갔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날 잡아줬을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야구를 해서 고등학교 맨날 합숙훈련 했었고 대학교 성인이 되어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서 부모님과 같이 했었던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손을 내밀고 싶기도 했었고 누군가가 저를 잘 인도해 주기를 바랬었고 근데 어떤 누구도 믿지 못했었고 근데 그 순간에 나타나신 분이 김성근 감독님이시지 않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를 맡겼던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준우승을 하고 나서 마무리 캠프로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둘째가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라는 얘기가 이제 왔길래 감독님께 말씀드렸죠. 그래, 당장 들어가라. 대신에 병원은 내가 알아봐 줄게. 와이프 병원까지 세심하게 알아봐 주시는 분에게는 저를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비행기 티켓이 저녁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합니까? 짐 쌉니까? 했더니 아니다. 폰고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또 폰고를 두 박스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네. 연습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연습과 가족과 모든 거를 다 세심하게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매년마다 감독님이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맡기고 손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그손잘 잡아서 본인에 대한 마음의 치유와 갈 길을 조금이나마 이제 보상받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이분과도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또 너무 힘들고 지친데 친구 한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진짜 보고 싶을 때볼수 있는 또 친구 한 명.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줄수 있는 선생님이나 스승 한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믿고 단한 명씩이라도 그 자리에서 찾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픔과 힘듦을 잘 이겨내 나가면서 좋은 시절을, 좋은 시간들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우승, 골든글러브,
뭐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포기하지만 안

0: 해준다 그러면, 그리고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믿고 열심히 달려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본인들이 많이 성장해 있다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말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브레이크도 좀 밟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러 갈 거 놀러도 가고, 다 해봤자 세상은 그렇게 빨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저를 끼워넣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막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태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처음에는 새끼에 대한 존재도 모르고 어미 개가 어디서 새끼 낳나 보다 했는데 하필 그게 저희 가게 안에서.
1: 옳지, 옳지, 잘 먹어.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야기. EBS 교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집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건축탐구 집.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 그리고 폭풍수다. 취미는 과학. 장르를 넘어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다. 스페이스 공감.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4년 만에 돌아온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16 헬로 루키.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EBS.

항상 걱정했었어요. 아버지가 전사하셨으면 어딘가에 땅속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어느 참 들판에 계시지는 않을까.

늦게라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진짜 진짜 사랑했어요, 아버지.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한민족 첫 국가는요, 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한 고조선입니다. 이 2000년 정도 국가를 유지했지만 안타깝게도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한나라는 점령지에 한사군을 설치했지만 한민족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조선의 고토에서 부여와 고구려가 일어났고 동해, 옥저, 마한, 변한, 진한, 가야 등 많은 나라가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 313년경에는 고구려가 한사군의 낙랑과 대방을 물리치면서 한민족의 역사를 다시 세웠고 고구려와 더불어 백제 신라가 성장하면서 삼국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 못지않게 이 큰 나라에 대한 열망도 큰 것 같습니다. 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세 나라 중에 이 고구려가 가장 넓은 영토를 통치한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고 또 이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대한민국의 영토가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700년 정도 지속된 삼국시대를 마감하고 삼국을 통일한 것은 가장 국력이 약하고 작은 나라 신라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대국을 이기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백제와 고구려를 쓰러뜨리고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삼국 통일과 삼한 통합의 유전자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 한 장을 보죠. 기원 후 4세기, 이 삼국이 경합하던 한반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역시 북쪽에 자리한 고구려의 영토가 가장 넓고 백제와 신라는 한반도의 남쪽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백제의 영토가 평양 아래 예성강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습니다. 백제 제13대 근초고왕은요, 활발한 정보활동을 펼쳐 남쪽으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이 대방군과 낙랑군의 일부 지역을 확보했고 평양성까지 진출해서 이 고국 원황을 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요서 지역과 외도 진출해서 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백제 역사상 최대 영토를 지배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이어지는 기원 후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정복군주로 유명한 광개토 대왕은요, 요동 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고 동북쪽으로는 숙신을 복속시켰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쳐서 한강 북쪽까지 진출해 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가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것은 아들 장수왕 때였습니다. 제20대 장수왕은요, 기원 후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강력한 남진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확보했으며 이후 이 충청도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기원 후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것은 진흥왕 때였습니다. 이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두 번째 나제 동맹을 체결했던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은 551년 고구려를 공격해 신라는 한강 상류 그리고 백제는 한강 하류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왕은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통로를 구축하고 한강 유역에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553년에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를 빼앗았습니다. 562년에는요, 이사부를 보내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낙동강 유역을 차지했습니다.

했고 568년에는 동해안을 따라 북진해 함흥평야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진흥왕은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나제 동맹을 깬 것은 이후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신라에게 한강을 빼앗긴 백제 성왕은 554년 이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외와 가야의 군대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성왕의 태자 여창이 이끄는 백제군은 지금의 충청북도 옥천인 관산성으로 진군했습니다. 이 백제는 처음에는 우세를 보였지만 태자를 돕기 위해 관산성으로 향하던 백제 성왕이 구천에서 이 신라 복병의 기습을 받아 전사함으로써 전세는 한순간에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3만에 달하는 백제군은 전멸했습니다. 성왕이 전사하면서 신라와 백제는 다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성왕이 전사한 후 이 힘든 시기를 보내던 백제는요. 제31대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했는데요. 642년 의자왕 2년 7월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신라 서쪽에 40여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8월에는 고구려와 연합해 중국으로 가는 신라의 교통 거점인 당항을 공격했고 장군 윤충이 1만의 병력을 동원해 경상남도 서부 지역을 통과하는 신라의 군사 요충지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요, 562년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이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가야 소국들을 모두 점령한 후에 이 경상남도 서부 지역의 통치 거점이 된 곳인데요. 소백산맥을 넘어 침입하는 백제군을 막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야성의 책임자는 도독 김품석이었습니다. 장수 죽죽은요, 쥐처럼 엎드려 삶을 구하는 것은 호랑이처럼 싸우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사항전을 주장했지만 이 백제군의 기세에 눌린 김품석은 싸워보지도 않고 처자를 죽이고 스스로 자결했다고도 하고 항복을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대야성을 장악한 백제군은요, 신라인 남녀 천여 명을 사로잡았고 이 병력을 주둔시켜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군사적 요충지인 대야성을 빼앗긴 신라의 방어선은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인 암양까지 후퇴하게 되었고요. 신라 조정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품석의 장인이 김춘추였습니다.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죠. 당시 딸과 사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김춘추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김춘추는 기둥에 기대어 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한동안은 이 사람이나 물건이 앞을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고요. 선덕여왕을 찾아가 복수할 기회를 달라며 간청했습니다. 고구려에 가서 군사적 지원을 얻어 백제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였습니다. 김춘추가 간곡하게 부탁하자 선덕여왕은 허락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야성을 빼앗긴 것은 신라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고요. 이 국가안보상 크나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백제에 대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자 삼국 통일과 삼한 통합이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한 김춘추의 눈부신 외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김춘추가 먼저 찾아간 곳은 고구려였습니다. 642년 김춘추는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평양행을 결행했습니다. 이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춘추가 떠나기 직전 김유신은 60일 안에 김춘추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보복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나누며 맹세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김춘추는 뜻밖에도 연계소

일본의 환대를 받았고요. 보장왕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보장왕은 이 신라가 빼앗아간 중령 서북 영토를 반환하면 구원군을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거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한이 없는 김춘추로서는 답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김춘추는 신하로서 이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옥에 앉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보장왕의 총신 선도회를 매수해서 이 한강 이북은 원래 고구려 땅이니까 내가 귀국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고구려를 탈출했습니다. 김춘추의 대고구려 청병 외교는 아무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자 643년 김춘추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신라의 구귀족 세력은 당의 사신을 보내 백제와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신라를 구원해달라며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태종 이세민은 군사적 지원 대신 뜻밖의 방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직접 거란과 말갈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을 치면 신라의 위기는 자연히 풀린다. 둘째, 신라군이 당의 군복을 입고 당기를 쓰면 당태종의 군대라고 생각한 고구려와 백제군은 모두 도망갈 것이다. 셋째, 신라는 여왕으로 인해 이웃나라의 멸시를 받고 있으므로 자신의 종친 중 한 사람을 보내 신라의 왕으로 삼았다가 나라가 안정되면 귀환시킨다. 당태종 이세민의 황당한 제안 외에 아무런 지원도 얻어내지 못한 구귀족 세력의 청병 외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후 신라 내부에서는요, 이 구귀족과 신귀족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요. 647년에는 급기야 구귀족인 상대 등 비담과 염종이 왕이 통치를 잘못한다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담의 난이죠. 이는 구귀족 세력과 신흥 세력의 권력 쟁탈전이었습니다. 비담의 난을 진압한 인물은 김유신이었습니다. 이 정변 와중에 선덕여왕이 세상을 떠났고요. 김유신은 이 구세력의 대표인 알천을 포섭해서 647년 마지막 선거리였던 진평왕의 조카 승만을 진덕여왕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이로써 이 신흥 세력인 무열계가 실권을 장악했고 이후 대당 외교는요, 김춘추와 김유신 등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한편 김춘추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요, 왜였습니다. 이 신라가 백제를 칠 때 왜가 백제 편에 서면 절대 신라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왜에서는 이 정변으로 수립된 태화개신 정권이 이 신라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왜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던 김춘추는 647년 바다를 건넜고요. 유사시에 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약속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춘추가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이었습니다. 648년 김춘추는 넷째 아들 문왕과 함께 당에 가서 이 백제를 치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당태종은 645년 고구려 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고구려전의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김춘추는 그런 당태종의 생각을 읽어냈습니다. 사실 당은 645년 고구려 원정 당시 이 군수품 보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라에서 군수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보급의 어려움은 사전에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또한 이 신라와 연대하면 남과 북에서 이 고구려를 협공함으로써 고구려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나당 동맹이 성립됐습니다. 당태종은요, 이 신라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고 당과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한 다음 이 평양 이남의 고구려와 백제 땅은 신라가, 평양 이북은 당나라가 차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춘추는 아들 문왕을 당에 두고 귀국했습니다. 이것을 숙이 외교라고 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숙이는 중국 당나라의 궁궐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주변 여러 나라의

황제 아들을 일컫습니다. 이 김추추가 아들을 수기로 당해 둔 것은 당과의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 문왕을 통해 당의 선진 문물을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수기는요, 볼모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김춘추는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는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649년 정월에 중국의 의관을 수용해 착용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폐기하고 당의 연호인 영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54년 신라에서는 진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고요. 나당 동맹은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655년 태종 무열왕 2년 1월 고구려가 백제 말갈과 함께 이 신라 북쪽 국경을 공격해 33개의 성을 탈취했습니다. 그러자 태종 무열왕은 당의 원군을 요청했고 당은 이에 응해 정명진과 소정방 두 장수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신라를 도왔습니다. 660년 3월 당고종은 신라의 요청에 부응해 소정방을 사령관으로 하는 13만의 대군을 파견했고요. 태종 무열왕도 태자와 김유신 등과 더불어 5만의 청해병을 이끌고 백제의 공격에 나섰습니다. 7월 9일 김유신의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와 일전을 벌였습니다. 신라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계백이 먼저 험한 곳에 사명을 설치했고 결사적으로 항전했기 때문에 네 번이나 연속해서 패했습니다. 이때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젊은 화랑들이었습니다. 김유신의 동생 김음순의 아들 반굴과 장군 품일의 아들 관창은 단기 필마로 적진으로 돌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이 다른 병사들이 분전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고요. 결국 신라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황산벌을 돌파한 신라군은 7월 11일 기벌포에서 소정방의 13만 당군과 합세했고 7월 12일 사비성을 포위했습니다. 나당 연합군의 침공에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백제는 13일 왕자 윤과 대자평 천복 등이 항복했고요. 18일에는 웅진으로 피난갔던 의자왕도 돌아와 항복함으로써 백제 700년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삼국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정방 및 제장은 당상에 앉고 의자왕과 아들 융은 당하에 앉아서 혹은 의자왕에게 술잔을 나르게 하니 백제 좌평 등 군신은 슬피 울지 않는 자 없었다. 백제 멸망 이후 임존성의 흑치상지, 의자왕의 사촌 동생 귀실복신, 승려 도침 등이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백제 부흥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663년 8월에는 외가 백천강 전투에 군사 2만 7천 명과 함선 천척에 이르는 대군을 파견해 백제를 지원했지만 끝내 나당 연합군에 패배했습니다. 백제의 부흥 전쟁에서 승리한 나당 연합군은 여세를 몰아 고구려를 공략했습니다. 멸망한 백제 땅에 군사 기지를 갖게 된 당군은 이를 발판으로 쉽게 평양을 공격할 수 있었고 신라로부터 병사와 군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666년 이 강력한 지도자였던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죽자 이 동생 연정토와 세 아들 남생, 남건, 남산 사이에 이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들 남생이 망리지를 계승했지만 동생에게 쫓겨 국내성으로 피신했다가 10만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했고요. 연정토는 신라에 투항했습니다. 고구려 지배층이 권력 쟁탈전으로 분열하자 이 고구려 공략의 적기라고 판단한 당은 667년 9월 총공격을 감행했고요. 668년 평양성을 깨뜨림으로써 고구려 역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신라는 이 백제 공략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백제에게 대하성을 빼앗기고 수세에 몰렸던 신라였지만 이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고 후방의 외화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반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신라는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이 내부적으로 단

인식했고 이 언어가 통했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변화는요, 이 나당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본디 신라의 목표는 백제, 당의 목표는 고구려였습니다. 나당 동맹을 맺을 때 김춘추와 당태종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후에는 대동강 이남은 신라, 이북은 당이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은요, 이 동맹국 신라를 배신하고 신라까지 점령하려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이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고요. 663년에는 신라 영토를 계림주로 삼고 문무왕에게 계림주 대도독이라는 관호를 내렸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에는 평양에 안동도읍부를 설치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만일 당이 약속을 지켰다면 백제 평정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당의 갈등은 고조됐고 신라는 영토 분쟁과 자주성 손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당과 일전을 겨루게 됐습니다. 670년 문무왕 10년에 고구려의 부흥군이 당군과 싸우는 전장에 만 명의 신라군을 투입했고 당이 지배하고 있던 백제 고지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7년간의 나당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국제 정세는 신라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669년 서역에서 성장한 토번이 천산 남로를 습격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이 서린기의 한반도 주둔 병력이 청해에 투입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요동이나 한반도 북부 지역의 당군은 위축됐고요. 670년 3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까지 진격했습니다. 670년 7월 청해에서 이 서린기의 10만 군사는 토번에 크게 패했고요. 같은 달 신라는 백제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673년 12월 이 토번이 천산 북로를 봉쇄하려 하자 나당 전쟁은 674년과 이듬해 2월까지 14개월 동안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신라는 전열을 재정비하며 이 친당 귀족들을 숙청을 했고요. 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 포섭에 나섰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귀족들에게 관작을 주었고 이 고구려 유민 집단을 지금의 익산인 금마저에 살게 하면서 자치국으로 인정했습니다. 모두 대당 전쟁에 대한 준비였지만 이 과정에서 신라와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간 유대가 형성됐습니다. 675년 이 당나라의 대규모 원정군이 매소성에 이근행의 20만 대군을 주둔시켰습니다. 당군은 임진강의 수로를 통해 본국으로부터 보급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서린기의 보급선단이 격침되고 겨울에 접어든 시점에 재보급의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소성을 공격했고 이근행의 20만 군대는 말 3만 여필과 많은 병기를 버리고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매소성 전투에서 대피한 당은 676년 문무왕 16년 11월에 대규모의 수군으로 기벌포를 공격했습니다. 기벌포는 강의 하구라기보다는요, 이 바다의 만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지역입니다. 이 기벌포를 장악하면 서해를 남북으로 양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당수군의 기벌포 공격에 맞선 신라수군은 22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4천여 명의 당수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기벌포 전투는 7년간 지속된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신라가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 요인은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 고구려와 백제 유민에 대한 포용 정책, 효율적인 군사력 운용, 이 절대 패할 수 없다는 정신력 등 이 신라가 지닌 역량과 주도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와 고구려를 공략할 때만 해도 신라의 목표는 양국 평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멸망시킨 직후인 669년에 나온 문무왕의 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삼국통일이 아니라 신라의 적국인 양국에 대한 평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삼국통일이라는 인식은 언제 등장했을까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기록은 671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삼국유사 태종춘추공 편에서는 이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거룩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 나당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양국 평정론에서 삼국 통일론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삼국 통일이란 인식은 백제와 고구려를 완전히 신라의 영토로 복속하는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당 전쟁이 시작된 670년에 신라는 고구려 왕족인 안승을 금마저에 정착시켜 고구려 왕으로 책봉한 다음 고구려 유민을 맡아 다스리게 했습니다. 671년에는 부여의 소브리주를 설치함으로써 백제가 더 이상 당의 일부가 아니라 신라에 속한 하나의 주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신라가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자력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포함하는 삼국을 통일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삼국 통일을 강조하던 신라가 차츰 삼한 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가의 통일이 아니라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종족의 통일을 언급한 삼한 통일론은 김유신 전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673년 이 죽기 직전 김유신은 삼한이 한 집안이 되고 백성이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니 이 비록 태평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라고 하면서 이 삼한 일가를 말했고 신라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삼한 통일론은 삼국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질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신라가 삼국 통일론에 이어 삼한 통일론을 강조한 것은 이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의 입장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인들의 내부적인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신라는 실제적인 통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674년 삼국인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지방 유력자에게 신분의 등급을 부여하던 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신분제 운영에서 백제와 고구려 유민에 대한 차별을 없앤 거였습니다. 또한 685년 신무랑 5년 고구려와 백제 신라 지역에 각각 3개씩 모두 9주로 편제한 지방 통치 조직 역시 삼국인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삼국 통일은 삼국 중 가장 작은 나라였던 신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당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이룬 것이 아니고요. 국난 극복을 위한 탁월한 외교술을 발휘해 얻은 성취였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의 대부분을 당해내준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 이 불완전한 통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원후 698년 이 고구려의 유민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하는 발해를 건국함으로써 이 시기를 이 통일신라가 아닌 남북국 시대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라는 고조선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오랫동안 서로를 다른 나라로 인식하면서 대립하고 각축했던 삼국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했고 삼한을 한 집안으로 통합했습니다. 신라가 남긴 통일과 통합의 유전자는 역사적 유산이 되었고 고려와 조선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한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이 됐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남북 분단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통일 독립국가 건설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한국전쟁이란 비극을 초래했고 분단은 80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남북은 다른 체제를 지향하며 대립해왔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도 했고 2000년 6.15 공동선언과 같은 성과도 있었지만 이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할 때면 통일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긴 호흡으로 보면서
신라가 남긴 통일과 통합의 유전자를 되살려낸다면 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한민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찬이었습니다.

0: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위험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 주력

0: 화하게 때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우리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좋아요.
0: 제목이요. 여자친구는 눈치 백단.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뭔가 그냥 나는 뭐 특별한 의도 없이 어딘가를 봤는데
1: 예.
0: 지금 누구 봤어?
1: 오.
0: 이런 느낌.
1: 그렇죠. 그리고 예. 그날 심기일전에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인데 뭐 오늘 나 고백하려고
0: 와.
1: 하면서 먼저 알아채는 친구들 많이 봤고
0: 눈치가 좀 빠른 편이세요?
1: 저도 빠른 편인데 어허. 다행히 프로포즈 할 때는 못 알아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0: 와, 다행입니다.
1: 네.
0: 그나마. 네. 자, 그래서 뭔가 눈치와 관련해서 오늘 대화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밌겠네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1: 아우,
0: 아.
1: 아니 뭐 눈길 정도는 지나가니까 줄순 있는데 미소까지 지었으면
0: 미소. 아이고.
1: 일이 커집니다.
0: 남초사.
1: 예, 일이 커져요.
0: 남자친구가 굉장히 심장이 덜컥했을 것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잠깐, 잠깐 우리 시간을 갖자 나올 수 있어요.
0: 어허.
1: 예.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맙소사. 지금 왠지 슬기 씨의 목소리가 좀
1: 네, 그래요.
0: 들리는데요.
1: 약간 목소리 톤이
0: I
1: 전데요.
0: know.
1: 예.
0: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저기,
2: 야?
1: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2: Sorry?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이러니까 내가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아직도 지금 한글을 몰라? 아,
2: Is
1: 오케이.
2: everything okay?
1: 오케이. 침착하자.
2: Okay.
1: You smiling now. Look so beautiful woman, right?
2: Her?
1: Now, you. I see you.
2: Her?
1: Yeah.
2: No, she just looked familiar. She just looked familiar.
1: Your family?
2: No, familiar. Like, I think I know her, maybe.
1: 아니 근데 왜 말을 더듬어? 뭐 죄책감 드는 거야?
2: Huh?
1: You why?
2: Me?
1: Why? You say this is you look her and smile.

0: so beautiful. You think like that, right?
1: Nonsense.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No.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You are lying.
1: Oh, my throat.
0: 잠깐 시간을 갖자. 안 되겠다.
2: 아니.
0: 예.
2: 남에게 따지면서 본인도 지나가는 남성분을 쳐다봤다는 소문이 있어요.
0: 자꾸만. 눈에 이렇게 자꾸 보이는데 어떡해요. 보이는 거는 봐야 돼요.
2: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자, 오늘 뭔가 남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들이잖아요.
0: 그쵸.
2: 영화에서도 그렇고, 미드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미션부터 가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0: 예.
2: 둘 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0: 그렇죠.
2: 그걸 느끼나 봐요.
0: 그게 다 느껴져요. 왜 봐요? 누구 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2: 눈이 여기 있는 것처럼.
0: 예. 이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 굉장히 이게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0: 맞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2: okay.
0: Did you smile at her? 그녀의 미소를 지었냐?
2: 아하.
0: 아, 근데 방금이 들어가 있네요.
2: 방금이.
0: 예. 그러면 did you just smile at her?
2: 왠지 그것만 들어가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0: 예.
2: 지금 표정도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0: 지금 뭐야? 금방 미소 졌지.
2: 본 거야?
0: 약간 비아냥 쪽 들어가면서.
2: 오케이. Okay.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오케이. Mm-hmm. Okay, 정답은 맞습니다.
0: Yes.
2: just라고 하는 게 그냥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방금이란 뜻도 될
0: 네.
2: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건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에요.
0: 그죠.
2: 거의 확신이죠.
0: 네.
2: 오케이. So did you just smile at her 했고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다라는 동사가 일단 나왔는데 동사 자체는 미소 짓는 게 뭘까요?
0: Smile.
2: Smile. 이거는 뭔가 소리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네.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smile만 쓰는 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at 활용을 해서 smile at someone 이렇게 쓰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는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소 짓는 건 보통 정확하게 누구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0: 그쵸.
2: at은 보통 정확하다라는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0: 아 그러면 smile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항상 smile at을 같이
2: 가주면 좋죠.
0: 아 그래야겠네요.
2: Right. 물론 이제 누구에게 미소를 짓는지 굳이 얘기를 안 하면 안 써도 돼요. at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0: 네.
2: 예를 들어서 oh, I'm just smiling. You know, okay, 그렇게 가능하고요.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배우는 그 팬들에게
0: 네.
2: 미소를 지었어. 자, 그러면 그 배우는 미소 지었다.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그렇죠.
0: Yeah.
2: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Smiled.
2: Mm-hmm. Mm-hmm. How about this? 나 그녀에게 미소 안 지었어. 나는 미소 짓지 않았어.
0: 어쩌면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2: 그러니까요.
0: 예. I don't.
2: Don't?
0: I didn't.
2: 과거니까.
0: I didn't smile at her.
2: I didn't smile at her.
0: Yeah.
2: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겠죠. Alright. So at과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0: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2: I didn't smile at her.
0: I didn't smile at her.
2: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말고 있잖아요.
0: 네.
2: 소리를 내서 웃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0: Laugh.
2: Laugh? Okay. 자, 그러면 여기 써주세요.
0: Laugh at.
2: 스펠링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0: Laugh. 그 같은데요?
2: GH는 F와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네. So laugh at someone. There you go. 자, 이거는 소리를 내면서 누군가를 보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0: 네.
2: 이게 사전이나 이런 데 잘못 보면 무조건 비웃다라고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0: 네.
2: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누군가를 보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비웃는 거겠지만
0: 네.
2: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조크를 했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고 웃는다는 거는 분위기 좋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0: Yes.
2: 그래서 뭔가를 대고 웃다 혹은 누군가를 비웃다.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0: Did you just smile at her?
2: 자, 이랬을 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 아니야. 그냥 뭔가 낯이 익어서 그래 보여서.
0: 아? No. She just looked
2: Yes.
0: 아, 그러니까 보긴 봤네요. 예, 보긴 본 거예요.
2: 인정.
0: 예. 어, 그냥 단지 looked 어, 보인다. 모처럼 보였다.
2: 어때 보여요?
0: 익숙하게 낯이 익어 보이는 게 익숙한
2: 맞아요.
0: 거니까.
2: 이 단어는 아마도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전에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러면은 낯설다는 strange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예, strange.
2: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은 strange를 반대로 해 가지고 어. this strange로 한번 가 볼까요?
2: this strange.
0: 예.
2: 오케이.
0: 어. 어, 그런 말이 있나 봐요. 어. 저는 솔직히 처음 써보거든요.
2: 아, 그렇군요. 저도 처음 보는 느낌이어가지고요.
0: 그러면 왜 안 그런 척 하시나요?
2: 아니, 뭔가 틀려봐야
0: 예, 예.
2: 어, 나중에 맞을 수 있거든요.
0: 기억이 또 선명하게 남죠. 예.
2: 자, 아마 슬기 씨도 알 거고요.
0: 네.
2: 여러분들도 들어는 봤을 수 있는 바로 단어입니다. 뭐냐면 familiar.
0: 아~
2: familiar 한가요?
0: 아, 예, familiar.
2: familiar 해요?
0: 알죠, 알죠.
2: Okay. So, 진짜 왜냐면은 이게 친숙한, 익숙한이라는 뜻인데, family도 우리 굉장히 친숙한 거잖아요. 그죠?
0: 가족이니까요.
2: Alright. 그래서 그렇게 연결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miliar. 그래서 familiar 보다는 familiar. 그래서 familiar. MI 쪽에 강세를 주고 한번 발음해 볼게요.
0: 네?
2: You guys? Familiar. Familiar.
0: Familiar.
2: Very
0: familiar.
2: Nice. Okay, very nice. So, 뭔가, 어,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좀 줄
0: 네.
2: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이 표현 우리 많이 했었지만 패턴. 어때 보인다라고 할 때 동사?
0: Look.
2: yes. Look이요?
0: Yeah.
2: Okay. 자, look 뒤에 형용사를 쓰면 그런 상태로 보인다.
0: Mm-hmm.
2: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0: 네.
2: 겉에서 봤을 땐 적어도 그렇다.
0: Mm-hmm.
2: Look, 바로 형용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뭐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인데요.
0: 네.
2: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0: 어?
2: 얘기를 할 때는요.
0: 오.
2: 당신은 친숙해 보여요.
0: 예.
2: 현재 영어로 그냥 쓰면 돼요.
0: 아.
2: So, 어떻게 할까요?
0: You look familiar.
2: Exactly.
0: Oh.
2: Hey, you look familiar. Oh. Aren't you 슬기?
0: Oh.
2: 이러면서 많이 쓸 것 같잖아요.
0: 저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2: Oh, yes,
0: 오,
2: yes.
0: 어서 많이 봤는데.
2: 그렇죠, 그렇죠.
0: 이러면서.
2: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0: Familiar.
2: Alright.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로고는
0: 네.
2: 뭔가 촌스러워 보였어.
0: 아.
2: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촌스럽고 좀 그런 거는 cheesy하다고 좀 얘기할
0: cheesy.
2: 수 있어요. Cheesy, right?
0: Cheesy. The logo.
2: 과거로.
0: The logo looked cheesy.
2: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시제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어야
0: 아,
2: 됩니다.
0: 네네.
2: 바로 형용사 나와야 돼요. Like 이런 거 너무 안 돼요.
0: 음흠.
2: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look familiar.
0: You look familiar.
2: The logo looked cheesy.
0: The logo looked cheesy.
2: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look 형용사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죠.
0: 예?
2: 이걸 질문형으로 했을 때 동사를 잘 쓸 수 있는지. 나 나이 들어 보여? 나 올드해 보여?
0: Do I look old?
2: 저 지금 충격받았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뭐 구조인가요? 하실 수 있는데
0: 저 정말 일취월장이에요.
2: 아, old 때문에 예. 자기도 모르게 am I old?
0: 어.
2: Am I look old? 그건 더 안 됩니다.
0: 네.
2: 오케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얘는 주인공이 look입니다.
0: 그쵸?
2: old가 아니라.
0: 음?
2: So 일반 동사 받아주는 두 동사로 쓰셔야 돼요. So, do I look old? 이렇게. 나이스.
0: 네.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약간 놀라면서. Huh?
1: No, she just looked familiar.
0: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2: There you go. 두 문장이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1: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어? No, she just looked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2: 네, 미션 또 가볼게요.
0: 네.
2: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0: Yeah.
2: 그러면서.
0: Why are you, are you feeling guilty? 너 죄를 느꼈니?
2: 아.
0: 그럼 여기에 말을 너가 말을 더듬다가 와야 되는데
2: 네.
0: 더듬다라는 말은 제가
2: 생각도 안 해봤죠.
0: 네. 전혀 안 떠오르는데요.

0: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예?
0: 자, 말을 더듬다라는 걸 앞으로는 우리 알게 된 겁니다. 바로 네. stutter. 얘는 어려운 stutter.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단어예요.
1: 그렇겠네요.
0: Yes, stutter. 근데 stutter. 여기 뒤에 있는 TT 부분을 플랩을 내서 리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stutter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 네.
0: 한번 가볼게요. Stutter, stutter.
1: Stutter, stutter.
0: 음흠, 영화 같은 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따지듯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1: 네.
0: 뭐라고? 상대방이 그러잖아요.
1: 예.
0: 못 알아들은 것처럼.
1: 어.
0: Did I stutter?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을 더듬었나? 아니잖아. 너 알아들었잖아.
1: 왜 못 알아?
0: 이런 식으로.
1: 아, 왜 못 알아듣는지. Right.
0: 그렇죠. 자, so stutter도 알아두는 김에 아, 왠지 이것도 모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웅얼거리는 거 있죠. 말을 막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영어 할 때 이 웅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1: 그렇죠.
0: 최악의 습관이에요. Right? 소리가 아예 안 들리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아세요? 웅얼거리는 거?
1: 웅얼거리는 거요? 오, 글쎄요.
0: 이것도 처음 들어봤죠, 그죠?
1: 예.
0: Right, okay. 자, 바로 mumble.
1: Mumble.
0: 되겠습니다. Okay, so stop mumbling. 그럼 뭐 이렇게 웅얼거려 혹은 궁시렁거려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So 이 두 개는 사실 대체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이렇게 하면 어때요? Say, no, don't say. 웅얼거리는 거. No.
0: What are you doing? 이럴 수 있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왜 너는 stutter 하고 있니? 더듬고 있니? Are you 느끼고 있니? feeling 하고 있니? 뭐를?
1: guilty
0: 함을.
1: 예.
0: 오케이. 자, 누군가가 guilty 하다는 것은 원래는 유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유죄인. 근데 이 유죄임을 느끼는 거,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가 바로 뭐겠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1: 그쵸.
0: 겁니다. Right? So guilty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1: 예.
0: 왜냐하면 이 명사로 쓸 때는 guilt예요, guilt. So y가 붙으면 guilty 이러면 유죄다, 유죄인. 혹은 유죄인이라는 형용사라고 쓸 수 있고 feel이랑 같이 붙게 되면은
1: 죄책감이 들다.
0: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하나의 동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있는 거야? You feeling guilty? 이렇게 쓴다든가.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행형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 나 죄책감 들어. 아, 나 죄책감을 느낀다.
1: I feel guilty.
0: 그죠? I feel guilty.
1: Yeah.
0: feel 형용사 하면 형용사하게 느낀다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I feel guilty. 자, how about this? 그 범죄자는 죄책감이 들었어. 범죄자가 뭘까요?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는데요.
1: C.
0: 힌트는 예. 범죄는 crime이죠. crime.
1: crimer.
0: 아,
1: crimer.
0: criminal.
1: criminal.
0: 아,
1: criminal 영화 제목 아니에요?
0: 아, 마이클 잭슨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smooth criminal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so criminal은
1: 예.
0: 이렇게 범죄자입니다. 그 범죄자는 느꼈다. 죄책감을 느꼈다.
1: criminal feels guilty.
0: 과거형이니까 the criminal
1: felt guilty.
0: felt guilty.
1: 아하.
0: There you go.
1: Yeah.
0: All right. So feel guilty. feel guilty. Oh, I feel guilty. 이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 Hey, don't feel guilty.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1: Yeah.
0: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1: I feel guilty.
0: The criminal felt guilty.
1: The criminal felt guilty.
0: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교재에 안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1: 네.
0: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요.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오?
0: 네.
1: 그쵸?
0: 이게 아까 명사로 죄책감이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나를 죄책감 여행 보내지 마라고 해서
1: 죄책감 들게 하지 말란 얘기군요.
0: 맞습니다. Hey, don't put me on a guilt trip.
1: 우와.
0: 왜 날 그 여행을 보내는 거야?
1: 너무 시적으로 표현을 하네요.
0: 네,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1: 아.
0: 네,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flam 나는 거 잊지 말고요. 리을 비슷하게.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Alright. Stuttering 발음 쉽지 않죠?
1: Stuttering.
0: Yeah.
1: Stuttering. 어려워요.
0: 얘가 flap인데 다시 또 R 사운드 넣어서 yeah, 쉽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 네?
0: 오히려 더 버럭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1: 그러니까요.
0: 그냥 목 가다듬은 거야. 막 이러면서.
1: 정말.
0: 화났죠?
1: 예. 네, 그,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딱 그 격이네요.
0: 괜히 뭔가 찔려요, 지금.
1: 네. 네.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이게 throat이 목이잖아요.
0: 맞아요.
1: 내 목이 깨끗해지게
0: 했었어. 새로운 표현 또
1: 예.
0: 가져가죠.
1: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 이거 그러면은 no

0: way 할게요.
1: Oh, okay.
0: Yes.
2: No,
0: no way.
2: way. 자, no way. 일단은 저는 오늘 다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근데 no way 괜찮습니다. 아, no way. 그럼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에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at's fine as well. 자, 오늘은요. 바로 nonsense.
0: nonsense.
2: 이러면서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오. 자, nonsense라고 한 nonsense quiz 뭐 이런 예. 거 들어봤죠, 그죠?
0: nonsense는 그건데요. 네. 오, 오늘 티가 너무 귀여워요, 큐티.
2: 어, 그, 아. 뭐예요? 그러면 갑자기요.
0: 아, nonsense면서 약간 아재 개그 아, 그런 아재 느낌인데.
2: 오케이, okay, so sense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 뭔가가 make sense 한다는 건 말이 되는 말이 건데요. 되는 건데. nonsense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자체 단어 하나만으로 예.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So 누군가 oh nonsense 이러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실없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네. 조금 격식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no way가 더 가볍고 캐주얼하긴 합니다.
0: 예.
2: Alright, so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죠. throat하고 neck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0: throat은 네. 그 완전 목 안에 막 네. 편도선 이런 느낌.
2: 목구멍, 네. right?
0: neck은 겉에.
2: 맞아요. 네. Okay. So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목 소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목 안쪽을 가다듬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lear 시킨다는 건 뻥 뚫는 거예요.
0: 아하.
2: 뭔가 뚫어버려요. clear 네. one's throat. 이러고 하면 앞으로 우리 그런 거. 이렇게 목을 가다듬는 것을 예.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소유격이 나왔기 때문에 나의 목을 가다듬으면
0: clear my throat.
2: My throat. 그녀의 목을 그녀가 가다듬는다. 그러면은
0: clear her throat.
2: 그렇죠. 요거를 계속 바꿔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0: 네.
2: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쵸.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이랬을 때 슬기 씨가 네. 저한테 네. 당신의 목을 가다듬어요라고 네.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0: Hey, my Sam?
2: Yes.
0: My teacher?
2: Yes.
0: Yes. Clear your throat.
2: Throat. 그러면 제가 오케이. Okay. Yeah. 이렇게 되겠죠?
0: 네.
2: 자, how about this? 그 가수는 그녀의 목을 가다듬었다. 여가수인 거예요.
0: The
2: singer cleared 과거로 써야 되겠죠?
0: 아,
2: 가다듬었다? Cleared? 이거 동사입니다. 이거 동사예요.
0: 아, 그래요?
2: 네.
0: 그럼 cleared?
2: 어허. Uh-huh.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2: 그렇죠. There you go. 오, 큰일 날 뻔했네요. Clear 여기서 예, 동사로 쓴 거예요. 가다듬다, clear하게 만들다.
0: 예.
2: Okay? So, 이런 문장 나오겠죠.
0: Cleared.
2: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Clear your throat.
0: Clear your throat.
2: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0: The singer cleared her throat.
2: Alright, 자, 이것도 제가 뭐 하나 그냥 참고 삼아서 가져온 문장이 있습니다.
0: 네.
2: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have a frog in my throat.
0: Yeah.
2: 자, 이렇게 하면 목을 clear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0: 네.
2: 내 안에 목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목이 살짝 쉰 느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래가 좀 껴있다든가.
0: 그쵸.
2: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야겠어 라고 할 때 Oh, I have a frog in my throat. So I have to clear my throat.
0: 와, 네,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2: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예.
2: Al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0: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2: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0: Did you just smile at her?
2: 오케이. 왜 말을 더듬어? 죄책감 드는 거야?
0: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2: 그렇죠.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just smile at her? Did you just smile at her?
3: Huh? No, she just looked

0: familiar.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1: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smile, 그 다음에 as이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2: 네.
1: Alright,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2: Yeah.
1: 나 걔한테, 그녀한테 미소 지은 거 아니야. 난 그녀에게 미소 짓지 않았어.
2: I didn't uh-huh. smile at her.
1: I didn't smile at h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러면서. 자, 그 배우가 팬들에게, 그 팬들에게 미소 지었어.
2: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1: 그렇죠. You got it. Mm-hmm. 세 번째입니다. 자기 방금 저 여자한테 미소 지은 거야? 너 방금 그녀에게 미소 지었니?
2: Did you? Uh-huh. Did you just smile at her?
1: 그렇죠. 과거형 질문이니까요.
2: Yes.
1: Al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smile at her. The actor smiled at the fans. Did you just smile at her? Okay, 자 다음은요.
2: Feel guilty.
1: 죄책감 드는 거. Mm-hmm. 나 죄책감 들어.
2: I feel guilty.
1: 그렇죠. I feel guilty. 그 범죄자는, 그 criminal은 죄책감이 들었어.
2: The criminal felt guilty.
1: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feel 아니라 felt guilty.
2: Yes.
1: 자, 질문형 해보겠습니다. 죄책감 드는 거야.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2: 네.
1: 너는 죄책감이 들고 있니?
2: Are you feeling guilty?
1: 그죠. Are you feeling guilty?
2: Mm-hmm.
1: 이렇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I feel guilty. The criminal felt guilty. Are you feeling guilty? 뷰티풀 job, you guys. Alright,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just smile at her?
4: Huh? No, she just looked familiar.
3: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4: Nonsense.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네, 오늘 새로운 표현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그렇죠?
2: 맞아요. 오늘 뭐 단어도 그렇지만 뭐 feel guilty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재밌고
1: I have a frog in my throat.
2: 맞아요.
1: That's nice.
2: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표현들이 많았어요.
1: 오케이, 자,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id you just smile at her?
0: Huh? 응? No, she just looked familiar.
2: Oh, why are you stuttering? Are you feeling guilty?
0: Nonsense. Huh? I was just clearing my throat.
1: Wow. Great job, you guys.
2: Ooh.
1: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네, 그걸 마무리합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Let's wrap it up! 이었습니다.
1: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2: 네.
1: Smile at someone.
2: Yeah.
1: 그리고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다.
2: 네.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 또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1: Alright,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 이 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은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주님이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주님이다, 밥 먹는 박주님이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에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4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때인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아니랄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쓸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 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 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 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의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한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못 벌어봐라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악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 생활을 할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함이 들 때, 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0: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어?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에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 써.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못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게못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될 때가 많아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난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독오독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회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보면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0: 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해발 700m 고지 깊은 산중. 외딴 섬처럼 자리한 고요한 암자가 있습니다.
1: 스님!
2: 지금 다 찍고 계시네.
1: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2: 뭐 그 주로 거의 혼자 있을 때가 많죠.
1: 인사 한번 하세요, 저 시청자한테도.
2: 네, 반갑습니다.
1: 스님들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2: 스트레스? 그런데 사람들 스트레스를 왜 받죠?
0: 그 답을 찾고자 떠나온 지 20해.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중이랍니다.
2: 토끼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 응?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0: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고 스님과 함께 마음 쉬러 가보실래요? 첩첩이 이어진 능선이 초록빛 파도처럼 굽이치는 곳. 가파른 능선길 따라 걸으며 무언가를 찾는 한 사람. 봄 향기 따라온 능조 스님을 만났습니다.
2: 단풍추인데 이파리가 단풍나무까지 생겨가지고 가을에는 단풍처럼 무리더라.
0: 그늘진 숲속에서 흔히 자라는 봄나물 단풍추. 모르고 보면 그저 풀한 포기일 뿐이지만 알면 나물이 된답니다.
1: 근데 그냥 막 뜯는 것 같아요.
2: 막 뜯어야지 뭐 어떻게 뜯어. 막 뜯어 이렇게. 그냥 이걸 그냥 바로 국물에 먹어도 되고 또 이제 묵나물 삶아서 말려서 묵나물 해서 이제 뭐 겨울에 먹어도 되고.
0: 손 닿는 곳마다 지쳐진 단풍취. 이 넓은 곳이 모두 단풍취 밭이라는데요.
1: 네, 비슷하네요.
2: 네.
1: 스님, 근데 여기 주변의 풍경이 너무 멋있는데요?
2: 예, 네, 멋있죠. 여기 보면은 저쪽으로 보이는 게 가리산이고, 가리산이고 아마도 저기 저희 가리산. 멋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주 전망이 멋있을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오면 다 산만 보이고 바다 가운데서 보면은 바다만 보이고. 그래서 여기 높은 산이니까 다 산만 보이죠.
0: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엔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물이 있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계절의 경이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아는 즐거움입니다.
2: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에 좋은 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 사는 것보다 산에 사는 게 훨씬 좋지. 사람들은 다 도시에 살더라고.

0: 과거 화전민들이 살던 집터. 사람이 모두 떠나고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고쳐 스님만의 수행처로 일궈냈다죠.
1: 여기 돌 세 개 한번 보실래요? 모양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돌 세 개가 이제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생겼는데 터 작업하면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공사할 때 땅속에서 묻혀 있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는 모양이 의자처럼 특이해서 이제 딱 의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이 딱 의자 같죠.
0: 신기하게도 스님 체형에 딱 맞는 돌의자. 마음의 흐트러짐을 단단히 잡아주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1: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쉬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렇게 산란한 잡념까지도 다 쉬는 것, 아주 온전하게 쉬는 것.
0: 몸을 쉬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마음을 쉬게 하는 일. 잠시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 봅니다.

0: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요즘 세상, 반대로 비워내고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능조 스님. 처음 3년 동안은 전기도 없이 살며 불공을 들였다죠. 비우는 삶을 사는 스님이지만 쉽게 내려놓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탁 사랑.
1: 이 목탁은 이제 아주 큰 목탁인데, 이것도 목탁 채도 이제 비례해서 큰 거요. 채가 안 맞으면 소리가 잘 나, 이제 어울리지 않지. 이거 근데 이것은 이제
0: 목탁도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네요.
2: 이 소리가 제일 좋은데요? 아,
1: 그래 나중에 큰 걸로 할까? 예. 네?
2: 스님, 불은 왜 이래요?
1: 네, 전기가 저기 저 동네에서부터 선을 끌어와서 전력이 좀 딸려요. 저기 전기밥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은 딸려가지고 우리가 까물까물해.
2: 라이터 조명이 되는데요?
1: 조명 돼요? 불을 꺼버릴까? 응? 아예.
2: 스님이 안 보이는데요?
1: 내가 안 보여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전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 조금 깜빡이면 어떻습니까? 또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따뜻한 찬물 한 주전자 끓여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20대 청년이 출가를 택한 이유입니다.
1: 스님들이 동네에 오면 쫄랑쫄랑 따로 다녔죠. 멋있어 보였죠, 스님네들이. 아주 멋지게, 그런, 멋있게 보여서 이제, 아, 이렇게 스님들하고 이렇게 출가를 하면은 뭐 이렇게 멋지게 살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출가를 했죠.
2: 막상 살아보시면 어때? 멋있게 사세요?
1: 뭐 잘한 것 같아요.
0: 대학 시절 참여한 불교 수련회,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탐구해 나가는 스님들의 삶이 참 멋져 보였다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수행자의 길.
1: 아마 우리 마음에도 창이 있을 텐데 마음의 창도 이렇게 넓을수록 좋을 거요. 마음의 창을 다 이렇게 닫혀놓으면은 애고가 많은 거고, 마음의 창이 넓을수록 보다 맑게 하고 보다 밝게 하고 보다 자비롭게 하는 힘도 함께 있어야죠.
0: 마음의 창을 활짝 넓히는 것, 스님이 산에서 깨달은 삶의 가르침입니다.

0: 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산중 생활. 혼자 사니 한가할 것 같지만 좀처럼 손이 쉬는 법 없다죠.
1: 중요한 것은 심어놓으면 누군가가 먹게 돼. 누군가가 먹는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고 핵심이죠. 노루가 와서 먹기도 하는데 노루는 이제 여기 못 들어가게 망을 쳐놨어요. 노루 근데 굉장히 착해. 노루가 와서 뜯어먹으면 이렇게 차례대로 뜯어먹어. 여기저기 먹는 게 아니거든. 기특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먹었지. 그럼 그 다음 날은 그 다음부터 먹어.
0: 빈 땅을 그냥 둘 수 없어 밭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오늘은 고추 모종을 심는 날. 밭이 제법 넓은데요. 가끔씩 찾아오는 신도들과 나누고 때로는 산속 손님들과도 나누고 있답니다.
2: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나요?
1: 스트레스?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스트레스가 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스트레스라. 그런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왜 받죠? 한번 생각해봐.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제일 큰 요인이 뭘까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스트레스 받는지. 근데 그 원인을 잘 탐구를 해야 되는데 모를 수 있어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그 원인을 따져보면은 공통적인 사항이 욕심이 많아. 사람이 욕심이 전혀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욕심을 부리되 또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알아야 돼. 욕심을
0: 필요한 만큼의 양을 아는 것, 스트레스의 원인도 그 해답도 결국 마음에서 찾아야 한답니다. 하루하루 밭을 일구듯 마음도 가꾸며 살아야 한다죠. 밭일을 마친 뒤 다시 길을 나선 스님. 그런데 암자가 아닌 숲속으로 향하시네요.
2: 스님,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허리 차셨어요?
1: 뭐 손에 들고 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다 끼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지에다가.
0: 그렇게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숲 한가운데.
2: 지금 저기 단지는 뭐예요?
1: 예?
2: 저 단지 아니에요?
1: 여기 다라이 뚜껑인데 이렇게 여기서 전화하고 할 때 깔고 앉으려고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저쪽 건물 있는데 전화가 잘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저쪽에 이제 저쪽에 안 터져도 여기는 저쪽보다는 좀 전화가 잘 돼요.
0: 전파조차 잘 터지지 않는 숲속 스님이 찾아낸 최고의 전파 명당입니다.
1: 누가 오기로 약속해 하고 하면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찾아올 때 오는 길이 좀 쉽게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는 길 안내도 하고

소나기가 선물한 달콤한 휴식. 이런 날엔 스님만의 소소한 즐거움이 있다죠.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한 알 한 알 잣을 까는데요.

0: 한가하고 시간이 될 때 심심할 때 이렇게 한 번씩 까서 먹죠.
1: 그러면 안 드시고 계속 까기만 하셨어요?
0: 아까는 까는 시간이고 이제 먹을 시간 됐으니까 먹어야지.
2: 뽀얀 속살을 드러낸 잣. 남들은 비오는 날엔 파전에 막걸리라는데 스님은 잣 한 알에 고소한 여유를 곁들입니다.

0: 입니다.
1: 근데 밥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2: 한 30개 정도 먹으면 적절할 거예요 아마.
1: 선생님 지금 100개 이상 드신 것 같은데.
2: 100개? 100개까지는 안 되고 한 95, 90개쯤 될, 90개도 한 50개쯤 먹을 때 있다.
3: 어머요?
1: 저희는 하나도 안 주시네요.
2: 아까 와서 뭐 드시라니까 오늘 좀 와서 먹어요.
1: 지금 까준 거 먹어서.
2: 응? 뭐 어떻게 까준 거만 먹는다고? 내가 다 깠는데? 또 골라줄까?
0: 오고 가는 농담 속에서 정을 느낍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찾아온 고요.

0: 늘 그랬듯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갑니다.
1: 이렇게 걸을 때 뭐 구태여 뭐 일부러 생각을 안 해도 이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다 맑고 깨끗한 것들이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예, 생각 자체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0: 푸른 자연의 품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시간.

0: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온전하게 쉬어가는 암자입니다.
1: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잖아 이게. 난 매일 선물을 받고 있는 거지. 불편을 즐길 줄 알면은 행복은 배가 되거든요. 짜잔! 짜잔! 사이 사랑은 장모란다.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0: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치앙마이의 쌈바성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속 털어서 돈 벌으셔가지고 이거 찾대요.
3: 아, 아파서
2: 세상에. 아, 이런 마사지는 처음 받아봅니다. 아, 한 번쯤은 손님 말고 주인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봤죠. 보고 먹고 즐기는 것까지 현지의 삶 속으로.
3: 좋았다.
2: 이번 여정에선 그들처럼 살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6시간이면 가닿는 곳 치앙마이. 산악지대인 지리적 특성 덕에 독특한 로컬 문화가 잘 남아있죠. 치앙마이 남서쪽에 자리한 쌈바똥에서 태국 북부의 삶의 풍경을 만납니다. 이때를 놓치면 꼬박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만 반짝하고 열린다는데요. 자,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소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지금 우렁차게 들리고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요,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한 50분, 6시가 되기 전 새벽입니다. 지금 아침 치앙마이의 쌈바똥 물소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자, 영어명 표기로는 버팔로 마켓이라고 합니다. 60여 년 전에 이 물소를 중심으로 농경사회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곳이 물소가 거래됐던 중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부진 체격, 초승달 모양의 거대한 뿔, 말로만 듣던 물소입니다. 지금 이 물소를 지금 거래하는 지금 현장인 것 같은데 굉장히 부산합니다. 약간 서로 지금 눈치 싸움도 하는 것 같고요. 토요일 장날 하루 동안만 300두 이상의 소가 거래됩니다. 쌈바통 물소시장. 그 역사만도 반세기가 넘는 태국 북부의 최대 가축시장이죠. 지금 소를 데리고 있습니다. 오, 보세요. 이야. 물소를 팔려는 이들과 사려는 이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한낮에 더위를 피하려다 보니까요, 새벽부터 문을 열게 됐다죠. 진흙탕이나 습지에서도 거침없고 힘이 아주 좋아서 귀한 일꾼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물소 거래는요, 오전 8시 전후가 가장 활발하다는데요. 그런데요, 몸에 붉은 글씨가 적힌 물소들이 눈에 띕니다.
4: 저 몸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라카칠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0: 태국어로는 롯컵. 물소를 싣는 트럭입니다. 물소의 안전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도 둘렀는데 이미 만석인 트럭에 승객을 추가하겠답니다.
1: 아니 지금 싣고 있는데 공간이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걸 싣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2: 다 싫어지는구나.
1: 제가 볼 때는 엄청 프로입니다. 프로. 되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0: 그런데요, 물소 주인은 아니랍니다. 트럭에 물소를 실어주고 한 마리당 몇천 원의 수수료를 받는 전문 인력. 색다른 직업이죠. 물소의 크기나 예민함에 따라 수수료의 차이가 있답니다. 덜어는요, 운송도 돈 맞는 물소 시장의 베테랑 기술자죠.
1: 야, 조선은 지금 팔려나가는 거고 여기는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냥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정찰제가 아닌 탓에 흥정은 필수. 흥정 분위기치곤 화기애애한데요.
1: 아니 여기 지금 소를 사러 오신 거예요? 아니 저 이렇게 좀 얘기하시길래 저는 물소를 사러 온 줄 알았어요.
0: 부모님과 농사를 지으면서 물소를 키운답니다.
1: 야 지금 집에서 키우는 물소인데 되게 투실투실하고 되게 예쁘겠네. 와 7마리를 키우신대요 지금. 태국 분들한테는 이 소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물소 사랑은 끔찍한데요. 임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1: 아니 좀 전에 흥정하셨는데 이 거래가 좀 잘 안 됐나 봐요. 딱 보면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정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0: 호방한 성격의 아저씨는요 이미 물소를 12마리나 팔았답니다. 여유가 흘러넘치는 이유인데요.
1: 와, 지금 이 소들은 제가 볼 땐 가족 같은 느낌인데. 소의 가격은 어떻게 먹여지는 거예요? 이야. 요게 지금 소 한 마리 값입니다. 소 팔아서 돈 벌으셔가지고 요거 찾대요. 이 선생님은 지금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시계도 금시계고요. 소 한 마리 값이거든요. 그리고 소 이거 왜 남았어요? 했더니 팔고 싶은데 뭐 약간 귀찮은 투로 다음에 팔지 뭐 이런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소 업계에 아주 그냥 금수저 같으십니다.
0: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분은 지각인데요. 멀리 산골에서 오느라 늦으셨답니다.
1: 사와디카. 지금 방금 도착해 소 팔로 나오신 거예요? 몇 마리 가지고 오셨어요?
3: 세 마리.
0: 뿌리 자그맣습니다. 쌈바통 시장에선 농사나 유구 목적의 일반 소도 함께 거래되고 있죠.
1: 오늘 그러면 어떻게 좀 잘 팔릴 것 같으세요?
0: 산골 농부 아저씨인 소로 전답을 일구고 더러 소를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렸답니다.

0: 이 손 보니까 와 굳은 살이 와 이거 보세요.
1: 와 건전.
0: 여기 보면 완전 굳은 살이 깐깐하게 다 배셨어요. 야, 제 손도 사실 작은 손이 아닌데 와 황소 손이시네. 야 여기에 진짜 소를 끌고 다녔던 그리고 소를 위해서 먹이를 줬던 이 흔적들이 손만 봐도 어떻게 소와 함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좀 느낌이 옵니다. 믿음직한 동료이자 온 가족의 희망이었던 소. 소와 동부는요, 이별 또한 치열하게 치릅니다. 쌈바통 시장 한쪽엔 이런 것도 있습니다.
2: 이쪽은 지금 소가 없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좀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여기는 완전히 지금 만물상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3: 손때 묻은 오래된 부품부터 지역 음식에 이르기까지 태국 북부의 삶을 오롯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까요? 맞습니다. 물소고기입니다. 태국 북부는요, 물소고기 요리가 발달했습니다.
0: 사와디카. 이거 양념 안 묻힌 고기도 있어요? 아!
3: 작두처럼 생긴 커다란 칼로 거의 죽처럼 고기를 다집니다. 요리 인생 30년. 본능적으로 이끌렸는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신기합니다.
0: 무슨 고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아까 봤던 그 물소를 생고기를 지금 다지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 싱싱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뭉치기 회 있잖아요.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 살짝 떼서 혹시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육질이 지금, 우와, 진짜 싱싱합니다. 이 양념이라고 합니다. 와. 와, 진짜 싱싱하다. 우리나라 그 뭉치기라고 하잖아요. 도축한 지 며칠 안 된 그 딱 그 식감이요. 색깔도 그렇고.
3: 물소 시장이기에 가능한 음식. 양해를 구하고요. 물소 육회 다지기에 도전했습니다.
0: 태국에서 이 육회를 만들어 볼 자리야. 와.
3: 물소고기는 워낙 질겨서요. 이렇게 다져야 육질이 부드러워진다죠.
0: 칼맛이 있네요. 칼맛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접어주고요. 이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와!
3: 이야. 새로운 음식과의 만남은 요리사에겐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어딜 가든 로컬 시장을 빠짐없이 들르곤 하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다는 태국 북부의 최고의 별미.
0: 자,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진짜 맛있겠다. 사와디카. 사와디카. 자, 여기서 지금 아까 그 물소 육회 있죠? 그럼 꼭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맛이 어때요? 아로니카. 아, 여기 자주 오세요? 나왔어.
3: 물소 특유의 진한 육향과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물소 육회.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0: 야, 지금 밥, 채소, 요리 세 가지에서 다섯 접시 정도 느낌인데 17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6,500원 정도 되는 거죠. 먹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먹으면 돼요? 찰밥이랑 그 막 동남아 향이 쫙 올라갑니다. 이건 또 익힌 대로의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도 올리고, 이야, 이거 질감이 정말 궁금하다. 곱창까지 먹는다고? 이야.
3: 돼지의 맛을 정복하는 가슴 떨리는 순간인데요. 뭔가 이상합니다.
4: 와.
2: 여러분, 마라탕 먹을 때 마라 있잖아요. 얼얼하고 매운맛,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여기 섞여 있어요. 물소에 혹시라도 잡냄새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한국 사람들도 김치 없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하면서 이 지방의 강한 향을 살린 그런 요리 같습니다.
3: 음식은요, 그 지역을 담고 그곳의 사람을 담는다 했던가요? 이 한 그릇에도 대구 북부 사람들의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2: 사람들의 거기 풍미가 있고 그냥 생, 생으로 날것으로 육회를 먹는 것도 또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3: 솔직히요, 처음엔 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2: 바로 이 막마!
3: 이제 좀 쌈바똥 사람 같죠? 정오 무렵 물소 트럭이 다 떠난 뒤에도요, 시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시골 장터가 되게 그렇듯 여기에서도요, 올망졸망한 녀석들이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2: 자, 여기 닭, 오리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3: 이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산마을 곳곳에 삶의 이야기가 흘러드는 곳. 시장에만 와도 세상 물정에 눈이 밝아지죠.
2: 와, 쌈딱인가 봐요. 쌈딱 두 개.
3: 태국 북부의 전통 오락이라는 두개 문화. TV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단조로운 시골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주었다죠. 보이는 것마다 추억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2: 와, 닭장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새 잡을 때 이런 거가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야, 신기하네요.
3: 경쾌한 소리가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여자분이 누워 계시네요.
2: 사와디캅.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 마사지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3: 망치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요, 시장 한복판 뻥 뚫린 곳에서 마사지라뇨.
2: 야,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지금 닭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닭을. 와. 근데 바로 옆에서는 망치 마사지도 하고 손님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거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마사지 되는 겁니까?
3: 정작 손님은 제 집 안방처럼 편안해 보입니다.
2: 와,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닌 거네요? 와, 지금 엄청 시원한가 봐요. 저도 좀 받아야겠는데. 아, 그래요? 모자 벗으면 스님인 줄 알 텐데. 아, 타올라이카?
1: 라디오.
2: 5,000원 정도 미만인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와, 시원하겠네.
1: ก็คืออันเนี้ยเค้าเรียกว่าเป็นแบบโบราณคือคนสมัยก่อนเนี่ยมันไม่มีโรงยาไม่มีอะไรเช่นปวดนอนไม่หลับปวดนู่นปวดนี่อย่างเงี้ยอาจจะอุบัติเหตุมาหรือว่าอยู่ๆแล้วอันเนี้ยมันเป็นศาสตร์ที่เขาถ่ายทอดกันมาเป็นไม่รู้กี่ร้อยกี่พันปีเพราะเราก็เป็นคนเดี๋ยวลองดูว่าวิธีเนี้ย
3: 마사지 도구는요, 나무 망치와 정의 한 세트. 톱센이라는 태국 북부의 전통 마사지입니다.
2: 시원하긴 한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정확히 짚여가지고, 거기를 또 집중적으로 해주니까.

0: 아, 오, 거기다 돌 앞에. 아,
1: 곡소리는 좀 냈지만요. 자세히 보면 뼈는 절대 치지 않고요. 근육과 혈자리만 칩니다. 여러분, 저 벌 받는 거 아닙니다.
2: 세상에,
0: 아, 이런 말 사실은 아, 처음 받아봅니다.
3: 제 몸을 가지고 놀고 있어. 마사지 받으세요.
4: 아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아팠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좀 시원해요. 아까는 이게 좀 힘들었어요. 제가 요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받고 나니까 너무 가래?
2: 바쁜막 힘이 오가나. 여러 저간 마가마 매번. 티네 저 유튜브나 완사오.
4: 태국의 이 시장 대단합니다.
1: 5,000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여행에 피로를 달랬습니다. 기운 차린 김에 북에서 남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는데요. 촌뿌리주의 파타야, 푸른 바다로 갑니다.

0: 작은 어촌마을에서 세계적인 휴양지로 거듭났다죠. 바다가 없는 태국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바다로 왔습니다.
1: 네, 사람들에게는요 이곳 파타야가 세계 최대의 휴양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리사 최인성인 저한테는요 이 바다가 거대한 식재료 저장고처럼 보입니다.
0: 저 광활하고 푸른 저장고엔 뭐가 들었을까요?
1: 파타야에서 물놀이도 좋지만요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그 특별한 경험을 위해 여기 와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0: 바닷바람을 맞아본 지가 언젠가 싶은데요. 생선 요리를 주로 했으면서도요. 바다 한번 와볼 새가 없었습니다.
1: 오! 사실은 서울에서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생선 같은 거를. 근데 그때마다 야, 나도 한번 이 큰 대어를 한번 낚을 수 있는 그런 또 때가 또 언제 오나라고 항상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꿈을 아마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배에 오르는 건 그 때문입니다. 바다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다기에 파타야 앞바다까지 나왔습니다.
1: 사와디카! 여기 고기 많이 잡히죠?
2: 잡.
1: 오? 진짜죠?
2: 찍러 갑.
3: 찍.
1: 찍러?
3: 미 빠랭. 빠녹가링, 그리고 빠칸가파오, 라이체닛.
1: 제일 크게 잡은 게 어느 정도 돼요? 이 정도? 아, 이거는 막 거의 7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 이야, 미키도 정말 오랜만에 껴봅니다.
1: 자, 대어를 잡아보겠습니다.
0: 꿈꾸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대어를 꿈꾸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는데요.
1: 어? 느낌 온 것 같은. 어?
0: 아, 아까운 미끼만 잃었습니다.
1: 아니, 입질 딱 오길래 제가 딱 쳤거든요. 꽝입니다.
0: 네, 다시 심기일전하고 집중해보는데요.

0: 손맛이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태어의 꿈은 물 건너갔지만요. 그냥 돌아갈 순 없죠.
1: 야, 옛날 생각납니다. 자, 바다다!
0: 제가 해군 출신 물개입니다. 바다는 제 놀이터나 마찬가지. 한 마리 물고기가 된 것처럼 바다에서 실컷 뛰어놀았던 시간. 꼭 잡아야만 맛인가요? 뭐로 가도 대어를 만나기만 하면 될 일. 파타야에서 50km 떨어진 앙실라 수산시장에 왔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인데요. 태국은 수산 자원이 풍부한 나라. 앙실라 수산시장은요,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타이만에 맞닿아 있어 늘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하죠.
1: 아가미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산지에서 바로 잡아서 왔기 때문에 엄청 싱싱하고 좋습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냐.
0: 자신감도 넘치고 예술성도 넘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진열은 처음 보는데요.
2: 와, 쭈꾸미예요. 보통 쭈꾸미는 마트나 이런 데서 그냥 봉지에나 비닐팩에다 팔잖아요. 이 얼음 위에다 신선하게 디스플레이 쫙 했는데, 와, 마치 그림으로 그린 미술 작품 같습니다.
0: 그 비밀은요, 사람 손끝에 있었습니다.
2: 와, 저렇게 하시는구나. 오, 너무 정성스럽다. 아니, 그럼 이거 다 진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3: 장사의 신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지나가다가 안 사고는 못 뺏길 것 같아요.
0: 값도 착합니다. 쭈꾸미 가격은 우리나라 3분의 1. 이름값 제대로 하는 녀석도 있죠. 바로 큰 진검이 새옵니다.
2: 와, 이게 저 얼굴만. 저 얼굴만 합니다. 자, 보세요. 가려볼게요. 우와.
4: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2: 아, 여기서 바베큐, 그러니까 직접 구워주는 곳이에요. 와.
0: 시장 한쪽에 자리한 초대형 화로. 우리 돈으로 1,800원만 내면요, 손질부터 삶고 굽고 간단한 조리까지 이곳에서 해결해 줍니다.
2: 와, 드디어 제 것이 나왔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0: 태국에 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 큰 진검이 새우. 오동통한 쭈꾸미도 먹음직스럽게 삶아졌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죠?
2: 와, 이제 음식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 숯불에다 정성스럽게 구워가지고, 아, 빛깔이 끝내줍니다, 이게. 자, 요거를 이제 까고요. 아, 머리도 남김없이 먹어야지, 이따가. 자, 이거 따고.

0: 고추 소스예요. 약간 상큼한 식초를 살짝 곁들여서 청양고추를 다졌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일반 작은 새우는 내장이 쪼꼬미여서 곁들여 먹기가 참 애매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새우가 크고 머리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장을 버리지 않고 딱 하고 떠가지고 살하고 같이 해서 딱 먹으니까 낚시를 못했지만 여기 와서 다른 걸 낚은 것 같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1: 구이로도 맛있지만요, 생으로 먹으면 더 별미입니다.
0: 이렇게까지 큰 새우를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로. 자, 새우 먹는 방법은 다 똑같죠, 뭐 전 세계가. 여기에 껍질이 있는데 툭! 속 스킨이 딱 터트려지면서 머리를 딱 비틉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뽑아냅니다, 이렇게. 내장 같은 거 있죠? 이 내장 같은 게 이렇게 쭉 빠져나와요. 와, 그쵸? 한 번에 손질이 끝나는 거예요. 자, 까서 이렇게 돌리면요.
1: 속살이 탱글탱글합니다.
0: 그냥 먹으면 약간 밋밋하잖아요. 우리 초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튜브 고추장을 딱 하나 챙겨왔거든요. 요걸 넣으면 초장이 딱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초장보다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 즉석에서 만든 태국 초장입니다.
1: 매콤 새콤한 초장이 푹 찍어서요. 한 입 먹어봤는데요. 자꾸만 웃음이 나더라고요. 먹어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0: 입안에 꽉 차가지고 탱탱하고요. 안에는 고소함이 쫙 올라옵니다. 엄청 신선해요. 살아있는 걸 바로 해주셨으니까. 태국의 소스와 한국의 고추장이 만났습니다. 초장보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정말. 와. 이걸 살짝 뿌려가지고.
1: 이 쫄깃함을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0: 산지 근처라서 그런지 굉장히 신선하고요. 진열을 예쁘게 해놓은 만큼 신선도 최상입니다.
1: 제게 낙원이 어디냐고 부르신다면요, 주저없이 말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태국을 미식 천국이라고 부르는 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어느새 해는 기우는데요. 퇴근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앙실라 수산시장에 위치한 촌브리즈는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늦게 송크란 열기가 정점에 달한다는데요. 신나는 분위기, 송크란을 더 짜릿하게 만드는 귀하신 몸. 송크란의 불문율, 물벼락을 맞아도 웃어라. 여기서도 통합니다.
2: 아니, 저는 수산시장이라 그래서 되게 그냥 장사만 할 줄 알았는데 이 송크란 때는 장사 보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즐기는 것 같습니다.
1: 아, 방심하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송크란 2회차 물 축복을 나눌 줄 압니다.
2: 분명히 제가 낯선 이방인인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금 환영해주고 뭔가 같이 좀 즐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 송크란의 소란함도 한낮의 열기도 모두 물러갔습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는 밤에 활동이 더 많다는 태국 사람들. 야시장이 성업하는 까닭인데요. 범상치 않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0: 이건 안 익은 바나나거든요. 저거를, 와. 도마가 없고, 손에다 대고 손이 도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축해서 칼집을 낸 다음에 이게 다지는 거죠.
3: 옥수수, 옥수수 봐, 옥수수 봐.
0: 와. 아니 근데 왜 도마를 안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1: 도마는 제 본분을 잊은 지 오래. 훌륭한 요리사는요, 도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고수의 향기가 물씬 나죠?
0: 지금 보니까요, 여기는 쏨땀의 전문점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문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솜땀의 재료들을 약간씩 변형시키는 거죠. 무슨 솜땀, 무슨 솜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1: 태국의 국민 샐러드 솜땀. 주 재료는요, 풋 파파야인데요. 각종 채소와 향신료를 넣어 다양한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솜, 새콤한 맛을 땀, 빻는다는 그 이름처럼요. 재료를 절구해 놓고 나무방망이로 찧어서 만듭니다. 지역에 따라 들어가는 부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태국의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 지금 봐도요, 침이 고입니다.
0: 제가 본 이 길거리에 음식점 중에 가장 최고의 셰프님을 만났습니다. 와. 요 바나나 안 익은 거 안 먹어봤거든요. 바나나 안 익은 거 요걸로 들어간 메뉴 하나 해주세요. 자, 맛있게 좀 부탁합니다.
1: 길 위에 고수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1분여 만에 완성된 쏨땀 한 그릇. 평범한 야시장처럼 보이지만요, 가만히 둘러보면 음식 신세계가 펼쳐지는 고수들의 세상입니다.
0: 와, 이건 뭐지? 니아라이 갑. 어?
4: 먹어버려.
0: 거쿤캅. 뜨거워.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아, 밑에 지금 숯불이에요. 숯불. 숯불로 은은하게 구운 건데. 이게 원래 까면 흰자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흰색이 아니에요. 야, 이거 반절 한번 까볼게요. 와, 이게 설레인다, 이거. 와, 이 계란찜 같기도 하고. 보세요, 노란색이, 자, 흰자 밑에 노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 저희 계란찜 물 많이 안 넣고 했을 때 딱 그 질감이거든요.
1: 그 맛을 보니까요, 넘치는 자신감의 이유를 알겠습니다.
0: 일단 맛있고요. 그냥 달걀 안에 우리 한식 계란찜이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익숙한 맛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0: 여기 겉에 부분을 까요. 뒤쪽은 안 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쏟아내가지고 그거를 저은 다음에 양념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숯불에 구우면, 우리 계란찜도 사실은 뚝배기에다 딱 찰랑찰랑해서 하면 위에 부풀어 오르면서 위쪽이 조금 노란색으로 또 변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와, 진짜 기발하십니다. 해외 오니까 일반 길을 지나가도 요리사로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건까 아로에 막마.
1: 길 위의 스승님들에게 한수 배우고 갑니다. 태국은 길쭉한 나라입니다. 남북 길이가 총 1620여 킬로미터. 깊은 산 맑은 하늘을 찾아 남에서 북으로

0: 장정에 나섰는데요. 태국인들에게 힐링지로 통한다는 지앙다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1: 와, 날씨가 너무 덥네요. 와, 지금 옆에 계곡이 있는데, 와,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풍덩하고 싶네요.
0: 어?
1: 저 뗏목 아닌가? 오, 뗏목인 것 같아.
0: 우와.
1: 오. 아니, 뭐 뗏목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도 좀 있고.
0: 차량에 대나무 뗏목을 싣고 가는 광경이 이채롭습니다. 궁금하니까 별 수 있나요?
2: 사와디카. 아니, 저기 있는 뗏목은 뭐예요?
0: 페마이파이, 대나무 뗏목 체험입니다. 출발지까지는 차를 타고 간다는데요.
2: 아, 저렇게 차를 타가지고 위로 좀 올라가는 거 보네요. 아, 이 차 타면 돼요? 아, 커컨카. 와, 여성분이 또 운전을 해주시네요.
0: 더위도 쫓을 겸 태국인들과 함께 뗏목을 타러 출발했습니다.
2: 야, 지금 가는 길 자체가 스릴이네요. 와, 저기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집은 여기서 얼마나 걸려서 왔어요?
0: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2: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 것 같은데.
0: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훨씬 먼 거리를 달려서라도 찾아온다는 이곳.
2: 오! 오! 가졌는다!
0: 처음엔요, 균형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2: 와, 지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발은 기본으로 지금 젖었고요.
0: 대나무 뗏목 사이사이 빈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젖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굽이치는 지점에서는요, 속도가 빨라졌다 또 느려졌다. 박진감이 넘칩니다.
2: 야, 지금 다들 즐겁게 즐기고 계신데요. 사와디카!

0: 강물이 밀어주고 사공이 방향타를 잡아도
1: 막힙니다 막혀 부딪힌다
2: 배 네 대가 충돌해가지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지금 네 대가 아예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야 이런 경우도 있네요
0: 사공과 손님 구분 없이요 물속에 들어가 뗏목에 길을 터줍니다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면
2: 와 드디어 빠져나왔습니다
0: 도로가 없던 시절엔 대나무 뗏목이요 산골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산골과 세상을 연결해주던 뗏목은요 이젠 쉴 곳을 찾아온 이들을요 숨겨진 비경 속으로 안내합니다
2: 와 여기 진짜 정글 같네요
3: 600km를 달려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아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사와디카
0: 제가 꿈꾸던 여행이 이런 거였습니다
1: 지금 저한테 물을 막 뿌려내고 있어요
2: 그래서 장난기 있게 장난을 좀 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누구에게나 웃어주고 또 반겨주는 낙천적인 이들과 함께하는 것
4: 물줄기가 좀 잔잔해졌다가 좀 빨라졌다가
2: 와 저쪽에 코끼리 있습니다 이야

0: 계곡에 코끼리가 있어요. 까도타 코끼리.
1: 사람과 코끼리가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풍경이 정겨운데요. 이제 뗏목놀이도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0: 지금 보니까 얘 지금 하차 구간이 아닌데 서로 지금 충돌하고 지금 다 막혀가지고 내려서 이제 알아서 걸어가라고 내렸습니다.
1: 조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제 인생 두 번째 태국 여행. 못 잊어 종종 뒤돌아볼 것 같습니다.
2: 오, 있다. 저기. 우와, 대박. 우리

0: 오, 좋다. 와.
1: 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진공 밀폐와 압력으로 더 맛있게 원터치 오픈으로 간편하게 7리터 대용량 저압 압력솥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다만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다만유씨 삼계탕부터 갈비찜까지 7리터 저압 압력솥 증정
13: 어? 이거 실화야?
14: 에이, AI 같은데.
1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6: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박,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나도 같이 놀자.
1: 중장비들이 공사를 마치고 공사장을 정리하고 있네요.
2: 악당 녀석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3: 아무 일 없으니까 왠지 더 불안하네.
4: 다 루아의 방어막 덕분이지.
5: 뭐가 걱정이야? 닉센지 뭔지 나타나면 당장 변신해서.
6: 변신이라도? 뭘로 변신하는데요?
5: 그게 아니라.
2: 청소는 다 했니, 러비?
6: 응? 네.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요.
2: 그래, 수고했어.
7: 잘 가, 러비.
6: 안녕히 계세요.
0: 늦었다.
3: 친구들이랑 노는데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가도 되나?
2: 글쎄.
6: 러비, 받아. 지금이야, 러기.
5: 왔어.
6: 미안. 청소하고 바로 오는 바람에 못 씻었더니.
0: 신경 쓰지 마, 러비. 계속하자.
8: 공방.
5: 그럼 간다.

0: 여긴 내가 치울게. 너희 놀이터에 가서 마저 놀아.
1: 그럼 넌...
0: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걸.
2: 알았어, 그럼 우린 이만.
1: 아, 롱기!

0: 대체 뭐 하시는 거지?
1: 그러게. 마음의 잼을 손에 넣으신 후로 하루 종일 스크린만 보고 계셔.
0: 그럼 조용히 일하시게. 우린 가서 낮잠이나.
2: 잔잔다.
1: 닉스님, 뭐 대단한 거라도 찾으셨어요?
0: 응? 어? 저건 그냥 평범한 꼬마 청소차잖아요.
2: 마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아라.
3: 보이지 않느냐?
2: 저 꼬마의 마음속에 싹든 깊은 슬픔. 슬픔에 물든 마음의 어둠의 목소리를!
4: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5: 무슨 냄새야?
6: 지독해!
5: 그럼 우리 이만.
2: 다들 너만 두고 떠났구나. 외롭지?
3: 화도 나지.
2: 너도 같이 놀고 싶잖아. 난 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 네가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주.
7: 다들 수고 많았어.
5: 러비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으려나?
6: 어? 오늘 재밌었지?
8: 얘들아, 안녕.
9: 안녕하세요.
5: 그런데 러비는?
10: 너희랑 논다고 일 끝나자마자 가는데?
6: 러비는 청소해요.
7: 그게 무슨 말이야?
1: 네, 공놀이를 하다가 러비가 쓰레기를 몽땅 쏟았거든요.
6: 금방 치우고 온다고 했는데.
7: 그럼 지금 러비는 어디 있니? 도망쳐! 무슨 일이지?
1: 같이 놀자.
6: 저건 러비잖아. 꼬마 버스 타요.
11: 루아, 보고 있어? 어떻게 된 거야?
12: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이건 지구에는 없는 에너지인데. 설마 닉스가?
13: 닉스라고? 모두 출동하자!
14: 변신! 중장비 레이저스!
15: 단단한 대지요!

0: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1: 휘몰아치는 폭풍이야.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0: 타오르는 화염이야.
1: 생명의 파도를
0: 소멸의 불길을
2: 같이 놀자.
3: 괜찮니?
4: 네, 멋지다.
2: 같이 놀자. 나도 같이 놀자.
3: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두 피해.
5: 네, 얘들아, 저쪽으로 피하자.
3: 어서 로비를 되돌려야 해.
2: 놀자, 나랑 같이 놀자.
5: 아, 그래. 빌리.
3: 타요.
5: 공놀이를 해봐요.
3: 타요, 지금 놀 때가 아니야.
5: 아니요, 공을 그냥 쳐내지 말고 공놀이하는 것처럼 러비한테 보내봐요. 러비가 공을 받느라 정신이 팔렸을 때를 노리는 거예요.
6: 괜찮을까?
5: 일단 타요 말대로 해봐요.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6: 그래!
3: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2: 놀자, 나랑 같이 놀자.
3: 그래, 같이 놀자, 러비.
1: 으차! 내 공도 받아. 이야! 간다! 으악!
3: 이야!
2: 놀자, 나랑 같이 놀자.
0: 앞이 보이질 않아. 위험해.
1: 내가 마무리할게.
5: 지금이에요. 에너지 젤의 힘을 모으세요.
0: 알았어.
7: 내가 왜 여기?
8: 러비!
5: 다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7: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된 거야?
5: 이 아저씨들이 러비를 구해줬다.
3: 무사해서 다행이다.
1: 그럼
3: 우린 이만.
5: 도와줄게.
4: 나도 같이 채울 거야.
7: 그럼 얼른 치우고 같이 또 놀러 가자.
9: 역시 러비 네가 있어야 더 재밌더라고.
7: 얘들아.
5: 자, 그럼 청소 시작.
8: 좋았어.
10: 러비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행이에요. 중장비 레인저스 고마워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커다란 트럭을 몰 거야. 택배를 잔뜩 싣고서.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있네. 이런 걸 배송할 거야. 들판 여기저기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배송 태블릿 같은 건데 택배 배송할 때 필요해. 사인해주세요. 띠딕.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택배 배송원이거든. 아우! 친구들, 나랑 같이 택배 배송 놀이 할래? 와, 좋다고?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뚜뚜뚜. 띠딕. 제 거라고요? 근데 뭐가 든 거지? 어? 종이야. 딸랑딸랑.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택배 배송원 놀이. 자, 그럼 택배 배송하러 가보자.

0: 보라색인 거? 혹시 내 꼬리인가? 이제 내 차례. 내가 찾은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러니까 그게 아 강아지. 딜런!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피씨. 우린 택배 배송원 놀이 중이야. 딜런 회사에서 온 택배 받을 친구 있나요? 나 받을래.
1: 나도.
0: 그럼 난 이거. 난 이거 받을래. 집에 가야겠다. 택배 오는 거 받아야지.
1: 나도.
0: 택배를 정글로 배송해달라고? 좋아. 가자, 택배 배송원 친구들. 모두 정글로 출발. 우와, 이 정글엔 덩굴이 참 많네. 근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을까? 아직 안 보이네. 어디 있지? 택배 배송원들, 손상한경으로 찾아보자. B씨 택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으르렁 소리가 들리면 계속 가세요.

0: 벼룡 소리? 방금 들었어? 안 되겠다. 그냥 다른 택배부터 배송하자. 그래, 정글은 맨 나중에 배송할래. 딜런 택배 배송 왔습니다. 여기 배송 안내표야. 배송기사님 보세요. 누군지 알 수 있게 특별한 노크를 해주세요. 특별한 노크라고? 아, 알았다. 똑똑 빙그르르.
1: 우와, 내 택배잖아.
0: 사인해주세요. 띠릭. 택배 여기요.
1: 고마워요, 딜런 기사님.
0: 아이, 뭘요?
1: 우와, 내 마이크. 이제 들판에서 노래 불러도 되겠네. 잘 자라, 들판, 들판에서. 잘 돼요. 어? 이건 내 거 아닌데. 저기요, 딜런 배송 기사님. 잠깐만요.
2: 우리 택배 배송원 배송 목록 확인해.
1: 잠깐만요.
2: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지.
1: 기사님, 잠깐만요. 기사님, 뭘 빠뜨렸어요?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0: 어, 그러네. 그건 데이지 거야. 잘 찾았네. 어, 잠깐. 근데 너도 한번 택배 배송원이 돼보지 않을래?
1: 좋아.
0: 어, 근데 태블릿이 없는데.
2: 아무거나 써도 돼.
1: 태블릿, 태블릿. 헉! 아, 이거야. 띠릿. 우와, 된다.
2: 자, 데이지 집으로.
1: 예.
0: 우후.
1: 오지가 택배 배송 왔어요.
2: 배송 안내표 주세요.
0: 내 택배를 공중에 주세요.
1: 바라바라 어? 바라바라
0: 공중에 달라고?
1: 맞아요. 내 헬기로 좀 던져줄래요?
0: 어?
1: 어? 여기에 해주세요. 띠릭.
0: 이제 택배 배송이 거의 끝났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바로 으르렁 택배야.
1: 뭐? 으르렁 택배?

여기서. 어, 그래. 택배를 문 앞에 놔두세요. 그리고 수호랑이를 조심하라고.

0: 뭘 지키려는 걸까? 상어인가?
1: 이걸 배송해야 해. 근데 호랑이가 날 쫓아오면 안 되는데.
2: 그럼 주위를 돌려보자.
0: 내가 자장가를 한번 불러볼게. 좀 떨어져서.
3: 잘 자라 우리 호랑이 앞들들들들 판에서.

0: 방금 택배 받고 서명한 거야?
1: 치우!
0: 이 효자손이라고? 손이 안 닿아서 간지러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나웠던 거야?
1: 이제 남은 택배가 없네.
0: 남은 게 없다고?

0: 정글근에 들어가자.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2: 조심해! 커다란 뱀이 나타났어!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아, 불이 났어요.
5: 그랬대.
6: 무슨 소리지?
4: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4: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4: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4: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6: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4: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6: 도와주세요!
4: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우소관을 부탁해. 그랬는데 내가 뭐야? 아하! 안 돼! 캡틴 로보티카가 위험해! 으하!
1: 우와! 역시!
2: 캡틴 로보티카가 누구야?
3: 아, 포키가 좋아하는 만화책 주인공이야. 우와! 포키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2: 이거 신기록이겠는걸?
0: 안녕, 얘들아. 포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4: 아빈, 화성의 영웅들이라고 들어봤어? 로봇 영웅의 모험담을 다룬 만화야.
0: 포키,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4: 그래, 맞아. 이제 막 캡틴 로보티카가 나쁜 로봇들을 무찌르려고. 어? 이게 끝이야? 그럼 다음 이야기는... 아, 안 돼. 이건을 봐야겠어. 지금 당장...

0: 드디어 왔다!
1: 어, 포키, 너도 주문했어? 나도 책을 잔뜩 주문했거든. 우리 테라시티 주민들도 종이책을 그리워하잖니. 자, 책들아, 화성에 와!
0: 시장님, 괜찮으세요?
1: 도와줘! 고맙구나. 책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데?
0: 이렇게 책이 많으면 화성의 영웅들 2권은 못 찾을 텐데. 본부에 연락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2: 얘들아, 책이 잔뜩 있는데 정리해서 보관할 곳이 필요해. 화성에 엄청 크고 멋진 도서관을 지어보자.
3: 포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자, 여러분, 돌 준비 됐어?
4: 어? 준비 완료!
3: 그럼 기가 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훌륭사키 챔피언 마이티!
6: 자, 쌍코 포장하는 걸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비가 출동!
3: 좋아, 이 많은 책을 다 보관할 수 있게 새로운 도서관을 지어볼까?
2: 우와, 딱 봐도 멋진 도서관인데?
3: 자,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들을 보관할 도서관을 만들어볼까?
4: 그래, 좋아!

0: 히덤이가 이모 완수!
1: 책 배달이야!
2: 이야, 이건이 왔다! 어서 빨리 읽고 싶어!
3: 잠깐만, 다른 책부터 정리해야 해.
1: 하지만 어떡해, 책이 너무 많은데?
4: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게 있지. 짜잔! 여러분, 이건 책을 정리하는 최첨단 사서 로봇이야.
2: 우와, 멋지다!
4: 그렇지? 엔지니어들에게 부탁했지. 앞으로는 이 로봇이 도서관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거야.

0: 좋았어. 그럼 준비 끝. 자, 이제 도서관 문을 열어볼까? 자!
1: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 도서관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2: 드디어 내 차례다. 사서 로봇, 화성의 영웅들 2권을 빨리 찾아줄래?
1: 알겠습니다. 화성의 영웅들 2권 찾는 중.
3: 겨우 이 코딱지만한 도서관 하나 짓고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내 차 사전은 다들 관심도 없잖아.
4: 우리는 호보와 두더지들.
3: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쓴 책인데.
5: 해킹은 잘 돼가나?
3: 드디어 해냈어.
5: 이 멍청한 로봇에게 선반의 책을 다 꺼내게 한 다음 내 차서전으로 선반을 꽉 채우겠대.
6: 우와.
7: 어? 내 책은 어디 있어?
8: 어? 왜 저러는 거지?
9: 얘들아, 빨리 사서 로봇을 막자!
5: 하, 이번엔 너희 마음대로 안 될걸?
9: 얘들아, 네가 보시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10: 코키봇 변신 완료!
11: 마이치봇 변신 완료!
12: 레이브 변신 완료!
13: 스케반 변신 완료!
14: 다 같이 사서 로봇을 막아보자!
5: 아하, 멈춰! 지금 사서 로봇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니까 절대 방해하지 마.
15: 사서 로봇이 이상해진 게 너 때문이었어?
5: 하하, 그래! 이제 도서관 전체를 내 차서전으로만 꽉 채우겠다!
7: 뭐? 난 아직 2권을 못 봤단 말이야!
5: 잘한 미꾸라지 같은 녀석!
9: 얘들아, 포부를 막아줘!
1: 우리한테 맡겨!
7: 어디 있어, 사서 로봇아! 그만해!
1: 도서관 안에서는 절대 떠들어선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면 제거돼야 합니다.
7: 지금 소란을 피우는 건 너거든!

0: 하고 있어. 더 세게 밟아. 다들 저리 비키라고.
1: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지.

서울 하나에 피어난 자.

0: 어떻게 사설 로봇을 이겼어? 이게 다 캡틴 로보티카 덕분이야.
1: 기가빌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엔지니어를 불러서 곧 도착할 거야. 에? 도서관이 엉망이 됐잖아. 사설 로봇은 어쩌다 이렇게 됐지?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1: 정상으로 돌아왔군. 기계가 말을 안 들을 땐 껐다 켜야 한다니까.
0: 여기요.
2: 이 책은 화성의 영웅들 이건이잖아.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사이트! 네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1: 알겠어. 응? 찾았다!
2: 솔레이오, 이거!
0: 응, 그때와 같다.
3: 이 에너지 파형은?
2: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수해!
0: 네.
2: 모두, 제이크맨! 역시 안 돼!
1: 사제야, 루카블 나한테 업혀! 잠깐! 세프다, 나한테 맡겨! 너희 변신은 할 수 있겠어?
4: 해볼게!
5: 다 되었어, 출발해!
6: 메탈 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자포자기 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0: 그거 날 믿었으니까.
1: 고맙다.
7: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8: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0: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9: 환자를 돌봐야 할 몸이 이래서 면목없네.
10: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9: 시간이 필요할 걸세.
11: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12: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11: 정제?
12: 타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3: 그릇을 채울 불신의 뭐니? 저 요술 양탄자랑 관련 있나?
12: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14: 고속열차!
15: 그게 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12: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술 양탄자는 그중 하나고.
11: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12: 그럴 가능성이 높아.
0: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15: 그럼 다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16: 증오일 거야.
0: 증오라고?
16: 다그신이 말했어. 아이가 태우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0: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17: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재료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재료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14: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17: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11: 다른 먹잇감을 노릴 거란 얘기군.
14: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 아이언 아니야?
13: 역시 그 양반인가? 근데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15: 무뚝뚝
0: 고집불통?
18: 집착이다! 파괴신이 용가리 아시아의 극하더라. 극적 질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해컴스!
14: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19: 힘이지, 힘! 최강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파괴신 눈에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11: 녀석은 어디 있지?
17: 재료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14: 굳이 왜 그랬을까?
16: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넌 뭘 하고 있지? 너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20: 헤이! 웃기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파멸의 빛을 뿜어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16: 뭘 원하는 거지?
20: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면 우주는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14: 그럼 헤비 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17: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0: 그때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14: 뭐라고?
0: 아무것도 아니야.
17: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18: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나카키! 봉인되기로 결단!
14: 뭐? 그래도 되겠어?
18: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겉도는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야!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은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여기 누나! 누나! 누나! 누나!
0: 처음 본 타키로 돌아간 것 같네.
13: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18: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14: 물론이지.
0: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18: 야호! 자, 그러면 누구에게 봉인될까요? 양동, 땡동, 방향, 콩!
14: 뭐? 이렇게 정한다고?
2: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업! 타키, 봉인!
18: 이게 메탈 브레스, 희한하네!
14: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21: 이렇게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싸워왔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11: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21: 그래,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2: 너 뭔가 알고 있지?
17: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0: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20: 움직이기 시작했군.
12: 헤비 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21: 여기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3: 정신! 네가 가운데 건네!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에 끼는 건 사양이야.
2: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14: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20: 놀란 얼굴 드라군! 이거 너무 갑작스러웠나?
0: 쭉! 잃어버렸던 오거나이저 찾았어!
20: 과연 충분히 태웠구나. 자, 내게로 와라.
4: 응? 목표물 시향 확보, 서핑을 즐기고 계셔.
5: 라이프 편대는 들어라. 우린 하그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0: 준팀이 헤비 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14: 맡겨둬.
21: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5: 진지하게 임해라, 황야의 사냥꾼.
14: 부탁할게, 페로로.
0: 응, 나중에 보자.
4: 캐를 의향으로 용사냥 시간이다.
0: 스카이갤러.
5: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15: 나이트 2 레발 발사.
5: 나이트 3 4 출격하라.
4: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우실까?
21: 그냥 우리 자유롭게 푸는 건 어때?
0: 다녀와 킥파이터.
20: 나이트 파이트 강하.
4: 저녀석기야이저모석야 목지게! 한번 사이 살인 반짝거리는
20: 거기 하지 마!
15: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루칸 플레이 세로!
20: 오메가 히트! 알파볼트!
4: 원주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 파괴 신나리!
20: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고.
4: 한번 더 보여드리죠.
20: 역시 너의 분리실은 쓸모가 없구나.
15: 페로로, 뭔가 날아오고 있는데.
0: 설마
20: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분리실가 뭔지 지켜보건.
5: 직접 아이언 공연에 갈 심사군.
0: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2: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낼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15: 블루칸 블레이어!

0: 나선 녀석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세요!
1: 슈가
2: 아저씨! 스카이갤러! 내가!
3: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허락 못한다!
4: 가면 안 돼, 헤비하이언! 모르겠어!
5: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비켜라!
4: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잖아, 헤비하이언!
0: 그래! 그랬지! 그 생각이 나지! 나약하게 만들어라!
4: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5: 메탈 카드봇과 와이드 카드봇!
6: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0: 내가 마귀신을 쓰러뜨려버려!
4: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준을 실망시킬 거냐?
0: 친구를 큰 힘을 위해서
7: 친구 나의 비야!
2: 헤비아이언!
4: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3: 준도령.
2: 나도 하루 종일 자전거도 못 타고 수학과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0: 시끄럽다 애석이야. 힘만이 나의 전부다.
8: 고결한 불시들이여, 보아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3: 나무라!
2: 스카이갤러!
8: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9: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4: 그래!
2: 울부짖는

FBI 팀, 기다리고 있을게.

0: 나 아까운 짓을.
1: 왕께서 백기사를 풀어줘.
0: 너 쓸모없는 브리시.
2: 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1: 딥바이트 셋업. 시로 셋업
3: 갈자트.
1: 나이트 그리폰 셋업. 비치 오버.
4: 좌표 전송할 겸.
1: 지금이야 기간트랙스.
0: 알겠다.
1: 스카이갤럽 셋업 프록시마
3: 에이크.
0: 여긴
1: 성공이야. 어서 닫아.
5: 뭐 하는 거야?
1: 잠깐 다녀올게.

0: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 에까 치마 에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두근두근 두근두근 미미 쇼핑백.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레오미.
3: 네, 주인님.
4: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4: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1&1.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안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를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끄끄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아니, 요즘 수고가 많은 우리 요정들을 위해 오늘 이 박사가 배달 음식 쏜다!
4: 네!
3: 자, 자, 뭐 먹을래? 짜장면?
4: 좋습니다!
3: 떡볶이?
4: 좋습니다!
3: 비빔밥?
4: 좋습니다!
3: 아니, 뭐가 이렇게 다 좋아? 싫은 건 없어?
4: 싫은 거 없습니다!
0: 짜장면은 감칠맛이 있어 좋고,
2: 떡볶이는 매콤 쫄깃해서 좋고,
1: 비빔밥은 건강한 맛이라 좋습니다!
0: 게다가 박사님이 사주시는 거니 다 좋을 수밖에요!
3: 역시 우리 요정들, 긍정적인 마음이 최고예요! 그런데 항상 싫은데? 하면서 모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차.
1: 이 사건은 저기 보이는 정우재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2: 우리 왕자님 밥 먹자. 엄마가 볶음밥 했어.
3: 아, 볶음밥 싫은데.
2: 볶음밥이 왜 싫어?
3: 이것저것 다 섞어서 볶았잖아요. 싫어요.
2: 그래? 그럼 그냥 흰밥이랑 반찬해서 먹자.
3: 흰밥이랑 반찬도 싫은데. 밥 따로 반찬 따로. 아, 귀찮아.
2: 그럼 국수 삶아줄까?
3: 국수도 싫어요. 면이 너무 길다랗잖아요.
2: 먹지 마, 너 다 먹지 마. 어? 엄마 볶음밥 혼자 먹을 거야. 아휴 참.
3: 어? 아 싫은데. 아 배고픈데. 아 나 배고프다니까요.
1: 그런데 우재가 이렇게 싫은데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지.
4: 자, 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흥부와 놀부.
5: 와!
3: 싫은데? 흥부 놀부에 막 도깨비랑 똥 나와서 싫은데?
5: 난 좋은데? 나도.
4: 그럼 다른 책 읽어줄까? 피노키오 읽어줄게요.
5: 와!
3: 싫은데. 피노키오 코 길어지는 거 기분 나빠서 싫은데.
4: 그럼 피노키오 말고 헨젤과 그레테?
3: 싫은데. 거기에 막 과자로 만드지 나오면 과자 먹고 싶은데 지금 여기 과자 없으니까 싫은데.
5: 야, 정우재, 넌 뭐가 그렇게 다 싫냐? 우린 이 얘기 다 듣고 싶거든. 막아, 싫으면 너가 귀 막아.
6: 그럼 되겠네.
3: 싫은데, 귀 막으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싫은데.
6: 뭐야, 다 지 맘대로야. 맞아, 자기가 무슨 왕자님이야? 왜 저래?
1: 그런데 이런 우재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7: 저렇게 뭐든지 싫은데 싫은데 하는 어린이 이 크크는 정말 싫은데가 아니라 좋은데, 너무 좋은데. 카카카카카카카. 그럼 우리 우재 친구에게 이 악당 크크가 선물을 하나 줘야겠구만. 기다려라 우재야, 곧 만나자.
5: 아, 우리 뭐 하면서 놀까? 숨바꼭질 어때?
3: 싫은데? 나 숨는 거 귀찮아서 싫은데?
5: 어? 숨는 거 귀찮으면 네가 술래하면 되겠네.
3: 싫은데? 나만 빼고 숨는 거 기분 나빠서 싫은데?
5: 와! 야! 다 싫으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
3: 어쩌긴! 너네가 나 좋아하는 거 찾아주면 되지!
5: 야! 정우재! 네가 무슨 왕자님이냐? 우리가 네 마음을 그렇게 쳐줘야 돼? 그니까 왕자님은 혼자 잘 노세요. 가자. 그래.
3: 아 싫은데. 나 혼자 노는 건 싫은데.
8: 왕자님, 왕자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7: 왕자님 곁엔 이 크크가 있습죠.
9: 크크?
7: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우리 왕자님. 자, 이 왕관을 쓰시지요.
3: 싫은데 왕자? 아저씨, 지금 나 놀리는 거예요?
7: 아유, 그럴 리가요. 전 우리 왕자님 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싫은데 왕국으로 만들어 드리려고요.
0: 싫은데 왕국?
7: 자, 어서 이 왕관을 쓰시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싫은데 왕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야!

0: 진짜 왕자님이 됐잖아.
1: 축하드립니다, 시른대 왕자님. 이제 왕자님은 곧 시른대 왕국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만 둘, 셋, 뿅!
0: 어?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2: 왕자님, 오셨습니까?
0: 네? 아니, 이 왕관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주면서 이상한 얘기 막 하는데...

0: 뭐가 싫어요?
1: 왕자님 이야기 듣기 싫은데? 아저씨 만나서 왕관 받은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0: 있을 것 같은데?
1: 엄마! 엄마! 뭐야? 엄마가 왜 저래?
2: 이제 왕자님은 곧 싫은데 왕국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1: 그럼 엄마가 저러는 게 이 왕관 때문에? 뭐야? 왜 왕관이 안 벗겨져?

0: 선생님! 선생님!
1: 어? 왕자님, 오셨습니까?
0: 예? 아, 선생님까지!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왕관 좀!

0: 네?
1: 도와주기 싫은데? 바빠서 왕자님 도와주기 싫은데?
0: 아, 선생님, 책 정리 나중에 하시고 저 좀.
1: 싫은데? 책 정리 나중에 하기 싫은데? 나 할 일 미루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0: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래, 이게 다! 그동안 내가 싫은데 하면서 엄마, 선생님, 친구들을 힘들게 해서 생긴 일이야. 그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야! 얘들아!
1: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0: 아, 얘들아, 그러지 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자꾸 싫은데? 라고 했던 거 용서해줘.

0: 용서하기 싫은데?
1: 아, 그럼 이 왕관이라도 좀 벗겨줘. 아, 이것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이.
0: 싫은데? 왕관 벗겨주기 싫은데?
1: 아, 나 어떡해.
2: 우리 싫은데 왕자님 참 좋겠다. 모두가 싫은데 싫은데 하는 싫은데 왕국에서 살아서 말이야. 카카카카카카카카. 아유 신나라. 아니 딩동댕이 삼총사.
3: 아따카카.
2: 싫은데.
3: 뭐가 싫은데?
2: 날 방해하는 딩동댕 삼총사 너무 싫은데.
4: 하, 우리도 어린이를 괴롭히는 크크니가
3: 너무 싫은데.
2: 하, 그렇다면 날 더욱더 싫어하게 만들어주지. 예. 이 크크봉의 맛을 보여주지. 야!
1: 아니!
5: 민주당 청사! 제가 도와줄게요!

0: 뭐해? 어서 덤벼보시지!
1: 싫은데, 나 너희들한테 덤비기 싫은데.
2: 그럼 우리가 더...

0: 되는데 나 암시할 건데. 나 딩동댕 빗 맞기 싫은데. 둘 셋 싫은데. 나 뿅 안 할 건데 그냥 걸어갈 건데. 아이 이쪽으로 갈 건데.
1: 우재야,
2: 괜찮아?
3: 고마워, 딩동댕 삼총사. 다 너희들 덕분이야.
1: 아니, 우재 네가 우릴 도와준 덕분이지.
2: 예!
4: 딩동댕 삼총사!
5: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7: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8: 우리가 누구?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캅 폴리랑 꼭꼭 약속!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4: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모기 박사 호떡이. 모기 물린데 가려워.
1: 배 아파.
0: 가려운데 긁을까?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1: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
0: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2: 모기? 나? 혹시 무슨 거 들켰나?
0: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가려워. 참아야 돼.
2: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1: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0: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왱왱왱왱왱왱왱왱왱. 오!
3: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4: 오,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3: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만 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4: 벌써요? 아직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5: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따오려고 하잖아.
0: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3: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0: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1: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2: 삼파먹이 2절!
1: 앵주! 앵주! 앵주!
3: 순풍!
4: 순풍!
1: 아이들아, 무사히 나왔구나.
3: 엄마!
4: 여긴 또 어디지?
3: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낳아주셨네요.
5: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1: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5: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1: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6: 네, 엄마!
7: 넌 대답 안 해?
4: 응? 네! 엄마 모기는 물 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1: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4: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1: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0: 가려워. 긁을까?
4: 아니야.
0: 안돼.
1: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8: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9: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8: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9: 아니, 되옵니다.
1: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8: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9: 네? 네, 모기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빵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아,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3: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3: 그만 그만. 나 그렇게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4: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5: 그러게.
6: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5: 히루딘이 죽었어.
7: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6: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6: 차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4: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3: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8: 염증 발생! 염증 발생!
9: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덮어부어라!
7: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0: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의 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6: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렵고, 그럼 호빵이 또 가렵고,
3: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4: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받아라!
6: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9: 괴로워요.
2: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1: 왜요?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할 거라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0: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1: 왜야? 왜? 어디를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2: 네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1: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2: 그랬다네요.
1: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2: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4: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적혈구, 너 봤어?
11: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6: 나도 못 봤는데?
12: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13: 말라리아! 나 말이야?
10: 말라리아 원충이다!
13: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 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2: 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4: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2: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이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벗어라!
1: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14: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1: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15: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14: 아니! 내가 돌아가면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15: 뭐?
14: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린 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15: 아! 누구죠?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긴 뭐야? 어? 사라졌다!
1: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12: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14: 어, 누나 긁지 마!
12: 어?
14: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쭉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12: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14: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12: 손 안 씻었다.
14: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1: 설마 세균이!
12: 어! 아!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어?
14: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빗 잡으려고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묶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0: 가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엄마 모기의 사냥법.
2: 누나!
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2: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
2: 하고. 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2: 알았어, 누나.
3: 모기.
0: 어? 모기 딱지다. 모기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2: 응? 아니?
0: 어,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2: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4: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2: 모기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0: 저절로? 호떡이가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거지?
2: 어? 여기가 어디지?
5: 어디긴 어디야?
6: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2: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5: 왜긴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6: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2: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4: 어?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야호! 신난다!
4: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무슨 소리지?
4: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아이들아, 많이 배고프지?
7: 엄마, 배고파요.
5: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2: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5: 그거야.
6: 당연히.
5: 신선하고.
6: 영양분이.
5: 풍부한.
7: 피지.
2: 뭐? 피.
5: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2: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6: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8: 꿀 맛있어. 쭉 상큼해. 수해.
6: 꿀이나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5: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2: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7: 엄마, 배고파요.

0: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티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1: 어, 모기다. 아, 아야야야야.
0: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2: 야호, 피다.
1: 엄마가 피 사냥에 성공했나 봐.
2: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1: 에이, 어, 아우, 따가워. 모기잖아.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아,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2: 어? 그러게.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3: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1: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0: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2: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0: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2: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0: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2: 예, 히로딘!
0: 작전 개시!

0: 조사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우와! 우와!
0: 비상! 비상!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 조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2: 네! 떨어져!
0: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5: 히로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1: 우와! 살려드렸다!
0: 하! 이게 모기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4: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4: 네! 비발세포님!
6: 이얍! 혈소판!
2: 아유, 야, 소판! 괜찮아!
3: 안 다쳤어!
5: 누구냐, 넌? 난, 모기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루틴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1: 어? 뭐라고?
6: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받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1: 우와! 비만세포는 어떻게 되보세요?
5: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0: 뭐라고? 뚱뚱해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5: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5: 있다고?
4: 헛.
7: 설마 그분을
1: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7: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0: 지켜라!
1: 빛이 돌아가셨어!
2: 넌 이제 큰일 났다!
0: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1: 무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무기 언니!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0: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아우! 아!
3: 여긴 끝장날 거야.
4: 폐허가 될 거라고!
5: 비바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미님은!
6: 히로딜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0: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7: 빛줄이 부풀고 있어! 호빵이 뺨도 빨갛게 부을 거야!
1: 그만! 나 이렇게 과하게 폭탄을 퍼부어낼 정도로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그만!
0: 멈추지 않는다! 폭탄을 받아라!
5: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도다!
8: 네니,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5: 아, 쾌감? 시원한 느낌벌이며.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9: 네니,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5: 어이, 그럼 안 되지!
8: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9: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5: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10: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11: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12: 어떻게 되긴?
13: 큰일이 벌어지지.
11: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로딘을 내보내고 히로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14: 그래!
11: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딱지다!

0: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 도둑을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수상한 베리의 거울. 얘들아, 나 좀 봐줄래?
1: 베리잖아. 왜? 오늘도 이쁜 나 좀 봐줄래? 그러려고.
0: 얘들아, 나도 예쁘지만 이것 좀 봐줄래? 내 거울에 재미있는 게 자꾸 나온다고.
2: 재미있는 거?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 보여줘. 재밌지? 거울아, 거울아, 더 엄청 재밌는 거 보여줘.
3: 거울이 거울이지. 뭘 보고 있는 거야? 에휴.
4: 짜잔! 이번 시간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진 찍기 시간.
5: 너희들 뭐해? 마법 카메라라고! 얘들아! 거울에서 이상한 영상이 나오잖아! 준이! 정신 좀 차려!
6: 조금만! 너무너무 재밌다고!
4: 이 거울은 대체 뭔가요? 왜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이런 나쁜 영상이.
6: 저도 몰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재밌는 거 계속 말했더니 아까 같은 영상이 계속 나오지 뭐예요? 오늘 아침까지 계속 봤어요.
4: 이런 나쁜 영상을 보느라 밤을 샜다고요? 이 거울엔 당분간 사용 금지.
6: 네?
4: 더 이상 이런 영상을 보게 할 수는 없어요.
6: 내 거잖아요! 돌려줘! 제발요. 거울이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4: 안 됩니다.

0: 메리, 거울이 이상해졌다면 제가 살펴봐야 해요.
1: 거울에 나오는 영상 왜 보면 안 돼요?
0: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첨보는 맛있게 생긴 과자가 있어요.
1: 먹을래요?
0: 그런데 과자가 몸에 너무나 나빠요.
1: 먹을래요?
0: 먹을 땐 맛있지만 몸이 이상해져 버릴 텐데.
1: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0: 이런 이상한 과자를 알았다면 그래도 먹을 건가요?
1: 아, 안 먹어요.
0: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1: 조금만 보면 괜찮을 거예요.
2: 군터!
0: 안 돼요. 조금만 봐도 빠져버릴 수 있다고요.
1: 나는 괜찮을 거예요. 나도 볼 거야.
3: 알파! 내 손거울이야. 내가 먼저라고.
4: 따이!

0: 느낌이 없었잖아.
1: 내 손거울이라고.
0: 나이.
1: 힌핀이 붙잡고 늘어진 탓이야.
2: 놓친 건 슈리 너잖아. 슈리 더 핀.
1: 우리 재밌는 놀이 할까?
2: 됐고 어서 거울이나 고쳐내.
1: 눈 가리고 술래잡기. 그래, 그게 요즘 대유행이래.
2: 거울.
1: 거울은 로블리가 뚝딱 고쳐주겠지. 그렇죠?
0: 제가요? 그럼요. 물론 제가 고칠 수 있지요.
1: 술래가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숨어있는 친구를 찾는 게임인데 이걸로 순서를 정하는 거야. 누가 먼저 거울을 볼지.
2: 술래야 친구.
1: 군탕아 먼저 술래. 눈을 가리는 동안 모두 숨어있어.
2: 됐다.
1: 모두 불만 없게 내가 심판을 볼게. 지금부터 숨는 거다. 자, 이제 군타 출발.
0: 거기군.
1: 봉이 잡혔다. 어? 이렇게 재밌는 걸 안 남길 수 없지.
0: 영상이 나오는 손거울 마법템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손거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멜리나님이 계셨더라면. 멜리나님. 멜리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 언제까지 멜리나님만 찾을 수는 없다고. 지금은 내가 해결해야 해. 전부 살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의심되는 모든 걸 새로 바꿔봤는데.